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가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식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시그마의 성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얘가 실소배가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 시그마 하고서는 K랑 상관없는 것들은 시그마 앞으로 꺼내어서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얘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누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K 세제곱 하나랑. 근데 2분의 1 전체 묶여 있으니까 괄호 쳐서 시그마 K1부터 K제곱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외워놨던 공식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에 괄호 열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써주는 거고요. 제곱 자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반대로 썼네요. 세제곱 자리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였어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됐습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4. 얘는 3으로 나누고 2로 한번더 나누면 되니까 3하고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36의 제곱인데 2분의 1까지 분배하면 18 곱하기 36이 되고요. 얘는 2분의 1을 분배를 해주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마무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계산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얘를 30 더하기 6으로 쪼개서 생각하면 계산을 쉽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18 곱하기 30 하면 바로 나오죠? 540. 18 곱하기 6 하면은 얼마 나와요? 네, 108 나오죠. 거기에다가 얘도 계산을 해줄 건데 6 곱하기 17인데 6 곱하기 17도요. 저는 어떤 걸 쪼갤 거냐면 얘를 쪼갤래요. 10 더하기 7. 네, 그러면 60에다가 7, 6, 42. 네,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주시면 나머지 마무리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더하면은 102인데 102에다가 얘까지 추가하면은 210이 되겠죠? 네, 102 더하기 108은 210. 거기에다가 540까지 추가하면은 7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50이 되겠다. 네, 그래서 서술형 완성하기 1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자연수 계산할 때 제가 이렇게 끝자리 수를, 1의 자리 수를 0으로 맞춰 놓으면은 분배해가지고 계산하기 편하다는 거, 예, 앞에서 조금 몇번 언급을 해 드렸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할때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렇게 한번더 써놓고 나면은 계산 실수를 좀 덜해서 한번 써봤고요.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요두 번째 거에서는요, 눈에 딱 보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괄호 안에 식부터 정리하자. 정리했더니 알파n, 베타n 분의 알파n 더하기 베타n이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뭘 쓰자? 근과 계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통수학에서 배웠었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 풀때 엄청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두근의 곱은 그럼 뭐가 되냐? 아,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n제곱 더하기 1이구나. 두근의 합은 뭐가 되냐? 1분의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둘다 붙어 있는 게좀 싫으니까 마이너스 1씩을 분자분모에 곱해도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6이라고 쓸수 있고요. 마침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되어 있으니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시그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n1부터 10까지 쓰시고 6은 앞으로 빼줘서 써도 되고 얘네들을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쪼개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하면 분자가 2가 생겨요. 그러니까 2를 앞으로 꺼내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 두개 빼면은 2가 남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해서 앞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3하고 전체 나열할게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다 정리를 해서 10 대입하게 되면 10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해서 중간항들이 싹다 사라집니다. 싹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21분의 20이 남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1분의 20이 남을 거고, 3으로 한번더 나누게 되면은, 네, 정답이 나오네요.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7분의 2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문항까지 같이 가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그마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괄호하는 식을 먼저 정리한다가 첫 번째 단추. 근데 정리를 해보니, 알파엔 베타엔분의 알파엔 더하기 베타엔이에요. 그러면, 알파엔 베타엔, 두 근이었는데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식이니, 얘를 우리가 근행공식 써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근을.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에는 문자가 두 개나 있고 심지어 상수항이 제곱이라는 좀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이겠죠. 그랬더니 요 흰색 식, 분수식이 나오는데, 분수식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10개 나열해서 더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뭘 쓴다? 네, 부분 분수를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규칙성을 이용해서 소거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게이 서술형 완성하기 2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대입해서 10개 나열해서 더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통분하는 게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아, 분수 나왔다. 부분 분수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 마이너스 튀어나오게 만들어야지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문항까지 같이 봐왔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남은 문항들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남은 문제들, 서술형 완성하기 4개랑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꼭한 번씩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남은 파트 문제 얼마 안 되는 것들 꼭 풀어버리고요. 우리 요거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마지막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인류화 사상 네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4강부터는요. 그렇죠. 우리 불교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또한 우리 동양 사상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요. 친구들 꼼꼼하게 대비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내신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불교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문항 출제하고 계십니다. 먼저 석가모니가 토대를 닦은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먼저 똑바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석가모니의 사상을 잘 이해하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도의 대승불교, 그리고 중국의 교종과 선종, 그리고 한국의 원유와 의청 과 진율의 사상까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사상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석가모니의 사상 그리고 인도의 대승불교 그리고 중국의 선종 우리 해능의 사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그 초기 불교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석가모니는요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고 열반합니다. 자, 석가모니가 어떤 깨달음을 도대체 얻었길래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잘 보시면 되겠네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을 우리는 연기설이라고 부르죠. 자, 눈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스모그 아니라 했어. 자,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연생기 의 줄임말이에요. 자, 연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연생기의 줄임말이구나. 자, 그럼 도대체 인연생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쫄거 없어. 천천히 보자.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이 눈을 사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뜻해요. 자, 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생기게 된 조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기본적으로 석가모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지. 원인과 조건이 있다. 무수히 많은 원인과 무수히 많은 조건이 결합하여 그 결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생겨나고 일어난다라고 본 거야.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인연생기라고 불렀다는 거야. 다시 해봐. 어렵지 않아. 쫄지 마.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고 사물의 실상을 꿰뚫는 해탈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인 열반에 이르게 됐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정수가 뭐였다고? 그렇지. 삐뽀 삐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지금 수업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막 사이렌 또 울리고 있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불교를 우리 공부해 나갈 수가 없어.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은 연기입니다.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죠. 인연생기. 이거 무슨 의미야?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무엇과, 그렇죠. 원인, 이걸 한 글자로, 그렇지. 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무수히 많은 조건,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연이라고 불렀어. 이러한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해. 자,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생겨나고요.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그렇지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야. 석가모니의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그물망 얽히듯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하여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생겨나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불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많이 불러? 그렇죠. 생멸한다라고도 많이 불러.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다시 해보는 거야.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무엇? 그렇지. 원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엇? 조건이 그물망 얽혀 있듯이 서로 얽히고 얽히고 얽히고 설켜서 상호 의존적으로 그렇지 관계를 맺어서 그 결과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구나. 그것이 이 모든 세상의 실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석가모니가 퍼뜩 깨달았다는 거야. 그 깨달음 그렇죠. 인연생기 연기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보자. 이러한 연기설, 인연생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연기의 법칙, 연기의 진리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자 가끔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법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그냥 진리 요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연기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아 윤회의 고통에서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이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기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죠.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석가모니는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그렇지. 고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생로병사는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의 고통이야.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까지 불러. 한마디로 생로병사의 모든 본질은 무엇이라는 거야? 그렇지, 고통이라는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렇게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문제가 심각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인도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 그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지, 다또 다른 생을 받아서 생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잖아. 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죽어.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때? 그렇지, 다음 생으로 다시, 아,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그런 사고방식을 석가모니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로병사가 결국 무엇의 연속이야? 그렇지, 고통의 연속인데, 이 생로병사의 이 고통의 순환은 계속되는 거잖아. 마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처럼 생과 사가 반복된다. 우리 그걸 뭐라고도 불러? 아유, 잘했다. 윤회라고 부르잖니?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결국 윤회라고 하는 건 결코 그렇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윤회를 반복해봤자 결국은 무엇의 연속이니까. 그래, 고통의 연속이잖아. 고통, 고통, 고고통, 고통의 쳇바퀴를 도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 그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그렇지 깨달아서 그것을 없애서 고통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석가모니는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하여 그 결과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고통이 발생하는 데에도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고통이 발생하게 된그 원인과 조건을 무엇하면? 좋아요. 제거하면 고통도 어떻게 될수 있어? 제거할 수 있겠지? 우리 그렇게,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해탈과 더불어서, 불교에서는, 그렇지,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인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이상적으로 추구하죠. 정리해봐. 이러한 연기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해탈, 그리고 열반의 경지, 이상적인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생각했다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해탈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거야. 아,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바르게 깨달아서 아는 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열반은 무슨 의미야? 열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촛불을 불어서 훅 끄다. 이 초를 훅 꺼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초의 이름은 무엇이야? 번뇌. 고통이거든. 이 초의 이름 자체가 번뇌와 고통이거든. 그런데 훅그 번뇌의 소란스러움을, 훅그 고통의 소란스러움을 꺼버리고 잠잠해졌기 때문에, 아, 열반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석가모니는 생로병사가 결국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아, 그 고통은 제거될 수 있어. 이렇게 모든 고통이 제거된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이니까? 그래, 열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하면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할까,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아요. 고통, 고통, 고고통의 그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연기설은 결국은 괴로움이 원인과 조건, 즉, 인과 연에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핵심은 뚜렷했어.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한다. 당연히 고통도 그러하겠지. 고통도 반드시, 맞아,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연기설에 따르면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 그렇지, 원인과 조건이 있고요.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경지인 무엇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이상적인 경지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이렇게 열반하면 중요한 포인트 있었지? 더 이상 해탈한다. 더 이상, 죄송해요. 더 이상 윤회한다, 안 한다? 그렇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생로병사, 고통의 쳇바퀴를 돌지 않아도 된다. 아, 열반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요. 그러한 열반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결국은 연기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그리고 그렇지, 조건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원인과 조건에 따른 무엇으로, 결과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독립적일 순 없어.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나와 남은 따로따로 서로 독립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고 있는 거야. 그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는,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남이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존재와 현상도 결코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을 더 넓혀본다면, 심지어는 나와 자연 만물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촘촘한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나와 자연 만물도 연결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고급스러운 말로 무엇을? 그렇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해주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핵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연기설, 인연생기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연기를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래, 모든 생명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소중함, 이것을 인식하고요.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겠죠. 여러분, 자비 많이 들어봤지? 자비는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연민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네요. 결국은 나와 남도 둘로 나눌 수 없어라고 하는 자, 타, 자신과 타인을 둘로 나눌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타불이의 마음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자, 총정리해보자. 연기설, 포인트야. 계속 반복돼서 지금 선생님 반복하고 있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의 무엇 속에서, 그렇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 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리해볼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혼자 똑 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모든 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상호 의존하는 거야. 게다가 계속해서 무엇하고 있지? 그래, 생멸하고 있잖아. 생멸하고 있다는 건 그렇지.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고정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삐뽀, 삐뽀. 이거 반드시 가져가세요. 반드시 오늘 수업의 최고 하이라이트야. 연기에 따르면, 이런 연기설에 따르면 고정되고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거야. 다시 해봐. 연기설 정리해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하는 그런 실체 같은 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 무상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초와 심지어는 나조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아니다. 왜?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와 관계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러하기 때문이야.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러하구나. 이러한 무상과 무아를 깨달을 것을 불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석가모니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것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고통이다라고 생각했죠. 결국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라는 거야. 생로병사는 얘들아, 아무리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네 가지의 고통이라고까지 석가모니는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불러? 그래, 사고라고도 부르죠. 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로병사의 본질은 왜 고통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연기설에서 고통도 그렇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했었죠? 도대체 이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이 뭘까? 맞아. 연기를 깨닫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지 못했다는 건 모른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거야. 얘들아, 무지하다는 건, 어우, 앞에 빛이 없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볼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지를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도 많이 불러.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무명 나오면, 이거 불교에서 무지를 뜻하는 말이구나라고 바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무지하고 무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욕심을 부려.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헛된 욕망에 빠져든다는 거야. 이러한 헛된 욕심인 탐욕과 애욕,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인간을 다섯 개의 덩어리 오온이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인간은 다섯 개의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건데, 이 다섯 개의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오온이라고 불렀어. 자,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 수, 상, 행식, 이 다섯 개의 덩어리인데요. 내신 공부할 때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 스탑하고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해봐.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없잖아. 이 다섯 개의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만났다 흩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간을 바라봤어요. 자,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 즉 육체를 뜻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인간이 육체를 뜻할 때 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라고 하는 건 느낌, 상이라고 하는 건 인식, 행이라고 하는 건 의지,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을 뜻하는데요. 이런 다섯 가지의 덩어리, 그것이 만났다 흩어지는 것, 그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색수상의식도 본질은 다 뭐라는 거야? 그래,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오은을 다른 말로 다섯 가지 집착의 무더기 혹은 다섯 가지 고통의 무더기라고까지 석가모니는 표현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조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그렇지 아니었어요. 아, 나라고 하는 것도 자아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서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구나.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무아라고 불렀죠? 따라서 이런 무아를 자각하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아집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석가모니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진리관과 그렇죠 수행이 필요한 걸까요? 010 33348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자, 띠링 하고 여러분에게 DM이 하나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010-33348. 얘들아, 33348이라고 쓰면 갑자기 뜬금없이 외쳤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겠지? 불교의 진리관과 수행법이 앞에 숫자가 많이 붙거든요. 자, 한번 외워보라고. 내신이니까 제대로 외워보라고. 33348 외쳤습니다. 첫 번째 3이에요. 자,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의 독이야. 얘들아, 그걸 삼독이라고 부르는데, 독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디톡스, 제거해야 돼. 자, 그세 가지 독을 제거해야 하는데,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덕이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서유기. 거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세 마리의 몬스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데, 이세 마리의 몬스터가 각각 삼독을 상징하죠. 저팔계는 탐욕을, 사오정은 너무 화를 잘 내. 분노를, 그리고 사오정은 그렇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리석음을 상징하고 있네요. 탐진치 제거해야 한다. 삼독 제거였습니다. 두 번째 3이네요. 세 가지를 열심히 배워야 한대. 앞 글자 따서 개, 그리고 정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개정해, 꼭 사람 이름 같지 않니? 예, 정해야 공부해라. 라고 하는 엄마의 말에, 네, 알겠어요, 엄마. 열심히 공부한 우리 개정해 양을 생각하면서, 아, 세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는 삼학 생각해 볼게요. 개. 계율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수행하는 자가 계율을 지키는 걸 생각하면 좋아요. 정,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거야. 아,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아, 승려, 스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탁 모으고 명상하는 그런 수행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깨달으려면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하잖아. 이러한 지혜를 불교에선 반야라고 부르는데요. 아,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개정해를 생각하면서 삼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3348이니까 우리 세 번째 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삼은요. 삼법인설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띄죠. 요 인은 도장 찍는 걸 생각하면 좋아. 도장을 꾹꾹꾹 세번 찍는 것처럼 석가모니가 깨달은 세 가지의 진리예요. 첫 번째.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건 있어 없어? 없어. 재행 무상이 되겠네요. 심지어는 나조차 그러하죠. 나조차 불변하는 실체는 아닙니다. 아,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무아. 그래, 제법 무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무지와 탐욕으로 집착해.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일 뿐이야? 고통일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일체의 고가 되겠네요. 여기 하나를 더 더해서 사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지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열반에 이르게 되면 모든 고통의 번뇌의 소란스러움이 조용해지잖아. 아,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적정한 상태가 된대. 적정. 앞뒤 바꿔보면 정적이 흐르다. 아, 고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333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48만 하면 되겠다. 자, 우리 33348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면 쌤은 요 사성제를 찍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는요,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 글자 땄더니 워,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자가 완성됐어. 우리 고집센 멸치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서 그 그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고집센 멸치가 도망가려고 한다. 사성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집멸도는 각각 고집이 한 세트, 그리고 멸도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와 집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상징하고 있고, 또 멸과 도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 세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한번 고집부터 볼게요. 자, 집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 그렇지, 고가 드러납니다. 자, 집은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야. 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아까 뭐였어? 어리석음과 욕심이었잖아.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집착하게 돼. 자,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인간의 삶은 다 무엇이야? 그렇지, 본질적으로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고통으로 얼룩진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상 세계를 추구해야 되지? 역시나 그렇죠. 도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멸제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을 없애려면 그렇지. 고통의 원인이 됐던 무명과 애욕을 없애야 돼. 무명과 애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중도를 닦아야 한다. 그런 중도의 수행으로 8가지의 바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중도, 즉 팔정도를 우리가 도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중도의 수행인 팔정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멸, 즉 모든 고통의 원인인 무명과 애욕이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통이 소멸된 어떤 경지? 좋아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성제, 고집센, 멸치가 도망가려고 한다. 우리 고집멸도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8이 남아 있습니다. 이 8은 방금 살펴봤던, 그렇죠, 우리 중도의 수행이었죠? 자, 중도의 수행으로 8가지 바른 길을 석가모니가 제시했는데 그것을 팔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마음의 집중. 불교에서는 마음 집중을 삼매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8개가 뭔가 바른 게 나왔다. 그럼 이거 팔정도구나. 팔정도의 핵심은 쾌락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중도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이러한 관점들, 석가모니는 이런 관점들을 좀 정리하면서 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친구들이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불교에서는요,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업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업은요, 그렇지, 원인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원인이, 이런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선한 결과, 즉 선한 업보를 만들어내고요. 악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악한 결과, 즉 악한 업보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생의 업에 따라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무엇이, 그렇죠, 그 결과 다음 생이 결정되면서 삶과 죽음이 수레바퀴 구르듯이, 그렇죠, 반복된다라는 사상을 석가모니는 제시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회, 즉 생사가 반복되는 건 그런데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지? 왜? 무엇이야? 결국은 다 고통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하여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그리고 열반하여 윤회의 고리까지 끊어낸 상태를 불교는 지향하죠. 아, 열반에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모니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인도에서는 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이 이제 불교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우리 그중에서 먼저 등장했던 사상이 바로 부파불교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다양한 파로 나누어서 전개시켰기 때문에 부파불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들은 계율과 경전의 해석에 따라 여러 교파로 분열됐어. 그런데 이 부파불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해탈에,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했다는 거야. 얘들아, 해탈하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기반은 아무래도 좀 약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해탈에 집중하는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생겨났는데, 우리 그런 입장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대승불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지. 대승불교가 훨씬 중요해.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에 전래된 불교가 다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중요합니다. 대승불교는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느라 대중과 멀어진 부파불교를, 야, 너희는 너희 한 사람만 해탈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소승불교야! 라고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과 함께하는, 중생들도 함께 구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아, 대승불교를 발전시켜 나가죠. 자, 그러면서 중생과 함께하는 누구를, 그렇지,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합니다. 자, 보살은 어떤 사람이야? 그래,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이야. 이들은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아직 깨닫지 못한 누구, 그렇죠, 중생을 도와주는 것, 그걸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이러한 보살은 여섯 가지에 실천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걸 육 바라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라밀은 저쪽 언덕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 이상적인 세계,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아, 지켜야 하는 보살의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보시야. 보시는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중생을 도와주는 건데, 도와줄 때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대. 요 상이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쟤도 언젠가 나한테 갚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보시, 즉 상에 머물지 않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나서 도와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그러한 보시를 중시했습니다. 지게 계율을 지켜야 되겠네요. 인욕, 누가 나를 모욕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정진, 계속해서 그 수행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하고요. 선정, 그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차분히 고요히 집중해서 수행해야 되겠네요. 지혜, 그렇죠. 깨닫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개, 정, 해. 기억나?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아, 개정해를 떠올리면서 우리 삼학 공부했었잖아. 아, 보살.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개정해, 우리 삼학을 꼭 지켜야 했구나. 보살도 인정하는 개정해의 노력을 생각해 보면서 육바라밀까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특별히 이런 대승불교는요, 공이라고 하는 사상을 기본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 공사상을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갔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인도에 아직 대승불교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자, 인도의 대승불교는 그렇죠. 공사상을 바탕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중에서 인도의 대승불교 중에서 먼저 등장한 사상이 중간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용수예요. 용수. 자, 용수는요, 초기 불교의 그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연기는 계속 불교의 근본이잖아.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한다. 자, 따라서 모든 것은 어떻다? 공하다.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은요, 일부 부파불교에서 나타났던 자성의 개념을 강하게 비판해요. 쌤부 너무 어려운데요. 얘들아, 쫄지 마. 자,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자. 용시에 따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연기를 통해서 더잘 이해해 볼수 있어? 어렵지 않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 독자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독자적인 속성 이런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자성이 없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성이 없다.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무자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용수는 모든 것은 다만 어떤 것일 뿐이다. 그렇지. 공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일체에게 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중도의 관점에서 공을 이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흔히 공이라고 하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 그런데 우리 방금 공부한 것처럼 석가모니는 있음 혹은 없음, 쾌락 혹은 고통,

이런 어떤 양극단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이야기했잖아. 그것처럼 있음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중도의 관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이나 없음이라고 하는 극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바르게 볼 것을 이야기하죠.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이 사상을 중간 사상이라고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간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중도의 관점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용수는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이런 용수의 사상을 오해해서 허무주의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용수 이후에 등장한 누구는, 그렇죠, 세치는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오직 유일하게 마음작용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식사상을 전개해 나가죠. 자, 여기서 지금 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인간관 공부할 때 인간에 대해서 다섯 개의 덩어리,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과 흩어짐으로 인간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그 다섯 개의 덩어리가 뭐였지? 해볼까? 색수상행식. 좋았어. 그 색수상행식의 그 마지막 다섯 개 중에 끝에 있었던 식이 바로 요 식이에요. 바로 마음작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유식사상은 오직 마음작용 사상이래. 이게 뭔 소리야? 한번 보자. 세치는 역시 대승불교 사상가답게 공사상을 물론 그도 중시했습니다. 공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앞서서 우리 용수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무, 자성이야라고 이야기한 것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자성인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무엇이, 그렇지, 마음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까지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작용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야. 모든 건 우리 마음이 빚어낸 거, 이거 그 유명한 말로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일체유심조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유식사상에서는 그 식, 이 식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해야지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이 될수 있다라고 바라봤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 마음작용을 제대로 변화시켜야 해. 왜냐면 모든 건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작용인 식을 변화시켜서 어떤 마음을 얻어야 돼? 그렇지, 분별이 없는 마음인 그런 지. 분별이 없는 마음인 그러한 지혜를 얻는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이 없는 참된 마음인 지를 얻기 위한 수행으로 요가 수행을 강조했대. 앵쌤, 요가요? 요가.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요가가 사실은 인도의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수행법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의 대승불교 용수의 중간과 세친의 유식사상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아마 친구들 머리가 이쯤 되면 어질어질할 거야. 그치?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연기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 33348, 그리고 여러 업과 윤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잘 공부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좀 버겁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쫄지 마. 우리가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그런 거지. 반복해서 이해하고 블라블라 내 입으로 설명하다 보면 쉽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의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공사상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특히 연기와 중도의 관점에서 공을 해석했다는 것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마음작용인 식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유식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중간과 유식 같이 한번 우리 인도의 대승불교로 공부했고요. 이러한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이제 전래가 되죠. 자, 그러면 중국으로 건너간 대승불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더 살펴볼게요. 자, 중국으로 건너간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교종과

과 선종으로 다시 나눠지게 돼요. 얘들아, 쫄거 없어. 바로 들어가 볼까? 교정. 한마디로 교리를 왠지 중시했겠다라고 하는 거 느낌 오지? 자, 교리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잖아. 부처의 말은 그렇죠. 경전에 기록되어 있겠다. 그래서 이 경전과 교리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시하는 경전에 따라서 천태종, 화엄종, 청토종과 같은 다양한 그렇죠? 분파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교종은 짧았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그렇죠. 선종은 길지. 느낌 온다. 뭐가 훨씬 중요할까? 그러지. 바로 이 선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대승불교가 전래가 돼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에 따라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졌다고 했고요. 교리, 경전, 이런 걸 중시하는 걸 교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선종은요. 깨달음을 얻는 방식으로 뭘 중시할까? 쌤, 선이요. 선이요. 수행을 할때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선수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선수행이 뭘까?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얘들아? 계정이야, 공부해라. 네, 엄마. 계정회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삼학 공부했었죠. 그중에 그 정이 뭐였어? 선정이었는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지? 마음을 하나로 차분히 모아서 한 곳에 고요히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이었어.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스님이 깊이 있게 명상에 잠긴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었지. 아,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수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중국의 대승불교를 우리가 선종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선종은 달마대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요. 지, 해와 능, 여기 있었던 해능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해능이라고 한 이름까지 가져가세요. 자, 석가모니 공부했고, 중관사상 누구였어? 용수, 옳지. 유식사상 누구였어? 세친. 그리고 지금 중국의 선종을 공부하면서 지 해와 능력이 있었던 해능까지 왔어요. 자, 해능에 의해서 이 선종이 정립이 됩니다. 해능이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선종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제시했던 사상이 바로 돈오였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앞서서 우리가 교종을 공부했었지. 얘들아, 교종은 교리, 즉 경전을 중시해. 불교의 경전이 한두 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겠지. 그 많은 경전을 하루아침에 읽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종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인 거였어. 아, 교종은 점진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군요. 점점점점 깨닫는 점진적인 깨달음, 점진적인 수행 이런 걸 강조해요.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해능의 선종은 달랐어. 자, 선종은 바깥에 있는 교리나 바깥에 있는 경전을 보라는 게 아니야. 뭘 보라는 거야? 참선, 선정, 내 마음을 보라는 거야. 쌤, 내 마음을 도대체 왜 봐요? 내 마음을 도대체 왜 보는데요? 아, 내 마음 안에 이미 부처의 본성인 무엇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불성이 있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중요해. 삐뽀, 삐뽀, 가져가. 보라쌤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가져가세요. 자, 대승불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대승불교에서는, 인도의 대승불교, 중국의 대승불교, 그리고 한국으로 전래된 거다 대승불교라고 했지? 모든 사람이, everybody,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될 가능성, 부처의 본성인, 그렇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완성된 부처, 부처의 가능성, 부처의 본성인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어. 따라서 해능은 내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 이 불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직관하면 한 번에 벼락 맞듯이 갑자기 전체를 퍼뜩 깨닫고 한 번에 전체를 퍼뜩 그렇지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걸 갑자기 돈 깨달을 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그렇죠. 돈 오라고 불러요. 아, 선종은 점진적인 수행이니 단박에 수행하는 거니? 그렇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수행하는 거야.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한 번에 직관할 것을 강조합니다. 해능은 이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단계적인,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성,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직관적인 종교 체험인 선수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죠. 자, 따라서 선종은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은 불가하오, 이별은 불가하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견성성불이야. 자신의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될수 있어. 내 본성이 곧 불성이라는 걸 보면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바깥에 있는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봐야 돼. 무엇을? 내 마음을 봐야 돼.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교외별전, 즉 교리 바깥에서 따로 전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문자 밖에서 깨닫는 내 마음을 보는 깨달음을 강조해요.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렇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깨달음인 이심전심이 중요하다. 아, 이심전심, 선종의 용어였구나. 결국은 경전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 문자에 얽매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리문자까지 살펴봤네요. 이러한 선종의 특징은 문자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지금까지 불교의 여러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문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자, 쭉 한번 보니까 뭔가 굉장히 길어.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니까 결국은 어리석음이 원인이 돼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얘들아, 거꾸로 명, 즉 지혜, 즉 깨닫게 되면 그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 생기고 결국은 해탈까지 할수 있대. 아, 고통의 원인은 무명. 그 무명을 제거하면 고통을 제거하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하면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데, 즉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누구야? 그렇죠. 석가모니 입장이 되겠네요. 무명은 태어남과 늙어감, 병든과 죽음에 반복된 것 관련이 없다? 아니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생로병사의 윤회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현세의 삶에서 쌓아온 업은 내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니죠. 현세에서 쌓아온 업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삶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기는 거, 얘들아, 이건 바른 견해가 아니죠. 생로병사가 다 고통입니다. 팔정도의 수행은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일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지혜로써 다스려야 한다. 아, 5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역시 한번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결국 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그렇죠. 역시 석가모니가 되겠네요. 만물에 상호의존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오늘 공부했던 석가모니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중생의 미래는 미리 결정된 숙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아니지, 얘들아. 중생은 결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건 미리 결정된 숙명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깨달으면 누구나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면 반복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런 어리석음이 제거가 되면요. 그렇죠. 해탈하고 열반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연기의 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 다른 환경들, 이런 것들과 결합하기 때문에, 아, 원인과 조건, 이것의 결합은 다양한, 그렇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그렇죠.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릴 같은 이러한 선지들을 친구들이 좀 해석할 때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았습니다. 답은요, 기역과 디귿과 그래요.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6번입니다. 마음의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마음의 땅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일단 얘들아, 계정해. 얘 정이야, 공부해라, 내 엄마. 계정해를 생각하면서 계율, 선정, 지혜, 삼학이 나와서 불교 사상이야. 자, 그런데 중국 불교라고 이렇게 발문해서 주고 있고요. 자성이란 표현이 나와서 조금 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자성을 단박에 닦으라. 세우지 않으면 점차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 것이다. 즉, 점진적인 수행이 아니라, 단박에 수행하고, 단박에 깨닫는, 돈수. 특히 돈오를 강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중국 불교에서 이렇게 단박에 전체를 갑자기 벼락 맞듯이 퍼뜩 깨닫는 그러한, 돈오를 강조하는 건

어렵다면서요? 여기서는 또 갑자기 자성을 단박에 닦으래요? 얘들아, 잘 봐봐. 꿀팁이야. 중국 불교, 중국 선종에서 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자성은 불성이라고 해석하셔야 해요. 한마디로, 아, 불성을 제대로 깨달아서 알라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불성을 단박에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탈해. 이르려면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 선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중생의 구제보다 개인의 수행에만 집중해야 한다? 얘들아, 틀렸지. 왜? 대승불교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 중간과 유식사상, 그리고 교종과 선종, 그리고 한국불교, 원효, 위천, 진율 다 대승불교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과 함께 중생의 구제에 함께 힘쓰는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중생을 구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의 본모습을 단박에 깨우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불성이었어. 불성을 단박에 깨우치고 단박에 닦는 돈오, 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단박에 깨우치고 단박에 수행해야 한다는 거야. 리을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지속해야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지속해야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 아니죠? 자, 한번 깨달으면 그것으로, 그렇죠. 수행도 완성되는 거야. 따라서, 그렇죠.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지속해야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비트램일의 1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 11강 미분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는 찰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의 이야기로 이제 오히려 좋아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진짜 찰나기 때문이에요. 그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진짜 이 점보다도 작잖아요. 유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좋게 생각하면서 살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건데 서로 미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한하니까 또 아쉬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또 좋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행복하게 살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7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7번 보도록 합시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직선 y는 5가 y는 fx에 접한대요. 그랬을 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y는 5가 이 곡선에 접한다라는 소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예요. y는 5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기울기가 0이란 말이죠. y는 5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를 이번에도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ax 빼기 9a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접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접점을 모를 때는 접점을 설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접점을 그래서 제가 t,ft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t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접선이 y는 5이려면. 그래서 f't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했을 때 3t제곱 플러스 6at 빼기 9a제곱이 0이 되는 t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으로 한번 묶어보자. 3이 딱 보이니까 3으로 한번 묶어보면 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3a제곱은 0. 자,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인수분해. 그래서 3으로 묶었을 때 t-a 곱하기 t 플러스 3a가 0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a 또는 마이너스 3a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이 접점이 제가 t,ft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이 ft가 사실은 얼마여야 되냐면은 5여야 돼, 5여야 돼. 왜냐면 접선이 지금 y는 5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접점은 당연히도 이 접선 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y좌표가 5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t가 5여야 되니까 ft가 5여야 된다. 이 정보를 하나 더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t가 a 또는 마이너스 3a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로서 t가 a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서 t가 마이너스 3a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t가 a라면 여기다 살짝 a를 대입해 봤을 때 fa가 5라는 소리니까 fa 한번 주어진 함수식에 대입해서 구해 보시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세제곱 플러스 4가 5인 상황이에요. 맞죠?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a 세제곱이 1,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요. 모순이 생겼죠? 왜냐면 요 문제의 첫 부분에 양수 a에 대해서라고 문제의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양수 세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겼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t가 마이너스 3a인 경우. t가 마이너스 3a인 경우. 그러면 f 마이너스 3a가 5다. 요 사실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f 마이너스 3a 또다시 대입해서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27a의 세제곱 플러스 27a의 세제곱 플러스 27a의 세제곱 플러스 4가 5다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날라가니까 남는 것은 27a의 세제곱이 1이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a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얼마일까요? 3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럼 a 값 이렇게 찾아낸 상황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f2의 값을 구하라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f2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f2는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시면 8 플러스 12a 마이너스 18a제곱 플러스 4. 18a제곱 플러스 4. 요거를 구하는 문제였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구해놓은 a 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8 더하기 4 빼기 2 더하기 4.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계산해 보시면 14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y는 5가 곡선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접선의 길이가 0이다를 활용해서 미분 계수가 언제 0이 되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요 문제에서 a랑 마이너스 3a 두 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f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거고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것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a가 양수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고 요 점의 x좌표가 a였던 거겠죠. 근데 결국에 이때는 뭔가 풀었을 때, 아, 이때는 뭔가 풀었을 때안 됐으니까 이때가 y는 5였구나. 이런 문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y는 5라는 직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힌트를 찾아주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t,ft로 설정해서 출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되셨죠?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고, 58번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y는 x제곱 위에 점 중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점 p라고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y는 x제곱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점 p는 뭐냐면 이 직선이랑 거리가 최소인 점이에요.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면은 이 직선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평행하게 조금씩 가다 보면은 이 y는 x제곱이랑 처음으로 접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y는 etx 빼기 1이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조금씩 올려가다 보면 처음으로 y는 x제곱과 접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요런 상황. 이때 접하는 이 점이 P가 되는 거예요. 저때 점 P가 이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그쵸? 처음으로 만날 때, 평행하게 딱 올렸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요 점에서 거리가 최소가 돼요. 일단 저게 점 P인데, 그럼 일단 우리가 점 P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그린 주황색 직선은 기울기가 ET인 직선이에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그쵸? 그럼 기울기가 ET면서 y는 x제곱에 접하는 직선을 제가 주황색 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점 P가 바로 접점이 될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ET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y는 x제곱을 미분해서 언제 미분 계수가 ET가 되느냐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을 미분을 해보면 2x가 되죠. 그럼 이 EX가 언제 ET가 될까요? X가 T일 때 ET가 되죠. 그게 바로 점 P의 X좌표였다라는 거야. 아, P의 X좌표가 T였구나. 그래야지 T에서의 미분 계수가 딱 ET가 되니까. 아,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T,T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직선 OP가 Y는 ETX 빼기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자, 직선 OP는 뭐냐? 직선 OP. 직선 OP는 0,0과 T,T제곱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T가 될 거고, 기울기는 T가 될 거고. 기울기는 T가 될 거고, 원점을 지나니까 Y는 TX가 될 거예요. 근데 이 Y는 TX가 ETX 빼기 1과 만나는 점이 Q래요. 만나는 점 찾으려면 TX랑 ETX 빼기 1이 같다라고 놓고 X 값을 찾아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TX가 1이 되니까 X는 T분의 1이 됩니다. 아, 요게 점 Q의 X좌표구나. 아, 점 Q의 좌표는 T분의 1, 여기다가 넣어주면 T분의 1, 1이 바로 점 Q였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찾는 것은 극한 값을 구하시오. 근데 그 극한값을 구할 때 PQ의 길이를 구해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PQ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좌표를 아니까.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활용해 보시면 PQ의 길이는 루트 X좌표 차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빼기 1의 제곱. 아, 요게 PQ의 길이구나. 되셨죠? 요거 우리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루트, 요거. T분의 T제곱 빼기 1이죠. 괄호 안에 정리해보면, T분의 T제곱 빼기 1이죠. 그거 제곱하면, T제곱분의 T제곱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뒤에 거는, T제곱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t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t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남는 것이 t제곱분의 1 플러스 1. 요게 뒤에 따라오게 되겠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그러면 절대값으로 튀어나옵니다. 루트 밖으로 빼주려면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요. 절대값 t제곱 빼기 1. 곱하기 뒤에는 루트 t제곱분의 1 플러스 1.
A까지 따라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극한만 구하면 돼요. 극한만.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쪽으로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올때1 빼기 t분의 pq의 길이. 자, 요거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pq 자리에다가 우리 아까 전에 정리해 놓은 요식만 대입을 해 주시면 된다. 절대값 t제곱 빼기 1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제곱 분의 1 플러스 1을 1 빼기 t로 나눈 거. 자,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t가 어디서 1로 가까이 오는지 잘 보시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와요. 그러면 t제곱 빼기 1은 0보다 어떨까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겠죠. t제곱 빼기 1이 어떻게 생겼냐면 t제곱 빼기 1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오면 y값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실 때 부호를 바꿔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t제곱으로 풀어줘야 된다.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그다음에 루트 t제곱 분의 1 플러스 1을 1 빼기 t로 나눠주면 된다. 자, 요것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1 빼기 t로 약분이 된다. 약분하면 여기 남는 것은 1 플러스 t. 그럼 이제 1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만 마지막 대입해주시면 이거는 2로 가까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요만큼은 루트 2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루트의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아, 그래서 결국에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극한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PQ 길이 구하기 위해서 점 P의 좌표와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느냐? 이 기울기가 ET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구하려고 했을 때그 접점이 바로 P였다라는 것만 찾아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잘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9번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 근데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래요.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지금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뀌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1에서만 체크를 해주면 될 거고, 왜냐면 각각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1에서만 먼저 체크를 해주면 1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럼 연속이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F1과 이게 지금 1에서의 좌극한이죠? 1에서의 우극한은 F0 더하기 2가 돼요. 이두 값이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1에서 연속이다라는 정보를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좌미분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F'1이 될 거예요. 이게 좌미분 계수. 그다음에 우미분 계수는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될 건데 이거 미분에서 1을 대입해 주시면 F'0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미분하는 것도 F'X 빼기 1 해준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한번더 곱해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 그래서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곡선 y는 gx 위에 점 0,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 또알수 있는 정보가 0,g0이 이 접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0을 살짝 대입해 봤을 때 y값이 1입니다. 그 말은 g0이 1이라는 이야기. g0이 1이다. 0,g0이 이 접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정보는 이제 y는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0에서의 미분 계수, 즉 g'0이 이 접선의 기울기인
2와 같아야 된다. 이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아, 요두 정보를 알려줬네.

근데 G0이 뭘까? 한번 여기다 다시 찾아가 보면 G0은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0은 1 이하니까. 그럼 G0은 F1이네. 아, F0이네. 그래서 F0이 1이라는 걸 사실은 알려준 거고. 그다음에 G'0은 이번에도 위의 함수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G'0은 사실은 F'0이랑도 똑같아요. F'0이 2라는 정보를 또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F1은 F0이 1이니까 F1은 3이 될 거고, F'1은 F'0이랑 똑같으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 지금 4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이네 가지 정보나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x4제곱으로 출발을 할 거고, f0이 1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상수는 1일 거고, f'0,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었냐면, 다항 함수에서 f'0이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은 1차항의 계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1차항의 계수. 그래서 사실은 이제 x3제곱의 계수는 우리가 모르고 x제곱의 계수도 모르지만 1차항의 계수는 2. 그래서 2x고 그다음에 f0이 1이니까 플러스 1.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두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a, b를 구하는 방법은 F1이 3이다, F'1이 2다. 요두 정보를 이용하면 A랑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미분해가지고, 진짜 미분해서 F1이 3이다, F'1이 2다. 해보면 A랑 B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G'T가 2인 t의 값을 찾아내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이고요. 두 번째 풀이 방식, 이것도 이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a, b 구해서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풀이 방식. 첫 번째 과정 생략하고 두 번째 거.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지금 이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가 y는 gx 위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y는 2x 플러스 1,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면, y는 2x 플러스 1. 이런 직선이 있는데, 0, g0이 지금 1이었잖아요? 0,1에서 접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선에, gx가. 근데 어차피 x가 1 이하인 부분에서는 fx라는 함수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f0은 1이고 f'0은 2니까 fx라는 함수는 0,1을 지나면서 접선의 길이가 딱 2인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접하는 상황인 겁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요거. fx가 1,3도 지나는데 1,3이 놀랍게도 이 직선 위의 점이에요. 1을 넣어보면 딱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이 이 직선 위의 점이어서 fx가 이 점도 지나면서 f'1이 또 2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이 점에서도 이 직선이랑 접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fx가 사실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직선에 접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인 거예요. y는 fx가.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 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개형을 찾아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정보를 찾았다면 우리가 또 뭐를 알수 있냐? fx에서 이 2x 플러스 1을 빼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주황색 함수에서 흰색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그래프는 x좌표가 0이고 x좌표가 1인 점에서 x축이랑 만나게 될 거고 x축에 접하게 될 거예요. 주황색에서 흰색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주황색에서 지금 흰색을 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4차 함수일 텐데, 4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4차 함수일 텐데, 4차 함수 중에서 x축이랑 x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접하려면 이 4차 함수는 반드시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쵸?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x 빼기 1의 제곱도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1에서도 접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딱 4차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x제곱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정확히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럼 fx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알아냈다. fx가 정확히 x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였구나 라는 걸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AB 찾아내면 똑같은 함수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 G' T가 2가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FX만 구해놨잖아요. GX를 구하셔야 돼. GX는 뭐냐면 x가 1 이하일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x가 1보다 클 때는 함수식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기 잠깐만 보시면 fx 빼기 1 더하기 2잖아요. 이거 평행이동된 거죠. f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건데 그럼 다시 요 그림으로 와서 보면 0,1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딱 1,3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만큼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해서 평행이동해서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0,1이 딱 1,3으로 이동하고, 1,3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 2,5로 이동을 하겠죠. 2,5로. 그래서 2,5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만큼을 정확히 평행이동시켜서 그려주면 분홍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x가 1 이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분홍색 보이시나요? 분홍색? 이 분홍색이 바로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는 gx의 그래프. 되셨죠? 그러면 g' t가 2인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t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t값을 전부 다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접점 x좌표를. 그럼 일단 여기 하나 보인다. g' 0은 2죠. 접선의 기울기가 딱 2죠. 그다음에 1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2죠. 2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2죠. 일단 3개는 찾았다. 가능한 t 0, 1, 2 3개 찾았다. 그다음에 그림상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것이 여기 하나도 보이고요. 또 여기 하나도 보여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두 점의 관계는 이 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딱이 점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만 구하면, 이 점의 x좌표만 구하면 이 점의 x좌표는 1 차이만 날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요 점만 구해보자. 요 점이 뭐냐? fx. 여기는 지금 fx니까.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x좌표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f'x가 2가 되는 x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x제곱 미분하면 2x 뒤에 거 그대로. 다음에 x제곱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2의 x 빼기 1 플러스 2. 요렇게 되고요. 이게 언제 2가 되는지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 날라가죠? 그러면 남은 것이 2x에 x 빼기 1로 살짝 묶어보면 앞에는 x 빼기 1, 뒤에는

x가 남아요. 는 0. 그쵸? 그러면 2의 x에 x 빼기 1에 2x 빼기 1은 0이 나옵니다. 아, x는 0 또는 1 또는 2분의 1이구나. 지금 찾은 0, 1, 2분의 1이 뭐냐면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x좌표들을 찾은 거예요. 0, 1,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었던 거죠. 이 점에 x좌표가 2분의 1이다. y좌표는 궁금하지 않다. x좌표만 찾으면 된다. 그럼 이 점에 x좌표는 얼마였을까요? 평행이동된 거 생각해보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아,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모든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값의 합은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요렇게 5개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더해보면, 다 더해보면, 이만큼 3이죠? 3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니까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그래프를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이용하시거나 두 번째 그림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평행 이동된 거를 활용하면 그래프의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 문제였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6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60번 문제. 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이라는 함수인데, 이 fx 위의 점 1, -6에서의 접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읽으면서 알아낸 정보를 쓰셔야 돼요. y는 fx 위의 점이다. f1이 -6이라는 것이다. 요 정보를 써 놓으셔야 되고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고 gx에 대해서 y는 gx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일단 L, 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L, M을 직접 한번 구해봐야 될 거고요. L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건데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F'1.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보자. F'X는 2X 빼기 4. 그쵸? 그러면 F'1은 얼마지?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죠? 요게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L이라는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1, -6을 지나야 하니까 X 빼기 1, 마이너스 6. 요렇게 되는 거죠. 아, 직선 L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였구나. 이렇게 L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GX도 어렵지 않아요. GX도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G'1을 구하면 될 거여서 G'X를 구할 수밖에 없겠다. G'X 구해보자.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에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M의 기울기가 된다. G'1이. 그럼 1 대입해보자. F1 빼기 F'1.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근데 우리 F1 아까 전에 마이너스 6으로 구해놨고요.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해놨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 즉, 마이너스 4가 바로 M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 M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면서 1,6을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1 더하기 6.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게 바로 직선 m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면 우리 l과 m을 다 구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두 직선 l, 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만 구하면 될 거예요. 아, 그럼 저게 어떻게 생긴 상황인가?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직선 L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2x 빼기 4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 이게 직선 L이다, 그쵸? 그다음에 직선 M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잖아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다. 그렇겠죠. 기울기가 더 가파를 거예요. 여기가 지금 10. Y좌편이니까. 이게 직선 M이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두 직선 L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 요 분홍색. 어떤 도형이죠? 삼각형이죠,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만 알면 이 분홍색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 길이는 14니까 이 점의 x좌표만 알면 그걸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높이. 이게 높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 그래서 우리 이 교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된다. 교점이란 L이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였고 직선 M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었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놨을 때 X 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2X가 14니까 X가 7이 되는 거죠. 아, 요 점의 X좌표가 7이었구나. Y좌표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요 길이가 7인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결국에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7. 해서 49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래서 그 접점을 알려준 상황이니까 접점의 x좌표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를 활용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이 곡선 위에 점이라고 알려준 상황은 이제 곡선에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한다라는 정보를 항상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자, 이렇게 60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6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아, 61번.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이번에도 나왔다. 곡선 위의 점, f0이 0이란 소리구나. 일단 쓰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 위의 점 1,2. 이번엔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1,2를 또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럼 F1이 또 2라는 거겠죠? 여기다 1 대입해보면 1 곱하기 F1이 2라는 소리니까. 근데 그 접선이 일치한대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기울기는 FX의 0에서의 미분 계수가 될 거고요. 결국에 F'0이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게 기울기. 근데 0,0을 지나야 되니까 F'0의 X가 바로 첫 번째 접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접선은 이 곡선 위의 점을 찾아야 돼요. 이 곡선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 곡선의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곡선을 미분을 해줘야 된다. Y는 X, FX를 미분해주면 fx 더하기 x f 프라임 x가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번에는 f1 더하기 f 프라임 1 이게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1 더하기 2 이게 접점이니까 1,2가 근데 F1이 2라 그랬으니까 우리 F1 대신에 2로 살짝 바꿔서 적어볼게요. 2 플러스 F'1에 X 그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이거 전개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1 거기다 2를 또 더하니까 마이너스 2랑 2가 사라지고 뒤에 남는 것이 마이너스 F'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접선이랑 이 접선이랑 완전히 똑같은 접선이다. 완전히 같은 직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같고 y좌편이 같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F'0이랑 2 더하기 F'1이 같아야 돼. 그쵸? 그 다음에 y좌편이 지금 여기선 0이잖아요? 그러니까 F'1도 0이어야 되는 거예요. F'1도 0이어야 된다. 그쵸? 그럼 F'1이 0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F'0은 0이니까

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아, 그랬는데 우리 아직 이용 안한 정보가 fx가 3차 함수라는 정보를 이용을 안 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정보가 4개나 되는 거예요. f0이 0, f1이 2, f'1이 0, f'0이 2. 이렇게 4개의 정보를 알아낸 거기 때문에 fx를 우리가 이번에도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느냐? 3차 함수니까 일단 ax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2차 항의 계수도 모르겠어. 근데 1차 항의 계수는 요거 활용하면 구할 수 있죠. f'0이 2다. 1차 항의 계수가 2라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상수는 f0이 0이니까 없다. 아, fx를 요렇게 설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용 안한 정보가? F1이 2라는 거랑 F'1이 0이라는 거. 저두 정보를 이용하면 A랑 B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F1이 2라는 거랑 F'1이 0이라는 거. 요두 정보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A, B를 찾아서 이 문제의 답 F'1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한 가지 방법은 또한 가지 방법 어떤 게 있느냐? 이제 F1이 2라는 거랑 F'1이 0이라는 걸 활용해 보면 어떻게도 할수 있냐면 일단 F1이 2라는 거는 fx-2라는 함수가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F1이 2가 되겠죠. 그러려면 fx-2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fx가 지금 3차니까 뒤에 2차가 따라 붙을 건데 그게 얼만지 모르겠어서 제가 gx로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f'1이 0이래요. 그럼 요거를 미분했을 때 우변을 미분해 보면 gx 더하기 x 빼기 1의 g'x가 되거든요. 근데 f'1이 0이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g1이 0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gx도 1을 넣었을 때 0이려면 gx도 x 빼기 1을 또 인수로 가져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fx 빼기 2라는 함수가 fx 빼기 2라는 함수가 x 빼기 1을 한 개만 가져선 안 되고 여기서도 x 빼기 1을 가지고 있어서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1차가 따라 붙겠죠? 1차. 뭐, ax 플러스 b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1이 2라는 거를 활용하려고 fx 빼기 2를 제가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f'1이 0이라는 거를 통해서 x 빼기 1이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두 번째 조건을 활용을 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fx 빼기 2라는 함수를, fx 빼기 2라는 함수를,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b. 요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f0이 0이라는 정보랑, f'0이 2라는 정보를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에, F0이 0이라는 거를 활용하러 가보면, F0을, 0이 0이라는 걸 활용하려고 여기다가 0을 살짝 대입해 보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0을 살짝 넣어보면 B가 되겠죠. 아, B는 마이너스 2였구나. 그 다음에 F'0이 2라는 거 활용하기 위해서, F, 양변을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F'X는 우변 미분해 보면, 2의 x 빼기 1의 ax 플러스 b 플러스 x 빼기 1의 제곱에 a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x 자리에 0을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에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b. 그다음에 여기다 0 넣어보시면 플러스 a. 근데 b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4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 그게 2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fx가

fx 빼기 2가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으로는 f'2의 값을 물어봤었고요. f'2를 구하고 싶으면 f'2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f'2의 값을 구해보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2 곱하기 2a 플러스 b 플러스 a가 되니까 5a 플러스 2b를 구하면 되는 문제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6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0,0에서의 접선과 y는 x, 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라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첫 번째랑 y절편이 똑같다라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61번 문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2번. 자, 직선 y는 4x 플러스 5가 이 곡선에 접한대요. 접선을 직접 알려줬다. 근데 접점을 몰라요. 접점을 모르면 어떻게 하자? 설정하자.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 그래서 접점을 t, 무언가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접점을 t, 무언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해 놓고 나면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접점의 x좌표에서 여기다가 대입한 y값이랑 여기다 대입한 y값이랑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 접점은 접선 위에도 있을 거고 곡선 위에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t에서의 미분계수다. 근데 그게 4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보시면 y'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4인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t 대입한 거 8t 세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 4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8t 세제곱이 8이니까 5t 세제곱이 1이니까 아, t가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k를 구해야 되니까 t는 1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k가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9는 마이너스 2 더하기 k니까 우리가 찾는 k는 1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결국에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라는 걸 활용하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는 문제 62번 풀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6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보시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fx가 지금 2차함수인데 대칭축이 직선 x는 1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x는 1이 대칭축인 직선. x는 1이 대칭축인 2차함수.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a래요. 그럼 이게 대칭축인 2차함수는 우리 함수식 세울 수 있죠.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a이면서 대칭축이 x는 1이려면 a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바로 fx였구나라는 걸 일단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 b는 지금 모르는 상황, 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f'x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f'x 한번 구해보자. 자, 또 이런 형태 미분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해 보시면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져요.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저게 끝이다. 저게 f'x다. 그러면 이 상황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2a의 x 빼기 1. 요게 4x제곱 빼기 5, 4x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자, 지금 이 그래프, 우리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어차피 절대값 2a는 앞에 곱해져 있고, 여기다가 절대값 x 빼기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절대값 x-1은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긴 그래프예요. 절대값 x-1은. 근데 거기에 절대값 2a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울기의 가파름 정도만 이렇게 변하지 그래프의 계형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a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가파름 정도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x는 1에 여전히 대칭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y는 4x제곱 플러스 5. y는 4x제곱 플러스 5는 이런 식으로 생긴 y축의 대칭이 함수예요. y는 4x제곱 플러스 5. 그쵸? 근데 y는 절대값 2a 곱하기 절대값 x-1이라는 함수는 x는 1을 기준으로 V자 형태로 생긴 그래프인데 항상 이게 더 크거나 같으려면 y값이 항상 이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항상 이게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항상 이게 더 위쪽에 있으려면 정말 커져봤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y는 절대값 2a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되셨나요? 이것보다 더 제가 이걸 완만하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더 완만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y값이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근데 이 노란색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팔라지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y값이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가 딱 경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경계가 되는 점에 중점을 두고 구해봐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일단 x가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2a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절대값이 그냥 풀리게 되고요. 이만큼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칭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y는 4x제곱 플러스 5랑 만날 때보다 이 왼쪽에서 y는 4x제곱 플러스 5랑 만나는 게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0에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V자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서 더 먼저 만나게 되겠죠. 대칭축이 여기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요 반직선이 y는 4x제곱 플러스 5랑 만나게 되는 저 시점에서의 A값이 언제냐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 함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식을 따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절대값 2a 곱하기 x 빼기 1이랑 같아질 때. 근데 이게 중근을 가질 때, 접해야 되니까. 그때 A값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절대값 2A에 X 플러스 5 마이너스 절대값 2A. 요렇게 될 거고요. 제가 2를 그냥 밖으로 빼볼게요. 2 절대값 A. 2 절대값 A. 여기도 2 절대값 A. 2를 그냥 밖으로 빼볼게요. 괜찮죠? 그럼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로 구해볼게요. 4분의 d가 0이어야 돼. 그럼 4분의 d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죠? a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5 빼기 2 절대값 a가 0이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8 절대값 a 빼기 20은 0이 됩니다. 그럼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a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근데 A가 0일 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봐도 되고, A가 0보다 크면 이 방정식 어떻게

풀리냐? a제곱,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20은 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풀어보시면 a 값이 양수인 게 2밖에 없어요. 2. 그래서 아, 요때 a 값은 2구나. 요거 우리 하나 찾아낸 상황이고요. a가 음수라면 이방정식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은 0이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풀어보시면 a가 0보다 작은 a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중근을 갖는 a가 2랑 마이너스 2구나. 우리가 지금 뭐를 찾아낸 거냐면 요 그림에서 딱이 노란색처럼 왼쪽에서 딱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의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다. 즉, 절대값 a가 2일 때가 정확히 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그래프가 완만한 경우도 주어진 문제의 부등식을 만족한다라 그랬잖아요. 더 완만하다라는 소리는 절대값 a가 2보다 어떤 경우라는 걸까? 2보다 더 작다라는 거겠죠. 절대값이 더 커지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거예요. 절대값이 더 작아지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절대값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a가 0일 때만 제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가 0일 때. 최고차항 개수가 a인 2차 함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이니까 2가 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결국에는 그 절대값이 2가 경계가 된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 다 만족하기 때문에 절대값 a가 2 이하인 경우에 항상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그 절대값이니까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a가 양수일 때만 고려를 했을 때 a가 양수인 걸 고려했을 때 양수인 것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 음수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양수 중에서 이 문제를 만족하는 값이 답으로 나왔다면 음수인 것보다 항상 양수인 게 당연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음수인 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푸느라 이렇게 절대값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정확히 풀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양수만 고려해서 푼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래는 절대값 2a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지만 그냥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2a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은 우리가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마이너스 2a의 x 빼기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본다면 a가 양수일 때만 고려를 한 거니까 a가 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딱저 접할 때가. 아, 그래서 그때가 최대구나. a가 양수일 때, 딱이 경우가 a가 2일 때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거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이 2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수 쪽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가장 큰 값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음수 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의 경우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풀어주는 게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양수인 경우만 고려를 하고 이 문제의 답을 구했더라도 이제 절대값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a의 값의 범위를 모두 다 구해보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가 그 항상 쭈꾸미 시간 할때 다시 풀어볼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a 값이 양수인 것만 고려해서 구했다.

0: 헷갈렸던 문제, 아까 방금 전처럼 이제 정확히는 안푼 문제, 정확히 풀었다면 최고고요. 다른 풀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11강에서 쭈꾸미 시간 여러분들 잘 거치고 오시고 저랑은 12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17강입니다. 확률의 연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뭐, 사실 여기를 막 어려워해서 들어온 친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가 복습 차원에서 쭉 해드리는 거고, 결국은 난이도 있는 문항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 뒷부분에 있는 조금 한 유형 3, 4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출 문제 나오는 건뭐한 3점짜리 정도로 쭉 나올 것 같고요. 연산에 대한 거는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 마인드셋은 요겁니다. 하루 한 줄.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웃어야 복이 옵니다. 너무 올드한 얘기는 한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약간 너무 막 심각하게 어떤 그 사안들, 뭐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막 바라볼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막 업무들이 많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이 업무도 있고 저 업무도 있고 뭐 EBS 촬영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되게 약간 울적하게 아니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임했던 때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약간의 번아웃이 온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분을 정하는 거는 저거든요. 그 마음가짐을 정하는 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막, 야, 너 하는 거 되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주변에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시간적으로 좀 쫓기고, 내가 해야 될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뭔가 성적은 예상대로 안 오르고 이러니까 막 기분도 좀안 좋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적이 떨어져도, 아, 여기에서 틀린 거를 내가 잘 체크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뭔가 할게 많아요? 아, 그러면 써보면 되는 거야. 대부분 이제 뭐 MBTI나 이런 걸로 J냐 아니냐 이런 거할때 플래너를 쓰냐 안 쓰냐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모를 잘 하는 사람과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대부분 메모를 잘안 해서 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아, 이것저것 할게 많아요. 근데 머릿속이 복잡해. 그럼 그걸 정돈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건데, 머릿속으로 그냥 짊어지고 있기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종이나 플래너나 꺼내가지고요, 써보세요. 써보면 생각보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할게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많아서 그것들을 줄이면, 굉장히

할 만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수험 기간, 1년도 안 됩니다. 그죠? 그 1년 동안만 좀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면 온 세상의 모든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갈 거야.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운을 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연산들, 뭐 덧셈 정리, 배반 사건, 여 사건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그리고 독립에 대한 것도 아주 살짝 했고 문제 풀면서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 우리가 PA 곱 B의 여 사건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식을 전개해야 되는지도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뭐 수능 개념도 있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도 있을 거고 앞으로 수능 특강 연계 교재도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개념들은 어차피 다 똑같다고요. 원리에 대한 것만 정확히 파악하면 더 이상의 개념 공부는 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정도로만 문제 풀기 전에 인지하고만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독립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더 해볼 거예요. 자, 독립. 종속과 이제 같이 나오죠. 독립과 종속.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PA 곱 B라고 하는 게 PA와 PB로 되더라. 자, 이거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독립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입니다. 맞죠?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하다고 한게 있잖아. 개념적으로 더 중요해. 그게 뭐야? P에 B와 A가 P, B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P에 A와 B가 P, A라고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냥 뭐라고요? 독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만 자꾸 떠올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먼저 개념을 접하는 친구들. 그럼 문제 풀때 항상 이게 나오니까 이걸로만 그 독립이라는 개념을 기억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지? 대부분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독립이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A와 B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또는 이게 이제 섞일 수도 있겠죠. A의 여사건과 B 또는 A와 B의 여사건. 이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싹다 독립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죠. A와 B가 독립이더라. 그러면 요 나머지들도 독립입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 혹은 요게 나와. 그럼 요걸 독립이라고 했으면 이 나머지들도 다 독립이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얘가 독립이래. 그럼 나머지들도 다 독립이라고 판단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왜 대부분은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A와 B가 독립일 때 나머지가 독립입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생각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걸 한번 유도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 되는 거야. 당연히. 지금은 완전히 뭐 개념 꼼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것까지 유도하진 않겠으나 네개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독립이라는 말이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독립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속이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문제를 풀때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라. 아니면 독립에 대한 것들만 뽑아내라. 그럼 이거 다 일일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거야. 그래서 종속의 뜻은 독립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판단해서 얘가 아니면 종속이구나. 그쵸? 그래서 꽤 연계 교재나 이런 것들 보시면 독립과 종속 문제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게꽤 많아요. 단순 계산 빼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뭐,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퀴즈 냈었죠, 제가? 퀴즈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이때 A 빼기 B

A, B 빼기 E, C는 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고1 때 배우는 거죠. A 곱하기 B가 0이더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A는 0 또는 B는 0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사건으로 따지면 얘는 또는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나 이런 걸 적당하게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자, 일단 A 빼기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게 있겠죠. 아, 요건 이제 예시로 든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 개념으로 했을 때. 여기는 AB와 여기는 AB는 당연히 다르죠. 이제 뭐는 개념. 자, 어쨌든 첫 번째 거. A 빼기 B는 0에 대한 걸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나오면 돼요? B가 나오면 되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하자. 알겠니? 그러면 주사위를 몇번 던진다고 했어? 세번 던진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던지는 게 있겠고, 두 번째 던지는 게 있겠고, 세 번째 던지는 게 있겠구나.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A가 될 거고, 두 번째가 B가 될 거고, 세 번째가 C가 될 거야. 그러면 A와 B가 같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같을 때는 1, 1, 2, 3, 3, 4, 4, 5, 6, 6.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거는 자유롭게 오겠지. 그러니까 1, 1일 때 뒤에 자유롭게 오는 거 6가지. 뭐 예를 들어 3, 3일 때 뒤에 오는 거 6가지 자유롭게. 그러니까 6가지 1, 2, 그첫 번째와 두 번째가 6가지의 종류가 나오잖아. 거기에 세 번째 거 6가지가 될 거니까 이건 경우의 수로 구하면 얼마예요? 36가지가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B-EC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EC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하는 게 편하겠지. 왜냐면 주사위에 눈이니까 1부터 넣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1부터 넣어보자. 그러면 요 순서상은 2,1이 될 거고. 맞아? 그 다음 2를 넣게 되면 4,2가 될 거고. 자, 3을 넣게 되면 6,3이 되겠구나. 이게 끝이야. B라고 하는 것도 주사위에 눈이니까 6가지밖에 없거든.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거에 따라 뭐가 결정이 나요? 아, A가 결정이 나겠지. 그지? 지금 한 거는 BC에 대한 거니까. 그럼 세 가지에다가 A는 자유롭게 선택할 거니까요. 여섯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내가 만약에 B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NB는 뭐예요? 세 개에다가 A 선택 여섯 가지, 18가지. 이렇게. 근데 당연히 지금 또는이잖아, 또는. 그러니까 얘는 합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사건은 뭘 고려해줘야 돼? 곱사건을 고려해줘야 되겠죠. 지금 확률이니까 P로 바꿔놓고 쓸게요. P에 A에다가, PB에다가, P에 A 곱 B더라. 그럼 어쨌든 요거 구하려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해야 되겠지? 구해보자. N의 A 곱 B는 뭐야? 뭐야? 요거랑 요거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요게 제약이 더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1에다가, 2에다가, A가 요거까지 만족하려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그렇지. 2, 1이 와야지. 괜찮니? 두 번째는 4가 와야죠. 이렇게. 또, 앞에는 6이 와야죠. 6, 6, 3이더라.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자, 경우의 수로 일단 구합니다. 36 더하기 18 빼기 3이 되겠다.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눠주셔야 돼요? 표본 공간의 개수. 첫 번째 여섯 가지, 두 번째 여섯 가지, 세 번째 여섯 가지가 되겠지. 이게 몇 제곱? 세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 이거 정리하면 54에다가 얼마예요? 54에서 3뺄 거니까 51이 될 거예요. 그러면 6의 세제곱분의 51인데, 요거 3으로 약분 가능하겠죠? 어? 그러면 요거는 17이야. 그럼 요거는 6의 제곱에다가 2만 남을 거라고요. 6에서 3 있는 거는 이제 처리할 거니까. 그럼 정리하면 72분의 얼마? 17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요것도 뭐예요, 결국? 요걸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 요걸 구하는 거.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잘했겠지, 뭐. 9번! 제가 가끔 학교에서 숙제를 내고 이제 숙제 검사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수업 들을 때는 그렇게 막 총명하게 다 쳐다봐요. 친구, 여러분도 그렇잖아. 막 이렇게 끄덕이면서 다 바라봐요.
숙제를 내고 숙제 검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아는 것 같았는데 이걸 못 풀고 막 이런 경우 많아. 선생님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그냥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피드백 이렇게 끄덕이거나 이런 걸할 필요는 없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 어려워요 이거 좀 천천히 나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수업 선생님의 수업을 위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수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 천천히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숙제 더 내주시면 제가 더 해올게요. 아니,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실 거고. 그리고 거기서 숙제,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숙제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체크 다 해주셔요. 얼마나 친절하죠, 선생님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움받아야지 제가 흔히 뭐 어떤 설명회 가거나 했을 때 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뭐야, 공부하는 척. 그게 막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척, 문제 풀 때도 이거 아는 것처럼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배웠다고 해서 수업 때 어떤 척을 했어. 근데 이제 시험 때 그걸 만약에 틀리면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거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거를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성장은 안 됩니다. 성장 못 해요. 내가 모르는 걸 인지해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걸 인정해야 돼. 그게 시작이야. 자, AB에 대하여 26학년도 수능 24번이었습니다. PA가 나와 있고요. P, B 바 A가 4분의 1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는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PA와 B는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번째 것부터 한번 가보자. PA. A 곱 B를 뭘로 나눠요? PA로 나눠. 얘가 이제 4분의 1이잖아. 괜찮니? 그러면 P의 A 곱 B가 요거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5분의 2가 될 거야.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이 10분의 1을 이용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A와 B가 나왔잖아? P, B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P의 A와 B는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고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대입하시면 되겠죠. P의 값 얼마? 5분의 2. P, B는 몰라. 내가 모르는 거야. P, B 빼기 요거 나왔잖아. 10분의 1. 근데 얘가 얼마래요? 1이래요. 1. 이렇게 가더라. 맞지? 그러면 여기 10분의 4가 될 거고요. 요거 처리하면 10분의 3이 될 거야. 넘어가. 그럼 PB는 얼마? 10분의 7?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PA 곱 B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다.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더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죠. 요게 1이래. 그럼 그냥 쓰기만 해봐. 여기 있는 요 전체가 얼마래요? 5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요 부분이 얼마래? 10분의 1이래. 그럼 요 순수 A, 순수 A 얼마예요? 10분의 4에서 10분의 1 빼면 되잖아. 10분의 3이야.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10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0분의 1이었으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 1을 빼. 괜찮아? 그러면 요거 얼마? 10분의 6이겠다. 여기 순수 B는 10분의 6. 그럼 B를 구하래요. 10분의 7이야. 알겠어? 아니면 이것까지 올 필요도 없어. 요거 몰라요? 일단 여기는 구했지? 10분의 3이라고 구했죠? 근데 요 전체가 1이라며. 근데 내가 구하는 게 PB야. 그럼 1에서 그냥 뭐 빼면 끝나요? 10분의 3 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식전개를 굳이 안 해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요. 적당하게 내가 직관적으로 딱딱딱 대입해서 풀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렇게 하면 더 빨라지겠죠. 실수만 안 한다면. 자, 10번입니다. AB는 서로 독립이래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놓치면 큰일 나.
A와 B의 곱이 15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건 단

당연히 보자마자 이렇게 바꾼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p의 a 곱하기 pb 얘가 15분의 1이더라. 됐니? 그리고 요거 얘는 뭐예요? p의 a의 여사건에 p의 b는 10분의 1입니다. 왜? a, b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여사건과 b라고 하는 것도 독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풀었다는 건 식으로 그냥 쭉 풀겠다는 건데, 일단 풀 거예요. 식으로 풀긴 풀 건데, 꼭 이거밖에 없냐? 그건 아니거든. 자, 이거는 1-PA야. P, B예요. 자, 얘가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요. P, B에서 P에 A, P, B가 돼서 얘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 나와요. 됐지? 이거 얼마야? 15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PB는 10분의 1에다가 더하기 15분의 1을 할 거예요. 그럼 30으로 통분되나? 맞지? 30으로 통분하면 3에다가 더하기 2를 할 거니까 6분의 1입니다. PB는 6분의 1. 그럼 이걸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PA는 15분의 6이 될 거야. 약분하면 얼마?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계산을 쭉한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야. 요거 봐봐.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P에 A 곱 B가 나왔고요. 그 다음 P에 A 여사건에 곱 B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이두 개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 와닿지 않으면? A가 있고요. B가 있거든요. A와 B의 곱사건입니다. A의 여사건과 B의 곱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지. 이거 뭐야? PB야, PB.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식을 보자마자 이게 PB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제가 이 조건부 확률이랑 베이지 정리랑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해가지고 이걸 굳이 했던 이유가 이런 거야. 이거 보자마자 PB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응?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15분의 1에다가 10분의 1 해가지고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PB 나오고 여기다가 대입만 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PA가 금방 나온다고. 암산도 가능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이 형태가 나오면 의심부터 해보세요. 차집합의 성질. 알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배운 거를 까먹지만 않아도, 그리고 배운 거를 적용할 수만 있어도, 진짜 한 80%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 문제 풀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PA 값은 구했죠? 아까 5분의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A와 B가 독립이랍니다. A와 B가 독립이고, A 곱 B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볼까? 이거 바꿔야 돼. A의 여사건에 대한 거는 1-PA입니다. 얘가 2P, A가 될 거니까. 3PA는 1이기 때문에 PA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거 바로 대입하면 나오겠구나. 요거를 어디 넣어요? 여기 넣으면 되겠지. 그럼 PB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독립이라는 게 나오면 대부분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푸는 것도 있는데, 아까 했다시피 조건부 확률 그리고 베이지 정리 요쪽처럼 A라고 하는 사건을 좀 분리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걸 기억해두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 됐죠? 좋습니다. 이제 12번.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고요. A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A 여사건 그리고 B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A와 B가 배반이니까 뭐가 없단 얘기야? 곱사건이 없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겠죠? PA가 나왔고 PA의 여사건이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1에서 빼주는 게 기본 세팅이겠죠. PA

를 어디에서 뺀다? 1에서 빼야 P의 A의 여사건이 된다. 괜찮지? 그러면 3분의 얼마입니까? 2가 될 거예요. 요 어디에 곱해? 요, 그치? 3분의 2에다가 PB는 6분의 1이에요. 그럼 PB는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얼마? 4분의 1이구나. PB가 나왔네. PA도 있네. 근데 배반이네. 그러니까 얘하고 뭐만 더해주면 돼? 3분의 1하고 더하면 돼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12분의 7이라고요.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뭐 이렇게 배반이 나오든 독립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그냥 좀 빠르게 기계적으로 풀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제가 사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수학 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선생님이 좋아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럼 지금은 안 좋았는데 그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좋아하고 곧잘 했으니까 수학 교육과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휴학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휴학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고 실제 답이 나오는 과정이 내가 만약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정이 해설지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뭔가 문제 해결에 익숙했었던 제가 딱 수학과를 갔더니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명. 아,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미적분학이 거의 대학교 1학년 기본이거든요. 완전 처음에 배우는. 근데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렵진 않은데, 그 당시에 입학을 해가지고 봤는데, 와, 이거는 증명을 막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꾸 찾아야 되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방법과,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짧게 뭐 휴학을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이 사실은 잘못된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저도 대학교에 가서 수학이라는 거를 어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걸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해보는 거였어. 하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써보고 암기하고 내가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이상한 걸 찾아내고 하면서 그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 수학 전공이라고 하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꿰뚫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수능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약간 더 뭐랄까요? 수준이 더 높은 데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그냥 그한 문제 한 문제 급급해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법을 그때그때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선 또 다른 새로운 문제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풀이에 연연하고 막 이렇게 됐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점프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딱 나오던 것들 유형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저뿐만 그럴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수학이라는 게 고3이 되고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내가 공부를 1, 2학년 때 내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했고 생각보다 공부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성적이 자꾸 들쑥날쑥하고 생각보다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에 충실해서 뭔가를 좀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너무 문제풀이에 연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개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깨우쳐지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단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 교수님이 증명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셨거든요. 제가, 아,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학이라는 건,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한 문제에다가

막 엄청 공들여서 풀고 막 계산 과정도 여러 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흡수만 좀 잘하면 돼. 응? 흡수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거 PB값 나왔고 아까 PA값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잖아? 그렇게 해서 더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A와 B의 확률이 1이랍니다. 그 다음에 A 곱 B가 4분의 1이래요.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게 조금, 뒤에 있는 게 좀 어려울 거야. 요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 다 쉽거든요. 객관적으로. 다 쉬워. 어떻게 해서든지 다 풀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착각할 수 있겠다 하는 포인트입니다. 요 앞에 건 좀 이따 보고요. 이 뒤에 것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요거 그냥 있는 그대로. P에 B분의 뭐가 돼요? P에 A 곱 B야.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PA. 그리고 얘는 P에 A 곱 B가 되는 겁니다. 아니, PA 곱 B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같은 값일 거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이 가능해. 어? 약분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P에 A와 PB가 같대요. 자, 제가 벤다이어그램이나 뭐 집합이나 이런 것들, 사건이나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요. PA는 PB야. 어? A하고 B는 같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절대 아니야. 이거 그냥 대표적으로 PA라고 보지 말고 NA라고 볼까? 이렇게 났어.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을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나요. B라고 하는 집합을 4, 5, 6이라고 나요. 아,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고.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잖아. 이거 두 개 같아. 근데 그렇다고 집합이 같냐? 아니, 당연히 그거는 보장을 못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의외로. 응? 혹시나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헉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얘는 사건에 대한 얘기고요. 사건 자체가 같다는 얘기고요. 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뭐가 돼요? A하고 B하고 더했더니 1이 되더라. 그럼 A에 대한 확률이 얼마란 얘기니?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A와 B. 덧셈 정리죠, 뭐. 얘가 1인데, PA 더하기 PB 빼기 PA고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고 B에 대한 확률은 얼마래요? 4분의 1이래요. 좋아. A와 B에 대한 확률이 어떻대? 같대요. 어? 그럼 이거 그냥 X라고 하자. EX 빼기 A와 B의 확률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4분의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EX가 될 거니까 X 얼마야? 8분의 5가 되겠다. X가 뭐였는데? PA 뭐 PB를 구하라고 했어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8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개념 배울 때도 그랬을 거야.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같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같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이거는 아예 연결 짓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요. 14번으로 가볼까요? 14번.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PA하고 그 다음에 PA고 B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풀어요? PA, PB,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PA 값이 3분의 2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 3분의 2 대입하면 PB는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3이 되겠구나. 맞죠? 얼마요, 그러면? 4분의 1인가요? 12분의 3일 거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와 B에 대한 걸 구하래요. 그러면 PA, A와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A 곱 B가 나오더라. 그러면 PA 얼마? 3분의 2였고요. 그 다음에

PB는 얼마예요? PB는 4분의 1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A 곱 B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럼 통분을 해야 되겠네. 12분의 1로 가볼까요? 12분의. 여기 4 곱하면 8이고, 요거 3 곱해야 되겠지? 3. 그 다음 빼기 얼마? 2.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처리하게 되면 11에서 2를 뺄 거니까 얼마예요? 9인가요? 9. 9에다가 분모는 얼마? 12가 되겠다. 약분해야지.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곱의 그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서 PB를 구하고 그 다음에 A와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덧셈 정리에 대한 걸로 그냥 쭉 정리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연산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막 복습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풀면서 감각을 익히는 정도. 그 제가 복습할 때도 경우에서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뒷부분은 조금만 내가 문제를 한두 번만 다시 풀어도요. 감각이 살아나요. 근데 경우에서는 아니야. 그때그때 풀 때마다 다르고,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뭐, 지난 시, 그, 경우의 수 파트 복습 철저하게 했다고 해도요, 한 1, 2주 뒤에, 제가 만약에 페이퍼로 시험 문제 내잖아요? 여러분들 다 맞추지 못해요. 절대. 왜? 그 논리적인 흐름을 까먹거든. 그래서 복습을 해도 유의미한 거는 결국 경우의 수 파트예요. 뒤에 거는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식을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문제 유형을 좀, 까먹는다거나 요 정도의 문제고요. 앞부분에 있는 이 경우의 수는 논리적인 그 구조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야. 여기는 뭐 복습을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이제 15번부터는 여러분들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우의 수를 이제 바탕으로 한 확률입니다. 뭐 앞에도 그렇겠지만 앞에는 단순 연산이었다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에서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적절하게 넣어서 진짜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 보시면은 요 파트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출제 개수가 앞에 있는 연산도 꽤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나? 주는 문제. 점수 받아가라 하는 문제고요. 여기서부터가 실제 여러분들을 좀 변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확률 문제를 내가 풀었어. 근데 그 확률 문제가 변형이 또 돼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확률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 쪽으로 돌려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우의 수 파트 마지막 시간에 연계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26학년도 수능에 대한 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왔을까를 끌고 온 문제가 확률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구하는 과정은 경우의 수에서 아이디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경우의 수로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이제 확률까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확률 구분하지 않고 오답 정리할 때도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들만 좀 짚어볼 겁니다. 고1 때 순열 나옵니다. 고1 때 순열과 조합 출제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고2 아니면 뭐 고3 때 배우는 학교도 가끔 가다가 있기는 한데 중복 순열 나오고요. 중복 조합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구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될까요?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가 조건부 확률. 왜? 단순 ns분의 na를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na분의 na곱 b를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단계가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확률과통계에서 난이도를 조정할 때 같은 3점이어도 좀 조금 어려운 3점을 내야겠다 그러면 약간 조건부 확률을 가미를 한다거나 이런 게 많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독립이나 이런 것까지 넣긴 넣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뭐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게 와닿겠죠. 자,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한대요. A 빼기 B의 절대값이 1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이 절대값이 나오면 긴장을 하는데, 그 확률 같은 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에서 배웠던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수적이라는 건 계산이나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에서 되게 복잡했던 아이디어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와가지고 융합돼서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정말 끽해야 절대값이나 아니면은 합성함수나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중에서 살짝, 살짝, 아주 살짝 가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 이 절대값도 그냥 A하고 B를 뺐더니 그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A와 B의 크기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뒤바뀌는 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률을 구할 거니까 NS를 구해야 돼. 알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조건부 확률은 저 NS라고 하는 부분이 표본 공간이 축소돼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게 따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잘 구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몇 가지 경우예요? 여섯 가지 경우가 될 거고. 두 번째도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여섯 가지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의 법칙으로. 그래서 얘는 36가지가 NS가 될 겁니다. 맞아? 자, 거기에 A 빼기 B는 1. 그럼 뭐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거야. A 빼기 B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떻게 해요?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겠다. 근데 이거를 요약하면 그냥 이거 아니에요? A와 B의. A와 B의. 차가 1이다. 그럼 주사위에 눈이니까 사실 이거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하나 그냥 세트 구해가지고, 뭐 1, 2야? 그러면 1, 2가 되면 여기서 1 빼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지만 어차피 절대값 돼서 1 되는 건 맞으니, 1, 2, 그 다음 2, 1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순서상을 해보면 여기 A가 되고 B가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B, 1, 2가 있겠고요. 요거 뒤바꾼 것도 있겠지, 당연히. 얼마예요? 2, 1이 있겠고. 그 다음, 2, 3이 있겠고. 3, 2가 있겠고. 그 다음, 3, 4가 있겠고요. 4, 3이 있겠고. 4, 5가 있겠고요. 그 다음, 5, 4가 있겠고요. 마지막, 5, 6이 있겠고. 6, 5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있겠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였어? 36가지였어. 그럼 36가지 중에 요거 10가지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약분하게 되면 18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A는 2B가 되는 확률. 뭐 A 빼기 B라고 하는 게 3이 되는 확률, 그죠? 또 A 제곱이 B가 되는 확률. 이런 것들은 직접 다뭐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경우에서 구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 우리 연계 기출 그 퀴즈로도 해봤잖아요. B라고 하는 거에 먼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순서상 A, B니까 2에 1이고 4에 2가 될 거고 6에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분자에 올라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건 A 빼기 B가 3이 된다. 그럼 1부터 시작해요. 가장 편한 것부터. 그럼 1하고 차이가 3이 되는 거는 뭐가 있어? 4가 있겠고. 그죠? 그럼 2부터 시작해. 그 다음은 5가 있겠고. 3이 되는 거는 6이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뒤바꾸는 것도 절대값이니까 가능하잖아. 어떻게 해요? 4, 1. 오케이. 이렇게. 2, 5. 5, 2. 요것도 3, 6, 6, 3 이렇게 되겠구나. 맞지?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요 6가지에 대한 거를 36분의 위에다가 넣으면 답이 되겠죠. 됐니? 그 다음 요것도 이런 것도 하면 되잖아요.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
했을 때 기준

주는 당연히 B가 될 거야. A가 제곱해서 요 근호를 찾는 것보다 B값에다 제곱해서 A제곱을 찾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A에다가 얼마를 넣어볼까요? 아, B에다가 얼마를 넣어볼까요? 1이야, 1.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이야. 그럼 A 얼마? 1. 이렇게 된다. 됐어? 그러면 여기 2가 되는 거는 A 제곱해가지고 2 되는 거 없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 얘도 3 되는 거 없겠고, 4 되는 거 찾아보자. 그럼 여기가 4가 되면 여기는 2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5하고 6.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의 그냥 기본적인 뜻이에요. 연산을 제외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장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수식으로 나와서 단순 계산으로 풀면 되지만, 문장으로 나와도 이걸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냥 뭐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15번이었고, 16번으로 갑니다. 16번, 26학년도 9월 모평. 25번. 그 평가원이랑 교육청이랑 기출문제를 풀 때, 뭐 이런 친구들 있는데, 이거는 평가원이 아니니까, 약간 별로 그렇게 그 평가원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막 이러면서, 위안을 얻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공부를 골라서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평가원의 방향성과 입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선생님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교과서 기본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적인 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에 있는 게 그걸 또 벗어난다라고 봐서 이거를 또 그냥 등한시하고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교육청이든 모의평가든 기출문제들은 모조리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의평가니까 잘 보시고요. 1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4명 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5명의 학생을 선택을 한대요. 자, 그러면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선택된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전체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건다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안 돼도 돼. 그러니까 1명, 4명, 8명이야. 그러니까 8명 중에서 선택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8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NS.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선택된 3학년 학생 수가 같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인원수가 적은 걸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원수가 많은 집단은 그 최대 인원으로 다른 집단과 같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인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2학년 학생 몇 명이래? 3명이래. 아,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겠구나. 그지? 그래서 2학년과 3학년을 여기에 두고요. 이 친구 몇 명일 수 있어? 자,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00도 가능한 거긴 한 거예요. 서로 같을 확률에서. 알겠지? 여기선 안 돼. 왜? 1학년 학생이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근데 만약에 1학년 학생이 5명을 넘는 인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2학년 학생 수와 3학년 학생 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같은 거니까. 알겠어? 이거 은근히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1학년이 한 명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도 2학년이랑 3학년이 만약에 1, 1이야. 그럼 이것도 판단해야 돼. 여기가 2명이면 전체가 5명이 뽑혀야 되는데 몇 명이 안 뽑혔어? 3명이 안 뽑혔죠. 그러면 1학년 학생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도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이 2명씩이 뽑힌다고 한번 해보자. 괜찮아요? 그럼 요거는 2명, 2명. 그럼 남아있는 거는 몇 명이야? 1명이야.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1명이 딱 뽑히면 되겠구나.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걸로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1학년 학생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5명 중에. 얘가 지금 무슨 수예요? 홀수야. 그러면 1학년과 2학년. 여기서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는 개념은 자연수의 분할.
여기가 0명일 때, 어? 여기가, 아이고, 2학년에 3학년까지 가야 되겠죠? 해주고,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요런 얘기잖아. 그럼 자연수의 분할로 했을 때 여기 자연스럽게 0이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럼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이 인원이 짝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또 기준으로 보면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남아요? 4명이 남으니까 요거 두 개 나눠 가질 확률, 아니, 나눠 가질 경우의 수는 2는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 2학년에 대한 것부터 처리를 합니다. 3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2명을 뽑겠죠. 그리고 얘는 4명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2학년에 대한 경우의 수들과 3학년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곱해야지. 가장 기본이잖아. 곱해봅지. 곱하기 몇명 중에? 4명 중에 2명 뽑는다. 이렇게. 맞아? 3. 곱하기, 그 다음에는 4, 3, 12, 2로 나누니까 6이 되겠다. 요거는 18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1학년은 뽑을 필요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8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8, 10, 3이잖아요? 8, 7, 6에다가 3, 2, 1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56이더라. 그러면 56분의 18. 그러면 2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로 먼저 하게 되면 여기 9가 될 거고, 요거는 28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확장을 해가지고요. 인원수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학년. 6명이 있다고 하고요. 2학년. 요거는 한 5명이라고 하자. 3학년. 6명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인원수에 대한 걸로 조건을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1학년이 뭐 2학년보다 더 많다.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거고. 그죠? 조건은 걸기 나름이니까. 자, 여기서 6명을 뽑는다고 한번 해보자. 돼요? 근데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가보자. 2학년과 3학년이 어때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그지? 그러면 아까 한 거대로. 요거 6명이어도 어떻다는 거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6명, 0, 0.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자연수 분할을 해야 되는데 주의할 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6 다음에 여기 5가 오니까 5에 대한 거 처리하면은 여기 있는 거 1이니까 1을 나눠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짝수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생각은 해야 되겠지. 4가 오면 돼요. 그치? 1 더하기 1. 괜찮아? 그 다음 짝수 2가 올 거고 여기 뭐야? 2, 2가 오겠구나. 됐어요? 또 여기 있는 거 0도 가능하거든? 그 다음 3, 3도 가능하겠구나. 괜찮아? 그러면 요 케이스가 몇 가지? 네 가지가 된다.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조건을 이렇게 걸 거야. 6명을 뽑는데 이 인원이 같은 게 아니라 6명을 뽑는데요. 어느 한쪽이 크대요. 이렇게 2학년. 알겠지?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어디예요? 2학년하고 3학년에 대한 인원이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는 케이스가 조금 많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 3학년으로 잡든 2학년으로 잡든 둘중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건데, 저는 편의상 3학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왜? 여기 2학년 인원이 좀 적어서. 자, 여기가 0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에 몇명 뽑혀? 5명 뽑혀. 그리고 여기가 몇 명이? 한명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다음 여기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거보다 많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거에서 5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까지 가능하겠다. 그리고 얘는 6명이기 때문에 얘가 전체 6명이 뽑힐 때 1이면 여기 5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얘는 그냥 저절로 결정이 나는 거야. 알겠어? 또 얘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큰거 5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5에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쓸까? 5, 4, 3, 2.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3명이 될 거니까 요 밑에 하단은 3명이 될 거고. 자,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는 0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나씩 쓰면 0이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됐어? 자, 또 여기 있는 거 뭐가 되면 될까요? 2가 되면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2가 됐을 때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5부터 시작해서 4하고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여기에 맞게끔 처리가 될 거야. 3에 대한 것도 4에 대한 것도 가능하지.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3명일 때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1학년까지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사건 쪽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어. 근데요, 4명이 있대요, 4명. 짝수여야 돼요, 이렇게. 이 4명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학년과 2학년이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나 아니면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출제가 되면 이게 4명이니까 뭐 편하긴 하겠지만, 진짜 전체에 대한 걸 한번 구해볼게요. 0, 4, 1, 3, 2, 2, 3, 1, 4, 0이야.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맞지? 자, 근데 이게 만약에 4명이 아니라 10명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요거에 대한 거다 케이스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다 해줄 거예요? 안 되거든? 어떻게 한다? 잘 보세요. 여기다가 별표하시면 돼요.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거에 대한 걸 이름을 개인적으로 붙인 게 뭐냐면 대칭형 여사건입니다. 잘 봐요. 이네 명에 대한 것만 예시로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이네 명을 분리를 하게 됐을 때 가운데 있는 건두 명, 두 명으로 밖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 있는 걸 내가 만약에 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4명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냥 편하게. 그러면 여기서 2명이 되는 경우와 여기서 2명이 되는 경우를 일단 뽑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요. 그지?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는 요 영역과 요 영역에 대한 경우의 수가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쵸? 가운데 것만 빼면 왼그이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경우의 수가 같아. 그러면 한쪽이 크다. 얘뿐만 아니라 2학년, 1학년보다 큽니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걸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대칭에 대한 걸 빼고요.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10명일 때 한번 볼까? 10명일 때. 10명일 때 1학년이 2학년보다 큰 거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만 구하면 돼. 뭐 1학년과 2학년의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는 지금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왜? 5명과 5명에 대한 구성을 하고 나면 요 케이스 빼고는 다 어떤 거야? 요렇게 되는 것과 요렇게 되는 거두 개거든요. 근데 이 인원이 자연수의 분할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1학년과 2학년의 인원수도 똑같이 된다면. 맞지? 그러니까 요 10명에 대한 구성이 5명, 5명씩 하고 그거를 어디에서 빼?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뺀걸 2로 나누면 문제에서 원하는 1학년 쪽이 2학년보다 인원수가 더 많은 것.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추가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확률 구할 때꽤 많이 나와요. 확률로. 그래서 실제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보기는 할 건데, 수학적 확률, 그리고 경우의 수, 뭐 여사건,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이 돼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조건부 확률, 독립 종속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좀 수월한 얘기였고, 사실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선생님이 꼼꼼히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적으로 좀 기억을 잘 해두면 언젠가는 문제 풀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은,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안 하셔도 되고, 숙제만 잘 하셔도 돼요. 숙제 제가 뒤에 제시하는 거는 연계 교재에서 나온 거니까, 작년 거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데요. 못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저는 수학을 예전부터 못했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 그리고 학교 시험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이 막 수학자를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만 되면 문제는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나는 예전부터 잘 못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학습된 그런 약간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진 친구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가르쳐드리지만 끊어읽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연습해보면 자신감 갖고 도전하면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았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분도 한 분 나오셨잖아요. 여자가 필즈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잘하는 방법은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하나하나 또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47번 문제인가요? 그죠? 자, 47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과 어떤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해서 각 AO, B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을 12분의 5파이 더하기 세타의 합을 구하래요. 생긴 것만 봐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럴 때 어떡하자? 자신감을 갖자. 나만 무시무시한 게 아니야. 그러면 끊어읽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 A와 B를 찾아보자. 그리고 각 AO, B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그랬을 때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는 AB부터 찾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누구랑 누구랑 만났냐면 얘랑 얘랑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X제곱이야.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X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라져요. 그죠?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의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1로 쓸 수 있죠. 인수분해 가능해요. x 마이너스 루트 3에 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되죠.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A의 X좌표는 점 B의 X좌표보다 작다. 그러면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1, B의 X좌표를 루트 3이라고 두고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는데 얘가 더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루트 3의 제곱은 3이라서 A와 B를 찾았어요. 그럼 A, O, B

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 자, A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마이너스 1,1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이 있어서 얘가 A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에 5가 있습니다. B는요, 루트 3,3입니다. 얘가 1이면 루트 3 얘보다 크죠? 3은 여기에 있을 거야. 그쵸? 이 위에 있어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B가 루트 3,3입니다. 쓰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야 돼요. 자, 우선은 문제에서 누구를 세타라고 한 거냐면, 얘를 세타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뭐를 알수 있게 됐냐면, 자, 여기가 루트 3이다. 얘가 루트 3이야. 얘가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각의 크기를 알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얘가 루트 3일 때 얘가 3이야.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하면 3이죠. 1대 루트 3이야. 그러면서 이 길이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트에 3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야. 즉, 2대 1대 루트 3이야.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얘는 또 얘가 지금 X좌표, Y좌표가 다 길이 입장에서 보면 1대 1대 루트 2야.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9파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타라는 아이를 보면 세타는 4분의 9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12분의 27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1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분의 20, 10, 자, 4를 곱했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23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자. 얘가 4분의 파이, 얘가 2분의 파이죠. 선생님 계산 잘 했어요? 4분의 2파이네? 그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 리가 없지. 그죠? 자, 이상하다 했어. 자, 그러면 4분의 파이에 4분의 2파이를 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파이였어. 그래서, 자, 얘가 4분의 3파이야. 그죠? 그러면 요거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봅시다. 4분의 3파이가 있었고, 빼기 3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9 빼기 4 파이가 되어서 12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5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타를 찾았어요. 그럼 얘가 12분의 5파이야. 이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인에 12분의 파이에다가 빼기 12분의 5파이였던 거야. 코사인에 12분의 5파이에다가 플러스 12분의 5파이였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4파이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사인 함수는요, 무슨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인 i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4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12분의 10파이가 돼요. 그래서 얘는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6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우리 계산해 봅시다. 사인의 3분의 파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 2분의 루트 3이죠. 그게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요. 코사인의 6분의 5파이입니다. 얘도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6분의, 코사인의 6분의 5파이야. 여러분 헷갈리면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6분의 5파이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 코사인의 값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뭐,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1이죠.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낯선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우리가 특수각을 이용해서 이 각을 찾아낼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요. 처음에 필요했던 건 뭡니까? A와 B의 값이었어요. 그래서 A와 B의 좌표를 찾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47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4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48번째 문항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자, 한번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근데 얘는 몇차 부등식이냐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사인, 코사인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0이 어디예요? x축입니다. 얘 아래로 볼록이죠. 무슨 얘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y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 몽땅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가 몽땅다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어? 만나도 된대. 저 판에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럼 판별식 입장에서 보면 허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발문을 보면서 바로 무슨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몽땅다. 그럼 판별식 써야 되는데 다행히 얘는 짝수. 그래서 4분의 t가 됩니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사인 x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ac 즉 2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고쳐주고요. 분모에 2가 있으니 불편해. 양변에 2 곱해버립시다.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두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게요. 두 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어서 0만 드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얘가 2분의 1이에요. 0만 드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그려놓고 우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모습이야. 자,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간대요.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딱 마이너스 1인데 같거나 작대. 만족하는 거 파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2분의 1이 여기 있어요. 특수각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고 싶어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얘는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빼주면 3분의 5파이가 되어서 우리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범위입니까?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3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랑 3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답을 한번 써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거나 세타는 파이이거나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세타가 얼마보다는 작다? 2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 주어진 조건에 2파이가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는으로 연결해서 정답 찾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48번째 문항으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할 조건과 그리고 삼각 함수에 관한 이런 활용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사수령 문제였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편에 속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쓰는 방법까지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등급 도전해 볼게요. 이미 1등급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미 문제 자체가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또 살펴볼 건데, 또 도형에 대한 문제

A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8루트 3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자,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제대로 안 보고 풀어가지고 틀리면. 게다가 얘 지금 뭐예요? 단답형이다 보니까 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꼼꼼하게 확인하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151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을 O라고 한 겁니다. 얘가 지름이고 그 중점이 있을 텐데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152가 또다시 있대요. 자, 그랬을 때 O원 위의점 P에 대해서 각 POB의 크기가 6분의 파이래요. 선분 OP와 152가 만나는 점중 O가 아닌 점을 Q라고 했고요.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P, 그리고 O를 포함하지 않는 호 BQ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림으로 갈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데가 어딘지를 봐요. 여기야. 난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항상 아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아는 부분. 뭡니까? 얘가 중심이고 얘가 반지름이야. AB의 길이가 8루트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4루트 3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쓰는 거야. O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는 여기가 4루트 3이에요.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예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빼버리면 좋겠는데 이거는 부채꼴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럼 항상 아는 데서 출발하라 그랬어? 여기에 새로운 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 입장에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반지름이죠.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러면 OB가 지름이기 때문에 OB의 길이를 4루트 3이라고 하면 얘를 또 반으로 나눴으니 여기가 반이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루트 3이 될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질 거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봐봐. 여기에서 나는 뭐를 빼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냐면 드디어 얘를 이렇게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연결하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등장하냐면 부채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 부채꼴과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등장해? 삼각형이 하나 더 등장하죠.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이 뒤끝인 부분은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 원을 하나 선생님이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가 O고 여기가 B야. 조금 못생긴 원이네. 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또다시 중심을 하나 잡았어요. 선생님 이걸 C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Q인 거예요. 난 여기가 6분의 파인 걸 알아. 이원 입장에서 이 각은 뭐예요? 원주각입니다. 그럼 이원 입장에서 얘가 중심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각이죠. 다시. 여기에 있는 이 홀을 기준으로 원 위에 있는 점과 만들어진 각, 원주각. 중심과 연결돼서 이루어진 각은 중심각. 그럼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두 배.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건데 부채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낸 거야. 얘가 얼마냐면 2루트 3입니다. 여기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였던 거야. 자, 이제 우리 뭐만 빼면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만 빼면 돼.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삼각형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자. 이 보라색 삼각형은 얘가 지금 중심이잖아. 요 C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같아요.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얘는 2루트 3, 얘도 2루트 3이야.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 뭐냐면 얘가 6분의 파이야. 잘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선생님이 하나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여기가 C가 되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꼭지점이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대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냐면 6분의 파이였거든. 얘가 직각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2루트 3이었어.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아이고, 얘가 루트

3이죠. 얘 루트 3 곱하면 얘는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어. 그럼 나이 삼각형이 필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더하기 3이니까 얘는 6이죠. 높이는요. 루트 3입니다. 끝난 거야. 순서대로 이제 계산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제곱하면 16 곱하기 3이죠. 곱하기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제곱하면 12 곱하기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면 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은 약분하면 2가 되고, 2는 4. 여기는 그래서 4파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 2는 6, 여기는 2죠. 그래서 빼기 2파이가 될 것이고, 얘네들 약분하면 3이라서 마이너스 3 루트 3이야. 그래서 얘는 2파이 마이너스 3 루트 3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시고요. 도형의 특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심각과 원주각과의 관계는 수능 단골 손님, 이등변 삼각형 수능 단골 손님입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도형의 넓이 구할 때나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여기다가 막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문제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49번 문제였습니다. 1등급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이번에는 탄젠트 12분의 5파이에 x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죠? 자, 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루트 2, 루트 2인 1c가 있고요. 그리고 한점 p에서만 만난대. 그런 다음에 직선 y는 mx가 1c와 한점 q에서만 또 만난대요. 그래서 원점과 a를 이은 선분 OA가 1c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두 선분 OP, OQ와 B를 포함하는 호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한번 가서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얘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A라는 아이가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 중심. 중심이 루트 2, 루트 2예요. 정말 강력한 조건이죠. 자, 얘도 원점을 지난 직선, 얘도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얘도 원점에서 중심을 연결을 한번 해보자. X좌표, Y좌표 같잖아요. 얘는 직선, Y는 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 얘네들이 지금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아는 대로 그려보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직각이죠? 중심에서 접점까지 직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또다시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 얘네들은 반지름이니까 이 삼각형과 그다음에 이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죠. 직각 같고 반지름의 길이, 한 변의 길이 공유. 두 개는 합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또할수 있어? 여기는 이각과 여기는 이각은 어때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인 거야. 직선 Y는 X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항상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탄젠트 12분의 5파이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뭐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놓잖아? 그러면 이 세타의 값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가 곧 기울기야.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12분의 5파이라는 뜻이잖아. 세타가 12분의 5파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 각이 12분의 5파이였구나. 라는 걸 하나 알아낸 거야. 그럼 선생님 써놓을게요. 여기가 12분의 5파이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 나는 mx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도 각이 하나 생길 거야. 알파죠. 그러면 여기도 알파만큼의 크기가 될 거야. 그러면 12분의 5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해. 초록색에다 알파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야. 12분의 6파이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라서 6분의
1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은 12분의 6파이 빼기 12분의 5파이니까 1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얘가 12분의 파이야, 얘가. 얘가 12분의 파이야. 근데 내가 사실 궁금한 건 뭐냐면 나는 요만큼이잖아. 이만큼이 궁금한 거야.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분의 5파이였고, 알파가 12분의 파이야. 그럼 12분의 얼마가 돼요? 4. 즉,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였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모습을 다 발견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한데, 얘는 어차피 양쪽이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있는 데서 출발하셔도 되지만, 자, 봐봐. 우리는 어디서 출발할 거야? 여기 O가 있고,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직각으로 만나서 여기에 A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는 상황이야. 맞죠? 자, 그런데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 얘네 둘이 똑같이 생겨서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 직각. 여기는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는 O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루트 2, 콤마 루트 2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럼 얼마예요? 루트에 2 더하기 2, 루트 4. 즉, 2였던 거야. 얘 얼마예요? 1. 얘가 루트 3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빼줘야 돼? 요만큼을 빼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합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여기에 부채꼴이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를 뺄 거냐면, 자, AP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서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B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가 1입니다. 얘는 이 각의 크기니까 3분의 파이였던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 옆으로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두 배. 얘는 삼각형의 넓이라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이야.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에다가 1의 제곱이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사라져서 루트 3만 남죠? 얘랑 얘랑 사라져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직선 y는 x가 등장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동경에 대해서 각의 크기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각의 크기에 여기는 이 각의 크기를 더한 값은 결국은 얘랑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다양한 문항에서 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50번 문항을 가지고 도형의 특징들 다시 한번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51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 선생님이 좀 여러분 이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잘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양수이기도 하지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대요. 그리고 탄젠트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져야 된대. 자, 첫 번째 갑니다.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라는 뜻이야. 그쵸? 양수랑 음수를 곱해야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인의 n분의 10파이가 만약에 양수면 코사인의 n분의 10파이는 음수여야 돼. 맞죠? 또는 사인의 n분의 10파이가 음수면 코사인의 n분의 10파이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탄젠트의 n분의 10파이의 절대값은 뭐가 되면 돼? 1보다 작아지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여기에 있는 n분의 10파이의 모습을 보면은 사인의 값이 0보다 크고 코사인의 값이 0보다 작으려면 몇 사분면입니까? 제2사 분면이죠. 즉, n분의 10파이라는 i는 제2사 분면이니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2n파이씩 계속 더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n은 1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러면 n분의 10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n분의 1은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근데 n이 자연수다 보니까 얘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죠? 여기다 10파이를 곱하면 0보다는 n분의 10파이가 크고, 그리고 얼마보다는 작을 거냐면 10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0에서부터 10파이 사이에서의 값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파이, 2파이를 더해가지고 2분의 7파이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반적인 각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고, 얘는 지금 봐. 사인의 값은 음수, 코사인의 값은 양수입니다. 사인의 값이 음수고 코사인의 값이 양수려면 제4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파이보다는 n분의 10파이가 크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는 작아. 그러한 값들이 계속 이제 뭐 2파이씩 반복해서 나타날 겁니다. 맞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2번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부터 한번 보던가, 얘부터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네들은 파이가 다 약분이 돼서 사라져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2분의 3보다는 n분의 10이 커? 그럼 n이랑 3분의 1을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n이 얼마보다 큰 거야? 5보다 큰 거야. 그러면 n이 6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얼마니까? 3분의 20이에요. n이 그러면 얘는 얼마밖에 안 돼? 6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n이 6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에 6분의 10, 즉 3분의 5파이의 절대값입니다. 탄젠트 3분의 5파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얘를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탄젠트 3분의 5파이는 우리가 파이만큼 갔지, 그리고 3분의 2파이만큼 가주면 돼요. 또는 파이 2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1파이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3분의 파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 느껴지게끔 선생님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얘가 60도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너무 심했나?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럼 얘는 1콤마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절대값 하면 루트 3입니다. 1보다 작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n이 6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이, 파이, 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n이 10보다는 커져버렸어. 그죠? n이랑 자리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20보다는 작아져요. 맞죠? 그러면 n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n의 값이 11, 12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5보다 크고 지금 3분의 20보다 작았을 때 1, 2, 3, 4를 생각을 해봐. 1, 2, 3, 4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만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n에다가 만약에 1을 넣거나 2를 넣잖아. 그럼 봐. n에다 1을 넣으면 10파이거든. 2를 넣으면 5파이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축에 나타나는 아이들이야. 축에서는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지. 사인의 값은 다 0이 되니까 요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3이라고 하면 3분의 10파이가 돼요. 3분의 10파이는 얘는 얼마가 됩니까? 2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는 3분의 4파이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3분의 4파이라는 것은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4면 4분의 10파이죠. 얘는 2분의 5파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코사인의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5대 2파면 2파이죠. 사인의 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6일 때 우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7, 8, 9일 때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10은 당연히 사인파이니까 0이 돼서 안 되겠지. 그래서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 그러면 또그 다음에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n이 2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n분의 10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우리가 n분의 10파이잖아. 그러면 n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아이고, n분의 1은 20분의 1분, n분의 1이죠? 역수치했죠? 20분의 1이죠? 이렇게 되잖아.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10파이를 곱해봐. 그럼 얘는 0보다 큰건 맞아요. 10파이를 곱하면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돼요. 일사분면입니다.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죠. 이제 우리가 다 범위를 추려놨어요. n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줘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것만 이제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탄젠트의 n분의 10파이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n분의 10파이라는 아이가 n이 얼마부터 10부터 20 사이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얘네들이 n분의 10파이가 몇 사분면이라는 걸 이미 알아냈냐면 얘네들은 2사분면에 있는 아이라는 건 알아. 그러면 우리가 2사분면에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점근선이 얼마냐면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야. 그럼 2사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하자는 거야? 절대값을 사용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절대값을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나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함수가 절대값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 1. 근데 얘가 접어 올라갔거든? 따라서 탄젠트 n분의 10파이가 얼마가 되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n분의 10파이가 얼마가 되죠? 4분의 3파이가 되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4분의 3파이에서부터 얼마까지 파이까지의 값을 가지면 되는 거야. 누가? n분의 10파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분의 3파이보다는 n분의 10파이가 크고요. 그리고 파이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범위를 추려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볼게요. 우선은 파이, 파이, 파이 사라질 겁니다. n이 이쪽으로 갈게요. n은요. 3분의 40보다 작아야 되고요. n이 이쪽으로 가면 n은 뭐보다는 크다? 10보다는 크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n이 실제로는 11, 12, 얘가 13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까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 12 곱하기 3을 해주면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추려놓는 거야. 범위를 추려놓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선생님이 다 꼼꼼하게 확인해 드렸습니다.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다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51번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5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볼게.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도 조금 독특하다. 그죠? 집합 AB가 있어서 A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B는 코사인 세타 루트 3 사인 세타. 듣기만 해도 불편해. 근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얘네들이 똑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거 얘네들도 똑같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는 원래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로 우리가 쓸수 있죠. 그러면 A 합 B는 4고 A가 3이야. NB가 2야.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시 한번 보면 얘네 둘 자리 바꾸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하나여야 돼요. 즉, A와 B 중에 똑같은 게딱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럼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해보는 거야? 1일 때 해보는 거야.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고

맞거나 같습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여러분 헷갈리면 그려놓고 가는 건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보면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잖아. 그러면 어떤 부분이야? 얘가 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라고 할게요. 그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야. 얘가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파이가 된 거잖아. 맞죠? 얘가 1이잖아.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읍시다. 자, 사인 함수는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릴게요. 우리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됐죠? 자, 어쨌든 세타가 2파이일 때 1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 A는 1입니다. 사인 2파이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2파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이거 잘못 그렸다. 여기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A는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B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얼마 됩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2파이는 0이라서 얘는 0이야. 교집합 2개죠.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다 해봐요.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루트 3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 되면 돼요.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될수 있어?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질 수 없어서 금방 탈락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방금 뭐한 거냐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놨더니 안된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읍시다. 자,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같아졌대. 그럼 여러분 코사인으로 나눠도 돼. 왜냐하면 코사인이 만약에 0이면 나눌 수가 없는데 코사인이 0이면서 사인이 0이 될수 없잖아. 그러한 세타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나눠도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그려봐야 될것 같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얼마에서부터 파이에서부터 얼마까지 그려? 2파이까지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됩니까? 자,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올라갔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 점근선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는 포함, 여기는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 됐든 탄젠트 함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파이야. 얘는 얼마죠? 2분의 3파이죠. 여기에 4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6에 4분의 파이니까 세타는 4분의 7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4분의 7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4분의 7파이일 때도 꼭 답이 될수 없으니 어떻게 해봐야 돼? A와 B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집합 A는 우선은 원소 하나 1이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맞죠? 사인의 4분의 7파이 계산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의 4분의 7파이는 얼마입니까? 음의 값을 가져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의 4분의 7파이가 있어야 돼. 근데 코사인의 값은 4분의 7파이일 때 얼마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돼서 A의 원소가 3개가 됐어요. 자, 이제 B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는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4분의 7파이는 얼마라고? 2분의 루트 2라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의 사인의 4분의 7파이를 우리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 루트 3을 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죠. 교집합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와, 세타가 4분의 7파이일 때는 하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또 하나하나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살짝 앞에 지워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았어. 얘랑 얘랑 같죠?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자, 이것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루트 3 사인 세타가 같으려면 사인 세타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세타가 얼마인 경우야? 2파이인 경우야. 근데 우리가 가장 앞에서 세타가 2파이면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요거 안 돼라고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2파이 대입해도 금방 우리가 A와 B가 교집합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돼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볼게요. 이번에는 얘랑 얘랑 같아지면 돼. 자, 5번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같아져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잖아. 코사인 세타가 0이려면 얼마일 때가 가능한 거야?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 가능한 거야.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라고 하고 A를 우리가 또다시 구해볼게요. 1입니다. 마이너스의 사인의 2분의 3파이인 거야.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3파이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됐지. 엥? A가 벌써 원소가 3개가 서로 같지 않았어야 되는데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랑 같아?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루트 3 사인 세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0은 아니거든.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될 거고 루트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고 선생님이 여기에 그래프를 지워버렸는데 탄젠트 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각을 우리가 찾아내면 충분히 세타의 값을 찾아낼 수 있죠. 특수각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6분의 11파이가 되어요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A와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A는 우선 1은 하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의 사인의 6분의 11파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나 이것도 다 뭐예요? 특수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6분의 11파이야. 요거 하나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6분의 11파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로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6분의 11파이를 이렇게 한번 볼까? 그래프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파이잖아. 그럼 6분의 11파이는 반대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그러면 사인의 6분의 파이를 알고 있으면 돼요. 사인의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6분의 11파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2파이면 우리는 대칭성 가지면서 6분의 파이만큼 반대로 가. 그러면 6분의 파이일 때랑 함수 값이 똑같은 거야. 코사인의 6분의 파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A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B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B는 우선 코사인 세타였어. 코사인 세타 우리가 아까 방금 봤어요. 얼마였습니까? 2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3 사인 세타야. 자, 사인 세타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루트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렇게 나타나서 얘네 둘이 같아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세타의 값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세타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냐면, 여기 있다.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는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4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7파이 플러스 6분의 11파이야.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2분의 21 더하기 22가 돼서 12분의 43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찾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문제가 좀 수월하게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많이 많이 익숙해지고 특수각 그리고 대칭성 많이 많이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52번 문제 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연결해서 우리 판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들 해결해 볼 테니 반드시 먼저 문제 풀어보고 강의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 같은 게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조건부 확률 파트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는 46번까지 풀었고요. 46번에 나오는 합답형 형태들의 이제 문제를, 요 설명들 있죠? 선지들은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다 정리해 두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요.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꼭 적어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뒤에 있는 문항들 풀어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겁니다. 물리학과예요. 아, 좀 솔직히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죠. 우주가 숨겨둔 진리의 코드를 해독하는 탐험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우주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물리학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양자역학. 그쵸. 양자. 아, 이것만 들어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은 원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원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는 건 다 확률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양자역학 이런 건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 예전에 수능 봤을 때, 선생님도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 봤을 때, 그때는 과학탐구를 4개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필수예요. 뭐, 4개 중에 2개, 뭐, 몇 개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4개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학 1, 화학 2, 그때는 이제 생물이었는데, 생물 1, 생물 2, 물리 1, 물리 2, 그 다음에, 그렇죠.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요 8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물리 1, 그 다음 화학 1, 화학 2, 생물 1,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생명과학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물리 1을 선택했던 이유가 대부분은 화학 1, 화학 2, 그리고 생물 1, 그 다음에 생물 2,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2 과목을 2개 넣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1 과목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학별로 뭐 지구과학을 포함,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 1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물리 1은 좀 수학이랑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괜찮아. 근데 이 물리학과를 간다는 건 사실 정말 좀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내용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게 많아요. 사실 수학과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공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물리학과 가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요. 미적분 당연히 잘하셔야 되고요. 대수도 잘하셔야 되고요. 모든 수학을 다 잘해야 돼. 아셨죠? 자, 어쨌든 물리학과 가는 친구들 열심히 힘내서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수 학문 그쪽으로 가서 연구하는 그 깊이 있는 공부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47번부터 들어갑니다. 47번. 볼게요. 1부터 국가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죠? 문학이 좀 길어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학생 A가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 아, 원상태로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B가 임의로 한 개씩 두 개를 꺼내요. 하나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뽑고. 차례로 꺼내어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만 확인을 한대요. 첫 번째는 못 뽑았나 확인하지 않아. 두 번째만 확인할 거야. 두 학생 A, B가 확인한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짝수가 되는 경우부터 나눠봐야 될거 아니야. 단, 학생 B가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B가 하나씩 차례대로 뽑는데 처음에 뽑은 건 다시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 그리고 두 번째를 이렇게 뽑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A가 짝수를 뽑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 B에도 첫 번째 게 있겠고, 두 번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는 확인 안 해. 하지만 두 번째 때 당연히 짝수를 뽑아야 짝이 되겠지. 또 다른 케이스는 당연히 뭐가 와요? 홀. 그리고 두 번째는 홀수.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가능성이 두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처음에 뭘 뽑아야 돼, A가? 짝수를 뽑아야 돼. 그러면 9분의 9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 짝수 뭐가 있어요? 2, 4, 6, 8. 4개 있잖아. 9분의 4가 될 거야. 그리고 A는 다시 원상태로 넣어요. 그러니까 B가 처음에 뽑는 게 뭐냐에 따라 그 다음 게 이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 다음 거 영향 받을 때에는 처음에 뽑은 걸 버리고 가기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A에 대한 거고, B가 두 번째 때 짝수를 뽑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할수 있어. 홀수를 뽑고, 그 다음 짝수를 뽑을 수 있겠고, 첫 번째 짝수를 뽑고, 그 다음 뭘 뽑을 수 있어요? 짝수를 뽑을 수 있겠다. 두 번째. 그럼 각각에 대한 거만 식은 써보긴 할까? 어떻게 돼요? 홀수. 9분의 얼마야? 5야. 근데 여기서 뽑은 거 어떻게 해요? 버려. 그럼 몇 개로 줄지? 8개로 줄어요. 됐습니까? 9개였는데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이거 버리잖아. 그치? 그런 다음 이 8개 중에 남아있는 거 짝수를 뽑아야 돼. 그럼 짝수는 여전히 몇 개다? 8분의 4다. 그 다음, 얘는 짝수를 뽑아야 돼. 9분의 얼마가 돼요? 4가 될 거야. 그 다음, 8개가 돼야 되겠죠? 뽑은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8개 중에 짝수가 돼야 되는데 짝수 하나 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3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홀수가 오겠다. 9분의 5가 올 거고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홀수를 뽑고, 그 다음 홀수를 뽑는 경우 있겠고. 첫 번째 짝수를 뽑고, 두 번째 홀수를 뽑는 경우 있겠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만 한번 해보자. 9분의 홀수 뽑는 거니까 9분의 5가 됩니다. 곱하기. 하나 버려. 8분의 홀수 하나 뽑았다가 홀수 버렸겠죠? 8분의 4가 됩니다. 4개 남았잖아. 얘는 짝수야. 9분의 얼마? 4가 될 거고요. 홀수니까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8개 중에 여전히 5개가 남아있겠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케이스를 다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 곱하기 8분의 4, 4, 5가 되겠죠? 4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얘도 똑같아. 9, 9, 8이 될 거고요. 4, 3, 4야. 4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이 친구도 9, 9, 8이고요. 4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얘는 9, 9, 8입니다. 그 다음 얘는 4에다가 5의 제곱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 9, 9, 8이 오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할까? 4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 약분을 시켜놓고 할까? 이렇게. 자, 여긴 2, 2, 그 다음 여기는 4 하나니까 2가 남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4 하나 처리하니까 2가 될 거고, 여기 4가 하나 이렇게 남는구나.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요? 9, 9, 2가 되는구나. 그 다음 계산해주면 되겠죠. 20.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딱 좋아요. 왜? 서술할 게 많잖아. 그리고 체계를 잡기도 좋고요. 또 이건 약간 비밀인데 채점하기도 조금 수월해. 다른 게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여러분 서술형 평가하다 보면 정말 진짜 선생님이 예상치도 못한 답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점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런 것들 내면 정말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47번까지 해봤고요. 48번으로 가볼까요? 두 학생 AB가 앱을 통해 발송된 가정통신문을 10분 이내에 열람할 확률이 4분의 3, 5분의 2라고 합니다. 요즘 뭐 가정통신문 다 앱으로 하잖아요. 종이로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두 학생 AB에게 동시에 앱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을 때, 두 학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가정통신문을 10분 이내에 열람할 확률은 뭐가 나와 있죠? 적어도가 나왔네? 적어도. 단, 두 학생 AB가 가정통신문을 10분 이내에 열람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래요. 그러지 않겠어? A가 10분 이내에 확인했으면 B도, A가 확인했으니까 나도 빨리 확인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각각에 대한 게. 자, 그러니까 각각 문제에 맞는 형태들만 확인을 해보자. 적어도 한 명이 10분 이내에 열람했다라는 건둘다 10분 이내에 열람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게 얼마야? 4분의 1이고요. A가. 그다음 B는 얼마야? 5분의 3이겠죠. 그러면 얘는 20분의 10, 아이고. 답을 먼저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20분의 얼마? 3입니다. 이게 둘다 열람하지 않은 거야. 모두. 10분 이내에 열람했다, 안 했다? 열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하고 반대되는 게 답이잖아. 얘의 여사건. 뭐예요? 20분의 17이죠. 그럼 적어도 한 명이 열람을 했더라.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여사건으로 안 하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별거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AB가 열람했고, 열람했고, 열람했고, 열람 안 했고, 안 했고, 열람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이것도 가능하거든? 얼마 나와요? 4분의 3, 5분의 2가 될 거야. 그럼 20분의 얼마? 6입니다. 자, 얘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열람하지 않아야 돼. 그럼 20분의 얼마? 9. 자, 그다음 얘는 열람하지 않아. 4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아니 2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따라서 얘와 얘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지? 20분의 15, 17, 17.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잖아. X, X.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구했는데 이 확률이 얼마였냐면 20분의 3이었어. 그래서 얘를 어디에서 뺐다고요? 1에서 뺐다고요. 괜찮죠? 좋습니다. 48번까지 해봤고요. 뭐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49번. 오늘 하는 문제 중에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별표 하시면 좋겠고, 별표. 뭐, 세 개까지는 아니고요. 한두개 정도? 천천히 한번 해보자. 학생 A는 흰 구슬이 두개 있고요. 검은 구슬이 한개 있고, 학생 B는 흰 구슬이 한 개, 검은 구슬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거 먼저 적어볼게요. A는 흰 구슬이 두개 있고, 검은 구슬이 하나 있더라. 자, B는 흰 구슬이 하나 있고 검은 구슬이 두개 있습니다. 이 조합 때문에 비교적 쉬워. A는 흰색 두 개, 그다음에 B는 검은색이 두 개. 그리고 전체 개수는 또 똑같아. 그래서 이 구성 때문에 좀 쉽긴 쉬운데 상황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두 학생이 다음 시간 한대요. 두 학생 AB가 각자 가지고 있는 구슬 중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을 택해. A와 B가 각각 하나씩을 딱 택해. 택해서 A가 택한 구슬이 흰 구슬이면 택한 구슬을 A가 가져요. 흰색이네. 나 흰색 좋아해. 가져. 검은 구슬이면 나 검은 구슬 싫어해. 너 가져. A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A가 기본적으로 흰색을 많이 갖고 있죠.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다음에 B가 택한 구슬이 흰 구슬이면 동시에 했잖아요. 근데 A는 A대로 이렇게 한 거고

네가 구슬을 꺼냈더니 흰 구슬이야? 아, 나 구슬 싫어, 흰 구슬. 너 가져. A에게 주고요. 검은 구슬이면 택한 구슬을 학생 B가 가져. 아, 나 검은색 좋아해. 그래서 A는요, 흰색을 좋아해. B는 검은색을 좋아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수도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B가 검은색을 좋아하니까 두개 갖고 있고, A가 흰색을 좋아하니까 두 개를 갖고 있고.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한번 시행한다는 건 A와 B가 각각 이렇게 꺼내서 보고, 야, 너 가져. 아니, 나 이거 가져.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흰색을 뽑았어요. 동시에 A는 흰색 뽑고, B는 검은색을 뽑았어요. 야, 둘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각자 가짜. A가 흰색을 뽑았고, B가 흰색을 뽑았어요. 난 A 흰색 좋아해. 나 가졌어. 근데 B는, 흰색이네? 아이, 나 싫어. 너 가져. 이런 상황. 그러면 한번 시행할 때마다 이 형태들이 섞여 있겠죠. 근데 그 시행을 몇번 한다는 거야? 두 번을 한대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할까? 선생님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A와 B가 있고요. 첫 번째 시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이에요. A와 B가 뽑는 경우를 다 써보는 거야, 먼저. A가 흰색을 뽑았고요. 그 다음 B가 흰색을 뽑았다. 자, A가 흰색을 뽑았고, B가 검은색을 뽑았다. A가 검은색을 뽑았고, B가 흰색을 뽑았다. 이해돼?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일어나는 거잖아. 흰, 흰, 흰검, 검흰, 검검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로 내가 시작을 하자고. 됐어요? 오케이. 검검. B, B. 자, 해보자. 그럼 각각에 대한 상황에서 지금 주머니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야. 흰색, 흰색을 뽑았어요. A는 흰색 좋아한다고 했지? 얘는 그냥 가져. 근데 B가 흰색을 뽑았어요. 그럼 얘는 흰색을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있었다면, 자, 여기를 조금 띄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게두 번째 시행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A는 몇 개를 갖고 있고, B는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걸 써보면 돼. A와 B의 현 상황이에요. 흰색 뽑았으니까 얘는 그대로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근데 B가 흰색 뽑아서 나한테 줬어. 오? 이득? 그럼 얼마? 흰색? 3개? 검은색? 1개가 된 거야. B는 어떻게 됐어요? B? 두 개야. 검은색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흰색 버렸으니까. 괜찮지? 자, 근데 이 최종적인 결과가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시행 결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무조건 흰색, 아이고, A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흰색 세 개가 남아야 된다고요. 검은색이 남아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A가 그 다음 시행을 할 때는 무조건 뭘 버리는 게 일단 중심이 돼야 돼요. 검은색을 버리는 게 나와야 돼. 그냥 검은색 버리려면 A가 뭘 뽑아야 돼요? 무조건 검은색 뽑아야 돼. 됐습니까? 자, 얘도 중요해. B는 흰색을 뽑을 수도 없지만, 그치? 만약에 여기에 흰색이 있었다면 흰색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는 다행히 B가 지금 검은색 두 개만 갖고 있죠? 그럼 얘는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뽑으면 돼. 자, 1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거야. 내가 검은색에서 그냥 검은색 뽑는 확률을 1이라고 그냥 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얘에 대한 확률은 조금 이따 계산을 해야 되지만, B는 어차피 내가 검은색에서 검은색 뽑을 거거든? 그럼 그냥 확률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쓸 겁니다. 아셨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가능성으로 가볼까? 얘가 흰색 뽑았어요. 내 거. 얘 검은색 뽑았어? 내 거. 딱딱 이미 똑같은 상태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흰색 두 개고요. 검은색 하나고, 흰색 하나고요. 검은색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A의 입장이잖아. 마지막에 A가 흰 구슬만 3개 갖는 거니까. 얘가 중요한 건, 그 다음 시행에서 할 일이 많아. 나도 검은색을 버려야 되고요. B도 흰색을 나한테 줘야 돼. 알겠어? 그럼 얘는 딱딱 정해져 있죠. A는 뭘 뽑는다? 검은색 뽑아야 돼. B는 뭘 뽑아야 돼요? 무조건 흰색 뽑아야 돼. 괜찮아? 자, 그 다음. 검은색을 뽑았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 하나였잖아. 버렸어. 흰색 두 개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흰색을 뽑았어요. 그러면 흰색을 누구한테 줬단 얘기야? A한테 줬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늘어나? 검은색을 내가 줬고 흰색 하나를 더 받아왔잖아. 그러니 흰색 원래 두 개였는데 몇 개로 늘어나요? 세 개로 늘어나. 얘는 그치? 원래 흰색을 뽑았어. 그럼 흰색을 줬어. 근데 A가 검은색을 줬네. 그러니까 얘는 검은색만 3개야. 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 이미 만족해 있지 않나?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건 그냥 뽑으면 돼. 됐지? 자, B라고 하는 애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뽑으면 돼. 됐을까? 그러면 그대로 흰색이 3개로 갈 거야. 자, 검은색, 검은색입니다. A가 검은색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흰색 두 개만 남아. 얘는 검은색 보관했, 그 검은색을 뽑았으니까 내거 좋아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흰색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난 A한테도 받았어, 심지어. 그래서 얘는 흰색은 한 개가 있지만 검은색은 몇 개로 늘어났다? 세 개로 늘어났다. 자,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만 받으면 끝나요? 흰색 하나만 받으면 끝나겠지. 괜찮아? 근데 얘는 여전히 흰색이 그러니까 흰색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뽑으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B는 어때? 무조건 뭘 뽑아야 돼? 흰색을 뽑아서 A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A가 흰색 3개를 가지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 확률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흰색, 흰색,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실행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얘 얼마야? 3분의 2야. 얘 얼마예요? 3분의 2가 될 거예요. 아니, 3분의 1이에요. 여기 밑에다 순서대로 쓸까요? 여기다 쓰면 헷갈릴 거니까. 3분의 2에 3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는 흰색, 검은색이야. 3분의 2가 될 거고요. 검은색 좋아해, B는 3분의 2가 될 거야. 됐어? 그 다음 얘는 검은색, 흰색이잖아. 그럼 얘는 싫어하는 것만 뽑았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조금만 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 다음이 중요해, 이제. 요 다음. 이 상태에서 이걸 뽑는 겁니다. 지금 얘를 괜히 적은 게 아니야. 해보자. 얘몇개 있어요, 지금? 네개 있지. 네개 중에 검은색을 뽑아야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곱해줘야 될 거는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얘는 아무거나 뽑으면 돼. 1이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얘 4분의 1로 하고 얘는 1로 이렇게 뽑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을 뽑아야 돼. 3분의 1이야. 그 다음, 얘는 흰색을 뽑아야 돼요. 3분의 1이야. 얘는 그냥 1이야. 그 다음 얘도 그냥 1이야. 이미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 얘는 흰색을 뽑아야 돼. 그냥 1이죠? 얘는 1.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흰색을 뽑아서 줘야 돼. 4분의 1이야. 자,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건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약분해서 18분의 1이에요. 약분할 수 있는 거 하자. 왜냐면 어차피 밑에 있는 것들은 통분해야 되거든요. 얘도 9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건 81분의 4가 될 겁니다. 얘는 9분의 1이고요. 얘는 약분해서 18분의 1이야. 자, 81로 통분해야 되겠네요. 81분의 이 친구는 얼마 곱해야 될까요? 9. 여기 18에다가 81을 만들려면, 어차피 81을 바로 못 만드나? 그죠? 81을 못 만드니까 얼마가 돼야 돼? 243으로 할까요? 243으로 한번 해보자. 243. 그러면 이 친구는 3에, 아이고, 다시 162로 합시다. 162. 왜냐면 여기 있는 게9 곱하기 2잖아요. 그리고 얘는 9의 제곱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맞춰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9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면 다 맞춰지겠지. 그래서 9의 제곱에 2로 이렇게 맞춰줬고요. 자, 여기 있는 건 9의 2. 그러면 9가 하나 필요하니까 위에 9를 적어요. 그 다음 여기는 2가 필요할 거니까 위에 이렇게. 그 다음 얘는

9 곱하기 2가 필요하니까 18을 적고요. 그 다음에 얘는 9, 2, 18이니까 9 하나가 필요하겠네. 9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18, 18이니까 36에 더하기 8이니까 얼마예요? 43가요? 44가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81 곱하기 2가 되겠네. 그럼 2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네요. 22가 될 겁니다. 정리하면 얼마야? 답은 81분의 22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 어려웠어. 첫 번째 시행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걸 딱 했을 때의 중간 과정의 결과를 세팅을 좀 해놨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이런 것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자체가 확률 값이 달라져요.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야.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야 이런 형태가 쭉쭉 풀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두번 했다. 그러면 A가 흰 구슬만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A가 뽑았을 때, 그 다음에 B가 뽑았을 때를 다 따로따로 해버리면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라고 크게 분류를 해놓고, 첫 번째 시행에서 가능한 것들에 따라 두 번째 시행이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뭐가 나와요? 흰색 세 개만 남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요 풀이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과정에 대한 걸 해보셔야 돼요. 직접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내가 그 안에서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뭐 때문에 빠뜨렸는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에서 이걸 놓쳤구나. 요 과정에서는 계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디테일해지는 거야, 사람이. 꼼꼼한 친구들 있죠, 왜? 선생님도 이제 일하다 보면 되게 꼼꼼하신 선생님이 있고, 그냥 이렇게 좀 아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뭘까? 훈련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성격이 꼼꼼한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실수를 줄여야겠다 하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 더 기민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이 꼼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때는 그렇게 돼야 돼. 특히나 이쪽 확률 파트도 그렇고 경우의 수 파트도 그렇고 숫자 하나 빼먹으면 그게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말했잖아요. 대수나 미적분은 실수가 중간에 발견이 돼요. 내가 계산하다 실수하면 발견이 돼. 근데 확률과 통계는 어때? 발견이 안 돼요. 내가 푼게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49번까지 해봤고요. 50번으로 넘어갈게요. 주머니 A에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있고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4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AB에서 임의로 공을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그냥 주머니 구성부터 보자. A에는 1부터 3까지야. B에는 4부터 얼마까지래요? 10까지래요. 자, 이때 A에서 꺼낸 걸 A, B에서 꺼낸 거를 B라고 하자. AB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4일 확률은 자, 4가 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의 형태가 1, 1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2에 3이다. 이거 뭐야? 6이야. 그럼 얘에 대한 약수의 개수 어떻게 따져요? 여기에 있는 값에 1을 더해. 그럼 7, 1 더하면 2가 되고, 1 더하면 2 되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몇 개요? 약수의 개수 4개라고. 괜찮아? 아니, 이런 것도 있어. 2의 세제곱. 자, 그럼 요거의 약수의 개수 뭐예요?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개가 된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할것 같아. 요게 생각보다 값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미니멈과 맥시멈을 설정해요. 요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4부터야. 3 곱하기 10을 할수 있겠죠. 최대 30까지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약수의 개수가 4개 나오는 걸 찾아보는 거다. 얼마 안 나와요. 알겠지? 자, 가장 먼저 6입니다. 6은 1, 2, 3, 6딱 눈에 보이죠? 그 다음, 이제 요걸 해가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긴 편해.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소수로

두 개로 곱해지기만 하면 얘는 그냥 약수의 개수가 4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해요. 6, 그 다음에 7, 안 되죠? 8, 됩니다. 9, 어때요? 3의 제곱이잖아? 안 돼, 얘 3개야. 10, 2 곱하기 5잖아요, 돼. 됐어?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형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11은 어떨까? 안 되죠. 11은 1하고 11밖에 없어. 12, 소인수문 해봐, 짧게. 2의 제곱에다가 3이야. 아, 얜 6개구나. 맞지? 13, 안 돼. 14, 2 곱하기 7이에요. 된다. 소수 두 개의 곱이 무조건 약수 4개 나오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15, 되죠? 16 어때요? 2의 4제곱이 안 돼. 17, 안 돼. 18, 안 돼. 19도 안 돼. 20, 안 돼요. 21, 돼요. 3 곱하기 7. 됐지? 자, 그 다음에 22도 안 되고요. 23도 안 되고요. 24, 안 돼요. 25, 5의 제곱이잖아? 이것도 안 돼. 26, 돼요. 2 곱하기 13이거든. 괜찮지? 자, 27은 어때요? 3의 세제곱이지? 요것도 돼. 자, 28. 거의 다 왔어. 28. 어때요? 안 돼. 29. 안 돼. 30. 6 곱하기 5인데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요거 몇 개야? 8개야. 안 돼. 됐지?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 8개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얘들을 만드는 조합만 생각을 해보자. 6을 만들어야 돼. 여기 있는 숫자들로. 1 곱하기 뭐 있어? 6 되고요. 2 곱하기 3 되고요. 3도 돼. 근데 여기 2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인데 여기 있는 것도 안 돼. 4부터 시작이잖아. 자, 8 만들어 보자. 1 곱하기 얼마예요? 8이 될 겁니다. 2 곱하기 4까지 돼요. 괜찮지? 자, 10은 1 곱하기 10도 가능해. 10까지거든. 그 다음에 이거 늘리는 거야. 2 곱하기 5 가능하죠? 얘는 어때요? 14. 2 곱하기 7. 1 곱하기 14안 돼요. 여기에 14가 없거든. 됐어? 2 곱하기 7. 얘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느낌이. 3 곱하기 5야. 괜찮아? 얘는 어때요? 3 곱하기 7. 요거 21이에요. 3 곱하기 7. 얘는 어때? 3 곱하기 12거든요. 아니, 2 곱하기 13이거든요. 얘는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10 이상이, 그 10을 넘기 때문에 안 돼. 얘도 안 돼. 됐어? 아, 얘는 되죠. 27이니까 3 곱하기 9. 오케이. 근데 빠뜨릴 뻔했어. 됐어요? 좋아.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가 되도록 하는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와 B가 전체적으로 조합되는 건세 가지 곱하기 얼마예요? 요거. 몇 개야? 일곱 개잖아. 그지? 그거 분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거니까 얼마? 7분의 3이 돼야 되겠지. 얘는 직접 하는 거예요. 다만, 약수의 개수가 4개 나오는 형태에 대한 걸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50번까지 해봤고요. 51번으로 갑니다. 두 학생 AB가 온라인 대전 게임을 한번할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요. AB가 게임을 반복하여 4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으로 정했대. 오, 다섯 번째 게임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가야 돼, 무조건. 이전에 게임 결정이 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고요. 네 번째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무조건 결판이 나야 된다. 근데 누가 이기는 게 있겠어? A가 이기는 게 있겠고, B가 이기는 게 있겠죠? A가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마지막에는 A에서, 그러니까 A가 이기는 거니까, 한번 했을 때 A 이길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3분의 2가 와야 돼. 만약에 B로 이겼다. 그럼 얼마가 와야 돼요? 마지막에? 3분의 1로 와야 돼. 괜찮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전체 몇번 중에? 네번 중에. 세 번만 이기면 되겠다. 그지? 누가요? 3분의 2가요. A가. 세 번. 3분의 1이 몇 번? 한 번이요. 그리고 3분의 2 곱해줘야 돼. 마지막에. A가 다섯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는 거니까 얘까지 해줘야 돼요.
얘는

4번 중에 3번이고요. 3분의 1짜리가 몇번 오는 거야? 3번 오는 거야. 3분의 2짜리가 몇번 와요? 1번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까지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로 다 포함되는 거잖아.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4 곱하기인데 그냥 한 번에 해볼게요. 3에 4제곱에 3이 5개. 3이 5개. 그 다음에 위엔 얼마예요? 4 곱하기 8. 2가 될 거고. 자, 얘도 3이 5개. 앞에 4, 2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거? 243인가요? 이 친구는 88에 64. 8이야. 72가 될 거예요. 그러면 243분의 72라고 하는 것은 3으로 약분 가능하잖아. 81이고요. 이 친구는 24가 될 겁니다. 또 약분해. 얼마요? 27분의 8? 그렇지. 괜찮죠? 어렵잖아. 독립시행 문제야. 다섯 번째 마지막에 내가 A가 이기는 것, B가 이기는 것만 따로따로 해주고, 그 전에 A가 네번 중에 몇번 이겨야 되는지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 51번 같은 경우에 이 독립시행 파트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 회차에 대한 걸좀더 늘리거나, 그리고 내가 우승하는 게두 번에 대한 거나 뭐세 번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형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52번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건부 확률하고 그다음 독립과 종속하고요. 이제 독립시행 파트로 넘어와서 문제를 좀 풀잖아요. 그러면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뒤에 통계 파트 들어가면 이항분포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고를 때좀 어려워. 근데 그것도 사실 독립시행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계산 이전에 내가 확률 변수에 대한 것들을 조작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뭐 여기 있는 거는 크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공을 1개 꺼내어 꺼냉공의 적게 된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6번을 반복을 한대요. 그럼 직전에 꺼낸공에 적혀 있는 수와 같은 수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내낼 수가 홀수일 확률은, 자, 이 문제에 별표 하나 하세요. 52번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왜 그러냐면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잖아?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얘를 예시를 통해서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몇번 꺼낸다고 했죠? 여섯 번 꺼낸다고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내가 어떤 공을 꺼냈을 거야. 맞니? 그럼 뭘 하나 꺼냈다고 한번 해보자. 샘을 그냥 꺼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직전에 적혀 있는 수하고 같은 공을 이제 뽑았을 그 횟수. 예를 들어, 요게 세모였으면 요 다음에 뭐가 와요? 세모가 와.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 뭐 동그라미가 오고 X가 오고 그다음에 X가 와요. 그럼 요것도 같은 거야. 직전에 나온 거랑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네모가 와. 자, 그럼 이거는 이 의미대로 하면 직전에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와 같은 수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낸 횟수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 되는 거야. 맞아? 두 번이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가 무슨 수여야 돼? 홀수여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얘가 세모가 나왔어요. 그럼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세모가 나와. 그럼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죠? 괜찮아? 또, 이 뒤에가 다 다른 걸로 그 다음이 나오는 거. 또, X, X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할 거야. 괜찮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다? 아, 세 번이 되는 거구나. 됐을까요?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전체 수가 1부터 4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수를 내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1.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니까 이 시행 자체가 몇 번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다섯 번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1과 같은 걸 뽑는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야. 알겠지? 자, 잘 봐. 4분의 1이라고 했으면 요 다음에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4분의 3이야. 그럼 여기에 오는 건 뭐가 왔다는 얘기야? 1을 제외한 나머지가 왔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야 돼. 내가 1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에 대한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 2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아닌 뭐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여기에는 또 뭐가 와야 돼? 3이 와야 되고,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 4가 왔다. 자, 그러면 같은 게 나왔다는 게 지금 한 번으로 체크가 된 거잖아. 그럼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다. 1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와야 될 거는 무조건 4분의 1입니다. 가능하죠? 자, 근데 요 다음, 이거 다음에 오는 건이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분의 3이에요. 얘 다음도 이 2는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야 될거 얼마야? 4분의 3이야. 자, 얘 다음에 오는 것도 얘가 아니어야 되잖아? 얼마야? 4분의 3이야. 됐어요? 마지막. 얘 다음이 6이 아니어야 되잖아? 얼마야? 4분의 3이야.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지 않아요? 이걸 써놓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야. 아, 여기에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다른 게 나오고, 그 다음 거랑 똑같은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체크를 하지? 싶을 텐데, 써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짜리가 몇번 나와야 되고, 한번 나와야 되고, 4분의 3짜리가 몇번 나오는구나? 네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 보자. 여기에 뭐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첫 번째 뽑은 무언가가 있겠죠? 그럼 그 무언가 다음에 뽑는 게 중요하다고. 왜? 내가 직전에 나온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할 거니까. 일단 기본 세팅 뭐 하나 나왔어야 된다고. 자, 여기에 다른 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 번만 같은 걸로 체크해 볼 겁니다. 다른 게 나왔어. 자, 근데 요번에는 여기서 같은 게 나와. 그 다음에 요게 다른 게 나와. 1이 나오고, 뭐 여기엔 4가 나오고요. 여기엔 뭐 3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요 경우 한번 볼래?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게 나와야 돼. 4분의 3이야. 그 다음은 얘가 뽑힌 거에 똑같은 게 나와. 얼마? 4분의 1이야. 그 다음은 얘는 다른 게 나와. 얼마? 4분의 3이야. 2 빼고니까. 그 다음 얘는 1만 빼면 돼. 얼마? 4분의 3이야. 얘는 4만 빼면 돼. 그러니까 얼마? 4분의 3이야. 얘도 4분의 1짜리 한 번에. 4분의 3짜리가 네 번이었는데. 얘도 4분의 1짜리에 4분의 3짜리가 4번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달라진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예요? 4분의 1짜리가 나오는 위치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디일 수 있어? 여기. 여기라는 건 바로 직전에 있는 요것과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그럼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고.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 그럼 4분의 1이 올수 있는 자리 총몇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얘는 OC1에 4분의 1짜리가 한번 오고요. 4분의 3짜리가 네번 오면 됩니다. 이게 홀수에서 몇 번? 한번 같았을 때야. 자, 그럼 여기서 좀 유추를 해야 돼. 어떻게 되면 돼요? 세 번도 있겠지. 그치? 자, 세 번일 때 예시를 한번 볼까? 볼게요. 여기 1이야. 같은 거 한번 나왔네. 그 다음 다른 거 나와. 그 다음 다른 거 나와. 그 다음에 같은 거 한번 나와야 돼. 그 다음 얘는 다른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거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얘는 4분의 3이야. 얘는 4분의 1이야. 왜? 그 직전 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은 다른 게 나와. 아이고, 곱하긴 나중에 하고.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 직전 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 구성은 어떻게 돼? 4분의 1짜리가 몇 번이요? 세 번이요. 그 다음 4분의 3짜리가 몇 번이요? 두 번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 이 4분의 1짜리의 구성이, 아이고, 4분의 1짜리 여기 구성. 요게
어디에 위치한

사람에 대한 차이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 여기 뭐 1, 1, 2, 3, 3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이 나왔지만 여기서 첫 번째 같다고 한번 해봐요. 4분의 1이야. 그치? 그 다음 요 직전만 따지면 돼. 똑같은 게몇번 나오냐가 아니라 그 직전 거랑 같냐 다르냐니까 요때 같은 게또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었고 그 다음도 또 1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이 나와. 됐지? 그 다음은 다른 게 나와요. 4분의 3이야. 근데 그 다음은 또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4분의 1이야. 그럼 벌써 몇번 나온 거예요? 요거 한번 나왔고, 요거 한번 나왔고, 요거 한번 나왔으니까 세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4분의 3이어야 돼. 그러면 이 구성도 어떤 느낌이다? 다섯 번 중에 4분의 1짜리가 몇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세번 나와야 돼. 그 지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요 밑으로 쭉 나열되겠죠. 됐죠? 따라서 다섯 번 중에 세 번, 4분의 1짜리 세 번, 4분의 3짜리 두 번, 이렇게 올 거고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똑같은 게다 이렇게 연달아서 오는 거야.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 잘 봐봐. 1이야. 그 다음 1. 직전이랑 같다. 한 번. 그 다음 또 1이야. 직전이랑 같다. 또두 번. 직전이랑 또 같다. 세 번. 직전이랑 또 같다. 네 번. 직전이랑 같다. 다섯 번. 됐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다섯 번 중에. 다섯 번에. 4분의 1짜리가 다섯 번으로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처리하려면 1024로 처리할까요? 2의 5제곱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4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으로 하자. 그럼 2의 10제곱에 요거 얼마예요? 81 곱하기 5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9에다가 10이니까 9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약분 해볼까요? 아니, 계산 해볼까요? 405가 될 거고요. 더하기 91이야. 그럼 496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를 2의 10제곱이니까 1024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하나씩 약분을 해볼까? 248. 그리고 512. 4로 하면 되겠죠? 4로 하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 있는 거는 6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8이 된다. 또 되네. 2로 하자. 3분의 1. 아니, 31. 3분의 1이라네. 31. 그 다음에 얘 하면 얼마예요? 64가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죠. 그 정답은 64분의 얼마? 31이 됩니다. 얘가요, 이런 비슷한 유형 중에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한 형태로는 거의 되게 낯설게 본것 같아요. 선생님도.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게몇번 나오고 원하지 않는 게몇번 나온다라는 걸 문제 자체에서 해석을 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 얘는 직전이랑 같아지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 상황에 대한 복잡성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 도전도 못하고 문제풀이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 어때? 아, 첫 번째 것만 내가 잘 생각을 해주면, 여긴 어차피 뭐가 나오든 상관없잖아. 직전 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확률로 굳이 따지자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1이에요. 1에다가 그 다음 게 같아지냐, 안 같아지냐. 그 다음 게 요거랑 같아지냐, 안 같아지냐.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내가 하나는 같은 거일 거고, 3개는 다른 거일 거니까, 그게 오는 위치를 선택하는 거다. 결국은 4분의 1이라는 게 홀수번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더하기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한 번, 세 번, 다섯 번이었다.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52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뒤에 있는 문항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꼼꼼히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하고 강의 듣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뒤에 역시 퀴즈 나가니까요. 퀴즈 풀어 오시고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내신 대비도 하고 반복 복습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1단원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료 수집 방법 5개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단독으로 정말 100% 출제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수능 특강에 각종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각종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내신에서는 다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어디까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기출문제의 경우는 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알아도 이 문제 유형을 퀴즈처럼 너무 꽈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까지도 학교 시험 나올 수 있고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잘 다져서 가장 오늘 어려운 문제까지 또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양적연구랑 질적연구랑 배운 내용들 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적연구는 수량화, 계량화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수량화, 계량화 시키려면 양적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잖아. 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질문지법하고 그리고 뭐가 있다? 실험법이 있다. 또 하나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는 면접법하고 그리고 참여 관찰법이 있습니다. 네.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등의 이 네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를 할 때, 나 질문지법으로 할 거야. 나는 참여 관찰법으로 하겠어. 라고 해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 수집,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하는 걸 1차 자료라고 하거든?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있었어요? 선행 연구 논문 자료를 찾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게 아니지. 원래 있는 거지. 있는 걸 다시 보고 있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있는. 그래서 존재하는 자료를 다시 분석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헌연구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자료 수집용이다. 여러분 은근 수능에서도 1차 자료, 2차 자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 질문지를 막 돌려가지고 수집해요. 그리고 또 연구자가 실험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토의 활동을 시킨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뭐 행동 능력과 관련된 검사지를 막 얻었어요.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야. 최초로 분석한. 그런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다시 분석한 걸 2차 자료다.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 수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튼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 2개, 질적 연구에 쓰이는 2개, 그다음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서 사용되는 문헌연구법까지 해서 5개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의 각각의 유형과 특징, 정말 100%. 그래서 주요 개념 이렇게 5개를 이 질문지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너무나 익숙한 거야. 여러분도 진짜 많이 해봤고. 그래서 질문지를 받아서 뭔가 문자 언어로 써있는 걸 받아서 거기다 여러분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또는 전화 설문조사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질문지법은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형식과 내용이 같은 질문과 응답 항목을 제시하여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형식도 같아, 내용도 같아.

자, 순서도 같은 질문지입니다. 그래서 쫙 물어보는 거야. 학교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사 만족도, 급식 만족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것들 하는데 몇 학년입니까? 학교 프로그램에 몇회 참여하였습니까? 급식은 무슨 요일날 제일 맛있나요? 다 미리 짜여진 거예요. 같은 내용, 같은 순서, 같은 형식으로 미리 딱 짜여진 질문지를 받게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미리 딱 짜여진 이걸 구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딱 짜여진 이걸 표준화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를 구조화, 또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모집단은 여러 모집단, 그리고 표본집단도 밑줄 그어서 얘가 모집단인지 표본집단인지 물어보는 거 정말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뭐냐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학생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 이걸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바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에다가 이 설문지를 다 돌려가지고 조사하기 어렵겠지. 그럴 수 없겠지.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됩니다.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해?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제 넘겨가서 가볼게요. 그래서 모집단, 표본,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한 게 표본이고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장점과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 장점. 일반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연구할 때도 일반적으로 371명이네, 600명이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질문지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조화, 표준화된 질문지를 딱 만들어서 이거 복사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 지지도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그렇죠. 분석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여성의 또는 20대, 30대, 남성의 30대, 40대 몇 퍼센트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분석 기준이 명확하죠. 성별, 연령별, 정당 지지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 정확성과 뭐가 높아? 객관성이 높은 거지. 즉, 그냥 여러분이 임의대로, 20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을 거야.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생각한 내용들을 연구 결과로 낼수 없어. 즉,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20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몇 퍼센트로 나타나고, 그에 비해서 60대, 70대는 몇 퍼센트로 나타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성, 객관성이 높은 것이다. 단점은요, 문자 언어로 하게 되면 종이 이렇게 주는 거지. 한글 모르면 그쵸, 못하죠. 그래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있고요. 회수율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죠. 예, 뭐저뭐 설문조사 이렇게 전화번호 오면 거의 막안 받고 이러잖아. 예, 그리고 종이로 와도 막 보통 보통 보통 막 이렇게 찍기도 하죠. 성의 없는 응답, 낮은 회수율 응답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성의 없는 응답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뭐가? 표본이 대표성이 낮으면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가 모집단이야.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이거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를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표본을 선정해서 한다고. 근데 표본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의 어느 구에 있는, 예, 남자 고등학생, 그것도 2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서울에 그것도 어느 구에,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2학년만, 그것도 여자 남자도 아니고 남학생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겠지. 이게 바로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새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괜찮죠? 아래 한번 가볼까요? 예,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간에 정해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분, 지금 배우는 자료 수집 방법은 앞에서 했던 양적 연구, 질적 연구랑 매우 밀접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 내용들이 다 분석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청소년이 뭐겠어? 이게 바로 모집단이야. 그래서 모집단이나 표본은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가설이나 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시, 모집단 찾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선주로 많이 나와요. 어디? 주제나 가설에서 나온다. 여러분 딱 보시면 가설을 세우고 해서 가설에 이미 나와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모집단이구나. 그래서 교우관계 만족도 하고 학업 성취도가 정해관계에 있을 것이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 어느 지역에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어요. 어느 지역 중학교 학생이야. 청소년은 고등학교 청소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만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그치? 벌써 나오죠. 그래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교우관계 만족도 조사했고 자료 분석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높은 것으로 여기 가설 맞아 떨어졌네요. 이에 갑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어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이것 때문이지. 얘가 바로 뭐야? 표본이죠. 그쵸? 표본이 모집단을 뭐 하지? 대표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예, 서술형으로 쉽고 이렇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지법은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상상이 돼. 뭐가 질문지법인지. 그렇기 때문에 장점, 단점 또는 일반적인 특징을 막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조화, 표준화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라서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1단원하고 조금 넘는 정도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출제하고 또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다 출제를 할 겁니다. 따라서 모두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도 분명히 출제하실 거야. 학교 시험은.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질문지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지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해도 질문지 작성, 질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야. 앞서서 봤듯이 고등학생의 정치 관심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질문지 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유의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돼 있어요. 예,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8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네.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지. 나 8시간 자거든요? 넌좀 많이 잔다. 저 여러분 몇 시간 자요? 예, 저는 진짜 6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6시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으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수면 시간을 엎드려서 자든 어떻게든 이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면 절대 안 돼. 이건 진짜 절대야. 그래서 반드시 수면 시간을 6시간 이상 확보하시고, 그러나 8시간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 8시간입니다라고 하면 여기 이하 이상 해서 여기도 체크되고 여기도 체크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이 표시되면 이쪽이 표시되겠지 않게. 여기 미만이라고 나왔어야 되네.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으로. 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볼게.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돼요? 저 6시간 반이요. 좋아. 6시간 반 좋네. 괜찮네. 어디다 표시할 거야? 표시할 데가 없지.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6시간 10분이요, 20분이요, 7시간 40분이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체크할 데가 없으면 안 돼. 체크할 모든 가능한 범위를 다 줘야 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포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 최근 당신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건 뭐가 문제야?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이제 이건 제대로 다 됐네. 뭐냐면 상호 베타성도 있고 포괄성도 있어. 근데 뭐가 문제지? 그치, 최근이 언제야? 최근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최근이 최근 한 달입니까? 최근 일주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을 사람마다 달리 인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 한 달간 또는 최근 일주일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다음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평균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 여러분, 수면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운동 시간은 충분한 사람도 있고 얘는 충분하고 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럼 어디다 어떻게 체크해? 그렇지. 따라서 한 가지 질문에는 한 가지 항목만 물어봐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에는 한 가지 항목만 물어봐야 돼.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 다음.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면 이 문제 웬만하면 여러분 다 맞출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면 분명히 낼 거야. 마지막. 수면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합니다.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이 그러니까 야간 게임 금지하는 거 찬성하자. 이렇게 뭔가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지법 쭉 살펴보았고, 이제 실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 가볼게. 실험법은 일반적으로 얘도, 맞아, 양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양적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조작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지. EBS 강의 들으면 학업 성취 높아지는지 알아볼 거야. EBS 강의 2시간씩 들어. 엄격한 통제입니다. 다른 거 듣지 마. 잠자는 시간 영향 미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맞춰. 홍삼 먹거나 막 산삼 먹거나 이러지 마. 머리 좋게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조건 다 똑같이 맞추고 EBS 강의만 2시간 듣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을 했을 때 학생들의 폭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시키는 실험을 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윤리적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법은 그냥 이 정도로 살펴볼 건데, 아래에 있는 사례를 보면서 실험법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아래 사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자 갑은 자신이 개발한 학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네. 고등학생의 학습 효능 강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웠네요. 양적 연구한 거죠. 그렇죠? 갑은 어떤 광역시 소재 세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 주제나 가설에서 뭐? 그치. 모집단이 나타난다. 여기 가설에서 고등학생 여기가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전체를 데리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광역시 소재 세모 고등학교 1학년 50명. 여기가 뭐예요? 표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A, B 두 집단에 각각 25명씩 임의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두 집단의 효능감 점수가 동일함을 확인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험법의 내용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학습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나 알아보고 싶어. 얘를 하면 얘가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얘가 독립변인이고요. 그리고 종속변인입니다. 어떤 방법 쓰기로 했냐면 실험법을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게 50명이 있는데 이 50명

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얘는 뭐예요? 독립변이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야. 얘를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효능감, 학업 효능감에 대한 점수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실험법입니다. 다시요, 실험 집단에게는 프로그램 독립변이를 처치하고 통제 집단에게는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이 종속변이 효능감의 점수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자료 수집 방법. 이게 바로 뭐라고? 실험법이라고. 그래서 딱 해봤더니 여기 프로그램 한 애들의 효능감 점수는 80점이 나오고 얘 효능감 점수는 90점이 나온 거예요. 어머, 프로그램 효과 없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효과 없네? 맞는데요, 선생님? 자, 만약에 얘네가 원래 효능감 점수가 60점인 애들이고 얘네는 원래 효능감 점수가 원래 90점인 애들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효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효능감이 원래 얼마였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이인 사전검사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하기 전에, 실험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여기 60점, 90점 이런 식이 아니라 둘이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둘이 비슷하게, 그래, 한 70점, 이렇게 둘이 맞춰준다는 거지. 비슷하게. 69, 7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봐. 동일함을 확인한 후 라고 되어 있는 거야. AB 집단에 먼저 효능감 점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둘이 비슷함을 확인한 다음에 얘네는 시키고 얘네는 시키지 않은 거지. 이게 바로 종속변이 사전검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B 집단과 달리 A 집단의 효능감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여기 막한 9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70이겠지. 그쵸? 그러면, 가설이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요. 가설이 수용되는 것이고, 뭘 썼어? 실험법을 쓴 거야. 그러면 한번 가겠습니다. 기억은 뭐가 돼요? 이 기억? 표본이야, 얘네가. 표본. 얘가 뭐야? 모 집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표본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 거죠? 디귿은 어디 있죠? 여기 디귿. 학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건뭐한 거지? 독립변인을 처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변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처치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음, 학습 효능감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효능감. 점수를. 이게 사후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해봐. 종속변인, 이게 사후 검사야. 그러면 미음 가서 이렇게 보면, 미음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빈칸 못 써도 뭐. 그다음에 니은은 뭐가 되고요? 실험 집단이고요. 얘는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다 써보는 거지. 이게 바로 실험법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볼게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직장인 갑은 자신의 직장 동호회 활동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장인 다 조사하고 싶은데 안 되네. 회사 생활 만족도에 사내 동호회 활동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동호회 활동 경험이 얘가 바로 뭐예요? 니은. 회사 생활 만족도. 이게 기억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동호회 활동이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만족도가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갑은 자신이 속한 직장의 전체 직원들 중 500명, 여기 500명.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표본이죠. 그렇죠? 여기, 요거는 함정입니다.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면 안 돼. 모집단은 직장인 전체야. 전체 중에서 500명. 여기가 표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별, 연령별, 직급별 비율에 따라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니까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인간관계 만족도를 막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조사했나 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호회에 참여한 애들과 비읍 참여하지 않은 애들을 구분해서 보니까 동호회 참여 집단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분 여기랑 이렇게 구조가 똑같네. 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기억은 종속변인이죠.
그렇죠? 예, 만족.

도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돼요? 니은은 동호회니까. 독립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독립변인이 이거 둘이 반대로 써 있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디귿은 모집단이고 얘 모집단 아니라고 했죠. 모집단 뭐라고 했어? 그렇지. 연구 주제나 가설에 나와 있다.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그래서 틀린 것이고. 리을은 표본이다. 그렇지. 연구 목적에 맞게 500명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표본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미음은 독립변인, 동호회 활동 한 애들이니까 실험 집단이고 얘는 통제 집단이다. 어때?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야. 아니야. 선생님 여기 프로그램 받은 애들은 실험 집단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통제 집단인데요? 동호회 활동하는 애들은 실험 집단이고 얘는 통제 집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렇지. 여기는 뭘쓴 거예요? 여긴 실험법을 한 겁니다. 실험법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쫙 보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얘네한테 시켰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인위적인 처치입니다. 예, 독립변인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 너는 프로그램 실시해. 너는 실시하지 마.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실험 집단, 얘는 통제 집단, 실험법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다음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어떠냐면 쭉 읽어봐. 동호회 활동 6개월간 하십시오. 너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 있어 없어? 없어. 인위적인 처치가 나타나야지만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긴 뭐한 거야? 여긴 질문지법 한 거야. 질문지법 한 겁니다. 즉, 이 500명한테 물어본 거지. 동호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내 동호회 활동? 있다, 없다. 뭐 표시하겠지. 그치? 그리고 몇 개월간 했습니까?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뭐 표시했겠지. 1년 이상, 뭐 6개월에서 1년, 뭐 표시했겠지. 그리고 나서 급여 수준, 근무 환경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했겠어요? 질문지를 다 걷었어. 500장을. 그래서 동호회 활동했다는 사람 것하고 안 했다고 했던 사람 거를 구분한 거야. 이렇게. 구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질문지를 구분했어. 그래서 얘네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보니까 얘네가 더 높게 나타났구나. 이거야. 동호회 활동을 인위적으로 처치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저기 구조화된 질문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질문지법을 썼기 때문에 얘를 실험 집단, 얘를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선지가 틀린 거고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비교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 문제 출제할 때 자료 수집 방법 다섯 가지 놓고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하나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험법만 놓고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실험법은 단독으로 나올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문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워볼게. 답은 AI를 활용한 수업 방법이 수학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기억. AI를 활용한 수업 방법 2. 니은 수학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고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얘가 종속변인이 되겠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수학 성취도가 유사한 두 집단. 아. 그러니까 얘가 종속변인이 비슷한 애들로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고 해서 사전 검사를 먼저 수학 성취도가 어떤지 사전 검사를 해서 비슷한 두 집단을 선정해서 한 집단에는 AI를 듣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집단에게는 기존의 수업대로 AI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수업 방식대로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학 성취도를 조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실험법 한 거지. 왜 실험법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한 집단에게는 독립변인을 적용, 처치했다. 인위적으로 처치한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험법을 한 거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고, 디귿. 얘는 독립변인을 통제한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네. 기억은 독립변인, 니은은, 기억이 독립변인입니다.

니은이 종속변인입니다. 둘이 반대로 썼어요. 네,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갑은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 종속변인의 변화를 측정해? 그럼 봐봐. 디귿, 리을의 차이는 뭐냐면 AI 수업을 얘는 받느냐, 기존의 수업을 받느냐만 차이가 있지. 이렇게 달리 얘네만 AI 수업 받아놓고 나서 수학 점수는 그 다음에 둘다 모두 수학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 성취도가 뭐, 이게 종속변인이지. 따라서 두 집단 모두에 대해서 종속변인의 변화를 측정해야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갑은 이렇게 비구 좋아요. 구조와 표준화 사전에 미리 쫙 짜여둔 거야. 너 3개월간 들어. 너 듣지 마. 이건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가장 통제 정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갑은 가장 엄격한. 그렇지. 정답은 4번. 실험법 썼으니까.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커요? 아니지. 내가 AI 수업 들은 애들은 더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 아니야. 기존의 강의식으로 막 문제 많이 풀, 강의식으로 하는 게 높을 것 같아. 나의 주관이 들어가요? 아니지. 딱 객관적으로 나온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틀렸어. 여기까지 해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살펴봤고, 이제 세 가지 차례대로 볼게요. 면접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문헌연구법.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은 일반적으로 무슨 자료? 그렇지, 질적 연구에서 하니까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면담한다, 면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조사 대상자 진행사항 응답 내용 등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이 유연하게 제시되는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대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지법은 딱 질문지에 순서가 딱 짜여져 있지. 사전에 미리 딱 짜여준 순서에 따라서 같은 수서, 같은 내용, 같은 형식의 질문지를 딱 받잖아. 누구나. 그런데 면접법은 아니라고.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랑 그다음에 현재의 삶이랑 미래의 목표랑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라고 대략의 질문거리를 이 연구자가 생각해서 간 다음에 대상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연구 물어보는 질문도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수에게 심층적인 내용들을 다 이끌어내기는 어렵잖아.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지. 왜 내면에 있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장점 한번 가서 볼게. 장점은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자 얘기도 실시할 수 있다. 정말 질문지법하고 다 대비가 되죠? 질문지법은 어땠어? 양적 자료였지? 할게 구조와 표준화였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했었지? 그치? 그리고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려웠지? 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그렇지, 이거 많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유연성, 그리고 융통성. 잠깐 쉬었다 할까? 이럴 수도 있고,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지법을 다수로 대상으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가출 청소년 또는 탈북 청소년 뭐 이렇게 그 조사 주제에 맞는 전형적인 그 소수, 예,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뭐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질적 연구를 하는 거잖아. 따라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높다. 또다 외우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참여 관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관찰법도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3살, 4살 아이들은 어떻게 친구를 만들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질문지 줘? 안 되지. 면접해? 얘기도 안될 텐데, 잘. 그러면 어떻게? 가서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노는 걸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조작하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뭐라고 말하냐면 비구조화. 그리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생활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를 만들지라고 하는 걸 보려면 몇 개월 이상은 봐야 되겠지? 그치?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조작하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은 그 생활 그대로에서 딱 캐치한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성을 확보하기가 좋다. 생생한 자료. 그리고 이 참여 관찰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였냐면 이 유럽에서 이 식민지 지배를 하거나 그랬던 그 통치한 나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 거야.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면접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가서 살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고. 그런데 어때? 아이들이 친구를 만드는 그 지난한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사회성이 형성되는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관찰자의 편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당연히 있겠지? 질적 자료 수집하는 거니까.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갈 거냐면 문헌연구법이야. 마지막 문헌연구법입니다. 이네 가지와 달리 문헌연구법은 뭐라고? 양적연구랑 질적연구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양적연구랑 질적연구 모두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봤던 선행 원래 존재하고 있는 연구 논문을 살펴보았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문헌연구법 합니다. 책 찾아보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 다 문헌연구가 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여기 문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논문, 이런 거 봐야 문헌연구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 그림, 동영상, 이런 것도 다 문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다시 분석해서 본다고 했지? 그걸 뭐라고요? 2차 자료다라고 하는 거. 엄청 선지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점 한번 가서 볼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북한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도나 관심도에 대한 연구 논문 뭐가 있지? 기존의 연구 동향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도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할 때 여러분도 그런 걱정하지. 아, 이 정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헌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헌을 해석할 때, 그렇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선지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저기, 이렇게. 기존의 연구 동향, 뭐겠어요? 그렇지, 문헌연구법이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으로부터도 할수 있다. 뭐? 참여관찰법. 그냥 튀어나와야 돼. 실제성 뭐라고요? 참여관찰법입니다. 키워드야.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뭐가?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북한도 연구할 수 있어. 문헌연구법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거. 이거 뭐라고? 질문지법.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반해 유연하다. 유연하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면접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한번 찾아보시고, 사례에서 있는 거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2번 문제도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다 자료 수집 방법들의 특징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찾는 형식으로 이게 9월 모의평가에 이게 나왔고 9월 모의평가에 이게 나오니까 수능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처음 풀 때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싶지만 자꾸 풀어보잖아? 그러면 훨씬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 제가 푸는 방법도 뒤에 있는 해설지하고는 조금 다르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더 빠른 방법들이 나오게 되거든. 자료 수집 방법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채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채점 결과가 나와 있고요. ABCD를 예, 아니요로 분류하여 이제 칸에 적어보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의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참여 관찰법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 관찰법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점수도 없어. 두 번째 가볼게요.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처치한다. 이건 뭐겠어? 실험법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여기 봐. 여기 2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힌트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 B, C 중에 실험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D가 실험법이 되면 어떻게 돼? 실험법이냐에 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들어갔으니까 이거 틀렸고 나머지 다 틀려서 빵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D가 실험법이 아닌 거야. 실험법이 아닌 걸 써서 여기 맞았고 그다음에 여기 세개 중에 실험법이 뭔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D가 실험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다음 가볼게요. 여기 그동안 안 나왔는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냐 완전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그렇지. 이거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내가 그랬잖아.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다 대비된다고. 다수구, 소수구. 그다음에 다수구, 소수구 또뭐 있죠? 문맹자에게 실시가 안 되고 실시하고 뭐다 대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큼은 둘다 공통점이야. 질문지법 뭐죠?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그쵸?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언어. 그 다음에 면접법은 대화. 언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여기 3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점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 중에 두 개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맞았어. 그리고 이거는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아닌 거지. B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아닌 거잘 써서 맞고, 이둘 중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있고,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아닌 게 하나가 들어가서 3점이 된 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점수 제일 큰걸 항상 기준으로 사실은 여기부터 먼저 보면 됩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게 뭐야? 그렇지. 질문지법, 실험법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질문지법, 실험법이네. 그래서 맞고요. 나머지는 면접법, 얘네 둘이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이네. 근데 문제 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 D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죠. 그런데 D는 실험법이 아니다. 라고 써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씩 다, 그러니까 점점점 빠른 방법이 나와. 아, 그러면 D가 뭐가 되고? 아, D가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C가 실험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C가 실험법이니까 여기 지워졌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지법이 뭐라고? D가 질문지법. 아, A가 면접법이구나. 그러면 B가 참여 관찰법이구나. 그럼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빨리. 네. 그래서 여러분은 또 다른 순서로 여러분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다음 것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판가름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은 학생의 응답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9월에 이런 식으로 주고 수능에 거의 비슷하게 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채점 결과랑 그다음에 이 진술을 먼저 압축적으로 보는 거야.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거 뭐라고? 그렇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지. 그래서 여기 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 뭐 이제 잘, 예,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동그라미 두개 가야 되는데 이제 잘못 간 거죠. 어쨌든. 아니, 밑에 가보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이거 뭐지? 그렇지. 문헌연구법입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1점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AB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AB 중에 만약에 문헌연구법이 있어서 여기가 맞아버리면, 문헌연구법 아니다라고 하는 두개 맞아. 3점이 되어버려. 그쵸? 따라서 AB 중에는 문헌연구법이

문헌연구법이 있으면 안 돼. 그걸 찾아내는 거지. 아, 그래서 C,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고, 그 다음에 A, B 중에 문헌연구법이 여기는 없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두겠습니다. C, D 중에 문헌연구법이 있구나. 없구는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 문헌연구법인데, 문헌연구법에 X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틀리고. 이거 문헌연구법 아닌 거니까 아닌 거야.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맞은 거야. 그리고 문헌연구법에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 쳤으니까 얘네 둘다다 틀리게 되는 거지. 이해돼? 예. 다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계량화해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계량화, 직접 수집한 거.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쓰이지만 직접 수집했다라고 했으니까 문헌연구법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얘가 0점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되고, 맞죠? 나머지가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 아닌 거예요. 오류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 맞춰주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네. 얘네 둘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니까 C, D 중에서 문헌연구법이 있었어. 그럼 문헌연구법이 뭐겠어? 아, D가 문헌연구법이구나.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문헌연구법이 돼요. 그럼 여기 2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 그치? 여기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있는데 질문지법과 면접법에서 2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실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실험법으로 해보고 여기를 질문지법으로 해볼게. 그럼 여러분 이게 2점이 나와요? 안 나오지.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데 여기 실험법이 5 했으니까 여기 틀렸죠? 그쵸? 질문지법 X 했으니까 틀렸고, 면접법 이거 0점 되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여기가 질문지법. 여기가 실험법.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여기가 면접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점 딱 맞아떨어지지. 왜?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대해서. 질문지법 5 했으니까 여기 맞았죠. 실험법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X 했으니까 이거 맞았죠. 그쵸? 그리고 면접법 5 해야 되는데 XS가 틀렸죠. 두 점수에서 2점 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가 면접법, B 실험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예. 이게 처음 하면 진짜 얘가 뭔가 싶지만 얘를 풀고 그다음에 얘를 해보면 그리고 진짜 몇번 해보면 정말 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 거 5번 선지, 아, 여기요. 네. 여기 5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2점이면,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여 관심을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게 뭐야? 참여 관찰법이지. 여러분, 참여 관찰법 여기 들어간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관찰법에, 면접법 해당되지 않아. 근데 5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어. 그 다음에 실험법 이 내용 참여관찰법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이거 해당되지 않는데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 그 다음에 질문지법 5라고 했어. 참여관찰법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틀렸어. 문헌연구법은 참여관찰법의 특징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 그러니까 두개 맞네. 2점 딱 맞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뒤에, 아, 한 문제가 더 있군요. 예, 한 문제, 이거는 요거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나중에 한두 문제 유형은요, 학교 시험에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급을 가리는 문제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연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단원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한은석입니다. 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우리 이번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시간부터는 3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세포과 발효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세포호흡입니다. 이 세포호흡에 대해서 출제 시그널 먼저 쌤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그널은요, 세포호흡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거의 다인데, 해당 과정,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인 산화, 이 세 과정으로 이제 우리 세포호흡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해당 과정이랑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 나오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의 탄소수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기선지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전자 공여체, 최종 전자 수용체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포 호흡의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각 단계별의 ATP의 생성 원리와 ATP의 생성량을 비교하는 것들은 이제 항상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첫 번째 개념 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세포호흡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숲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 나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인데, 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통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포도당이 이용이 되지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포도당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이러한 유기물들도 세포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 포도당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산화한다라는 표현도 쓰게 돼요.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ATP죠. 이 ATP를 얻는 과정,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러한 세포호흡은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와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을 보기 전에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반응식에서 C6H12O6, 복잡한 화학식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얘랑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얘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산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기물이 분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 중에 에너지가 생성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때 에너지는요,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인데 최대 32ATP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쌤과 공부함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6개의 CO2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12개의 H2O는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얘는 왜 최대 32ATP라고 표현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을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의 전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쌤이 총 3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당 과정,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얘네들이 이제 쌤이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로라는 말을 붙였냐면, 해당 과정이라는 첫 번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 세포의 안쪽 공간,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 과정이 일어난 뒤에 피로부산이라는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회로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장소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이제 앞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니까 그냥 이렇게 미토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좋아.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림 우리 세포 소개관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왔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외막과 내막으로 된 이중막 구조이다라는 것이고, 이 내막이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표면적이 아주 넓어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타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산화적 인산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 내막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 그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어가지고 산화적 인산화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여기 내막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공간을 보게 된다면 여기를 이제 기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이 기질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DNA도 존재하고 리보솜도 존재하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RNA도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증식해가지고, 여러 개의, 하나의 세포 안에 여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외막하고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외막과 내막 사이에도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막과 막 사이의 공간이다. 라고 해서, 막 사이 공간. 앞으로 쌤은 그냥, 막공 이렇게도 쓸 겁니다. 알겠죠? 막 사이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이 세포질이 될 테니까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기질에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 장소들을 먼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전체 과정을 봤으니까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해당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름에 말뜻이 숨어져 있잖아요. 분해한다.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지금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의 장소는 지금 좀 전에도 봤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해당 과정의 반응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얘는 산소의 유무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까 전체 반응식에서 봤을 때, 포도당이랑 산소가 반응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산소가 없더라도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 해당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이 반응 경로는 이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응 경로를 보게 된다면 포도당으로부터 두 개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을 요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만든다라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에 너무 커. 아, 그래가지고 얘를 쪼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반응에 잘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잘 반으로 딱 쪼개기 위해서 얘네들을 과당이인산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과 과당은 이성질체라고 쌤이 예로 한번 들어줬었죠. 우리 효소의 종류 했을 때, 얘 과당에다가 이인산이라고 인산을 붙여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AT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을 과당 이인산으로 바꿔줄 때 ATP를 쓰기 때문에 얘를 에너지 소모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과당 이인산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반으로 쪼개지면서 피로부산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반응을 보니까 여기에서 ATP가 각각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두 개씩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총몇 개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몇 개의 ATP가? 네 개의 ATP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 생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NAD 플러스가 반응을 해가지고 NADH가 만들어지게 된다. 생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NAD 플러스 쌤이 효소에서 한번 언급하고 왔습니다. 바로 조효소였어요. 얘는 누구의 조효소냐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인 NAD 플러스가 여기 수소를 이제 이 기질로부터 떼가지고 NADH가 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게 되냐면, 이 NAD 플러스가 H를 가져왔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수소를 얻었어.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포도당이라는 애가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다. 그때 여기에서 무엇이 생성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먼저 두 개의 ATP가 쓰이고 네 개의 ATP가 만들어졌으니까 순 만들어진 ATP는 두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탈수소효소와 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사실 여기에다가 플러스 H 플러스를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기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쌤도 그냥 앞으로는 이 NADH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렇게 생성물질이 이 ATP와 이 NADH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때 ATP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기질수준 인산화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질수준의 인산화가 정확히 무슨 뜻이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NAD+라는 조효소가 나왔었는데요. 자, 조효소는 이제 우리 전효소를 구성하는 보조인자의 한 종류라고 했었어요. 자, 그때 이 NAD+라는 것은 탈수소효소의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NAD+, FAD, 세포업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NAD+라는 애들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하고 만나게 되면 NADH가 되고 그 다음에 H+가 남는다. 그래서 얘가 이제 NAD+가 NADH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가 반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FAD라는 것도 두 개의 H+와 두 개의 전자가 만나게 되는데 얘는 FADH2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 수소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 이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떼어내가지고 ADP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ADP하고 인산이 결합이 되면서 무엇이 생성된다? ATP가 합성된다. 그래서 ATP가 합성되는 것을 이제 인산화라고 부르는데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떼어내서 ATP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것이고 해당 과정에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이 ATP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과정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겠고 두 번째 단계로 바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예요, 여러분들. 이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이제 어디에서 일어난다?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포도당은 너무 큰데 피로부산으로 쪼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반응의 특징을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산소, O2가 직접 사용되는 구간은 없어요. 하지만 이 O2가 있어야지만 이 TCA 회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아무리 얘기해봤자 왜 그러지? 라는 게 딱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적 인산화까지 다 보게 되면 아 TCA 회로에도 산소가 필요해야지만 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또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TCA 회로가 돌아가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TCA 회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러 물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 회로만 보더라도 복잡하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쌤이 이 회로를 정복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회로를 정복할 수 있게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피로부산이라는 것이요, 몇 탄소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포도당이 C6H12O6 이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6탄당이거든요. 탄소 6개짜리였어. 걔네들을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피로부산은 탄소 3개짜리인 3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피로부산이 먼저 아세틸 COA 아세틸 코에이라는 것으로 산화가 먼저 일어나게 돼요. 자 산화가 일어나게 돼서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세틸 코에이가 첫 번째로 만나는 물질이 옥살 아세트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시트르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트르산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TCA 회로라고 했던 TCA와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탄소수를 확인하자. 탄소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물질이 나오면 얘가 몇 탄당인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루브산은 3탄당이에요. 그리고 아세틸코에이가 2탄당입니다. 탄소 두개 표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옥살아세티산은 몇 탄당이냐면 4탄당입니다. 탄소 4개짜리. 자, 그럼 아까 아세틸코에이하고 옥살아세티산이 합쳐져서 시트르산 된다라고 했으니까 시트르산은 몇 탄당? 6탄당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얘가 이제 5탄소화물로 탄소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탄소화물로 하나 한번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4탄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4탄소화물, 옥살아세티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반응 과정 중에 어떠한 애들이 생성이 되는지를 각 구간별로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회로 복잡하니까 쌤이 조금 간단하게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루브산의 산화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럼 피루브산은 몇 탄당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3탄당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쵸? 자, 이 피루브산이 아세틸 코에이로 이제 쪼개지게 된다. 그러면 아세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2탄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C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누구하고 합쳐져? 4탄당인 옥살아세트산하고 합쳐져서 6탄당인 시트르산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씩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 5탄당 짜리 탄소화물이 될 것이고, 5탄소화물이 될 것이고, 또한번 줄어들게 되면 4탄소화물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부터 옥살아세트산이 4니까 얘는 회로를 돌 동안 탄소수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한번더 4탄소화물, 다른 종류의 4탄소화물을 거쳐서 옥살아세트산이 된다라게 되는 거지요.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탄소수를 다 확인을 시켜줬어요. 3탄당짜리가 2탄당 됐고, 4탄당이랑 합쳐져서 6탄당 하나씩 줄어들고, 4를 유지한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탄소수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 다 해결이 되냐면, 어디 구간에서 CO2가 생성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피루브산이 3탄당이니까 아세틸코에이는 2탄당이었어요. 그러면 3에서 2가 될때 탄소가 하나 줄어든다. 아, 그럼 이때 CO2 생성되는구나. 다음에 여기 2탄당이랑 4탄당이 합쳐져서 6탄당 됐고요. 6이 5가 되면서 5탄당 되면서 탄소수 줄잖아요. CO2 나오는 구간이 여기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5탄당이 4탄당 될 때도 탄소수 줄어드니까 여기서 CO2가 생성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4탄당이 유지되니까 CO2 나오는 구간이 없겠네. CO2가 몇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왜 3개 나왔을까? 피루브산이 3탄당이었기 때문에 이 피루브산이 완전 분해되면서 3개의 CO2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CO2가 생성되는 구간은 우리가 탈탄산 효소가 작용했다 또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잘 나오게 되니까 요게 이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때 규칙이 있어요. CO2 생성이 될때 NADH가 함께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ADH가 생성된다라는 건 NAD+가 이제 조효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다.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날 때 탈수소 반응이 함께 일어나. 그러면 여기 CO2가 나올 때 누구 같이 나온다고요? NADH. 그쵸? 그럼 여기 CO2 나올 때 NADH. 그 다음에 여기에 CO2 나올 때 NADH.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NADH가 어디서 나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쌤이 두 가지의 꿀팁이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탄소수 하나 확인해서 얘네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요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써볼게요. OA 4-fa-sa-na. 자, 이게 뭐냐? 5탄소화물 다음에 A로 시작되는 물질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4탄소화물 다음에 FA로 시작하는 FADH2가 생성되고, 4탄소화물 다음에 NADH가 생성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탄소화물에서 4탄소화물 될 때, O에서 4될 때, OA니까 이때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OA 기억하고. 그 다음에 4탄소화물 됐잖아요. 그 다음에 4탄소에서 4탄소 될때 FADH2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4-fa라고 선생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4-na니까 여기에서 옥살아세트산 되기 전에

나, NADH가 생성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피로부 산화분자가 산화되고 TCA 회로가 돌아갈 때 생성되는 물질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CO2 3개죠. 그러면 CO2 나올 때마다 NADH 나오니까 NADH 3개 확보. 그 다음에 4파산화였으니까 여기에 NADH 하나 더 나오죠. 그러면 NADH는 총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FADH2는 1개 나온다. 그리고 O탄소에서 4탄소 될때 ATP 하나 나오게 되니까 ATP도 한 분자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그럴 때이 ATP가 만들어질 때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TCA 회로 끝입니다. 단두 가지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서술형이나 또는 서답형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물어보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조금 전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통해 완전 분해되는 피로부산 한 분자당 생성물을 방금 정리해 줬어요. 무엇이었냐면 피로부산이 3탄당이라는 거 기억해. 3탄당이면 CO2 몇개 나온다? 3개. CO2 나올 때 NADH 몇개 나온다? 항상 같이 나오니까 3개 우선 확보죠. 근데 4파산화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 NADH가 하나 더 나오니까 네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FADH2는 한 분자, 그리고 ATP 한 분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피로부산 말고 아세틸 코에이로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세틸 코에이로 물어보게 되면 얘는 2탄소, 2탄당이었죠? 자, 탄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3CO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CO2가 나온다? 2CO2 나온다. 그러면 CO2 나올 때 같이 나왔던 NADH 하나만 빠지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NADH. 근데 FADH2와 ATP는 똑같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TCA 회로와 피로부산의 산화를 통해 완전 분해되는 포도당 한 분자당 생성물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몇 탄당? 6탄당. 그럼 몇배 해주면 돼? 여기 피로부산에서 두 배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6CO2, 8NADH, 그 다음에 2FADH2, EATP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성물이 몇 분자씩 만들어지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TCA 회로도 이렇게 다 끝냈어요. 마지막 단계만 보면 되겠다. 마지막 단계는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막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도 생체 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처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 막단백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와 ATP 합성 효소. 단이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들은 여러 종류의 효소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전자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의 두 가지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전달함으로써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요. 자, 이때 화학삼투가 일어나면서 ATP의 합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말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 그림으로써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앞서 해당 과정이랑 TCA 회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서 NADH와 FADH2라는 물질을 생성해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서부터 전자를 뺏어내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수소를 떼어내게 된다면, 이 전자는 고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에너지의 전자를 뺏어내게 된다. 그럼 이 NADH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NADH의 산화, FADH2의 산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공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내막의 바깥쪽과 안쪽이 있을 텐데 내막의 안쪽이 뭐겠어?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공간, 기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막의 바깥쪽은 아예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이 아니라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막공, 막 사이 공간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NADH의 산화는 어느 쪽에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에서 NADH의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산화가 일어나면서 전자가 방출이 되죠? 그럼 얘네가 이제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서 능동수성에 사용을 합니다. 자, 누구를 능동수성할 거냐면 바로

요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능동수송시킬 거예요. 능동수송. 능동수송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H 플러스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 쪽으로 능동수송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막사이 공간에는 점점 H 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은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치? 자,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을 했냐면 pH. 자, pH는 H 플러스의 농도와 반대니까 얘는 pH가 높아지게 되고, 얘는 pH가 낮아지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러한 능동수송을 통해 가지고 H 플러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농도가 됐고요. 여기는 H 플러스가 저농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고 싶어 해. 자, 그래서 확산이 될때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냐면 요 ATP 합성 효소를 통해 가지고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무슨 확산이 되는 거예요? 촉진 확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산될 때 ATP 합성 효소의 활성 부위가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활성 부위에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ATP가 합성되는 장소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NADH라는 그 물질에서 전자를 뺏어낼 때, 즉 산화를 시킬 때그 전자에서 뺏은 힘으로 H 플러스를 능동수송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 이쪽은 많게, 이쪽은 적게, 농도 기울기를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이 막을 통해서 내려올 때 ATP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화학삼투라는 말을 쓸까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삼투라는 것이 막을 경계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의 이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러한 막을 경계로 해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생겼고,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NADH하고 FADH2가 있는데, FADH2도 마찬가지예요. FADH2도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가 될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전자를 이동시킨 힘으로 H 플러스 능동수송하고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NADH와 FADH2로부터 나오는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전자를 마지막에 받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2분의 1 O2, O2가 되는 겁니다. 산소. 그래서 산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NADH와 FADH2는 전자를 처음 준 애다. 전자 공여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하고, 산소가 전자를 받고 주변에 H 플러스하고 합쳐져서 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분자의 NADH당 한 분자의 H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NADH에서 전자를 뺏을 때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 이온을 합쳐서 H2가 한 분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FADH2도 얘네들이 전자를 뺏길 때두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방출돼서 산소가 가져가기 때문에 한 분자의 H2O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NADH 하나당 H2O 하나, FADH2 하나당 H2O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분자수의 비율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아까 공간을 괜히 정리를 한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능동수송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은 어디에서 어디?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 쪽으로.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H 플러스의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자주 헷갈리거든요. 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 기질에서 ATP를 만들잖아. 그래서 ATP를 만드는 쪽으로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질을 만드는 쪽으로 일어나니까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능동수송은 반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능동수송은 촉진 확산의 반대 방향이다. 해서 이 둘을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방향성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예요. 됐어? 자, 그러면

표현되어 있는데 NADH에서 뺏긴 전자로 수소를 이동시킬 때는 수소 이온 펌프 3개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FADH2에서 전자를 뺏어서 능동수송시킬 때는 펌프가 2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3개 펌프가 작동했을 때 더 많은 ATP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2.5, 1.5 이런 거 외울까요? 아니요. 이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산화부터 시작해서 인산화가 ATP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면 세포배의 전체 과정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났죠. 그때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eATP와 eNADH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일어난다. 자, TCA 회로가 진행이 되는데 피루부산의 산화가 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되었죠? 그때 CO2가 만들어지고 NADH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의 피루부산당 두 개의 CO2. 그 다음에 두 개의 피루부산이 이제 산화가 되면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그 우리가 아세틸코에이에서는 CO2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두 개라고 했으니까 네 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6CO2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피루부산의 산화 다음에 아세틸코에이가 돌아갈 때 3NADH라고 했죠. 근데 두 번 돌아가니까 6 써져 있는 거고 FADH2 하나인데 두 번 돌아가니까 2 써져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포도당 하나당 만들어지는 그 생성물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6CO2, 10NADH2, 10NADH, 2FADH2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eATP, 그 다음에 TCA에서 만들어지는 eATP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10개의 NADH당 곱하기 2.5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25 ATP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FADH2는 하나당 1.5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3 ATP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합치면 28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치면 총 몇이야? 32. 그래서 우리 그 전체 반응식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그 에너지는 최대 32 ATP와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 분자가 왜 10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게 무엇이야? 무엇 때문이야? 바로 하나의 NADH, 하나의 FADH2당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그랬어. 얘 10개, 2개니까 합치면 12개죠. 그래서 12개 H2O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면 6탄당이니까 6CO2 나온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6CO2 나오고 왜 12개 H2O 나오는 것까지 이해하면 여기는 확실하게 다 정리된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정리했고 빈출픽 문제로 어떠한 문제들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세포홉에서 일어나는 과정 1, 2를 나타냈고 나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이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장소를 찾아봅시다. 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인 기역이 세포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니은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해당 과정이라는 거 알겠죠? 포도당이 3탄당인 피루부산 두 개로 쪼개졌다 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때 1과 2는 이 해당 과정이니까 모두 어디에서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근데 니은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기역으로 바꿔줘야 된다. X. 그 다음 2에서 즉 과당 2인산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NADH와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1번에서는 ATP를 오히려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기였죠. 그러니까 NADH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지. 됐고 그 다음 포도당 한 분자당 1에서 소모되는 ATP의 분자수 물어봤어요. 자, 1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당 몇 개가 소모된다라고 했었냐면 2개. 그 다음에 2에서는 몇 개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4개. 그래서 이제 순 ATP는 2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거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과 2에서 모두 산소가 소모가 된대요. 자, 1과 2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구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X. 그 다음, 2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산화 지금 종류 두개 나왔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TCA 회로, 그 다음에 세포질의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2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건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빈출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점 테스트 3번 문제인데, 표는 어떤 세포의 세포 과정에서 물질 전환 과정 1, 2, 3을 나타냈어요. 아, 그러면 여기 포도당이 이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해당 과정이네. 일어나는 장소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세포질이죠. 그 다음,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 되는 것은 TCA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쪼개지는 것은 피로부산의 산화를 표현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둘다 어디에서 일어나? 기질에서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리엔디귿이 이렇게 공간으로 나와져 있는 것인데, A와 B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역이 세포질이라는 것만 내가 찾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질하고 맞닿아 있는 막이 외막이 되겠죠. 그래서 막 A가 외막, 막 B가 내막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외막과 내막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막 사이 공간. 쓰면 그냥 막공이라고 쓸게요. 자, 그다음에 디귿, 내막의 안쪽 공간을 기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2번, 3번은 디귿에서 일어나는 것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기 가봅시다.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1과 2에서 모두 CO2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CO2가 생성된다라는 건 탄소수가 줄어야 돼. 맞지? 시트르산 몇 탄당? 6탄당. 옥살아세트산 5탄당. 탄소수 주니까 2에서는 CO2 만들어질 거야. 하지만 1번. 얘 포도당이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질 때는 6탄당이 3탄당짜리 두 개로 쪼개진 거잖아. 탄소수 변화? 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CO2 생성 여기서는 안 된다. 1에서는 안 되니까 X. 그 다음에 3은 니은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디귿에서 일어난다라고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플러스 보기 두개더 보도록 할게요. 1과 3에서 모두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에서도 피로부산이 될때 NADH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3에서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 될 때도 CO2 나오니까 이때 탈수소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NADH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라는 거 맞고, 그다음에 3에서 FADH2가 생성된다. 이건 쌤이 알려준 꿀팁을 쓰면 돼. 뭐였지? OA 사파 산화 이거였어. 그렇지? 그러면 4탄소화물이 4탄소화물 되는 과정 중에 FADH2가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러한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피로부산이 3탄당, 아세틸코에이가 2탄당이었으니까 4탄당에서 4탄당 되는 구간은 없다. 아, 그러면 얘는 X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 빈출픽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TCA 회로를 이렇게 가려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복잡해 보이죠? 처음 문제 풀 때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쌤이 알려준 꿀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ABCD에 시트르산, 4탄소, 5탄소, 옥살아세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 다음 기역리엔디귿이 기역리엔디귿 리을이 CO2, ATP, NADH, FADH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느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만들어져요라는 걸 한번 봐보면 여기서는 니은 리을,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역 니은,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O탄소화물이 4탄소화물 될 때, 즉 OA, ATP가 만들어지는 구간이었어요. 자, 이때 O에서 4가 될때 CO2 나오죠. CO2 나오면 NADH 같이 나온다. 그럼 세 가지 물질이 나오는 거 맞잖아. 아, 그러면 여기 A가 바로 5탄소화물 될 거고 B가 4탄소화물이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5탄소화물 전이 6탄소화물인 시트르산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4탄소화물에서 옥살아세트산이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맞춰보자. 지금 시트르산에서 오탄수화물 될 때는 CO2하고 NADH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O에서 4될 때도 CO2하고 NADH 나오니까 기역, 미은 똑같이 매칭되죠? 그럼 디귿이 이제 뭐겠어? O에서 4로 될때 유일하게 나오는 거. 뭐였다? ATP가 만들어진다. OA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중간 과정 4탄소화물이 그 생략된 거잖아요. 4화, 4나. 이거니까 니은이 NADH고 리을이 FADH2다. 그러면 니은이 NADH니까 기역은 CO2겠다. 이렇게 다 찾았어요.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니은과 리을의 생성에는 모두 탈수소 요소가 관여한다. 자, 니은은 NADH고요. 그다음 리을은 FADH2니까 탈수소 요소가 관여한다. 맞고. 그다음에 디귿이 ATP였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서 ATP가 만들어진다. 맞는 것이고. 자, 디귿처럼 탄소수 물어봐요. B는 사탄소 화합물이었고 C 같은 경우에는 옥살아세트산이니까 얘도 4죠. 그러면은 4분의 4니까 1.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보기를 보면, 여기에서 탄소수가 가장 많은 애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시트르산. 6탄당이잖아요. 그래서 리을 맞는 보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한 분자의 D가 한 분자의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 그러면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NADH 몇 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보더라도 NADH, NADH, 그다음에 NADH 나오니까 3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2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분자당 B의 탄소수 4, 그다음에 D는 6, 4분의 6이랑 그다음에 C는 옥살이니까 4, 그다음에 A는 5. 누가 더 크냐? 분모 똑같은데 분자는 얘가 크니까 요게 크다.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 4번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림은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나타냈어요. 그럼 ATP 합성 요소를 안 보여줬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O2, H2O, NADH, FADH2를 순서없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자, 요 반응식을 보고 나는 쉽게 기역이 O2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H2O가 된다. 기역, 니은은 쉽게 찾아냈어. 근데 이 중에 FADH2와 NADH가 누구냐는 거지. 누가 에너지 수준이 더 크다고? NADH. 그래서 펌프를 3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애가 바로 NADH다. 그래서 리을이 NADH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이 FADH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하고 B가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있죠. 우선 이 H+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능동수송되는 거니까 능동수송의 방향으로 찾아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NADH가 어느 쪽에서부터 이렇게 산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러니까 A가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B는 막사이 공간, 막공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ATP 합성 요소가 표현 안돼 있으니까 쌤이랑 옆에다가 살짝 그려볼까요? 얘 주걱처럼 그리면 되는데, ATP 합성 요소는 활성 부위가 주걱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즉, 기질 쪽에서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무엇이 촉진확산된다? H+가 촉진확산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촉진확산되는 것이니까 막사이 공간 쪽에 H+의 농도가 어떤 거? 높은 거. 그러면 기질 쪽에 H+ 농도가 낮은 거 되는 것이고, 그럼 이때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반대니까 얘는 낮고 얘는 pH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자, 이제 보기 가볼게. 기억, pH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A에서가 주어예요. A에서 지금 어때? pH가 높죠? 근데 낮다니까 틀렸다. X 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니은, 수소이온이 전자전달계를 통해 A에서 B로, 즉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에요? 능동수송이죠. 그래서 이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전자에서 뺏은 에너지. 얘네들이 산화될 때 방출한 에너지.
전자로부터 뺏은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촉진학산이 아니라 능동수송이에요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다음, 아세틸 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에서 완전 분해될 때 생성된 디귿과 리을 NADH와 FADH2죠. 얘네들이 전자 전달계에서 모두 산화되면 총네 분자의 물이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얘네들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쌤이 기억하라 그랬죠? 아, 그러니까 아세틸 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에서 NADH 몇개 나오는지 세보면 되겠네. NADH 몇개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에서 CO2 두개 나오니까 NADH, CO2 두개 확보, 하나 더 해서 세 개. 세개 NA, 그 다음에 FADH2 한 개. 그러면 합치면 네 개잖아. 그래서 네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맞는 겁니다. 자,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로 리을 보면, 이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O2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 산소가 가져가고 있잖아. 그래서 O2이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미음, 아세틸 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를 거쳐 완전 분해될 때 생성되는 디귿과 리을의 분자수,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디귿은 누구였냐면 FADH2였어요. 자, FADH2는 한 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NAD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분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NADH 수는 여러분들 CO2의 수에다가 하나 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탄당이니까 CO2 두개 만들어질 것이고, NADH 수는 CO2 만들어진 거에 하나 더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3 해주면 맞다. 이렇게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플러스 보기는 비읍입니다. 자, 디귿 한 분자와 리을 한 분자로부터 각각 전자 전달계로 전달되는 전자의 개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들이 산화될 때 이렇게 뺏기는 전자가 몇 개라고 했냐면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했었고, FADH2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같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산소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산소가 없게 된다면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산화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산화적 인산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에는 산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산소가 없게 되면 NADH하고 FADH2의 산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FADH2가 산화 일어나면서 FAD 되고, NADH는 NAD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에 다시 쓰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NAD 플러스랑 FAD가 없으면 TCA 회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산소가 없게 되면 산화적 인산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TCA 회로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화학 삼투와 관련된 실험 플러스 발효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우리 학교 시험에 만점너가 되기 위한 초고퀄의 초효율을 발휘해서 초집중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클리어할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책상 세팅. 생명과 윤리라는 대단원, 이단원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라는 두 파트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체크해보는 것이 관건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만약 학교생께서 시험 내신다, 그럼 이 주제 자체에 대한 뜻,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묻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전제로는 합니다. 전제로 하여 이것에 대한 시비선악 판단의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실 가서 키리노트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마인드 세팅 이렇게 한번 하고 가요. 내가 반복하는 것의 결과가 지금의 나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것,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랑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만 더 긍정적인,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나에게 도움 안 되거나 살짝 부정적이었다면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긍정적인 생각하자, 긍정적인 행동하자,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하자, 그렇게 이번 시간에도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시간도 반복해보죠. 자, 이번 시간 주제에 들어가는데요. 생명과 윤리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라는 두 파트라 그랬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안락사, 뇌사, 인공임신 중절과 같은 소재, 또 동물실험과 생명복제에 관련된 소재들을 접근해 봤을 때 우린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나? 이건 당위적이에요. 존중해야 하되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를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체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 이 얘기는요, 예를 들자면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두고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되는 건가,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는 건가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논리적인 전제로부터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인공임신 중절부터 동물 실험까지 그렇게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논리적인 진행에 따라서 판단,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가, 이 과정을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소재 자체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거나 과학적인 지식이 전제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짧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서도 어떠한 논거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키리노트 자료 꼭 필요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키리노트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생명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먼저 삶과 죽음의 윤리 파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인공임신 중절입니다. 낙태라고도 하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이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어떠어떤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전제로 하고 이 두 가지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논거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두느냐? 무엇보다 산모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프로초이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면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해라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라이프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딱 잡아놓으시면 스타트가 가뿐해져요.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럼요, 오른쪽에 있는 산모의 선택을 중시하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 입장, 대표적 첫 번째 논거, 소유권 논거입니다. 여성은 자기 몸에 소유권을 지니니까 나의 몸에서 임신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되는지 중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 두 번째, 자율권 논거. 이어지는 논의에서 그래,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다면 나의 임신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될 것인지 중단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논거. 세 번째 논거, 정당 방위 논거. 여성이 자기 방어의 관점에서 이 임신의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하고 특히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 가까운 세 가지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반대 논거. 아니다,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논거는 존엄성 논거입니다. 태아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명체다. 그러한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느냐 지속하느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보는 관점에 가까워요. 이것에 이어져서 그렇다면 그 태아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무고한 인간에 대한 신성 불가침의 논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한 지위를 갖는 존재로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태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 태아의 생명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세 번째, 잠재성 논거. 만약 임신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아마도 그 태아는 일정 발생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태아의 생명이 앞으로 더 잠재성을 전제로 하여 발달되어 갈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옳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반대, 프로라이프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표적인 논거입니다. 이거 자체를 외워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의 논거에 관련된 일관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요. 수특 문항을 예시로 풀어보시면 어떤 건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에 갑니다. 두 번째는 자살이에요.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논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 동서양의 사상들은 왜 자살이라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상적인 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 사상은 대표적으로 유교와 불교 두 가지를 두는데요. 유교의 입장에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복습해 보시죠. 공자가 이야기했었던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이고요. 내면적인 도덕성이고요. 인격체의 인간다움이고요.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되는 거였어요. 이걸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뭐였었죠? 맞습니다. 인이에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표현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에게 이 인이라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천한다는 건 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이 행위가 지금 이야기하는 효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어떻게? 불감회상효지시야라고 했는데요.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포인트 딱 이해되실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생명과 몸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건강한 거,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소중한 하루하루도 효의 시작이에요.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감회상이라는 항목으로 보았을 때 나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야. 그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은 불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살생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잘 들어보세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호의존을 설명하는 네 글자. 잘했어요. 인연생기. 그래서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와 나 아닌 존재가 둘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 나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물며 나 자신은요? 사랑해야죠.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데, 내 생명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살생이라는 항목을 인연생기로부터 이해하시다 보면, 그러한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비를 먼저 꼭 실천하기. 자, 이게 동양의 논리입니다.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 볼게요. 서양에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연법, 우주 자연에 주어져 있는 법칙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고요. 그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봤을 때, 자연법 상에서는 나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과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법을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 가더라도요. 나의 생명을 보존할 것. 건강한 성으로 종족을 보존할 것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들이 자연법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보자면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과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자연법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전제로 근대의 칸트 선생님에게 가보죠. 칸트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이 자연법적인 관점에서도 자살이라는 행위를 해석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의 존재이긴 해요. 그래서 자연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라는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보존의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칸트쌤, 물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성을 갖고 도덕 법칙을 입법하는 존재라는 거 매우 중시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 속해 있는 그런 자연법에 영향을 받는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하고요. 그 외에 동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이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이긴 하네 하되 감성계에 속하는, 자연계에 속하는, 육체를 갖고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 중간자적인 존재라는 이 명칭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인간은 분명 자연의 일부인 건 맞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보자면 자기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자연법상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자연법적인 관점에서의 논거 하나가 도출됐습니다. 그럼 칸트 쌤에게서의 두 번째 자살 반대 논거, 정언명령의 관점이에요. 지금의 이 논리대로 보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중간자적인 존재이되 이성의 능력으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는 자율적 존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요. 그 도덕법칙이라는 건 어떤 폼을 갖고 있으면 되나요? 정언명령의 형식, 폼을 갖고 있으면 돼요. 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그 정언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는 도덕법칙의 근거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편주의 정식, 또 하나 인격주의의 정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인격주의의 정식에서 보자면, 나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타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도 존중해야 돼요. 나의 인격과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자기 존중의 의무를 갖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한 도덕 법칙을 세워서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나의 인격을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한 것이라고 칸트 쌤은 이해하세요.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옳지 못해. 그러니 나 자신을 목적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명령의 근거에 본다면 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나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 거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니까 자기 존중의 의무가 있어. 고통을 피하려고 나라는 존재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칸트쌤의 입장이고요. 다음,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참고해서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자살이란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이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욕구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생명을 위한 유지에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내 생명 하나의 포기일 수 있으나 이 세계에 생을 향한 맹목적 의지 그 자체를 끊을 수는 없는 것. 그저 문제를 회피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자연법, 칸트, 쇼펜하우어 중에서는 단연 칸트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고 지난해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칸트 부분은 아마도 쌤께서도 중요하게 체크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락사, 오 타나토스입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아마 수업 시간에는 이 소재를 가지고 현행법, 제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의 논의를 할수 있는 단원인데요.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에는 이 찬성과 반대 논거가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불치병을 앓고 있고요. 이것이 더 이상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거나 또 이것이 나의 인간다운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때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갖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라는 입장에서는 찬성의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거에 이어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냉정하게 사회적 차원으로 가보자면 이 논거가 항상 따라옵니다. 말하자면 결과의 이익 차원이에요. 연명치료가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진술로 읽으면 연명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그래서 제가 말로 보태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 될수 있겠음이라는 논리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앞에 있는 얘기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죽음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택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만약 학교쌤께서 시험을 내실 때 이러한 논의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인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반자발적 안락사는 어쩔 보면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찬반 논의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옳지 못한 행위니까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의 차원으로 넣으실지 않을지는 학교 수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본인이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의 비자발적인 안락사의 형태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서류들이나 혹은 가족들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아주 충실하게 잘 구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에 이두 가지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락사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의료적인 차원에서 좀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소극적 차원의 안락사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 차원의 안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차원은 연명치료 기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항에 나오는 것은 호흡기를 제거하는 방법과 같은 사례입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의사의 약물 주입과 같은 의료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소극적인 안락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들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물을 수도 있으니 만약 학교 수업에서 이 내용까지 하셨다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완과 그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적인 것도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말하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수업에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 뇌사의 문제도 갑니다. 이 역시도 의료적이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들이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논쟁,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뇌사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제목을 써 놓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의 기준을 무엇에 둘 것이냐라는 질문.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죽음의 기준은 심폐사였다. 그 심폐사를 여전히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뇌사라는 죽음의 기준도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뇌가 인간의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핵심기관이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기관인 뇌의 기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더 디테일한 문구가 있죠. 그걸 전제로 이 뇌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 핵심 기관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두 번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뇌사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왜? 뇌사자의 장기 이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연결되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접근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찬성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비정하게 혹은 좀 차갑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논의들의 찬성 논거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닥이 있습니다. 반면 반대 논거는요, 뇌사라고 할지라도 연명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된다면 기존에 심폐 기능이 유지되었을 때에는 죽음으로 보지 않는, 즉, 그 심폐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았었던 그 관점에서 보자면 호흡과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죽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라는 관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서 장기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와 같은 접근, 시선에 대해서 자칫 그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건 혹여나 만에 하나 뇌사 판정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만약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게 된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무엇입니까?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료인의 기본 의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라는 것이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뇌사에 관한 소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 윤리 부분으로 가볼게요. 앞에 단어는 유사한 소재처럼 보이지만 앞에 단어는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생명 윤리에 들어가서요. 좀더 과학적인 지식을 기초에 두고 이 논의들을 이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전제에 두면서 첫 번째 소재 갑니다. 복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배아복제부터 개체복제까지 논의가 됩니다. 그럼 생명복제 중에서도 하위 갈래인 배아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찬반 논거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배아복제를 찬성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배아를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배아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바라볼 때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왜? 이 배아복제를 통해서 두 번째, 생식 초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인체 조직과 장기를 복구하는 데 연결되거나 질병 치료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배아를, 배아도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실험의 대상으로 쓴다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배아복제를 찬성할 수 없죠. 그러니 배아복제의 찬성 논거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반대로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은요, 복제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지닌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치료 등에 활용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죠. 거기에 이 배아복제를 위해서는 여성

건강권이나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배아복지에 대한 찬반 논거가 존재해요. 다음은 복제 중에서도 개체복제입니다. 개체복제는 평가원에 출제된 기준으로 보자면 출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예 안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당연히 봐야죠. 개체복제를 찬성하는 논거는 불임 부부가 유전적인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논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요. 복제된 인간은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죠. 그렇다면 그 복제된 인간의 고유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과 인간의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은 클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클론의 고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생김으로써 윤리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가 개체복제에 반대 논거라면 개체복제를 찬성하는 논거에서는 그 고유성 문제는 우려사항이 아니다. 복제된 인간도 독자적인 삶이 가능하다라고 차단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개체복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체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체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금 만들어진 이 복제 인간을 여러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과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에 위배된다라는 점, 또 복제된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계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윤리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평가 문항에서는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기반해서 학교 수업을 하셨다면 학교 쌤께서도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을 문제 푸실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구분해 두세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봐야 돼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환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제가 후세대라고 쓸게요. 문항에서 후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서요. 후세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후세대에 동의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 이것이 이 논쟁의 시작점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문제로 만든다. 그럼 이 이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볼게요. 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는 것에 대한 찬성의 논거는 지금 말한 대로 만약 병이 유전되어서 다음 세대, 후세대에게 영향 주는 것을 미리 막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유전병을 퇴치하는 등 의학적으로 유용한 접근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후세대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방법이 없죠? 방법은 없지만, 그걸 선택하는 부모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병이 유전된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효율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 라고 찬성 입장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는요,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후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그런 유전학적인 개입에 의해서 사전에 치료하거나 혹은 기자인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불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임상적으로는 위험하기도 한이 방법을 미래 세대의 동의도 없이 동의받을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겠냐?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옳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갔을 때는 이 논의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더 좋은 유전적 형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미리 사전적인 유전학적 개입이 되는 거죠. 디자인적인 세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생학을 부추길 위험도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많이 출제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치료에 의해서 유전병을 막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의료 자원의 분배 차원에서도 분배정에 어긋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의료 자원의 분배에 형평성 문제가 언젠간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강조하셨다면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물 실험 가겠습니다.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이 소재들은 우리 앞에서 다음에 공부하게 될 자연과 윤리와 이어져요. 그래도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생님께서 수업해 나가신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핵심적으로 짚어보면요.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 필요성 차원을 넘어서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이야기해 봤을 때 찬성의 논거는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합니까? 혹은 그래서 동물이 도덕적인 고려를 받을 존재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동물은 인간과 같은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 중심이 되어서 동물이라는 존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우리 인간에게도 매우 유용한 가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유용한 이익이 될수 있고, 동물 실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과 도덕적인 지위가 다른 인간의 이용 대상이 될수 있는 대상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는 그야말로 이것에 반대된 거예요. 왜요? 인간과 동물은 그 도덕적인 지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혹은 그 중에 일부의 동물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일부의 존재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물은 인간과 지위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짧게 추격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이 얘기가 뒤에 이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완전 그 자체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짧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점에서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에 도덕적인 지위에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유사하지 않은 점들에 주목해요.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외에 다른 가능한 연구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만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발전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점에서는 반대 논거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남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 문제에 따라서 다음 주제에 동물의 권리 문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와 지위가 있어 라고 보는 입장과, 아니야, 인간과 달라, 없어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먼저, 동물이 도덕적인
배려를 받을 그런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레거는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는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까지인 거고,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봤을 때,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 두 번째, moral patient. 이두 가지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가져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덕적 행위자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력자. 하지만 도덕적 행위는 할수 없어요. 도덕적 행위는 할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이들까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레건의 입장이에요. 그 레건에게서 키워드. 의무론. 내재적 가치, 삶의 주체,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까지예요. 다음.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벤담과 싱어가 들어가는데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을 계승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경험주의적인 관점과 결과주의적인 관점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으로서 쾌락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할 만하고 그 반대인 고통은 악이라는 입장에 있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면 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쾌락을 증진시켜주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공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대의 공리주의자 벤담은 동물도 쾌락,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입장의 계승점에 있는 현대의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는 이것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더 설명하면서 인간종의 이익, 즉,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은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 성향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쾌고감수 능력이 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 동물들이요. 그 동물들의 쾌락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시키고 싶은 이익관심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을 종차별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에 대해 반대해요.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해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리주의자가 나왔다. 쾌락과 고통의 문제, 쾌락 증진, 고통 회피의 성향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된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식물, 동물,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목적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심이 된 위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존재 사이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자연의 대상물들을 이용할 수 있고 도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죠. 근대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사유를 할수 있고 신체를 가진 존재야. 육체와 이성 두 가지,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동물이라는 존재는 육체는 있지만 정신,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동물은 하나의 자동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동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칸트, 동물은 자아의식이 없죠.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입법해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인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

다만 인간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동물한테 함부로 대했다가 내 인간성이, 인격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인간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엄연히 인간 중심주의. 마지막 코헨. 코헨은 동물은 윤리 규범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자율성이 없지, 그렇다면 권리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도 수업을 하셨다면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흘렀었던 테마 하나만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 이슈들 중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런 접근에 의한 결론이 효용성과 유용성을 가져다 주느냐 라는 이 두 큰 테마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오늘 전체의 주제들 적용되는 부분의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능특강의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유전자 치료에 대한 문제고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료들은 모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세포 유전자 치료의 경우에는 후세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자체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더 윤리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는 환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식세포 유전자의 경우에는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후세대의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줄이면 뭡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전자 치료를 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문제 된다는 겁니다. 4번, 후세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 조작, 줄여서 뭡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따른 우생학입니다. 권장하면 안 된다.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후세대에 나타날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 줄여서 뭡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예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잘 보시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버전으로 바꿔 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개념의 힘으로 깔끔하게 1번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에 관련된 주제들 클리어 했고요. 꼭 맞춰서 등업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표저감과 재질구조입니다.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개념의 핵이 될 수 있는 마스터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아셨죠?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능 개념 공부 다시 하시면서 다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 퇴저감과 지질구조 단원에서는 퇴저감의 종류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종류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나 구조나 둘 중에 하나의 주제가 수능에서는 좀 주로 다루는 거고 내신 문제에서는 전부 다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질구조가 몇 문항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포인트. 퇴적물이 퇴적감이 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감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아주 분명하게 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도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해가 되고 있으면 체크. 자, 퇴적감의 종류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쇄설성 퇴적감, 화학적 퇴적감, 유기적 퇴적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퇴적감이 될 수 있는 것들 종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퇴적 구조, 건열, 사층리, 여는, 점유층리가 있는데 퇴적 구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 제일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니 그 다음에 이러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니 지층의 역전 여부를 비롯해서 이런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로 포인트로 많이 다루시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이제 지엽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퇴적물들은 어떤 식의 퇴적물들이 이러한 퇴적 구조를 주로 이루니까지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부분이 공부가 되었다? 라고 하면 체크가 안 된다? 그럼 복습하시는 겁니다. 다시 개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퇴적 환경. 수능에서는 이 퇴적 환경을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 퇴적 환경도 꼭 문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형이 어떠한 퇴적 환경이 들어가는지 자, 육상 환경, 연안 환경, 그 다음에 여기 해양 환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상, 연안, 해양, 이렇게 세 가지 퇴적 환경 우리가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수능에서는 또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내신 시험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기출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기출 문제, 어차피 우리가 수능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기출 공부하셔야 되니까 기출에서 다루는 부분이 퇴적 지형에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내신 시험에서도. 지질 구조는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고 이제 한 문항, 두 문항 정도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한 문항 정도가 다뤄지는 거고 내신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에 따라서 몇 개를 다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건 이 내용들,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 중에서 특히나 판의 경계와 관련 지어서 잘 발달하는 그런 지질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부가 되셨으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개념의 마스터키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럼 이제 대표 유형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대표 유형 1, 속성작용에 관련된 거고요. 볼게요. 자, 그림은 모래 입자로 구성된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받아 퇴적감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속성작용을 받아서 지금 퇴적물이 퇴적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A와 B는 교결작용과 다짐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A와 B가 교결, 다짐 각각 관련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지금 A 과정을 봤더니 모래 입자가 있고 이 사이에 빈틈, 공극이 있는데 A 과정을 통해서 공극이 줄어들고 있어. 공극 하나의 부피도 줄어들고 있고 퇴적물 전체에 들어있는 전체 총 공극의 부피도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A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과정은 압축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짐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B 과정을 보면 이 공극 안에 있었던 교결물질들이 침전되면서 입자와 입자를 붙여주는
마치 시멘트가 굳어지면서 입자들을 붓는 것처럼 그러한 작용이 지금 비과정에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제 퇴적암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비과정은 우리가 교결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셨죠? 이 다짐작용의 포인트는 압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교결작용에서의 포인트는 입자들을 결합시켜준다, 결속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아셨죠? 그게 원래 이 문항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 그리고 원래 교재에 나와 있는 수용특강 교재의 이제 문항을 보면 자, A에 의해 공극의 부피가 감소한다. 공극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의 공극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공극의 총 부피도 줄어들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교결물은 모래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요 작용이 주로 교결 작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교결 작용의 포인트는 입자들의 결합, 결속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입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맞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퇴적암은 사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퇴적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퇴적물을 딱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모래 입자가 있다. 모래 입자는 우리가 쇄설성 퇴적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이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16분의 2mm. 2mm 정도의 범위. 요렇게.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입자 범위는 16분의 1mm에서 2mm.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건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모래 입자라고 한다면 평균 크기가 한 1mm 정도? 지금 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퇴적물이 굳어져서 암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쇄설성 퇴적암 중에 누구? 사암으로 가는 거지. 모래가 사암. 그러니까 생성된 퇴적암은 사암이다. 맞는 거. 아셨죠? 이게 교재의 원래 물음이었다. 아셨죠? 선생님은 여기서, 기억력 티긋한 맞는 거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추가로 구성을 해봤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에서 퇴적물의 밀도는 높아진다. 지금 요 과정에서 공극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퇴적물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축되고 있는 거지. 압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질량보다 부피의 감소가 크다. 부피의 감소가 크다. 그럼 그 과정에서 밀도가 높아진다. 맞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이빈 공극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있었던 교결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퇴적물의 전체적인 밀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압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감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지금 이 과정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비롯해서 지금 속성작용이 일어나면서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니까 여감이라고 하는 건 주로 자갈, 그리고 일부 모래, 그 다음 일부 점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쇄설물이 쌓여서 결국에 만들어진 암석이 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쇄설성 퇴적암이니까 이러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거친다는 거지. 사암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입자 크기의 차이, 자갈, 주로 자갈, 그 다음 일부 모래, 그 다음 일부 점토, 요 입자의 분포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과정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감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역시나 맞는 거고요. 자,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0.05mm보다 작다라고 했죠.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우리가 요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1mm를 이해하면 조금 그래도 쉽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이것보다는 크죠. 너 틀렸어. 리을 미음만. 이렇게 선생님 추가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 기억은 쇄설성 퇴적 입자이다. 선생님, 그림을 아무리 봐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죠? 기억을 선생님이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로? 너를 기억으로 만들어 볼게. 얘를 기억으로 만들어 볼게. 즉, 여기 있었던 모래 입자 중에 하나를 기억으로 만든다고. 그럼 이 모래 입자는 쇄설성 퇴적 입자이다. 어떻게? 맞다.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암, 사암이 되는 겁니다. 자, 교결 물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주관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물어보기 참 좋아요. 그럼 교결 물질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석회질 물질, 교질 물질, 뭐 철산화물 이런 것들을 쓸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서답형 주관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대표유형 1번 속성 작용과 관련된 문항 봤고요. 이제 그다음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적물과 퇴적암 주제가 이거고요. 자, 그림은 퇴적암 AD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다음 밑줄 7 부분은 AD는 각각 암염, 쉐일, 응유암, 석회암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암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되겠죠? 쉐일. 그 다음에 응회암, 석회암. 응회암, 석회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점토가 쌓여서 A를 만들었네. 점토가 쌓여서 A를 만들었어. 아, 너 쉐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유공충, 석회질. 유공충 유해가 쌓여서 유기적 퇴적암을 만들었어. 석회질의 유기적 퇴적암을 만들었어. 아, 너 석회암이네. 자, 해수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C가 만들어졌는데 해수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화학적 퇴적암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암염이죠, 암염. 그러니까 너 암염이구나. 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쇄설성 퇴적암 누구예요? 응유암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D는 응유암이고 C는 암염이고 B는 석회암이고 A는 쉐일이구나. 됐죠? 여기까지 하는 게 기본적인 자료 해석. 됐죠? 요걸 가지고 이제 교재의 문제는 이거였지, 원래.

승리는 A보다 B, C에서 잘 발달한다. A는 누구죠? 너는 쉐일이었구나. 그 다음에 C는 누구죠? 쭉 갑니다. C는 암염. 자, 층리라고 하는 건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낸, 수평적으로 만들어낸 퇴적 구조죠.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명확하게 어떠한 이러한 줄무늬의 퇴적 구조가 잘 만들어졌을 때 층리가 잘 발달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층리는 쇄설성 퇴적암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쉐일, 암염 중에서 쇄설성 퇴적암, 쉐일이 층리가 더잘 발달한다. 너 틀렸구나. 쉐일, A가 C보다 더잘 발달하는 거야. A가 잘 발달하는 거야. 자, B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B는 누구? 석회암이고, 이 석회암은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화석이 잘 발견될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요, 모든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생명체의 유해, 생물체의 유해, 또는 흔적이 그 퇴적암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어떠한 종류의 퇴적암이라 하더라도 화석이 발견될 수는 있어요. 아셨죠? 물론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면 더잘 발견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퇴적암들도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모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뒤는 쇄설성 퇴적암에 속한다. 뒤가 누구죠? 응회암. 화산재라고 하는 화산 분출물 중에 쇄설물입니다. 모래 크기 또는 그보다 약간 더 작은 그러한 쇄설물들이 쌓여서 응회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응회암도 분류상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류가 된다. 맞네요. 니은 디귿. 아셨죠? 이렇게 원래 교재 문제, 수능특강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더 꺼내 본 추가 문제는 이겁니다. 자, B는 유기적 퇴적암에 포함된다. B가 누구죠? 석회암. 석회암. 근데 얘가 지금 누구?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석회암이 됐기 때문에 유기적 퇴적암에 포함된다. 맞는 거고. C의 주성분은 CaCO3. C가 누군데? 암염. 암염의 주성분은 뭐지? 암염의 주성분은 NaCl, 염화나트륨. 그죠? 자, CaCO3가 주성분이 암석. 화학적 퇴적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화학적 퇴적암은 석회암이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자, D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D 누구요? 응회암. 응회암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퇴적암에서는 퇴적암이 발견이 될때 거기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퇴적되는 과정에서 어떤 생물체의 유해가 유입될 수도 있고요.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야. 생명활동의 흔적이. 그것도 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D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됐죠? 리을, 피읍. 이렇게 추가 문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고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또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쇄설성 퇴적 입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기억을 뭘로 체크했냐면, 여기를 기억으로 체크했네. 화산체. 기억. 쇄설성 퇴적 입자이다. 화산체 역시 화산활동 과정에서 지각이 부서져요. 그 부서진 쇄설성 퇴적물, 쇄설성 퇴적 입자가 부유하다가,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떨어져서 쌓여서 응위암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얘도 쇄설성 퇴적 입자고, 걔가 만들어낸 응위암 역시 쇄설성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맞는 얘기다. AD를 각각 쇄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쉐일과 응회암은요, 쇄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이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석회암은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이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은 퇴적암의 분류. 역시나, 이러한 퇴적암의 분류, 요 폼이요. 학교 내신시험에서 내기 제일 쉬운 폼. 선생님들이 특별히 많이 만지지 않아도 요거 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고, 요거 가지고 주관식을 꾸미기도 좀 쉬워요. 왜냐하면 A, B, C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다른 퇴적암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지금 퇴적암을 분류합니다. 여감, 쉐일, 쇄설성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또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고, 석탄과 처트, 석탄, 식물이 쌓여서, 그죠? 처트, 규질 생물체가 쌓여서. 그러니까 너 유기적 퇴적암이구나. 유기적. 너는 쇄설성. 이렇게. 그 다음에 석고 처트. 넌 누구야? 화학적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렇고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요. A는 유기적 퇴적암이다. A는 유기적 퇴적암이 아니라 누구? 쇄설성 퇴적암이다. 너 틀렸어.
비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 생성된다. 비는 뭔데? 유기적 퇴적암이니까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생성된다. 맞아. 자, 석회암은 B와 C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 껍질을 가지고 있는 조개 껍데기 또는 산호가 쌓여서 암석이 됩니다. 유기적 퇴적암인 석회암인 거고. 물속에 용해되어 있던 탄산이온 칼슘이온이 결합, 화학적 침전을 해서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화학적 퇴적암인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석회암은 두 가지 다 생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수능특강 교재에서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두 개가 맞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 이제 추가로 가지고 온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쉐일은 석고보다 측리가 잘 발달한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어떤 형식이죠. 쉐일이라고 하는 건 쇄설성 퇴적암, 석고라고 하는 건 화학적 퇴적암, 측리라고 하는 이 퇴적 구조는 퇴적물이 쌓이고 쌓였을 때 수평 방향으로 줄무늬가 만들어집니다. 퇴적물층에 이 줄무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층 구조를 측리라고 한다. 이 측리는 쇄설성 퇴적암에서 제일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쇄설성 퇴적암에서 화학적 퇴적암보다 더 잘 발달할 수 있다. 쉐일은 석고보다 측리가 잘 발달한다. 맞는 거고요. 자, 처트는 규질 생물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자, 처트 여기 지금 유기적, 그 다음에 여기 화학적 다 포함이 되는데 유기적 퇴적암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생물체의 유해나 골격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어떤 생물체? 규질 생물체. 규질 생물체. 그러니까 처트는 규질 생물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맞는 거고. 석탄과 석회암은 모두 주로 육상 환경에서 생성된다. 자, 이제 이러한 이 비읍 같은 이러한 선지가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등급을 가르기 위해 조금 까다롭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석탄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 육상 식물이 죽어서 땅에 매몰돼서 석탄화 작용을 거쳐서 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다가 만들어지는 게 석탄입니다. 그럼 석회암은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바닷속에서. 바닷속에 있었던 탄산, 칼슘, 이 이온들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침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로 석회암. 또는 바닷속에 있었던 조개 껍데기 또는 바닷속에 있었던 산호들이 쌓여서, 걔네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유기적 퇴적암의 석회암. 그러니까 석회암은 주로 어디서? 해양 환경에서. 그래서 너가 아닌 거야. 그래서 비읍은 틀린 거. 됐죠? 리얼 미음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또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기역의 평균 입자 크기는 2mm보다 크다. 기역이 누군데? 자, 기역을 이렇게 쉐일로 묶어보겠습니다. 쉐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얼마일까? 쉐일이라고 하는 건 점토, 진흙. 얘가 주된 구성 입자예요. 점토, 진흙은 모래 입자보다 평균 크기가 작다고. 그죠?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 16분의 1mm에서 2mm까지가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라고요. 요걸 기억을 못하겠다? 그럼 그냥 1mm를 기억해도 좋다고요. 1mm가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라고. 얘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평균 크기는 이것보다는 무조건 작다는 거지. 그러면 2mm보다 크다? 아니죠. 그죠? 만약에 어떠한 퇴적암에서 그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주된 입자의 크기가 2mm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퇴적암은 여암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쇄설성 퇴적암 중에 자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감이 된다고.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A, B, C 중 응위암은 어디에 포함되는가? 자, 응위암은요,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했었죠. 화산재라고 하는 화산 분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쇄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응위암이 있기 때문에 응위암은 A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A.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퇴적암의 분류까지도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 유형 3 봤고요. 이제 대표 유형 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 구조의 분류 계속 갑니다. 자, 그림은 건열, 연은 점이 층리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열, 연은 점이 층리인데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조인가? 물결 모양의 흔적 하면 우리는 네, 예, 연흔 가야 되는 거고 아니요 했더니 기억에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예 했더니 건열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하면 이제 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점이 층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건열과 점이 층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는데 건열이 예라고 하는 대답으로 나와야 되는 질문이 여기 들어가겠지.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어떤 거?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 건조한 환경, 건조 기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건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죠? 지금 이 건열은 어떠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 뭐 진흙이나 점토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예 하면 건열이 들어가겠지. 입자의 크기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측립면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니? 자, 건열은 퇴적 구조상 단면상에서도 구조 확인이 가능하지만 측립면상에서도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구조 확인이 가능하다. 예. 그렇지만 점유측리는 단면상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측립면상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A는 연흔이다. 맞는 거고. 형성 과정에서 건조한 환경의 대기에 노출되었는가? 건조한 환경? 건조구? 예. 그러면 기억으로 적절하다? 예, 맞네요. 자, B는 주로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형성된다. 점유층리 어떻게 만들어지죠? 점유층리 이렇게 되어 있고 무거운 입자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거보다 가벼운 녀석이 위에, 그거보다 가벼운 녀석이 위에. 이러한 입자 분포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공급이 되었을 때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쌓여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형성된다. 맞는 거 됐죠? 기역류는 디귿 다 맞는 거였고요. 선생님 여기다 이제 추가로 구성한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생성 환경의 평균 수심은 A가 B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연흔, B는 점유층리. 수심이 충분히 깊어야지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는 이런 침강 속도의 차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B는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깊은 호수 아니면 깊은 바다. 아셨죠? 그러니까 평균 수심은 A가 B보다 깊다가 틀린 거야. B가 깊은 거야. 아셨죠? 특히나 연흔 같은 경우는 얕은 물 밑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물 위, 사막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A와 B 모두 육상 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하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사막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물론 바다의 대륙 분과 같은 얕은 물 밑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거? 깊은 호수는 육상 환경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 자, B는 건열보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B는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건열은 진흙, 점토, 모래보다 사이즈가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B는 건열보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그러면 미음, 비읍 이렇게 맞는 거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로 니은은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에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은 누구냐면 얘가 니은입니다. 건열은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에 생성된다. 물 속에 있을 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진흙이. 근데 얘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건조한 환경이 되면서 물을 잃어버리면서 쩍쩍쩍쩍 갈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건열. 그러니까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어요. 아셨죠?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분류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기준이 들어가겠지. 그래야지 분류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4번 봤습니다.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퇴적 구조. 직접적으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측리가 기울어져 있네. 너 사측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쩍쩍쩍쩍쩍 갈라져 있네. 너 건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결 무늬 모양이 있네. 울퉁불퉁. 너 연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여기서 요 사측리의 요 구조는 단면상의 모습이고, 잘랐을 때 측면에서 본 단면상의 모습이고, 요 건열과 연흔은 지금 측리면을 본 모습이에요. 또는 바닥면을 본 모습이라고.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수 있다. 사측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면상에서 보여지는 사측리는 이제 이러한 구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가 잘 보이는 건데,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경사가 급한 쪽이 상, 경사가 완만한 쪽이 하, 상하. 아셨죠? 상하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된다. 아셨죠?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수 있고요. 나는 측리면 관찰한 것. 다는 주로 대륙대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연흔은 얕은 물 밑.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얕은 물 밑. 어디? 대륙. 붕 이렇게 가야 되겠지. 대륙대는 굉장히 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대에서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점유층이 주로.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구나. 기역, 니은 이렇게 맞는 거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이렇게.
자, 가와 같은 구조는 사막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사층리, 연흔 모두 다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바람에 의한 퇴적 입자가 이렇게 쌓였을 때, 바람이 일정하게 불때 가능합니다. 나는 수심이 깊은 물 밑에서 주로 형성이 된다. 나는요, 물 속에 있다가 점토질, 지능,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얘가 물 위로 노출되면서 건조한 환경에서 물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물 밑? 아니죠. 다는 측리면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측리면. 이게 지금 측리면의 모습입니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거. 됐죠?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확인해 봤고요. 자, 주관식. 가와 나중, 주로 사암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퇴적 구조. 약간 지엽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층리와 건열 중에 주로 사암층. 사암층이라고 하는 건 뭐? 모래. 그 모래로 이루어진 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퇴적 구조는 무엇? 누구? 사층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진흙, 점토. 모래 입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요 퇴적 구조의 암석들인 거고, 사층리 같은 경우는 주로 모래 사이즈의 입자들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면서 쌓이기가 적당하다. 모래 입자보다 더 작으면요, 잘안 쌓이고 계속 운반이 잘 돼요. 너무 가벼우니까. 모래 입자보다 너무 크면요, 무거워서 운반 자체가 잘안 돼서 사층리는 주로 모래가 운반되면서 쌓일 때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퇴적 환경에 대한 물음. 자, 그림 가는 해양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는 밑줄 가의 환경에서 퇴적 구조가 발달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단면을 봤는데 밑에 입자 크기가 크고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오, 점이 측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점이 측리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점이 측리가 1개, 점이 측리가 1개, 점이 측리가 3개. 다시요. 점이 측리가 1개, 점이 측리가 1개, 점이 측리가 1개. 총몇 개? 3개. 그러니까 지금 점이 측리가 3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요 환경에서 점이 측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점이 측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이 3번은 일어난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점이 측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대륙붕이 있죠? 대륙붕은 얕은 물 밑입니다. 이 대륙붕의 끝자락, 이 끝자락에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쌓여 있었고, 이 퇴적물이 해저 지진, 해저 산사태에 의해서 쓸려 내려옵니다. 쓸려 내려오면 물 속에서 물과 다양한 종류를 이루고 있는 이 퇴적물과 같이 뒤죽여, 뒤죽박죽 섞여요. 섞인 상태에서 이 물의 흐름이 지금 대륙 사면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이 퇴적 입자 중에서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라앉아서 먼저, 가벼운 녀석은 조금 천천히 가라앉아서, 더 가벼운 녀석은 조금 더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러한 점이층리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서 물과 다양한 종류의 퇴적 입자,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들이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이런 물 덩어리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탁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탁류의 흐름이 있으면 요 밑에 이러한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볼때 저탁류에 의해서 이러한 점이층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지역에서는 저탁류가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번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이 문제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볼게요. 자, 대륙붕 가장자리의 퇴적물이 해저 사태에 의해 흘러내릴 경우 비 영역에 저탁류가 흐를 수 있다. 비 영역에 저탁류가 흐른다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나의 퇴적 구조는 A보다 C에서 잘 형성이 된다. 여기는 지금 대륙궁 수심이 얕은 구조입니다. 수심이 얕으면 여기에 퇴적물이 설령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자의 분리가 안 일어난다고. 수심이 깊어야지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입자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퇴적물이 운반이 되면 여기서 그런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 A보다 C에서 잘 형성이 된다. 맞는 거고요. 나의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탁류는 최소 3회 이상 발생하였다. 저탁류에 의해서 얘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최소 3회 이상 발생. 맞죠? 그러면 기역류는 디귿 다 맞는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보겠습니다. 나의 퇴적 구조는 육상 환경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점이층리는 육상 환경에서도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얘기했고요. 자, 퇴적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가 빠르다.
신광 속도가 빠르다,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다,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신광 속도가 빠르다. 맞고. 대륙붕에는 파도에 의해 형성된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 대륙붕은 수심이 얕은

물및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파도에 의해서 퇴적 입자가 운반이 되다가 파도와 파도가 만납니다. 떨어져서 물결무늬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누구? 연흔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파도에 형성된 퇴적 구조는 누구? 연흔. 그러니까 맞네요. 됐죠? 이렇게 선생님 추가 선지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자 기역에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다. 기역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대륙봉이에요. 대륙봉에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다. 자, 수심이 얕은 물 밑, 여기서 석회질 생물체들이 생명활동을 하다가 쌓여 유기적 퇴적암이 되면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죠. 됐죠? 또 물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탄산칼슘의 화학적 침전으로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 해빙은 어떠한 퇴적 환경에 포함되는가? 해빙이라고 하는 건 대륙봉 전에 여기에 물의 백사장을 우리가 이제 해빙이라고 하죠. 해빙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의 접경지에 위치하는 퇴적 환경. 그럼 어디? 연안 환경.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내기가 쉽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적 환경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대표용 7번 볼게요. 지질 구조. 자, 그림 가는 동아프리카 열국대와 주요 화산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동아프리카 열국대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국대라고 하는 건 뭐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맞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뜯어지면서 그 사이에 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틈 구조를 열국대라고 얘기했다. 얘가 발산한 이유는 맨틀 대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이로 운동에 의해서 위에 있는 판이 뜯어지고 이 맨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마그마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땅, 해양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맨틀 기원의 새로운 땅. 나중에 여기 바다가 될 거니까 해양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면, 자,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열곡대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다. 맞는 거고요. A 영역에서는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지금 열곡대죠? 발산형 경계 서로 잡아당긴다고. 잡아당기는 무슨 힘? 잡아당긴다라고 한다면 장력이 주로. 그럼 장력에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 됐죠? 그러니까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역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는 곳은 수렴형 경계. 됐죠? B 영역에서는 관이암이 나타날 수 있다. B 영역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마그마, 맨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여기 있는 요 원래 있었던 지층을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여기서 관이암이 나타날 수 있겠지.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고요. 자, 원래 문제풀이 봤고 추가. 열곡대 하부에는 맨틀 물질의 상승이 나타난다. 맨틀 물질의 상승 또는 맨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같은 표현 맞는 거고요. 열곡대에서 판의 두께는 중앙부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중앙부는 어떤 상태죠? 지금 판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는 판이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상태.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의 두께가 이 중앙부에서는 굉장히 얇다. 아셨죠? 가장 두껍게가 아니라 얇다. 아셨죠? 자, B의 하부에는 반려암이 형성될 수 있다. 지금 마그마가 지금 올라오다가 분출하지 못하고 이 깊은 곳에서 그대로 식어버렸어. 그러면 맨틀 기원의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 안에서 식었기 때문에 심성암으로 나타날 수 있지. 그게 누구예요? 반려. 됐죠? 그럼 너는 맞구나. 그러면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디귿 부근에는 주상절리가 형성될 수 있다. 디귿 부분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 영역. 열곡대 부분의 요 영역, 여기에 주상절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지표봉을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주상절리가 형성될 수 있다. A에서 형성될 수 있는 단층은 무엇이며 형성 과정에서 주로 어떠한 힘? 자, A, 무슨 단층이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어떠한 단층? 정단층. 요거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아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표용 7번 봤고요. 대표용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지질 구조. 이제 부정학과 관련된 건데,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수능특강 교재 문항에서도 좀 어려운 문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림은 서로 다른 부정암이 발견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 A2는 퇴적암이고, A2는 퇴적암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퇴적암이고, 그 다음에, U1 프라임. U1 프라임, 그 다음에 U2 프라임은 난정한 면과 평행 부정한 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아셨죠? 얘

부정한 면, 예, 부정한 면인데 하나가 평행부정한 면이고 하나가 지금 난정한 면이래. 근데 지금 여기는 퇴적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퇴적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u1, u1 프라임은 난정한 면이 될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난정한 면은 부정한 면 밑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지금 요 라인은 뭐야? 요 라인은 지금 평행부정한 면이구나. 평행부정한 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라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너 난정한 면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 최소 3회 이상 융기화했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부정한 면의 형성 과정, 일반적인 형성 과정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 밑에서 퇴적하죠. 자, 퇴적. 물 밑에서 퇴적. 그 다음에 얘가 물 위로 올라와요. 융기. 물 위로 올라오면 반드시 침식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걸 침강이라고 하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면 그 이후부터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이 진행이 돼. 됐나요?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이 물 위로 올라와서 한번 깎이고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퇴적이 돼야지 부정한 면이 한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부정한 면이 있어? 그럼 한 번은 융기를 한 거거든. 어느 지역에 부정한 면이 있어? 한 번은 융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는 부정한 면 수와 같이 간다. 부정한 면 수와 같이 간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예요? 현재. 현재 지금 여기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가 지표에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거지. 퇴적은 기본적으로 물 밑에서 진행이 된다고. 근데 현재 지표 위에 드러났다고. 그럼 현재도 무슨 상태? 융기 상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는 부정한 면수 플러스 1. 얘는 지금 뭐야? 현재 융기 상태라고 한다면. 아셨죠? 만약에 현재 융기 상태를 단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부정한 면 수만큼 융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최소 3회 이상 융기화했다. 한 번, 두 번, 현재. 그러니까 맞는 거. 그 다음에 U1 프라임과 같은 형태의 부정한 면은 형성 과정에서 조산 운동보다 조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습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곡. 조류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위로 올라왔다 내려간 거야. 근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습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요 지역의 지층이 휘어져야 되잖아. 근데 휘어져 있는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부정한 면은 조산 운동보다 조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어느 지역이 조산 운동을 많이 받았다. 부정한 면의 형성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습곡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 위에서 깎여. 깎이고 나서 부정한 면, 그리고 새로운 지층 하나, 새로운 지층 하나, 새로운 지층 하나. 이런 식으로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고. 어떤 부정한 면이에요? 경사부정합을 나타내는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근데 이 지역은 쌓이고 쌓이고 수평 방향으로 쌓이고 그대로 올라와서 또 깎이고 다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쌓이고 쌓이고. 그러니까 얘는 평행부정한 면, 얘는 습곡에 의해서 어떠한 지질 구조가 변동한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산운동보다는 조류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암석 F는 심성함이나 변성함이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난정한 면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정한 면은 부정한 면 밑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걸려 있다. 그럼 얘가 심성함이나 변성함이어야지만 얘가 난정한 면이 되는 거니까 그건 맞는 거. 됐죠? 기억년틱은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좀 지워야 되겠네. 자, U1 프라임을 경계로 상부 지층과 하부 지층은 서로 나란한 상태이다 되어 있죠? 요걸 경계로 이 지층과 이 지층은 지금 어떤 상태? 나란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평행 부정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란한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셨죠? 그럼 더 맞네. 그다음에 C층은 적어도 2회 이상 융기화했다. 지금 이 지역의 융기 횟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를 물어본 거죠? 얘를 물어본 거야. 얘는 몇번 융기했니를 물어보는 건데, 자, 얘가 쌓일 당시는 물 밑이었다고. 그런데 얘 위에 부정한 면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온 거야. 깎였다고. 그러니까 융기 한번한 거지.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얘네들이 쌓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표 위로 올라온 거니까 적어도 C층은 몇 번? 두번 융기화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두 번. C층은 두 번.

0: 아셨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세 번 융기했지만 C층만 가지고 얘기하면 두 번. 자, 암석 F에는 F보다 오래된 암석이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얘가 F잖아요. 얘가 지금 심성암이나 변성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심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원래 어떠한 암석이 있었고 그 암석이 마그마에서 심성암이 됐거나 아니면 변성암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옛날 암석이 여기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옛날 암석이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얘보다 더 옛날 거니까 오래된 거. 그 녀석이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한 거니까 포획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리을, 미음, 비읍 다 맞는 거. 추가 선지 봤고요. 자, 여기에 기역은 기저역합니다. 자, 기역은 누구? 기역을 얘로 하겠습니다. 얘. 요 녀석. 요 돌덩이. 기역은 기저역합니다. 부정하면 위에 올라와 있는 풍화 침식 과정에 풍화 침식되고 남은 돌 조각들이죠. 기저역합니다. 맞는 거고요. 자, 구간 XX'에서 암석의 연령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아마 서다평 문항을 구성을 할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어렵게 구성을 하려면 이제 이런 걸 문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X'에서 암석의 연령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여기다가 여기를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X'이라고 해볼게. 요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연령 변화를 표시해보라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나이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이 X, 요 지점이 X, 요 지점이 X'. 그러면 X에서 X'로 갈수록 과거 녀석이 나오는 건데 퇴적암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연령이 증가한다 쭉. 그러다가 지금 여기가 뭐죠? 부정암면. 그러면 여기서 연령의 불연속이 나와야 되는 거고 더 과거의 것 퇴적암 쭉 나오는 거니까 역시나 연령이 증가하다가 여기가 지금 부정한 면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부정한 면 이후에 연령의 불연속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특정한 시기에 쫙 만들어진 심성암이나 변성암 둘중 하나니까 그 밑에서는 연령이 일정하게 됐죠? 가장 오래된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얘와 얘는 퇴적암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령이 많아져야 돼. 아셨죠? 여기서 얘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퇴적 속도. 근데 이 문제에선 퇴적 속도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냥 나이가 많아진다만 표시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8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형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비교적 간단한 건데 그림은 퇴적암 AB와 관임암 P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그 다음에 P, 부정암면, 그 다음에 P. 됐죠? 이게 순서입니다. A는 P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는 P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순서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맞는 거고요. 기역은 P가 관입할 때 포획된 암석 조각이다. 지금 기역은 얘랑 같은 문이잖아요. 그럼 얘가 관입을 할때 남은 거야. 아니면 얘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디선가 뜯어져 와서 유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과거 거라는 거지. 얘보다 나이가 많은 녀석. 그러니까 포획된 암석 조각 맞는 거고요. B는 P의 관입에 의해 변성작용을 받았다. 얘에게 변성작용을 받으려면 얘가 원래 있었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변성을 받겠지. 근데 지금 얘는요,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지난 거야. 부정한 면까지 있는 거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와 얘는 특별한 관련은 없다고. 영향을 안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됐죠? 기역리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 선지 요거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융기 대신에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면 위로 노출됐기 때문에 한 번에 풍화 침식을 겪은 거고, 지금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번 이상. 됐죠? 자, B와 P의 경계 부근에는 변성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B와 P의 경계 부근에는 변성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고. 왜냐면 얘와 얘 경계는 부정한 면이라고.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깎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물 밑에서 얘가 다시 퇴적. 자, 부정한 면이 형성된 이후에 조산운동이 일어났다. 만약에요,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산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이 어떠한 형태? 습곡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수평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산운동이 일어났다고 볼수 없어요. 조산운동이 일어났으면 습곡이 나타나야 된다고. 아셨죠? 아니야. 됐죠? 그러면 리을만 맞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로 또 가지고 온 거, 요겁니다. 암석의 연령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 이거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니은으로 하고요. 얘를 디귿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저여감은 사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기저여감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한다면. 근데 이 암석과 이 암석으로 얘기하자면 이 암석은 얘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고 이 암석은 얘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기저 여감의 형태로 이 부정한 미에 올라온 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겠지만 얘와 얘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얘와 얘가 만들어진 시기와 같이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연령이 같다가 아닌 거예요. 얘가 연령이 더 많은 거지. A, P, B니까 순서는.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암석의 생성 순서는 누구? A, P, P.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 그럼 여기에 지리학적 사건까지 넣겠지. 부정한 면은 언제 만들어졌니?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융기 침식, 침강 퇴적까지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순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9번까지 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가 나가야 되겠죠? 뭐요? 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 한번더 정리해야 될 것들. 자, 바로 내신 만점 OX입니다. 자, 9개의 문제를 가져왔고요.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체크해 볼 것은 쭉 보겠습니다. 자, 응위암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퇴적 구조를 얘기할 때 지층 단면에서는 일단 다 구분이 돼. 근데 측리면에서 구분되는 퇴적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퇴적 환경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제일 좀 많이 까다롭게 다루는 게 삼각주일 겁니다. 분명해요. 삼각주가 어떤 환경인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상 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풍화 침식으로 설명하신 선생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시험 보다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깜짝 놀란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아셨죠? 요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상 전리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까지 우리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퇴적암과 지질구조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특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하는 챕터와 연습 문제 번호까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미리 읽어보고 오셨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라든지 나만의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더더더 좋고요. 이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았으니까 나름대로 소재도 예측해보고 빈칸이라든지 어법으로 출제될 포인트, 기타 다른 변형 유형까지 예측하는 사고도 길러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금 이제 4강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교재의 4강이고요. 연습 문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빈칸 추론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소재부터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확률론적 범주화? 그리고 박쥐의 예외성? 이게 무슨 지문이었나? 확률론적 범주화 이론이란 전형적인 구성원이 더 빠르게 인식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때 전형적 구성원은 범주의 중심에 가까운

범주에서 벗어난 비전형적 대상은 분류가 어렵고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이요. 가보겠습니다. In probabilistic categorization, 확률론적 범주화 이론에서는 어려워요. Typical members of a category, 그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인식이 되는데 more easily, 더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반면, atypical members like that. 박쥐와 같은 비전형적 구성원들은 are difficult to classify. 뭐 하기가 어려워요?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요, may even contribute to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뭐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The fear.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체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 줄로는요, 우리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is plausible that이라고 해서 이거 그럴듯한 내용이다. 가능성 있다라는 뜻이죠. 자,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our inability, 더 중요한 건 inability. 요거는 할수 없는 겁니다. 무능함이죠. 우리가 할수 없어요. 그것들을 쉽게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합니까? 어떤 사실이에요? Bats are often feared. 박쥐가 흔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자, 분류를 쉽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장이었죠? 빈칸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엇법 가겠습니다. It really is the case that. 자, 이때 it, that은요. that 이하의 내용이 진짜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that 이하가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it은 껍데기뿐인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가 진짜 사실입니까? The bat is a lousy member of the mammal category. 자, 포유류 범주에서 박쥐가 a lousy member, 형편없는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사실이랍니다. 자, 이 표현도 잡을까요? The case라고 해서 이 cas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례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실이란 뜻으로도 종종 쓰인답니다. 케이스에 사실이란 뜻이 있구나. 이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사전 예측 갑니다. 우리 3번 문장 한번 보시면 and이라고 내용 이어받으면서 a similar effect. 얘가 중요한 거거든. A similar effect. 보시면 유사한 효과가 might be observed. 관찰될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도. The exceptional category members, 예외적인 범주 구성원에 대해서도 a similar effect, 유사한 효과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뭔 내용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typical, 전형적인 범주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전형적 구성원, 여기에서는 atypical이라고 하는 형용사 대신에 exceptional, 예외적인이란 형용사를 쓰고는 있었으나 이 비전형적 구성원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문장 다음에 atypical member가 등장하면서 요 구성원에 대한 설명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문장 위치 괜찮죠? 3번 문장의 삽입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챕터 4의 두 번째 연습 문제 가봅니다. 역시나 빈칸추론이고요. 공감과 진정성의 리더십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때 훌륭한 리더십,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공감과 무엇을 진정성을 연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감은 영어로 empathy, 진정성은 영어로 authenticity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리더는요. 공감을 그냥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공감 자체의 가치가 있다. 공감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동기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결론, 진정성 있는 리더는 결과가 아니라 가치. 가치에 기반의 공감을 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좋습니다. 우리말 요약할게요. 훌륭한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서 비롯된 진정성과 공감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 훌륭한 리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Brilliant leaders. Brilliant leaders? 훌륭한 리더는요, 연결한답니다. Empathy, 공감과 무엇을 연결합니까? 진정성,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죠? 쓸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Authenticity, 진정성을 연결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본답니다. New ASB는 A를 비로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not A but B가 두 개의 as 덩어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감을 뭐로 바라보냐면

모든 것이 아니라 a strategic tool, 전략적인 도구죠. 어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but as 뭐로 봅니까? value driven. 자, 요 표현 중요했습니다. value driven. 가치 중심적인 도덕적 진실성의 표현으로 보더라라고 하는 거 나레이 법비 구문으로 요약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군요. 괜찮습니다. 자, 빈칸 문제 예측은 2번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부분에 있는 문장이었는데, 자, while이라고 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리더들은 이러하지만 훌륭한 리더들은 이렇게 믿습니다에 해당하는 문장. 우리 훌륭한 리더의 믿음이 지문의 핵심을 이끌어주는 문장이었으니까 빈칸 예측할 만하지요, 그쵸? 보겠습니다. 자, 리더들은요, may act on the promise. promise는 전제란 뜻이에요. 이러한 전제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전제냐면 직원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전제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르지만 brilliant leaders, 훌륭한 리더들은요, believe that, 믿습니다. 뭐라고? empathy, 공감이라고 하는 것. has value,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그렇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라고 믿는답니다. 중요한 내용 확인해 주셔요. 자, 업법 갑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문장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Central to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is the critical linkage라고 해서 central이 끄는 형용사 덩어리가 지금 문장에 앞으로 빠졌습니다. 뭐가 된 거겠어요? 주격 보어가 앞으로 빠져나온 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났구나. 챙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지금 원래 주격 보어 자리에 있었던 형용사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괄호 닫아두시고요. 따라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챙길 수가 있겠다고요. 주격 보어가 문장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는구나. 해석 한번 가볼까요? Central to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훌륭한 리더십의 개념의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The critical linkage,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의 연결고리였어요? Empathy and authenticity, 공감과 진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문장의 내용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 적절성에 해당하는 건데, 선생님이 문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어 4개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진정성, 진실성,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어휘가 네 종류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 authenticity, 진정성이고요. 두 번째, 진실성에 해당하는 truthfulness. 세 번째, 또 진실성에 해당하는 genuineness. 그 다음에 마지막, 진실성에 해당하는 integrity. 앞에 있는 번호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번호를 표시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찾아서 표시하라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어휘 적절성은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이 진정성, 진실성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쓴다든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 등 주어진 철자로 시작했을 때이 어휘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도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핵심어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은 어휘의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스펠링 잘 기억을 해두셔서 서술형 문제 나와도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개 어휘 꼭 복습 한번 해주셔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고요. 언어와 감정의 구성 방식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래요. 그리고 기본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죠. 특정 문화에 감정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감정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타이티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슬픔이란 단어가 없어도 그 감정 경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례까지 이해 가져가 주시고요. 자,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감정은 생물학적이고 언어는 사회적이므로 감정의 존재가 언어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얘가 핵심이었어요. 요약문 갑니다. Language, 언어는요, is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 반면, basic emotions, 기본적인 감정은
are biologically bored.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를 골라내거나 변형해서 빈칸을 채우는 서술형으로도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다시.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반면 기본적인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e presence or absence of emotion words in a culture, 어느 한 문화에서 감정 단어의 존재 또는 부재는, 즉 어떤 문화에 감정 단어가 있거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does not determine,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Whether those emotions actually exist, 그 감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핵심은 뒷부분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비교되는 단어를 한 세트로 챙겨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존재의 유무가 이 감정의 존재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핑크체크하러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the presence of unique emotion word in one culture, 한 문화에서 독특한, 고유한 감정 단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요 부정 표현도 챙겨주셔야 돼요. Does not imply,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직 그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감정을 위한 어떤 고유한 신경회로라든지 아니면 고유한 현상학, 즉 주관적 감정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동사 자리에 does not imply 적혀있는 거 챙겨주시면서 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바로 다음 문장, 네 번째 문장입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absence of a specific Beijing motion word in one culture, 한 문화권에서 특정 기본적인 감정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부정 표현입니다. Does not imply,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The absence of,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Analogous라고 해서 유사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사한 기본 감정의 circuitry, 신경회로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나왔던 3번 문장과 뒤에 나왔던 4번 문장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존재한다고 해서, 부재한다고 해서 이 주어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요. 이 두 문장 다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빈칸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어법 갑니다. 자, 지금 타이티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었는데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사례는 요 사람의 선구적인 연구에 있습니다. 타이티에서 한 연구예요. 그리고 이 타이티에서라고 해서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컴마 관계부사 where로 받아주고 있는 문장 구조거든요. 다시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부사 where가 쓰였습니다. 앞에 컴마가 찍혀있으니까 요거는 계속적 용법이지요. 즉 앞에 나온 선행사를 받아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덩어리가 되겠는데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크게 끊어주시고 그 선행사 넣어서 타이티에서는 타이티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사례는 타이티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타이티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타이티 사람들이 어떤 비탄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발견을 했대요. 자, 문법 포인트 하나 더 챙기겠습니다. found라고 해서 발견하다 find의 과거시제 되겠는데 얘 지금 목적절 자리에 대시 이끄는 덩어리가 왔습니다.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되는 것이죠. 그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쌤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서술형 예측 갑니다. 타히티 사례가 언어와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문장에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방금 살짝 들여다봤었던 그 타히티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는가를 점검하는 문제도 되겠어요. 자, 어떤 얘기였습니까?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단어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유사한
감정을 경험한다. 즉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감정이 없다,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치? 이러한 내용을 서술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마지막 부분에 존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4강의 네 번째 지문 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추론이고요. 뭐에 관한 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환경 보호를 위한 큰 생활 변화, 채식도 있을 것이고 제로 웨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급진적인 변화를 실천하면 나도 해야 되나 따라 해야 되나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런 생활 방식이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동도 의미가 있다.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다. 결론, 완벽함보다 작은 변화의 지속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쵸? 우리말 요약할게요. 지구 환경 보호는 완벽한 실천보다 작은 변화의 축적이 중요한 것이다. 요약문 갑니다. Protecting the planet.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보호하는 것은, 즉,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Perfectly adopting extreme lifestyle. 뭔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Rather, 오히려 뭐 하는 것이 making small practical changes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즉 가능한 곳에서 작은 실천적 변화, 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can still contribute meaningfully to. contribute to는 뭐뭐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니까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답니다. 환경 보호에 완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구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리 한번 보세요. As what truly counts라고 해서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랍니다. 우리 count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치? 자, 진정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덩어리 되겠지요? Making little changes where you can and how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거. Making little changes. Little changes,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구나.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업법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고요. Despite 뭐뭇에도 불구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뭇에도 불구하고. 자, 얘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와야 합니다. 뭐가 이끄는 덩어리가 왔어요? What이 이끄는 덩어리가 왔습니다. What you might hear. 너가 들을지도 모르는 것. What이 이끄는 덩어리는 명사절이지요. 즉,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과는 달리 듣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a plant-based diet, 식물성 식단이나 or zero waste living, 제로 웨이스트 생활은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무엇이 아닙니까? 요거 부분 부정입니다. 해석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치? 다시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인 모험적 시도는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아니다. 해석과 함께 부분 부정 표현임을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기타 출제 픽으로 어휘적절성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하는 중요한 어휘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있었던 실천의 내용 받으면서 drastic changes, 급진적인 변화들입니다. 급진적인 변화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였어. 막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한대. 그렇다면 you might feel pressured. 너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야. And the following suit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나도 따라해야 하는가? 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you might feel that 어떠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냐면, if you don't make these changes,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your efforts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inadequate, 충분하지 않다. 이거 해봤자다. 이 노력은 해봤자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치? 중요한 것은 adequate 앞에 in이 붙었어요. 불충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중요한 어휘 되게 많이 나왔지요. 그쵸? 좋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오셔서 교재 46쪽이고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 나왔는데 스포츠 소비라고 하는 이에 가능한 예시 등장했던 지문 기억하십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그러나 소득이 두 배가 되어도 소비량이 항상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즉, 내가 소득이 두 배가 되어도 아이스크림을 두배 사는가? 세배 됐다고 세배 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이유는 한계 효용, 영어로는 marginal utility라고 부르는

는데 이게 감소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소비가 늘수록 추가 단위의 효용은 감소해서 결국 한계 효용은 0이 될수 있어요. 그치?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스포츠 소비가 등장하죠. 그쵸? 그 앞에서 한계 효용 개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외적 현상으로 스포츠 소비를 등장을 시킵니다. 팬들은 경기 수 증가를 오히려 더 원한다. 이게 한계 효용의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요약 한번 해볼게요. 한계 효용은 소비가 늘수록 감소하지만 스포츠 소비에서는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영어로 조금 더 길게 풀어가 볼게요.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데, marginality, 한계 효용은 감소한답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이것이 한계 효용의 개념이었어요. 그치?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결국 그 재화를 더 이상 원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를 합니다. 한계 효용이 0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스포츠 소비. Sports consumption. 스포츠 소비는요, may contradict 뭐 하는 겁니까? 상반되는 거죠. 이러한 패턴에 상반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팬들은요, 더 많은 경기를 흔히 원하거든요. 예외적인 현상까지. 한계 효용의 개념, however로 뒤집으면서 스포츠 소비라고 하는 예외적인 현상. 두 내용 덩어리다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 예측 갑니다. 아홉 번째 문장이에요. Fans. Consumers, 많은 경우 팬들, 소비자들은 want more games to watch, 관람할 수 있는 더 많은 경기를 원합니다. 자, 이 스포츠 소비라고 하는 예외적인 현상,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겠지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충분히 빈칸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 갑니다. When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하면, so will the quantity demanded.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다. 자, 이번 문장도 바로 한번 보세요. When income falls, 소득이 감소하면, so will demand. 자,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한 게 so will입니다. 이거 뭐죠? So, 동사, 주어 형태로 쓰여서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자,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구문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When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하면 the quantity demanded,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고 When income falls, 소득이 감소하면 demand,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앞에 내용 받아서 이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팩으로는 서술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문 먼저 보시면 설명을 하랍니다. Why sports consumption is presented? 왜 스포츠 소비가 제시되는가? 무엇으로? As an exception to marginality in the passage. 지문 속에서. 이 marginality, 한계 효용에 대한 예외로 왜 스포츠 소비가 제시되는지 근거를 쓰랍니다.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요. An exception to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예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Unlike typical goods,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달리 sports fans, 스포츠 팬들은 often want to watch more games. 중요한 건 more games. 더 많은 경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the number of matches increases. 심지어 경기의 수가 증가할 때조차도 더 많은 경기를 원하더라. 다시 보라고요? 경기의 수가 증가하는데도 더 많은 게임을 원하더라. 어휘의 쓰임까지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의 예외로서 등장한 것이라고요.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4강의 6법 갑니다. 함축, 의미, 추론으로 오랜만에 다른 유형 한번 만나보러 왔어요. 자, 이것은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좀 압축해서 내용 구조를 살펴보시면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저항으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 사례가 뭐였습니까? 패스트 패션에 대비되는 개념인 슬로우 패션이었어요. 그렇죠? 소비 방식이 변화합니다. 적게 사지만 오래 입기, 생산 조건 고려하기 등의 소비 방식이 변화되면서 일부 소비자는 직접 제작하고 수선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이를 quiet activism, 조용한 행동주의다. 실제 함축 의미 추론도 물어보고 있었던 부분이
요거였습니다. 조용한 행동주의요. 그리고 이는 생산과 소비의 밀접한 관계로의 회귀를 의미를 하더라 라고 하는 꽉 찬 내용이었는데 요약 갑니다. 슬로우 패션은 소비자가 생산과정과 다시 연결되려는 윤리적 소비 운동이다.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는 소비자의 움직임 되겠습니다. The slow fashion movement, 슬로우 패션 운동은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격려하고 권장하고 장려하는 거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장려합니까? resist 저항하는 거예요.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게끔 하는 거랍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자 지금 BYING로 연결될 겁니다. 첫 번째, buying fewer high quality clothes, 더 적은 수의 높은 품질의 옷을 구매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repairing or making, 수선하거나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의복을 수선하거나 만듦으로써. 그리고 reconnecting, 중요한 겁니다. 다시 연결할 거예요. 아하, 생산과 소비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그러면서 산업화 이전의 이야기까지 꺼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BYING의 병렬구도 챙겨주시고요. 중요한 어휘까지 재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추론 예측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에요. Some consumers, 몇몇 소비자들은요, have become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어 왔습니다. 얘들아 봐봐. 지금 have become이라고 해서 become이라고는 동사 자체가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고 해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더 적극적이 되고 있어요. 수동적, 소극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passive가 아니라고요. 그치?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데 있어서 자, 만드는 방법으로는 sewing 바느질도 있고 knitting 뜨개질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Have become 변화의 내용. 근데 그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More active 더 적극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빈칸 세 번째 문장으로 예측 한번 해봤고요. 자, 엇복하겠습니다. 자, 얘는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눈에 띄는데 뒤에 보니까 선생님이 동사에 또 노란색 표시를 해놨네요. 도치입니다. 뭐가 앞으로 나왔습니까? among이 이끄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와 주면서 주어 동사 위치 바퀴는 도치 일어난 겁니다. 그치? 해석 한번 해볼까요? Attempt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자 하는 시도니까 fast fashion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들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Consumer movements, 소비자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주어의 핵이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복수 형태의 비동사 아가 온 거죠. 이것도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시도들 중에는 소비자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하, 뭐 하고자 하는 make more informed, 더 정보에 근거하면서 ethical, 윤리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들이 뭐 할 때 구매하고 사용하고 수선합니다. 그들의 옷을요. 옷을 구매, 사용, 수선할 때 정보에 더 기반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는 소비자 운동이 있다. 자, 전치사고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 오랜만에 예측 한번 해봅니다. 6번 문장의 주어 보시면은 this practice라고 해서 이러한 실천. 요거지, 요거. 이러한 실천. 이러한 실천은 나타낸답니다. A return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해설지에서는 회귀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The intimate connection of production with consumption. 생산, 만들기와 소비, 사용하고 착용하는 그 둘 간의 긴밀한 연결로 다시 돌아감을 나타낸답니다. 다시 나타내는데 이것은 언제 존재했던? 산업화 이전에 존재했던, 즉 섬유, 직물, 의류의 산업화 이전에 존재했던 생산과 소비 간의 밀접한 연결로의 회귀를 나타냅니다. 자,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지죠. 앞에는 역사를 의식하며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마추어적인 실천, practic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를 this practice로 받아주면서 산업화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 기준으로 뒤에는 산업화 이전,
생산 소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따라올 겁니다. 따라서 6번 문장이 해당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빈칸 추론입니다. 우리 교재 4강의 7번째 연습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 봅시다. 의사소통 의도와 무관한 자연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를 구분하고 있어요. Communicative meaning, 의사소통적인 의미와 natural meaning, 자연적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자연적 의미였는데 자연적 의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 의도와 관계없이, 다시 의도와 관계없이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natural meaning, 자연적 의미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좋게 다이너마이트의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의도 인식이 필요 없음. 설령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 없음. 결론, 자연적 의미는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연적 의미는 의사소통 의도와 무관하게 사물 자체가 전달하는 의미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딱 떠올리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는 것처럼요. 영어의 학문 갑니다. Grice argues that. Grice는 주장합니다. Natural meaning refers to meanings. 자연적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냐면 exist, 존재합니다. 의사소통적인 의도와 관련 없이 무관하게 라고 해서 뭐뭐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해당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답니다. independently of, 뭐뭐와 관계없이 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사례에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의 signals, 나타내죠. 위험 신호를 보낸답니다. whether or not anyone intends to communicate that message. 자, 누군가가 그러한 메시지,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려고 했는가. 즉, 의도가 있든 없든, 의도가 있든 없든 위험을 나타낸다. signal, danger, 위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는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의사소통적 의미 언급하고 이와 대비되는 자연적 의미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적 의미겠죠. 그치? 아하, 그러니까 영국의 언어 철학자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얘를 살짝 언급은 해줘요. 의사소통적인 의미입니다. 얘 더해서 다른 종류의 의미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그는 뭐라고 읽었습니까? Natural meaning. 자연적 의미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 나오죠? 자, 중요합니다. Characterized by라고 해서 뒤에는 특징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things that have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와 관계없이, regardless of, 뭐뭐와 관계없이,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는 independently of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뭐뭐와 관계없이, 뭐뭐와 무관하게, regardless of라고 지문 속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뭐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의사소통적인 의도가 있는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의미를 지닌 사물들,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자연적 의미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법 서술형 픽은 여섯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박스에 적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하는데 danger,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whether or not, 요거는요, 해석하는 방법을 한 덩어리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뭐 하는지의 여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Whether or not. 뭐뭐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자, 뭐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Anyone intended to have me recognize that meaning.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인지하게 의도했는가. 의도했는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의미 덩어리를 통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Whether or not. 얘가요. 자, 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그 의미를 인지하도록 의도했는가? 그 여부와 관계없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을 의미를 한다고요. 이것이 자연적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치? 자, 여기에서 문법 포인트 두 개 더 짚습니다. Intend to 부정사, 뭐뭐하기를 의도하다.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오는 거 챙겨주시고요. 거기에 걸리는 hav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지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동사의 쓰임까지 별도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다른 출제픽으로 순서 예측 한번 해볼 겁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한 학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자연적 의미의 내용이 여기 존재했었죠? 아까 읽었던 문장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등장해요? 다이너마이트가 등장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을 의미한다? Danger, 위험을 의미를 한다. 그 내용 이어받아서 to recognize the danger,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용 한 단계 더 뻗어나가지요. 추가적으로 비록 멀지라도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놓였다라 할지라도 내가 위험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의도를 인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해지고 있어요. 순서 흐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연습 문제로 넘어오셔서요. 역시나 빈칸 추론입니다. 과학 발전의 인간 복지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과학 발전의 기준은 이해 증가 플러스 자연 통제 능력 증가입니다. 현대 과학은 순수 탐구에서 인간을 위한 실용적 연구로 변화했어요. 자연은 인간 복지의 위협이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이러한 자연을 통제하려고 발전했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 모든 통제가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과학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통제하려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통제가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의료기술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숙명을 연장시켜 줄수 있지만 이게 무엇의 연장이기도 하다. 고통의 연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 과학적 발전이 항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내용이었지요. 자, 다시요. 과학의 발전은 자연 통제 능력을 높였지만 그것이 항상 인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랍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Scientific progress, 과학의 발전은 increases human control over nature,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증가시켰지만, 자, 그러한 통제는 does not always 부분 부정입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다시.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 해석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항상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 복지를 증가시키는,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예시 들어주고 있습니다. Medical technology, 이 의료 기술, 의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may prolong life,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extending suffering, 고통도 연장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간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자, 빈칸 예측 갑니다. 여섯 번째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방금 요약문에서도 살짝 봤던 내용인데요. End of life treatments는 연명 치료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해진 치료지요. 연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 입증해 준답니다. Medical innovation and competence, 의학적인 혁신과 역량을 입증을 해 주지만, can sustain life, 생명을 지속시킬 수는 있어도, but not living,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에서는 life와 living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life는 생명입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생존, 목숨을 이어나가게 할 수는 있으나, Not living이라고 해서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답니다. 즉, 의미 있는 삶. 삶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냥 고통은 계속 느끼는 채로 병상에 누워 지내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의미의 생존은 지속시킬 수 있어도 의미 있는 삶다운 삶을 지속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빈칸으로 물어보기가 좋고요. 함축의미 추론까지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업법 갈게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의학기술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기술은 has lengthened, 연장시켰습니다. 인간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횟수를 증가를 시켰고, 이것이 뭐 했습니까? 지금 예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 따라왔습니다. 요 단어 아셔야겠죠? condemn 나오고요. 뒤에 A to B 나오면서 해석을 어떻게 한답니까? 운명지어왔다. A를 B로 운명짓다. 자, A를 B로 운명 짓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는구나. 즉, 그를 어떠한 존재로 운명 지었습니까?

외롭고 병상에 누워 지내는 존재로 운명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의학기술이기 때문에 ing의 능동 형태 쓴 거는 괜찮지요. 그치? 좋습니다. 현재 분사 쓴 것까지 챙겨주시고. 자, 마지막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벗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눈에 띄네요. 그쵸? 자, 벗으로 뒤집고 있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not all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부분 부정이지요. 모든 게다 그런 것은 아니다. 즉,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인간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자연 통제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나왔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제가 인간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의료기술 사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의료기술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셔서요. 빈칸 추론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행동 연구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글이었어요. 동물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자연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야. 따라서 자연 행동을 연구하게 되면 야생동물과 사육동물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데 자연 행동이 곧 욕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욕구의 가능성 있는 행동, 후보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례 등장하죠? 집닭의 조상인 야생닭은 밤에 나무에서 쉰답니다. 따라서 닭에게 횃대에서 자는 욕구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요약 갑니다. 동물의 자연적 행동은 복지 욕구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가설을 제공을 한답니다. 즉, 자연적 행동, 야생동물의 행동을 살피는 것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사육개체의 복지를 증진시키지는 않을지라도 검증해 볼 만한 후보는 제공한다. 요 소리겠지요. 영어 요약문 갈게요. Knowledge of a specific natural behavior, 어느 한 종의 자연적 행동에 관한 지식, 즉 자연적 행동에 대해 아는 것은 help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네요. 도움을 준답니다. identify,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possible behaviors important for animal welfare. 동물 복지에 중요한 가능한 행동, 즉 행동 후보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these behaviors, 이런 행동들은 그런 다음에 can be tested, 검증될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한 행동들, 행동의 후보들이었으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사례까지 붙여줍시다. 이것은 어느 사례에서 보여지는 거죠? Chicken's tendency to roost. Roost라고 하는 게 횃대에서 자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례에서 입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 지식은요, draws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끈답니다. 즉,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답니다. 어디에? The difference is, 차이점이에요. 야생개체와 사육개체의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답니다. 자, 우리 야생이라고 해서 wild라고 하는 단어, 사육된 개체라고 해서 captive members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단어의 쓰임도 살펴주셔야 어쨌든 그 지식으로서 우리는 그 종의 야생 개체와 사육 개체 간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and therefore, 따라서, makes us aware of,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끔 한답니다. The possible behaviors, 가능한 행동들, 행동의 후보들을 인지하게끔 한답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육 개체가 might want to, 중요한 건또 요거지, 얘들아. 원할지도 모르는. 원할지도 모르는. 100% 원한다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한 행동들을 인지하게끔 해준다고요. 그쵸? 자, 요 부분. 지금 therefore 뒤에 위치하면서 앞선 내용의 결과임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퍼픽으로 네 번째 문장 한번 가볼 건데, 우리 배웠던 겁니다. The fact that이라고 해서 딱 봐도 답이 나오지요. The fac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내용이 궁금해. 내용이 궁금하면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설명해줘야 되겠습니다. 대세 괄호가 여기에서 닫히면서 이때 대세는 뭡니까?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입니까? The Jungle for Ancestors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야생닭이에요. 집닭의 조상이 야생닭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이 Jungle Fowl이라고 하는 조상입니다. 우리의 집닭의 조상.

인데 이 닭이 글쎄 항상 roosting trees at night 밤에 나무에서 잤어요. 밤에 나무에서 잤다고. 근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 얘가 주어의 핵이 되면서 동사 자리에 highlights가 온 거예요. 그치? The fact. 얘가 핵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s를 붙여준 거예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조한답니다. The possible importance of roosting to modern birds. 현대 품종에게도 roosting, 횃대에서 자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음을 강조를 한답니다. 동격의 접속사 that, 다음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게요. 그 지식은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They will necessarily, 반드시란 뜻이죠. 반드시 원할 거야. 왜냐하면 그 행동이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에서의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사육 개체들이고요. 뒤에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 야생 개체에게서 관찰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원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candidates, 후보는 제공합니다. 뭐될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즉, 우리가 검증할 만한 후보군은 제공을 해주더라. 지금 하나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휘 적절성 후보 문장으로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Definitely라고 해서 반드시. 아까는 necessari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definitely가 나왔구나. 그러나 이것은 무엇은 제공해준다? Plausible hypothesis. 그럴듯한 가설은 제공해준다. 앞서 말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문장도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1, 2, 3, 4번의 내용, 우리 배웠던 기억 되살려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바로 정답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글로 온지 X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너무 잘 달려오셨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지문 미리 한번 챙겨주셔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정의 내용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내용이 좀 있었어요. 롤스의 노지까지 정리했고요. 그 나머지 내용, 분배정의에 대한 내용들 쭉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교정적 정의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이 많아가지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그래서 왈처의 정의로는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내용적으로도 사실 되게 많이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왈처가 공동체주의자, 다시 말하면 덕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윤리학자다라는 것만 잘 이해해도 왈처의 정의로는 일맥상통하게 쭉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공동체주의에 앞서서 우리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내용들 비교하면서 좀 보여드렸었고요. 그 공동체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이 덕윤리라는 윤리학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 덕윤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공동선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라는 주장, 요거의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덕적 판단 기준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재화의 분배에 대한 정의의 기준도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겠죠. 딱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왈처는요, 롤스 노직의 자유주의적 분배정의론을 비판하면서 또한 자신의 분배정의론을 쭉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왈처가 이제 포인트를 뒀던 건 우리가 분배정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 그냥 말 그대로 사회적인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 개인적 가치, 뭐 주관적 가치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배정의의 대상이 되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대상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거나 뭐 의료라거나 혹은 뭐 아니면 뭐 권력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사회적 가치들이죠. 근데 이 사회적 가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방금 전에도 힌트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온 것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가치이고,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마다 공유된 고유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각 가치마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마다 고유한 자율적인 분배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왈처는 주장합니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분배 기준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으로 권력을 사도 될까요? 여러분,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돈으로 권력을 사요? 권력을 얻으려면 당연히 민주주의적인 어떤 투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화에 대한 분배 기준, 돈과 어떤 권력에 대한 분배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가치 자체에 이미 그러한 고유의 어떤 의미들과 고유한 분배의 기준들과 분배의 방식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가치는 그런 사회적 가치에 내재된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사회적 가치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분배 영역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좀 그려서 표현해보면 돈이라는 이 사회적 가치가 허용될 수 있는, 분배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영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분배되어야 하는 그 분배 방식과 어떤 분배 영역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왈처는 이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권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듯이 왈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각각의 사회적 가치는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각각의 고유한, 말 그대로 자율적인
돈은 어떻게 분배되어야겠어요? 뭔가 뭐 노력에 따라서, 뭔가 업적에 따라서, 아니면 자유교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또 공동체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권위라는 이 분배 영역이 고유하게 있는 것이고, 권력이라는 뭔가 이 고유한 분배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결국 돈은 권력을 살수 없는 어떤 분배 영역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왈처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라는 건 뭐냐? 정의로운 분배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복합평등 상태라고 왈처는 표현하고 있는데, 왜 복합평등이냐면, 이제 다양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있겠죠? 뭐 여기서는 뭐 돈과 권력만 제가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뭐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뭐 의료라거나, 뭐 교육이라거나, 뭐 자유라거나,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가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사회적 가치들이 각각의 분배 영역을 갖고 있고, 각각의 분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인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좀더 깊게 설명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왈처는 크게 비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왈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라는 것은 각각의 상이한,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각각의 상이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분배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분배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가치를 얻으려는 이런 시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치의 분배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의 가치의 분배의 어떤 자율적 영역들을 침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은 중요해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가치의 지배와 전제가 안 된다고 했죠? 방금 말했듯이 가치가 하나의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치를 얻어버리는 것. 이거 가치의 전환입니다. 가치의 지배이고 가치의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만, 왈처는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자체는 허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등한 분배, 허용 가능하다. 뭐 사실, 우리가 배웠던 세 명의 사상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롤스도 뭐 어떤 소득과 지위의 불평등한 분배 허용했어요. 다만 조건을 달았죠.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조건 하에 그런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노직은 사실 불평등하든 평등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유를 훼손하지 않은 분배가 실현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분배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왈처도 뭐 소득의 불평등, 돈의 불평등 충분히 허용 가능해요. 다만 영역별로, 그죠? 돈이라는 것은 자유교환에 의해서 뭔가 노동 가치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 더 많이 갖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뭐가 안 된다? 가치의 지배, 가치의 전환이라는 것은 부정의한 거다. 이게 왈처의 분배 정의론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왈처가 덕윤리,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자, 이제 우리 자료 탐구로 가서 롤스와 노직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천문학 재능의 분포에서 우리의 위치를 도덕적 응분의 의미에서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천문학 재능이라는 건 자연적인 운인 거잖아요. 이 운. 운이라는 것은 누군가 마땅히 가졌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도덕적 관점에서 마땅히 가졌어야만 할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이 자연적 재능, 자연적 운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운이야. 마땅히 누가 가져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말 그대로 운이죠.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데 합의하는 것과 같다. 우리 배웠죠? 천문적 재능의 어떤 총체라는 것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는 뭐다?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 그죠? 그 천문적 재능의 분포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사회적 이익과 소득이라는 것을 분산시키기로. 그죠? 자, 공동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천문적 재능의 분포이지 우리의 천문적 재능 자체가 아니라는 데에 주목하라. 재능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들 자신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문적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해서 재능 자체가 내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능 자체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거죠. 그죠? 사람들의 심리적, 육체적 완전성은 정의의 1원칙에 속하는 기본적 권리들과 자유들에 의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천부적 재능이라는 것 자체는 나의 정신과 육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했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우리 합의했으니까 결국 인신의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갖기로 합의했거든요. 평등하게 보장받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면 천부적 재능의 권한이라는 것,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권, 정확하게는 뭐 활용할 권리라고 합시다. 활용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 개인들은 그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서 뭐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가능해요. 왜? 그 천부적 재능이라는 건 천부적 재능을 활용할 권리라는 건 나에게 있는 거니까. 당연히. 다만, 우리 원초적 입장에서 약속했다 이거예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면서 그 소득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재능을 토대로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득 얻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는요. 단, 그 소득은 언제나 이 최소 소유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이 소득이 분산될 수 있을 때그 소득은 정당하게 내 거다. 좀 쉽게 말하면 소득세 떼고 나머지가 정당하게 내 거다라고 롤스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천부적으로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은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의 선에 공헌하는, 그죠?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라고 하면 최소 수혜자겠죠? 선에 공헌하는 방식.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똑같이 말했어요, 롤스랑 지금. 자연적 자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천부적인 재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능 누구 거다? 내 거다. 소유 권리 나한테 있다.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능을 막 자기 개발해서 뭔가 노동력을 길러서 그 노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것들이 또한 당연히 내 거다. 그럼 뭐예요? 소득세 떼가는 거 부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 부당한 거야. 그거는 자유의 침해야. 천부적 재능 내 건데? 그 내가 활용해서 내가 뭔가 창출해냈는데? 그거 당연히 내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개인의 소유물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으로부터 도출되므로 사람들은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자의적이건 아니건 그 개인은 해당 자신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자,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들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종국 상태적 원리라기보다는 과정적 원리들이다. 요 종국 상태적 원리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정형적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형적 원리. 어떤 분배의 결과라는 게 어떤 분배의 재화 분배의 수치자라는 게 일정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태, 결과의 분배 상태에 있어서 정형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라기보다는 과정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서 절차와 과정의 원칙들이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의 소유 권리를 규정하는 취득과 이전과 교정의 원칙들은. 그래서 말했죠. 결국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건 어디서 정당성을 얻는다? 이 소유물이 과거의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라는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나에게 도달한 것인지 그 여부에 그 소유권의 정당성이 달려있다라고 했었죠? 배웠죠? 자, 이는 과정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도 과정이 충족시켜야 어떤 외적인 정형적 기준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 정형적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요게 노직의 비판입니다. 자, 여기까지 롤스 노직 좀 살펴봤고요. 이제 현대사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분배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쟁점은 적극적 평등의 실현입니다. 적극적 평등이라고 한다면 반대말로는 좀 소극적 평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소극적 평등은 또 다른 말로는 좀 형식적 평등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대학에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죠. 이런 게 바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평등들이고요. 이제 적극적인 평등은 다시 말하면 실질적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에 갈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이제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여건의 차이 때문에 이 기회 자체의 값어치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의 값어치를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소수자 우대 정책들, 다시 말하면 입시에 있어서의 농어촌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적극적 평등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찬반 논거가 나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찬성한 논거에서는요, 자연적 사회적 운에 의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골에 태어났는지 도시에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는지는 운이라는 거야. 그 운을 영향력을 줄여주는 것은 정당하다,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미국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는 옛날에 이제 흑인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막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부당한 차별들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인종들에 대한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실현시켜 주려고 대학들이, 미국의 대학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과거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 자,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 행복 증진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반대하는 논거는요, 과거의 피해를 현 세대가 보상하거나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건, 그죠? 피해자는 과거 사람인데 현 세대가 왜 보상을 받고 있냐?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자,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 즉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운이라면 운이잖아요. 뭐 도시에 태어난 것도 운이라면 운이고, 근데 그 운이 뭐 어땠다고? 그걸 왜 자꾸 조정하려고 해? 라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업적주의에 따른 분배에 위배된다라는 거, 뭔가 이 성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뭐 분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딱딱딱딱 정의롭잖아. 근데 그 업적주의에 위배되는 거야. 이런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부유세와 같은 조세 전체. 부유세라는 것은 이제 부유함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총자산, 자산에 대한 어떤 세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찬성 논거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하는 것. 그죠? 세금을 많이 떼가면 떼갈수록 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근데 반대하는 논거는 그것이 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통한 역차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중과세의 어떤 측면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을 얻을 때, 그 자산을 얻을 때 이미 소득세를 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세금을 떼가? 그러면 똑같은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다.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찬반 논거가 있는데, 시험에는 아마 쟁점 1번이 아마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교정적 정의로 가볼게요. 자, 교정적 정의에서 교정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놓는, 그죠? 손실의 회복이라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관련된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교정의 의미는. 그래서 교정적 정의라는 건그 처벌과 관련된 정의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사실 뭔가 이 회복, 보상이죠, 보상. 이 보상보다도 요쪽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형벌을 내려야 정당한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논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형벌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습니다.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사상가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사상가들도 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칸트와 루스는 응보주의, 뭐 벤담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뭐 이런 식으로. 자, 응보주의의 응보는 무슨 의미이냐면, 말 그대로 응분의 보복입니다. 응분의 보복, 마땅한 만큼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적절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형벌이며, 이 타인에게 해악을 준 사실 그 자체, 그 범죄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는, 행복의 산출이라는 뭔가 결과에 좀 초점을 둔 입장이죠. 우리 이미 배웠죠, 여러분. 벤담 특히 배웠죠. 자,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형벌의 의미란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응보주의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범죄 예방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응보주의는요,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를 얻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범죄 저질렀지 형벌 받아 이거예요. 근데 공리주의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형벌을 가하는데 이 형벌이라는 것이 범죄 예방이라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어찌 보면. 이해되셨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마땅히 반드시 형벌을 가해야 돼라는 거고요.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때 가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 이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형벌의 근거라는 건 형벌이 가져올 사회 전체의 이익. 이 이익이 없으면 형벌을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크게는 응보주의, 공리주의로 나눠져 있다. 자, 이제 사상가들의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벌에 대한 다양한 사상가 입장입니다. 총 4명 볼 건데요. 이 4명의 사상가 모두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물론 우리 뒤에서 배울 칸트 베카리아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 벤담이 배웠죠? 공리주의자이고요. 공리주의는 당연히 결과주의인 것도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바탕으로 윤리를 판단하는 입장이고요. 쾌락과 고통이라는 건 결국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윤리적이야라고 판단하는 입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주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공리주의자들은요, 이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걸 안 해도 돼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벤담, 형벌의 정당성 근거는 역시나 행복이죠. 행복의 산출, 많은 사람들의 행복. 다시 말하면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 결과에 있다인 거예요. 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중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면, 근데 대중이 그걸 목격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포에 휩싸일 거예요. 나도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공포에 휩싸이겠죠. 당연히 범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거예요.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범죄자의 교화입니다. 교화.

범죄자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대중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고요. 여기는 범죄자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너 범죄 저질렀지? 형벌을 가하죠. 그러면 범죄자가 아, 고통스럽겠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이런 방안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형벌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어쨌든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행위예요. 맞죠? 대중에 대해서 공포를 유발하고 있어요. 공포심을 유발해요. 범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 형벌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공리주의자에게 있어서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은 나쁜 거잖아요. 공리주의자에게 있어서는. 맞죠? 그래서 벤담은 형벌을 필요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필요악. 요 정도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필요악이네요. 왜요?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를 위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악이에요.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형벌을 얼마만큼 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논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형벌을 그럼 얼마만큼 가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 근거는 공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언제나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서 쾌락이 산출되면 그 형벌은 정당한 거야. 형벌을 통했는데 고통만 산출됐어? 그럼 그 형벌은 정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그죠?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좀 비례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야겠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 비례적이라는 게 얼마만큼인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벤담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형벌은 범죄자의 이익보다는 언제나 형벌의 해악이 커야 돼. 이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범죄자의 이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면은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형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해악이 커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결국 형벌은 해악을 유발하고 있는 행위예요. 말 그대로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이 형벌의 악함, 고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범죄 예방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형벌은 무제한적으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고문하고 막 고문치사 당하고 막 이런 흉악한 형벌들 사실 공리주의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리주의자는 형벌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입장들이에요. 그냥 딱 범죄자의 이익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예방될 수 있는 범죄의 해악, 다시 말하면 범죄 예방의 효과. 우리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작은 해악을 유발했죠. 하지만 범죄자에게 해악을 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해악을 막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될 범죄의 해악보다는 형벌의 해악이 작아야 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형벌의 해악은 범죄 예방의 효과보다는 작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벌이라는 건 그 자체로 악이기 때문에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이 형벌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거인 거죠.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공리주의. 자, 이제 루소 볼게요.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인데요. 루소가 사회계약론자라는 것은 아마 계속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이럴 때 계속 배워왔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루소는 이제 근대 프랑스 사상가인데요. 사회계약론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뒤에서도 자세하게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언급은 해드릴 건데 좀 구조만 보여드릴 겁니다. 큰 틀에서 구조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루소는 응보주의에 해당이 되죠. 범죄 저질렀지 반드시 형벌 받아 마땅한 거야 라는 것. 자, 사회계약론 볼게요. 자,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이 사회와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 그죠?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의 법과 제도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 동의의 좀 규모나 어떤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홉스, 로크, 루소 우리 배울 거예요. 근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의를

주장했냐면 모두의 동의를 주장합니다. 모두의 동의. 즉, 국가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 운영의 주체여야 된다. 국가 운영의 주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셨죠? 직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논거로 가게 되냐면 법률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고 어떤 토론을 열고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결국 하나의 의견에 합치하게 되겠죠. 결론은 그죠? 그것을 루스는 일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서 하나의 의견에 합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 의견이겠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 의견일 수 없겠죠. 나머지가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어떤 의지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공동체의 의지를 이야기해요.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공적 의지, 일반 의지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법규를 수립할 때,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법규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그 법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결국 이 국가에 있는 모든 법률이라는 게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 의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치한 일반 의지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건 형법도 어떻게 수립되어야 해요? 모두의 동의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정당성 근거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동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형벌에 동의하게 되느냐?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왜 동의하게 되느냐? 바로 안전보장을 위해서, 나의 생명보장을 위해서 형벌에 동의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다 이거예요. 모여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자기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겠다라고 동의합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모두가 모인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다 각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저는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은 어떻겠어요? 범죄행위를 안 저지르겠죠? 그럼 남도 어떻겠어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두는 형벌에 동의하게 된다 이거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좀 바꿔 설명해 볼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생명권 내지는 자신의 어떤 생명 박탈권이라는 것을 어디에 양도하게 된다? 국가에 양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양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주었다 이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생명권과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양도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 국가가 생명 박탈권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앗아가도 됩니다라는 동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범죄행위 안 저지르면 되고 남들도 안 저지르면 되고 이거죠. 그래서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이 법률, 형법을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생명 존중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생명 보존을 약속하게 된 거죠. 나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게. 너희도 나의 생명을 존중해줘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범죄자라는 것은 계약을, 약속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루소는 주장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야. 너는 나가 공공의 적이야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루소는 형벌의 유형도 아주 간단해요. 너는 우리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야. 약속을 어겼잖아. 사회계약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나가 이거죠. 공공의 적이야. 나가. 추방하는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국외로 추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형이죠. 그래서 루소는 사형제도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 동의에서 정당성을 찾고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그래, 내가 범죄 저지르면 형벌 받을게. 스스로 약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베카리아 볼게요. 자, 베카리아는 이제 근대에 역시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그죠? 법률가인데요. 베카리아는 이제 공리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로서 당연히 이제 뭐 벤담이랑 뭐 비교해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사회계약론자로서 이제 루소와 이제 또 엮여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베카리아에게 있어서 형벌의 정당성 근거라는 건첫 번째 당연스럽게도 범죄 예방이죠.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뭐 본보기, 범죄자 교화,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은 정당한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의. 사회계약론자잖아요. 누가 동의했다? 시민들이 다 동의했다. 형법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루소랑. 다만 차이가 있다면 루소는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도 넘겼다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베카리아는 형법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최소한의 자유를 제약할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내 생명을 어떻게 막 앗아갈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권력을 형성한 것이 바로 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리주의자의 특성 나오죠. 과도한 형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도요. 분명합니다. 공리주의에 따르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그죠? 무조건 결과예요. 뭐에 따라서? 범죄자가 미친 공적인 피해에 따라서 공적 피해의 정도에 비례해서 형벌의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뭔가 살인자를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살인자가 뭐 재판을 받을 때 제가 술을 마셔가지고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습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어쩔 수 없이 감형을 시켜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분노에 차죠? 아니, 저런 흉악범죄를 감형시켜줘? 말도 안 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딱이 입장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라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만 보고 있어요. 근데, 칸트,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칸트 같은 이런 응보주의자들은요, 특히나 범죄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신미약과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우발적으로 죽인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칸트는 또 주장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베카리아는 이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에 부합하도록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벤담과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형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 시킬 딱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법이라는 것 자체도 최소한의 형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잔혹한 형벌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사형도 반대합니다. 생명권과 생명 박탈권이라는 거, 이런 중대한 권리를 우리가 양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양도 불가능이야. 양도한 적 없어. 그죠? 애초에 뭐 베카리아는 생명 박탈권이라는 게 우리의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양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루소는 뭐 생명 박탈권 양도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 예방의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예방의 효과 자체도 뭐보다 뭐가 낫다? 이 사형보다는 뭐가 훨씬 낫다? 종신 노역형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향하고 있는 거죠. 별로 사형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사형 반대 입장인 거죠. 계약론적 입장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공리주의적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형이라는 것은 고통을 한순간에 이제 범죄자에게 가하는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강도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사실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 노역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강도는 센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공포심에 들어서 대중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지라는 생각하는데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신

형은요, 대신에 이제 범죄자에게 고통을 일생에 걸쳐서 분산시켜주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지속성이 좋아요. 강도는 좀 낮겠죠? 하지만 지속성이 높아서 대중들이 계속해서 그 비참한 모습들을 바라봄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형은 범죄자의 공포를 오히려 증진시키지만 종신노역형은 시민의 공포를 증진시킴으로써 이제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 반대 입장이다. 자, 칸트 한번 볼게요. 자, 칸트도 논거가 상당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칸트는 응보주의인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마땅히 처벌받아야 돼라는 건, 그리고 의무론인 거 앞서서 배웠고요. 사회계약론인 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아마 내신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넣어놨으니까, 그냥, 칸트가 사회계약론자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칸트의 형법에 대한 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칸트가 바라보았던 인간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사실 형벌에 대한 칸트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우리 앞서서 다 배웠어요, 이미.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선의지를 발휘해서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야. 어떤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존재야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또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한편으로 인간은 자연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또한 칸트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실천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들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욕구, 그렇죠? 자연적 경향성 욕구잖아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 법칙에 항상 따르지는 않아요. 그죠? 도덕 법칙을 우리가 인식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항상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욕구가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선의지가 아니라 악한 의지를 발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이중적 가능성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칸트의 지적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과연 그럼 범죄를 저지른, 뭐 살인 행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는 이런 자율성의 능력들을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의 능력들, 도덕적 능력들을 상실해 버린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칸트의 결론은 뭐냐?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자 안에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들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즉, 이 도덕적 능력들 선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성, 선의지, 이런 거 선천적인 능력들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역시나 범죄자 안에도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남아있고 이것을 칸트는 도덕적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자 안에 있는 도덕적 인격. 즉, 범죄자도 여전히 도덕적 인격을 한편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도덕적 인격인 자신의 범죄 행위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도덕 법칙에 비추어서 어떤 정의에 비추어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판단하는 인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런 자율적인 인격, 도덕적 인격은 범죄 행위, 자신의 범죄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정의의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을 가해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범죄자의 자율적 인격, 그 범죄자의 도덕적 인격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거죠. 와, 이런 거.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멋있죠? 자, 그래서 형벌의 정당성 근거는 바로 정언명령과 사회계약에 있다라고 칸트는 주장해요. 물론 여기도 사회계약 써놨지만 저는 여기 설명 안할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형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구나 정도만 그냥 인지하시고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면 지우셔도 돼요. 저는 안 가르쳐 주신다에 한 표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왜 정당하냐? 바로 도덕적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가 뭔데요? 바로 정언명령이잖아요. 이해되셨죠?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범죄자 안에 있는 도덕적 인격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덕적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규칙과 행위를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형벌은 뭐다? 정언명령이다. 이겁니다. 도덕적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술해 볼수 있겠죠?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여기가 중요한 거죠. 도덕적이고, 다시 말하면 생득적인, 타고난,

성격을 존중해주는 거다. 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거야. 그의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거야. 물론, 실제로 범죄자가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그 선천적인 도덕적인 생득적인 인격을 그 범죄자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절대 형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한낱, 여기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한낱 수단으로만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다른 성취 가능한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만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형벌은 정언명령이니까.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주번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예요. 공리주의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범죄자 안에 있는 도덕적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만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응분의 보복으로서만 그냥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형벌 받아야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응분의 보복으로서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4번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에 나와서 잠깐 넣어놨는데요, 제가. 그렇지만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형벌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의 수단일 수 있다. 뭐 이런 말.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그냥 일맥상통해요. 결국 공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사법적인 정의.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형벌이 실현된 것을 공적 정의의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공적 정의는 곧 정의로운 형벌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형벌의 실현을 위해서만 형벌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건 형벌은 형벌의 실현을 위해서 뭐 집행되어야 해라는 겁니다. 형벌은 형벌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해. 다시 말하면 형벌은 어떤 형벌 자체 이외의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게 포인트가 될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집행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요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긴 할게요. 자, 그러면 형벌을 얼마 정도로 가해야 정당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동등성의 원리, 동해보복법이라는 기준을 칸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이 해요. 응분의 보복이죠. 범죄를 저지른 딱 그만큼 똑같이 형벌을 가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동해, 같은 해를 보복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그래서 비례적으로 해라라는 건데 칸트는 1대1 비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뭐 베카리아나 뭐 벤담도 비례적인 형벌을 주장했지만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1대1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최소화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딱 그만큼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는 게 칸트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응분의 보복. 뭐 사람을 한대 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해를 받아야겠죠. 한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물을 파손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뭐 컴퓨터를 부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할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어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컴퓨터 한대 분량의 가격만큼의 등 가치의 보복을 당하면 됩니다. 그만큼의 뭔가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보복법, 동등성의 원리 나오면 칸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사형.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강력하게. 정말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살인에 대한 응보라는 거예요. 살인은 사람을 죽인 행위죠.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범죄자를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와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살인에 대한 응분의 보복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컴퓨터 부순 거 이런 거는 대체할 수 있죠. 충분히 등 가치의 보복으로서 대체할 수 있지만 살인에 대한 응분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사형 강력하게 찬성.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하죠. 진짜 우리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사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어떤 형벌이 가볍고 어떤 형벌이 무겁냐에 대해서도 칸트는 동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동기주의, 그죠? 결과주의랑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공리주의자들이 이제 공적 피해, 그딱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만 초점을 두고서 형벌의 정도를 계산했던 것과 달리, 이제 칸트는 의도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막 뛰어오다가 여러분들을 쾅 부딪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 일부러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랑, 아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랬어 라고 하는 거랑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당연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성을 집어넣어서, 의도성을 고려해서 범죄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형벌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남았죠. 우리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이나 혹은 우리 제시문들, 뒤에 있는 자료들 아직 못 봤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 보면서 이제 문제 풀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 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러운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라는 이름의 조각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고

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톱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왔으며 영화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지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진짜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파트 잘 찾아와 주니까 그것만큼 기특하고 예쁜 게 없네. 아, 선생님은 늘 학생들을 보면 다 뭐 예쁘지만 특히나 어려운 시험을 끝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가르치는데 진짜 어려운 파트를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 그런 자세를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뭘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그 친구들 보면서 이야기도 실제로 해주기도 하고 또 응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보잖아요, 학생들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또 되게 운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실력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말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행운도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좀 어려운 것들, 특히 우리가 얻기 힘든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잡아야 또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사말 한번 준비해 봤는데 볼게요. Nothing worth having. 가치 있는 건 nothing easy. 그 어떤 것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nothing이라는 주어 부분에 지금 부정어를 넣은 거예요. 가치 있는 무언가는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쉽게 오는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파트,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파트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파트라고

질문이 정말 많잖아요. 식물들은 뭘 보여줘요? Finely tuned adaptive response. 이럴 줄 알았지. 어려운 표현 다 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 그냥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볼게요. 식물들은 보입니다. 뭐를요? 미세하게 조정된, 아주 조금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의 반응,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조금씩 변화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식물의 특성인데, 언제 이런 걸 보여주냐? When nutrients, nutrients란 단어가 밑에서 깜짝 놀랐잖아. 영양소라고 나올 줄. 지금 이거 몇 년도 문제야? 2024학년도 그래도 최근의 문제인데, 더군다나 9월 모평 문제인데, 기본 단어를 이렇게 주다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많이 지문의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들도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필수 어들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문의 내용에 좀더더 흐름에 집중을 해야지 단어 하나 조금 모른다고 너무 거기에 일일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영양분이 어떻게 할 때? are limiting, 제한적일 때. 그럴 때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영양분이 풍부할 때랑 다르게 제한적으로 변화하니까 미세하게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주겠죠. 조정된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Gardeners. 가드너는 정원사인데, 정원사는 식물을 기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may recognize yellow leaves. 이거 어떤 때 나와? 노란 잎. 우리가 막 보통 어른들이 누런 잎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란 잎을 인식한대요. Recognize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라는 얘기죠. 노란 잎을 뭐로 인식을 해요? A sign of poor nutrition and the need for fertilizer. 어떤 신호로서. 식물이 나한테 이런 신호를 보내구나. 너 지금 노란 잎이 나왔으니까 뭐가, 뭐하다는 이야기? Poor nutrition.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 비료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우리한테 소재가 되겠죠?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식물의 특히 어떤 능력이야?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 반응입니다. 적응 능력이 아니라 적응 반응이다. 그죠? 적응 반응을 보여준다. 근데 얘는 어떤 적응 반응이야? 조정된, 그것도 미세하게 조정된 반응입니다. 조정된 적응 반응. 미세하게 조정된 반응.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봤을 땐좀 뜬금없는 건데. 식물을 기르는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 문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주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식물들이 어떻게 하나? 그 구체적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In contrast.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대조적으로 plants with a history.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 아,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식물이란 얘기야. 과거를 갖고 있는 식물. 뭐의 이력을 갖고 있어? Nutrient abundance. 영양적으로 풍부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식물들입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이 풍부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조적으로 지금 여기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Yellow leaves가 의미하는 게 영양분도 부족해서 그래서 비료가 필요하군 이라는 사인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조가 주어진 박스에는 대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B로 한번 가볼게요.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서의 연구. 이 분야? 식물에 대한 식물 분야를 이야기하나? 근데 더군다나 가드너가 나왔는데 이 분야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으로 그냥 냉큼 가는 게 좋아. 그치? C로 냉큼 한번 가보겠습니다. But 벌써 벗이 나왔어? 한번 볼게요. 하지만 if a plant does not have 만약에 식물이 뭐가 없다면 a caretaker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은요. 그럼 앞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나? 있었지. 누구예요? 그렇지. Gardener였죠? 정원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이 없을 때, 뭐할수 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야? To provide supplemental mineral. 이 미네랄이라는 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미네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광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미네랄을 보충해 줄수 있는, 그걸 제공해 줄수 있는
이거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줄게라고 하는 그런 gardener, caretaker. 그러니까 caretaker가

없으면 그런 식물이라면 it can proliferate 어떻게 해요? 증식할 수 있거나 or lengthen 길게 늘릴 수 있대요. 자, 무엇을 많이 만들거나 무엇을 길게 늘릴까요? its roots 그 식물의 뿌리를 길게 늘리거나 밑에 땅 끝까지 더 옆에까지 퍼지게 하는 거죠. 그죠? 땅 속까지 아니면 혹은 옆으로까지 퍼지게 하는 거야. 아니면 뿌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자, and develop roots here. 그리고 얘네들 이것도 만들어낸대요. 뿌리의 털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목적이 나왔죠? To allow foraging in more distant soil patches. 더먼 토양에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Forage,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영양분이든 역시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이든 그걸 찾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거야. 누가 없으니까. Caretakers가 없으니까요. Gardener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으로 어때? 너무 좋지 뭐. 그죠? C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그 다음 단락의 앞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자, plants can also use. 식물들은 또한 이용할 수 있어요. Their memory, 그들의 뭐를요? 기억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식물도 기억을 당연히 하지. 이거 되게 선입견이다. 그죠? 인간만 뭔가를 기억하고 동물만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선입견이죠? 그죠? 자, 동물들은 그들의 또한 기억을 이용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spond to histories of temporal or spatial variation in nutrient and resource availability. 영양분과 그리고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variation, 다양성이 되겠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다양성 혹은 그런 차이에 대한 역사, 그 이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뭘까? 주변에 영양분이 많았을 때를 기억하고, 혹은 주변에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공간적인 이런 주변에 있는 상황의 차이를 인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갈수 있었죠? A번에 봤더니 영양분이 풍부할 때의 이력을 갖고 있었던 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 주변에 영양분이 많아라는 걸 알고 기억하고 있는 애예요.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뭘 달고 나왔습니까? In contrast를 달고 나왔으니까 앞에는 어떤 아이가 나와야 돼? 그렇지. 영양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다양하지 않을 때,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바로 이그 단락이 A번에 앞서겠죠. 자, 그러면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B번 단락이 주어졌으니까. Research in this area. 자, 이 분야에서. 이 분야라는 건 뭐, 식물이 그 자신의 기억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주변 환경의 시공간적인 그런 이력들에 반응하는 그 기억을 사용하는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는 has shown that 이하를 보여주죠. 식물들이 are constantly aware of.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뭐를? Their position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입지를요. 주변에 영양분이 많은지 부족한지, 특히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In terms of 어떤 면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면에서라고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both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적인 관점에서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관점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지. 그죠? 시공간적으로 그 차이점, 다양성 이랬던 이력 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그리고 이곳은 어떻고 이런 시간과 공간 둘 다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그런 처한 그 입장, 그 처한 그 환경에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한 걸 어떻게 할까? 저장을 해서 memory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럼 누가 나와줘야 돼? 우리가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애가 누구야? 영양분이 풍부할 때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줘야 되겠죠? Plants, 식물들이 나옵니다. That have experienced variable nutrient availability in the past. 과거에, 얘가 살았던 그 과거에 variable이 무슨 뜻일까요? vary에서 나왔는데. 얘는 다양하다, 변화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형용사, 파생된 형용사가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various라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인가요? 아니, 얘는 좀 달라요. variable이라고 하면 변하기 쉬운, 가변적인 이란 뜻입니다. 가변적인. 자, 그러면 변하기 쉽고 계속해서 변동하기 쉬운 이란 뜻이에요. 변동하기 쉬운 영양상의 이용 가능성,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요. 그럼 어쩔 때는 이용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이용할 수 없고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생물이 살기에는, 식물이 살기에는 적합한 조건이에요? 적합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이런 상황과
충분히 있는 상황과 비교가 대조가 되겠죠. 그죠? 찾은 것 같아요. C, B, A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그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식물들은요. Tend to exhibit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Risk-taking behaviors.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대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Such as spanning energy.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요. 어디에 써요? On root lengthening. 뿌리를 길게 늘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요. 뭐 대신에? Instead of leaf production.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잎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말고 뿌리를 오히려 밑으로 길게 내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걸 선택하는 거야. 왜? 영양분이 들쑥날쑥하니까. 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얘는 찾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A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요. Plants with a history of nutrient abundance. 영양분이 풍족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요. Are risk averse. Averse라는 게 사실 싫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못 푸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위험을 싫어해요. 즉, 위험 감수하는 걸 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써? Spending energy 한다고 얘기했어요. 에너지를 굳이 써가지고 길게 더 뿌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풍부했던 곳에서 살았던 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통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식물은 그 미세하게 조정된 다른 그런 환경에 조정된 조정 방식, 적응 방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식물의 특징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At all developmental stages, 거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요, 식물은 반응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에 반응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와 그리고 unevenness요. 균형이 깨진 거죠. 불균형에 반응합니다.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To be able to use their energy for growth, survival, and reproduction. 자, 생명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이지, 그리고 성장이지, 그리고 번식이란 말이야. 이곳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이런 변화에,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이런 불균형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While limiting, 제한하면서요. Damage, and non-productive uses of their valuable energy.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소중한 에너지에 대한 손상, 그리고 생산적이지 못한 non-productive,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사용들,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서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른 데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된다, 에너지를. 이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A 거꾸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교적 다른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어때요? 예, 비교적 좀 쉬운 편이죠. 뭐 때문에 쉽다라고 느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In contrast라든가 이 In contrast가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해줬죠. 이 앞에 B가 먼저 올 거야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In this area 이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라고 주어진 박스에서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C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C번에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지 Gardener를 받을 수 있는 Caretak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표면적인 단서도 이용했고 내용적인 단서도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와, 주어진 내용 굉장히 깁니다. 그죠? 이러면 어려울까?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어진 내용, 단서가 많으면 쉽게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볼게요. The growing complexity of computer software has direct implication for our global safety and security. 자, 증가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성장하는 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는 growing 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뭐가 증가를 하게 돼요? complexity, 복잡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증가하는 복잡성의 증가가 has direct implication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에 대한 영향을 주죠? 우리의 세계적인 안전 그리고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복잡해지고 있어. 복잡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좋게도 생각할 수 있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이나 보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복잡성 때문에 어딘가 하나 틈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Particularly as, 특히 뭐 하면서요? As the physical objects upon which we depend. 자, 원래는 upon, depend upon, depend on. 요 upo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원래 뒤에 있다가 관계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인 그런 대상들. 물리적인 대상이 누가 있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의존하는 애가 누가 있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다리, 터널, 그리고 이식 가능한 의약기기, 의료기기,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물리적인 대상들이요. Transform, 바꿉니다. 누구를요? 스스로를 뭘로 바꿔요? Computer code, 컴퓨터 코드로 바꾼대요. 자,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컴퓨터 코드로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Physical object가 컴퓨터 코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모함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물리적인 대상인데 그 물리적인 대상이 뭘로 바뀐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코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코드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물리적인 대상에 컴퓨터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얘가 컴퓨터 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근데 이 컴퓨터 코드가 아직까지 우리의 보안이나 안전 에 어떤 영향을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자, 일단 주어진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잡함. 복잡성의 증가입니다. 증가. 자, 그러면서 특히 뭘 하면서 물리적인 대상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cars 나 나왔죠? 자, 이 물리적인 대상들이 뭐가 돼요? computer code 코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 코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as all this code, 이 모든 코드들이, 어? 코드, 여기 컴퓨터 코드 나왔는데? 그죠? 이 모든 코드들이 grows in size and complexity. 자, 규모나 아니면 복잡성에서 점점 커져감에 따라, 그죠? 성장함에 따라, 다시 말하면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따라서 so too, 뭐도 그래요? The number of errors and software bugs. 에러, 즉 오류와 소프트웨어 버그의 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수도 역시 어떻다는 얘기야? grows,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혹은 에러가 부정적인 이런 에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세계적인 안전이나 보안에 버그가 있고 에러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주어진 박스랑 바로 연결이 되는지 보세요. 물리적인 대상이 코드가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물리적인 대상이 코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모든 코드들은 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 선생님은 좀 더 얘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B로 가볼게요. 자, This is the basis for all malware attacks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se computer bugs. 여기만 딱 봐도 컴퓨터 버그가 나왔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these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버그들. 컴퓨터 버그가 어디 나왔지? Software bugs. 여기 나오는데요. 어? 왠지 그냥 표면적인 단서만 봤을 땐 A 다음에 B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기초가 된대요. 근본이 된대요. 모든 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죠.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의 근간이 됩니다. 그럼 뭐야? 허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악성 코드의 근본이 된다. 근데 그 근본이 뭐야? 이러한 컴퓨터 버그를 이용하는 애들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번이랑 연결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에러나 버그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발전, 얘를 근반으로 해서 더 안 좋은 것들, 보안이나 안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C로 갑니다. 거봐. 뭐가? Physical things가 나왔잖아. 물리적인 것들. 우리가 찾던 거 아니야? 물리적인 대상이 컴퓨터 코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물리적인 대상 뭐가 있는지 볼게요. 물리적인 대상들은요. are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technologies.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대상이 점차적으로 뭐가 된대? 정보 기술이 된대요. 정보를 담은 그런 기술들이 된다고. 그게 뭔데?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데 우리가 타는 컴퓨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대상이 돼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컴퓨터가 내장된 걸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 자동차 같은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컴퓨터 코드가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박스에 대한 부연 설명, 피지컬 오브젝트의 부연 설명,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런 그 부연 설명이 되는 게 바로 몇 번이야. 그렇지. C가 정답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자, 자동차는 이렇고요. 그 다음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도 이제 physical things에 해당이 되죠. 비행기는요, are nothing more than, 뭐보다 더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도요, 이제 날아다니는 솔라리스 박스에 불과하대요. 솔라리스 박스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부착된 거예요? A bucket full, bucket fulls 라고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특히 bucket fulls of 라고 하면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산업적인 통제 시스템이 부착이 된 이 박스, 날아다니는 이 솔라시스 박스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뭔가 내장돼서 컴퓨터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종해서 날아다니는 애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론은 뭐야? 바로 C번의 내용은 물리적인 대상이 컴퓨터 코드가 됐다라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되겠고, 사례 1 그리고 사례 2, 자동차와 비행기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때?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는 게 좋다고? 그렇지. A로 가는 게 좋다고요. All this code가 바로 여기에 있는 computer code를 받는 게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물리적인 대상에 탑재된 그 computer codes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computer codes가 점점 더 어떻게 돼? 그 규모도 커져. 여러 각가지 종류의 물리적인 대상에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규모도 커지고 복잡함도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에러나 소프트웨어 버그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수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o according to by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commercial software, 이 상업적인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has 20 to 30 bugs,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버그를 갖게 된대요. 자, 근데 이게 뭐야? 천 개 줄의 코드마다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버그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래서 이게 5천만이죠? 네, 100만, 1000만이죠. 그치? 5천만의 줄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는 100만 개에서 150만 개의 잠정적인 에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To be exploited. Exploit가 여러분들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냐면요, 단순히 그냥 use나 utilize의 의미가 아니라 착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악용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사용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까지 사실은 넘어가지 않으면 얘가 뒤에 있는 거랑 그렇게 연결이 되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까지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버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어서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B번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근간이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뭘 이용해요? 이러한 컴퓨터 버그들을 이용한다는 얘기. 앞에 있었던 이런 에러와 버그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get the code. 그 코드로 하여금 시키기 위해서요. 기시란 동사는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도록? To do something it is not originally intended to do. 그것이 원래 그 컴퓨터 코드가 원래는 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하도록, 그 코드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컴퓨터 버그를 이용하는 악성, 모든 악성 공격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이 마지막에 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B번이 마지막에 오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as computer code grows more elaborate. Elaborate라고 하면 얘는 labor를 생각하시면 돼요. labor가 뭐야? 그렇지, 노동이라는 뜻이야. 노동을 바깥으로 끌어들여서 계속 내는 거야. 즉, 노력을 들이고. 어떤 물건에 계속 노력을 계속 드리는 거야. 얘는 정교한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말 힘을, 노동을, 노력을 많이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정교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점점 이 컴퓨터 코드가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버그는요, flourish, 창궐하고요, and security suffers, 봐. 버그가 많이 일어나고 에러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보안이 어떻게 돼?
악화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뭐와 함께? With increasing consequences for society as large. 전반적인 세상에 미치는 이 영향이 증가하면서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안보나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CA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이?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CAB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에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는 몰라도 괜찮아요. 뭐 무슨 뭐 줄당 뭐 버그가 뭐가 에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정확하게 모르셔도 충분히 단서로 순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알겠지? 우리가 100% 이 내용의 내용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퍼즐링을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윈에 관련된 거예요. 와, 다윈은 그냥 우리가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설만 생각이 났거든? 근데 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질문입니다. 볼게요. 다윈은요, saw blushing, CASB, A를 비로 보다 라는 뜻이죠. blushing이 뭐예요, 여러분? blush가 얼굴이 확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뭐라고 다윈은 봤어요? uniquely human, 아주 독특하게, 즉 특별하게 human, 인간다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 사실 인간만이 한 인간 고유의 그런 특징 같은 그런 부분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인간다운 인간적인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representing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ing를 쓴 거죠.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an involuntary physical action, reaction. involuntary라는 단어는요. voluntary가 여러분들 자발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in을 붙였으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무의식적인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신체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caused by, 뭐에 의해서 생기게 돼요? embarrassment, 당혹감, and self-consciousness in social environment.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당혹감과 그리고 자기의식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초래가 되는 무의식적인 신체적인 반응이 바로 뭐야? blus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 핵심어가 blushing.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간 고유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근데 어떤 상황이야?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당혹감.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결합이 될 때? 자기 의식. 그것을 인식하는 그 의식이 결합될 때 당혹스러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걸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얼굴이 붉어진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A번으로 갑니다. 첫 달라고 나올 수 있을까? Maybe, 아마도요. Our brief loss of face. 직역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상실이에요. 뭐를 상실해? 얼굴을 상실한대. 얼굴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얘기야? 아니야. 페이스는 여러분들 아, 내 얼굴이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랑 우리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체면이란 뜻이요. 잠깐의 체면을 잃어버리는 게 체면 손실이죠.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이 benefits, 도움이 될 수 있대요. The long-term cohesion of the group. 그 집단의 장기적인 cohesion, 어떤 이 응집성, 이 유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가 잘 유기적으로 융합되기 위해서 잘 연결되기 위해서 잘 이렇게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각기 뿔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이즌 되기 위해서 응집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체면을 잃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지? 명확하게 딱 와닿지 않아. 왜 그럴까? 그치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A번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If we feel awkward, awkward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색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색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죠.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거나, 이거 당혹스러운 거지? 그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or ashamed, 창피함을 느끼는 거. 즉,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근데 언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요. 아까 뭐라고 했어? 사회적인 상황, 사람들이 있을 때였는데. 그죠? 근데 혼자 있다면, we don't blush.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자, B번 쳐달라고는 어때? 우리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반응을 이런 상황에서 느끼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즉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때만 그때 블러싱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볼까요? It seems to be caused by. 그것은 뭐에서 사실은 블러싱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By our concern. 우리의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려, 걱정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What others are thinking of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즉, 사회적인 맥락에서만 우리는 블러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땐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삐본 달락 어때?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 alone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블러싱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others,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서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의식을 할 때,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 의식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블러싱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일 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볼게요. Studies have confirmed that. 연구는 대개하라 확인해주죠. Simply being told you.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뭐라고 듣냐. You are blushing. 야, 너 얼굴이 빨개진다. 라고 듣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것도 brings it on. Bring on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cause의 뜻입니다. 그것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라는 게 바로 뭔데. 그렇지. Blushing이 되겠죠. Blushing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좀 당황한 것 같기는 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거죠. 야 상미야 너 얼굴 빨개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바로 얼굴이 확 더 붉어질 수 있지. 그지? 그 말만 들어도요. 자, we feel as though. 우리는 마치 뭐인 것처럼 느껴요. As though 아니면 as if 같은 표현입니다. As though나 as if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렇진 않은 건데 그런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can see through. 통과해서 보는 것처럼, 꿰뚫어 보는 것처럼요. 어디를 통과해? 우리의 피부를 뚫어서, 그리고 into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눈이 우리 피부를 뚫고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마치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를 찾아서 가봐야 되겠죠. C번 가볼까요? 자, 하지만 한번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why we sometimes want to disappear. 자,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원해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When we involuntarily go bright red.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질 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달아나고 싶을기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달아나고 싶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란 뜻이죠. Why를 뭐만은 반면에 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면 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아니 나 여기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그냥 정말 공간이동을 해서 날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렇지만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요. argue that, that idea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실제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 A positive social purpose. 긍정적인 사회적인 목표에 역할을 한대요. 지금 사회에 이로운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C번을 앞부분을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blushing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아, 사라지고 싶어 라는 그런 뭐 정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말고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인 긍정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붉어질 때요. 그것은 신호이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대절입니다. 볼게요. We recognize that social norms.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규범이 has been broken. 깨졌다라는 거. 어겨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줄 서 있는지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줄 서 있는지 모르고서는 어떤 사람이 뒤에 섰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여기요, 줄 선 거예요. 뒤에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빨개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때 줄 선다라는 건 사실 순서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깨졌다라는 걸 인정할 때 인정한다라는 그 표시를 나타내주는 거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뭐야? 이 실수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기도 하죠. 인정과 사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사실은 선생님이 살아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실수를 실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나게 큰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얼굴이 붉혀지는 건 뭐야?
사회적인 구성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A로 갑니다. Maybe our brief loss of face. 그렇지. 이제는 이제

loss of face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가 체면을 잃는 것이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그 집단의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cohesion, 응집력, 사람들을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응집력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흥미롭게도요, 누군가가 얼굴이 붉어져요. After making a social mistake, 사회적인 실수를 한 다음에 얼굴이 붉혀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줄서 있는지 몰랐는데 뒤에 사람들이 쭉줄서 있는 거 나중에 안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사회적인 실수를 했구나라고 했을 때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어. 그러면 그랬다면 그들은요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은 뭐라고 보여질까요? In a more favorable light, 좀더더 우호적인 관점에서 비춰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몰랐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 실수했구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거란 얘기입니다. 뭐보다 than those who don't blush.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보다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 그럼 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뭐야? 뭐야? 저 사람 알면서도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호의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B, C, A의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다. 그죠? 좋아요.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은 water flea에 관련된 거야. flea가 여러분들 벼룩입니다. water flea는 물벼룩이죠. 물벼룩이 어떤 앤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얘를 그냥 A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아무런 그냥 기호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아, 심리적인 압박이 느껴지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Fascinating이라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 매혹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매력적인 종 in water flea, 물벼룩은요, exhibit 보여줍니다. A kind of flexibility. Flexibility 계속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유연성이에요. 자,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그 유연성은 바로 뭔데? Evolutionary biologists call adaptive plasticity. 진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적응적인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적응적인 가소성. 가소성은 또 뭐야? 근데 여러분들, plasticity라는 표현이 의외로 영어 지문에 많이 나와요. 아, 얘는 가소성이라는 건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연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적응적인 가소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그 유연한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좀 그냥 아, 유연성이랑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 물벼룩에 대한 내용이요. 물벼룩이 뭘 한대?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한대. 적응을 하는 가소성.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 이걸 이제 그냥 우리가 유연성, flexible, flexibility,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번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That's a clever trick. 그건 아주 영리한 trick, 묘책입니다. 속임수라는 뜻도 있지만 묘책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했어야 얘가 묘책이라고 하거나 속임수라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A번은, 이걸 묘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 어떻게 하길래 이걸 묘책이라고 하는지, 트릭이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따가 안녕. B 가볼게요. If the baby water flea. 자, 시작 좋습니다. 왜 선생님이 시작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그치. 일반적인 이런 설명을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물벼룩 중에서도 아기 물벼룩에 관련된 거예요. 새끼 물벼룩에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새끼 물벼룩이 is developing. 발달이 되고 있어요. 발달시키고 있어요. 어디에서? Into an adult. 뭘로? 성체로요. 성체로 발달시키고 있다는 게 뭐야? 성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물벼룩이니까 물 속에서 자라겠죠. 그죠? 자, 물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That includes the chemical signatures of creatures that prey on water fleas. 물벼룩을 prey on. 먹고 사는 애가 있어. 포식자야. 그러면 물벼룩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 생명체의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물. 그러니까 포식자가 내뿜는 그 화학 물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물에서 살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성체가 되고 있는 아기 물벼룩에 관련된 겁니다. 걔가 거기에 포식자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채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if절이에요. if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끊기는 거야. 포식자가 있는 곳이랑 같이 살면, 있는 포식자랑 같이 사는 거죠. 그죠? 주변에 있는 포식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it develops. 그 아기 물벼룩은요, 발달시킵니다. A helmet. 야, 재밌잖아요. 헬멧을 발달시킨대. 머리 투구. 머리 쓰는 거 단.

하는 걸 발달시키고 and spines. spine이라는 단어가 앞에 보시면 가시돌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기제들을 발달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왜? 거기 나오잖아. To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s. 이 포식자들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끔, 지키게끔 이렇게 장치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야, 그럼 이거 쉽지 않겠다. 보니까 if the water around it, 그 아기 물벼룩 근처에 있는 물이 만약에 doesn't include the chemical signature of predators, 포식자가 있다라는 그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럼 위에 있는 상황은 포함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the water flea, 그 아기 물벼룩은요, 그 물벼룩은 doesn't develop these protective devices, 이러한 보호 기제, 보호 장치들을 발달시키지 않을 거예요. 똑똑하네. 그치? 필요할 때는 발달시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발달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똑똑하네? 뭐라고? 똑똑하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지. Clever track. 어때? 나쁘지 않아요. B에서 A로 갑니다. 자, 이것은 아주 영리한 묘책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Because producing spines and helmet.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보호 장치들, 보호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야? 에너지가 들잖아. 그치?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energy. 에너지 측면에서요. 그리고 and conserving energy. 에너지를 사실은 보존하는 거, 지키는 게 is essential for an organism's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사실 생명체가 생존하고 그리고 생식을 하는 그 유기체의 능력에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거잖아요.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죠?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만드는 걸로 쓰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더 중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거니까요. The water flea only expands the energy. 그리고 그런데 그 물벼룩은요, 오직 그 에너지를 씁니다. 필요되어지는 때, 뭘 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질 때, 이런 스파이나 헬멧, 가시돌기나 머리투구를 만들 때, 그것이 필요할 때, 그때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땐 발달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발달시키지 않는, 이게 바로 필요할 때만 하죠 라고 해서 B에 썼던 내용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줍니다. 예쁘게. 그죠? B에서 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누구의 위치가? C 위치가 중요해요. 가볼게요. 자, so 그래서요, it may well, may well 이라는 건 아마도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뭐일 거예요? Be that this plasticity, 이러한 가소성. 따라서 이러한 가소성이 뭐야? Adaptation. 바로 적응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는 지금 가소성이 곧 적응이다. 적응의 상황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 유연성을 보이는 건,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하고, 그렇지는 않은, 바로 그게 뭐야? Adaptation. 적응이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adaptive plasticity. 라고, 박스에서,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최종 결론 아닙니까? 그죠? 계속 볼게요. A trait that came to exist. And a species. 한 종에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그 특징. 그 특징은 왜 발달시키려고 해요? It contributed to. 그것이 기여하기 때문이죠. Reproductiveness. 바로 생식의 적합성을, 생식의 적합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There are many cases. 많은 사례들도 있어요. Across many species. 많은 다른 종들에 걸쳐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뭐 하는 사례들?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이런 adaptive plasticity. 적응적인 가소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종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가소성은요, is conducive. 어때요?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적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there is sufficient variations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충분한 변화, 충분한 차이, 차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죠? 충분한 차이가 있을 때, 포식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적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 발달, 그렇지 않을 때 발달하지 않아. 그래서 C가 마지막에 어때요? 괜찮습니다. 정리의 맥락으로는요. 따라서 라는 부분도 앞에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런 가소성이라는 건 일종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지 라고 정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B, C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건 정답이 1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 어땠어요? 좀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머릿속에 그려보면, 머릿속에 그리는 게 어려우면 옆에다가 살짝 그려보면 훨씬 쉽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when two natural bodies of water. 벌써부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두 개의 자연적인 물의 몸. 아, 수역입니다. 수역. 두 개의 이런 다른 수역. 물이 있는 그 부분. 이쪽에 물이 있는 부분과 이쪽에 있는 부분.
근데 그게 자연수역이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두 개의 다른 자연수역이 수역이 stand at different levels, 다른 수위에 있다면 두 개, 뭐 이쪽에 호수가 있고 이쪽에 강이 있어. 다른 수역이 그것도 다른 수준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수위가 다른 거니까 한쪽은 높은 곳에, 한쪽은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building a canal, canal, canal이라고 있고요. canal이라고 하면 얘는 운하입니다. 자, 운하를 만드는 거. 어디 사이에 운하를 만드는 거? Between them. 이 두 개의 다른 수역 사이에 운하를 만들어내는 것이 present a complicated engineering problem. 복잡한 공학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부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좀 그려볼까? 여기가 강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 호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역을 연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위쪽에 있어. 땅이 있을 때 여기 위쪽에 있고 얘는 땅이 있으면 여기가 땅이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야. 강이 이렇게 아래쪽에 강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 두 개의 수역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지? 배나 보트나 이런 거 막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공학적인 문제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요. The upper gate open. 벌써 이상한 거 알겠죠? 그런 다음에 위쪽 문이 열려요. 그럼 뭐야? 아래쪽 문, 위쪽 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번, 안녕, 이따 봐요. When a vessel. 자, vessel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선박입니다. 선박이 뭐 할 때? It's going upstream. 위로 올라갈 때. 이것도 뭐야? 뭔가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얘가 뭐 열리고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C번도 가보겠습니다. To make up for. 자, make up for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제 보충하다, 상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를 상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The difference in level. In level이라는 건 바로 water level이 되겠죠. 그 두 개의 다른 그 수역, 수위, 그죠? 물의 수위,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그 수역들의 그 수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수위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상쇄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engineers 아까 공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공학자들은요 stay closed 어떻게 해요? 공학자들은 만들어냅니다. One or more water stops. 자 이제 드디어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 이상의 물의 계단을 만들어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locks라고 부른대요. locks라고 부르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자 머릿속에 아직 안 그려집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뭐 하는 애요? 이 locks라는 건 carry ships or boats 배나 혹은 보트를 선박이나 보트를 나른대요. 어떻게 날라? 어디로 날라? 위나 아래쪽으로 뭐 사이에? 그 두 개의 다른 수위 사이에요. 위쪽에 있는 호수와 밑에 있는 강 사이에 어떤 걸 이렇게 놔서 두 개의 계단을 만들어줘서 하나 이상의 계단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배나 선박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애를 lock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lock. 이 lock, lock는요. It's an artificial water basin. 인위적인 물로 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를 만든대. 근데 it has a long rectangular shape. 그것은 아주 긴 rectangular,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and with concrete walls, 콘크리트로 된 벽이래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된 벽이에요. 그리고 위쪽은 여기 있는 호수야. 아래쪽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강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이 두 개의 수역을 연결하는 그 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일종의 인위적으로 만든 물 웅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pair of gates at each end. 각각의 끝에는 여기 끝에는 뭐가 있어? 게이트가 있대요. 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뭐야? 일종의 물의 웅덩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의 웅덩이. 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어쨌든 얘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호수는 여기 위쪽에 다른 수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호수.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이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준대.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선박이 나오죠. C로 장치를 먼저 설명해주고 자 선박이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상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the upper gate 위쪽의 문은요. 어떻게? stay closed. 여기는 닫혀 있어요. 자 as the ship enters the lock at the lower water level 낮은 수역에 있는 그 로크로 배가 들어갈 때 자 그럼 어디로 배가 들어가? 여기로 배가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는 닫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열려 있어야겠지.
배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the downstream gates 아래쪽 문이요.

0: close 닫혀요. 자, 얘가 여기 지금 배가 들어와 있어. 자, 배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 이제 닫혀. 닫아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지? More water is pumped. 물이 펌프가 되어서 the basin 안으로 들어간대요. Into the basin. 물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물이 점점 더 차는 거야. 점점 차면서 어떻게 하겠니? 배를 들어 올리겠죠. 그죠? 그럼 배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The rising water.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이 물이 들어 올립니다. 그 선박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Of the upper body of water. 그 밀의 위쪽에 있는 물의 수위까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큰이배 선박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오케이. 자, 이제 뭐할 차례야? 생각해봐. 그치. 얘가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애니까. 이제는 위쪽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러면 가볼게요. Then, 그런 다음에 the upper gate opens. 맞지? 위쪽 문들이 열려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배가 지나가죠? See through. 거길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위쪽으로 호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for downstream passage. 자, 이번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런 그 아래쪽 그 상류가 하류죠, 그죠? 하류의 그 통로 통과를 위해서는요,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배가 내려오는 거예요. The process works the opposite way. 정반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정반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까 위쪽에 호수가 있었지,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 강이 있었어. 그럼 이 호수에서 다시 얘를 내려서 강으로 보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 위쪽에 있는 문이 열리겠지? 위쪽에 문이 열려서 얘가 들어가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물을 쫙 빼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요 정도 수위까지 되면 이제 강이랑 똑같아져. 그럼 이제 문을 열어서 얘가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높은 수위, 낮은 수위에 있는 물 수위가 다른 곳을 선박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공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은 내용 볼게요. 자, 배는요, 들어갑니다. 입장해요. 자, 어디로? 럭으로 들어가요. 그 로크가 어딘데? From the upper level. 위쪽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이 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물이 어떻게 해요? As pumped from the lock. 그 로크에서 빠져나가죠. 그죠? 자, 뭐할 때까지? 그 배가 is in line with. 뭐랑 일치될 때까지? 낮은 수역과 일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쪽 수역의 부분과 일치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물이 쭉 밀려서 나가라. 라고 해서 강 쪽으로 가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CBA,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A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오기가 어렵죠. 딱 봐도 upper gate가 열립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루어져요. 정반대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와주는 것과 뒤에 있는 상황이 반대로 이루어진 작동하는 상황인지를 알아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C는 뭐야? 그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공학적인 장치인지를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C번은 아주 우리한테는 도입부로서는 매우 소중한. 얘가 없이는 나머지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C번을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쭉 올라가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운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접근을 했죠. 다른 수위, 두 개의 수역이 있는데 다른 수위, 위쪽에 있는 상류와 하류, 요두 개에 있는 그 수위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선박이나 보트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라는 거 역시 앞에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니까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게이트의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갈 때라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주어진 이동하는 상황의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여기에는 주어진 이 내용에서 수위가 다른 위아래 상류와 하류의 수위가 다른 부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좀 맞추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공학자들이 한개 이상의 물의 계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의 계단이 맞죠. 여기 있는 베이슨을 만들어서 한 단계 이렇게 높이는 거, 두 단계 높이거나 만약에 진짜 이 차이가 높아, 그러면 계단을 하나, 둘, 세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올렸다가 또 위로 올렸다가 또 닫았다가 또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한개 이상의 계단을 만드는 건데 이걸 로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크가 배나 선박이나 보트를 위아래로 올린다고 얘기해서 이동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뭘 이용해서요? 이런 두 개의 단계를 이용해서요. 두 개의 수역에, 두 개의 수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위에 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로크가 바로 이렇게 생긴 애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물의 일종의 웅덩이가 돼서 그 물의 웅덩이에다가 물을 쫙 채우게 되면 배가 따라서 올라가고 또 얘를 내리려면 물을 쫙 빼서 내리면 되고 그 과정이 B와 A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C, B, A의 순서로.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잘 그리면서 아니면 옆에다 살짝 메모를 하면서 그리면서 보시는 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쉬워지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톡톡포카 오늘의 선물 Voluntary라는 단어가 네, 자발적인 자원봉사라는 뜻이잖아요. Volunteer,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다. 그죠? 예, Voluntarily라고 하면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Involuntary라고 하면 무의식적인. 여기다 ly를 붙이면 무의식적으로라는 부사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딱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나중에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의미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네 문제 우리 순서찾기 문제 남아있습니다. 순서찾기랑 그 다음에 다음 파트 무슨 파트? 네, 문장 삽입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우리 순서 잘한 것처럼 문장 삽입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역시 단서 찾고 만나자.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4강에 오셨어요. 우리 13강까지 어떤 내용 다루었냐면요. 관계사에 대한 부분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개념 다 안 끝났거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당연히 연결어의 활용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접속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접속사나 혹은 관계사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관계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접속사.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썼냐면 가능한 만한 예시들을 쌤이 주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기로 했었어.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예문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The boy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거든. 자, 그 남자아이는 결석했다. 자, 왜 결석을 했냐면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ecause는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사인 걸 알았냐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 was ill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아,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because 접속사 뒤로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봐봐. I didn't go out.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 Because 다음에 얘들아 뭐가 있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네.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문장이 와서는 안 돼. Because of the bad wea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아,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뒤에 because of 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오면 우리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쌤이 가져온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는요, 시행했습니다. 아주

접속사라고 했었지.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왔는지 한번 보자.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봐.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 도시는 엄격한 교통법규를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어?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despite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from local drivers. 그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얘들아,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지만, 아,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면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올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더긴 문장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방금 문장으로, 예문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Wisdom is acquired not bu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자,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데 not a but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아, 나이에 의해서, 즉 연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에 의해서 얻어진다? But by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건데 그 표현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not A but B라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냐면, 얘들아,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표현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럼 다음 예시 한번 볼까? Modern technology allows us both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and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문장 구조 보자고 했었지. 무슨 문장 구조가 보이냐면, 그 현대 기술은 allows us, 우리에게 허용해준다. 무엇을 허용해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보이실 겁니다. 얘를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A와 B 둘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다라고 지금 볼수 있어. 자, 무엇을 허용해 주었냐면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하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이 to communicate 그리고 to access, 이두 가지의 형태가 동등한 형태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상관 접속사에 연결되는 두 개의 어구는 어떤 형태,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관 접속사 몇 개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면, not A but B라고 하는 게 방금 예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not A but B,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A, B, 이런 애들은 어때야 된다?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거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어? B as well as A라고 나오고 있는 이 표현들도 역시 A, B 같은 문장 형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Both A and B, 이것도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본 거고요.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 Either

or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 혹은 B, 즉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A 또 B도 둘다 아닌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either 다음에는 얘들아 or 이 오고요. neither 다음에는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그런 애들은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쌤이 원래는 예문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법칙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사실 앞부분에서 다 살펴본 거야. 그래서 이 설명 한번 먼저 볼게, 얘들아.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지.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뭔가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겠다. 왜?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면요. That's exactly what I think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 살펴봐야 돼? 문장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없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러면 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온 것도 괜찮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I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없네. 그러면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This tells me that there's no one I can trus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대신 뭔지 파악하려면요. 얘들아, 문장 앞에 봐야 돼. That 앞을 봤더니 얘들아 me라고 하는 나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나는 얘들아 얘 수식을 받는 애일까? 아니에요. 얘 선행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어때요? There is no one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 올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쌤이 준비한 예문 두 개도 마저 한번 보면요. Educators should focus on 교육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면 what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지. 자, 불완전한지 볼까?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없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곳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자, 마지막 문장, The recent study prov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연구는 증명한다. 자, 무엇을 증명하냐면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잘 배운대요. 언제 더잘 배운대? 그 학생들이 그 과목에 관심이 있을 때더잘 배운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 뒤에 살펴볼 거야. 일단 앞에 봤는데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어. 동사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거예요. Students learn better. 학생들은 더잘 배운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어에서 이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정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크업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겁니다. We would better write a list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할 거냐면요. What일까, that일까, 지금 그거 고르는 거거든. We need to pack. 우리가 싸야 할그 목록을 작성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what이냐 대시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어도 되지. 근데 요 앞부분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 세, 목록을 쓰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고요. 두 번째, neither the television. 얘들아, 이거 방금 쌤이 강조했었어. nei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연결된다? or이 아니라 nor 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A, B 둘다 아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neither the television nor the video worked prope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상관 접속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과 비디오 둘다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되겠고요. The answers of team A were better than thing of team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비교급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bett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 줄 거야. 그러면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괜찮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앞에 명사 누구를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앞에 명사 누구를 받았어? answers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았잖아. 그러면 that이 아니라 those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나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 will tell you the reason.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어떤 이유를 말해줄 거냐면 여기 which가 나올까, for which가 나올까 이거 기출 문제에서도 진짜 많이 나온 포인트였어. 그치?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였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뒤에 문장 한번 보자. She lied to her friends. 그녀는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가 나와주는 게 맞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B번으로 넘어가면요. 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I read an article where the scandal was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계 부사 where가 들어가는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봐야 돼?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봤더니, 오케이, 선행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은 관계 부사가 오려면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볼게요. The scandal was described,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캔들이 완전하게 묘사된 그 기사를 나는 읽었다 라고 하는 거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하면 이때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오는 거는 맞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때 where 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황,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관계 부사 where를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요. Hindus purify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제기대명사 오면 뭐 생각해 보기로 했냐면, 목적어에 있는 이 친구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 자, 힌두교인들은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을까? 맞지, 얘들아. 스스로를 정화하지 누구를 정화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bathing in the river G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해서 목적어에 나오는 이 대상과 주어에 나오는 이 대상이 같은 인물이니까 제기대명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기대명사 쓴 것도 괜찮았고요. 7번 문장 보면요.
The photographs, 사진.

사진은요, were taken at the mid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낮에 찍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진이 한낮에 찍어졌는데, which is difficult time to shoot at the bea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한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한낮에라고 하는 시간은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위치가 괜찮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니?라고 확인을 한다면 두 가지 봐야 돼.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자, 선행사 midday 한낮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안전해야지. 관계대명사잖아.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불안전하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사진은 찍어졌는데요. 한낮에 찍어졌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바닷가에서 사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때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니?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바로 앞에 시간이 나오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뭘 따져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때 위치 나온 것도 잘 나왔고요. 마지막 8번 문장 보면요. The authorities, 그 당국은 decided to close it. 그것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all their efforts to save the sch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와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뒤에를 봤더니 all their efforts, 모든 그들의 노력. 자,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냐면 학교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뭐가 왔어? 명사구가 왔어. 자, 명사구가 오면 여기 접속사 오면 안 되지. 뭐가 와야 될까?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despite이라고 하는 전치사나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번 문장 보면요. I don't know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얘들아, 그러면 의심이 되어지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게.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뒤에 문장 보자. Our student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네. 그럼 뭐가 와야 돼? 관계 부사가 와야지.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관계 부사 how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관계 부사가 오고요. 10번 문장, you must not tell you. 너는 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얘들아. 지금 너가 너에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목적어와 여기 등장하는 주어가 어때?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you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재기대명사 yourself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되냐면 you can't do this or you can't do that. 너 이것도 못하고 너 저것도 못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랑 목적어에 있는 대상이 같죠?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못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할수 있어. 아, 이거 좀 쉬운데? 여러 번 해보니까 할수 있어.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요. Electric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기 자동차는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traditional 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그 전기 자동차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비교군이 누구야? Electric vehicles, 그 전기 자동차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돼야겠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one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차들이니까 복수형으로 ones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12번이요. Scientists have found, 그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what?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ver a jumbo jet's w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공기의 흐름은 흐름인데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is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대. 얘들아, more complicated than 무엇보다 훨씬 더 복잡하냐면 That over a jumbo jet's w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보 제트기의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앞에 나오는 airflow를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때 왜 what이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과학자들은 찾아내었다, 발견해내었다. 무엇을 발견해내었냐면 이때 what이 들어가려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런데 뒤에 문장 보세요.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얘들아.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what이 와서는 안 되고요. 뭐가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냈대?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대. 뭐보다 그 전보 제트기 위에서 흐르는 그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체크업 테스트의 마지막 다음 그래프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 거예요. Using a specially developed websi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using 이 분사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뭘 찾아야 돼? 제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주체 누구야? 이때 등장하는 they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주체 되겠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offered more than 14,000 people the opportunity to download fre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줬대?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한 거야? 사용 한 거잖아. 그럼 오케이,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using이라고 하는 ing 표현 나온 거 괜찮고요.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해 내었는데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자, what이 오는 자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 얘들아, what이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기 순위가 주어진 그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select,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어?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가 Favorite choices,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쳐! 그러면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what에서 중요한 건 뭐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지.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이번의 what은 뭐라고 고쳐줘야 된다? 접속사 대스로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댓 이하를 발견해 내었대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냐면, The website claimed were. 얘들아, 여기도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해? 동사 붙어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부분을 싹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 동사 부분이 삽입되어진 거죠. 그래서 the website claimed, 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선택 많이 한 노래는 이거예요 말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3번에 있는 what은 괜찮을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보자면요. were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잘 오고 있고요.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더라도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체크 테스트까지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볼 건데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day, 오늘날에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what it was a century a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발명의 세상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어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한 세기 전의 발명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어떤 점이 다를까? The day of the solitary inventor working on his own are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고독한 발명가가, 근데 그 고독한 발명가가 누구냐면, working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working his own 이니까 그 스스로 일하는 그 고독한 inventor, 발명가가 있는 그 날들은 이제는 are gone.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아, 발명가들이 뭔가 혼자서 하지는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To oversimplify,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과잉 단순화를 시키자면, basic ideas,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요, bubble o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끌어 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부글부글 끌어 넘치는데 어디로부터 끌어 넘치냐면 of university and laborat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마구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나 봐. 자, 그런데 실험실이나 대학은 대학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뭐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봐야 되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거 너무 잘 썼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런데 그 대학과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냐면 a group of researchers. 여러 명의 연구원의 한 그룹이 서로 함께 일하는 그 실험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새로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여러분 암기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both A and B 사이에 A와 B가 같은 형식을 띄어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both major breakthrough 엄청 큰, 굵직한 그런, 여기서 breakthrough라고 하면 발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엄청 핵심이 되는 발견, 뭐와 같이,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명체의 유전적인 구조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발견과 and smaller one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ones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이때 ones는 문장 똑같이 연결해 주라고 했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breakthrough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ones라고 해서 아, 복수형 대명사 쓰는 거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큰 그런 발견들뿐만 아니라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다 같이 실험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그 smaller ones, 더 작은 발견들은요, such as 어떤 거냐면요,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초 화학에 있어서의 발전이나 혹은 수학에 있어서의 발전과 같은 조금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이 부분은 내 거야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played littl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역할을 못 했대. 어디에서? In promoting basic sc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초 과학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라? 발견은 다 같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여전히 강조해주고 있고요. 문법 한번 보자면 in이 뭐야 얘들아? 전치사야. 자,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동명사 promoting 온거 괜찮네요. 맞지? 그랬을 때, Academia believes in open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계는 무엇을 믿냐면 open architecture, 어떤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meaning that 어떤 것을 의미한대? 얘들아, 그럼 이때 대시 어떤 대신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관계사 대실지. 관계 대명사 되실지 혹은 접속사 되실지 그거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the knowledge,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that research produ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 만들어내는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때야 된다? 개방적이어야만 한다. 즉, 대중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that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 얘들아, 얘는 뭐야?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보니까 주어 선행사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 되시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때 that은 뭘까?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knowledge should be made public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접속사 that으로서 잘 쓰이고 있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to encourage innovation, 뭔가 혁신을 촉진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 Made public, 뭔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reat scientists,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 are driven b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대요. 어떤 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 inner qu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내부에 있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 전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한 그 내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he extrinsic reward, 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적인 보상인 거고,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that matters mo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동사가 나올 자리가 맞아?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the extrinsic reward라고 해서 주어가, 얘들아, reward. 단수 주어야. 자, 단수 주어가 왔는데 복수 동사가 올수 있어? 복수 동사가 올수 없지. 지금 우리를 이 앞에 나오는 them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에 얘 맞춰줄 거야? 라고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낚이면 안 되지. 자, 그랬을 때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잡아야겠습니다. 외적인 보상 뭐야?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인정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정말 일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았고요.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오고 있어? Leonardo da Vinci.

다빈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널리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 자, Leonardo da Vinci was one of the most learned and well-rounded person ever to l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 다음에 one이 나오고 있어, 얘들아.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야?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The entire universe from the wing of a dragonfly to the birth of the earth was일까, were일까?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동사 자리가 맞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동사가 나올 건데 너 주어 누구로 잡을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주어 누굴까? From A to B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싹 걷어내 보면 진짜 주어가 보이죠? 진짜 주어는? The entire universe.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 자, 뭐부터 뭐까지? From the wing of the dragonf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잠자리의 날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birth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지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우주는 여기가 주어야. 그럼 얘들아, 전체 우주. 단수야, 복수야? 누가 봐도 단수로 잡고 있네. 그럼 was로 잡아야지. 이런 전체 우주는요, was the playground of his curious intellig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지적 호기심의 놀이터였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구나 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did Leonardo have some mystical or innate gift of insight and inv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 레오나르도는요, have a mystical, 굉장히 신비하고 innate gift 이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뭐에 있어서? of insight and inv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찰력이나 혹은 뭔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혹은 or was his brilliance learned and ea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이러한 비범함이 정말 배워지고 얻어진 걸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인가? 혹은 배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나와. 그치? 궁금하겠죠? 배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모양인데. Certainly, he had an unusual mind. 당연히 그는 아주 비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An uncanny ability to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uncanny 하면 초인적인이거든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무엇을 볼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들아, 내시올까 와시올까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앞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오케이.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Other didn't see라고 해서 불완전해. 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 그럼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이 와줘야겠지. 자, 그래서 그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분명히 그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힘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것. 을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할 때 쌤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그 포인트도 한번 같이 짚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The 6,000 pages of detailed notes and drawings present clear evidence of diligent, curious stud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6,000장이 넘는 페이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노트들이나 혹은 drawings, 그림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presen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 어딨어?
6,000장이 넘는 그런 페이지들이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6,000장이 넘는 그 노트를 썼고, 그리고 그림들을 그렸다는 그것은요, present clear evidence,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냐면, of a diligent, curious stu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랬을 때 a perpetual lear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erpetual 하면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었대요. 뭐에 있어서 in laborious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laborious라고 하면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in laborious, 부지런히 무엇을 추구하는 학생이었대요?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who was constantly exploring, questioning, and tes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다? Who was constantly, 정말 끊임없이 탐험하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testing,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한,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한 그런 굉장히 노력형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who는 그럼 당연히 뭘까? 관계대명사 후겠지. 왜?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리고 앞에 나오는 누구를 꾸며준 거야? Perpetual learner이라고 하는 그 배움의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얘 관계대명사 후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expanding your mind,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to being crea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창의적이게 되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inve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까, 혹은 inv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까,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둘 중에, 동사가 나올까? 동명사가 나올까? 이거 결정하려면 뒤에 뭐를 봐야 돼? 뒤에, 아,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랬더니 얘들아, 뒤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면, invest 혹은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is 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두번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invest는 안될 거고, 해석 한번 해보자면,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배움의 기회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investing, 투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one of도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one, 이 부분이야. 그래서 너가 너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 가장 훌륭한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오케이. 자, 쌤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었는데, 여기 gift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you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면 되겠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같이 짚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최신 문항이죠.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최신 트렌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물어볼까?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Honey can be eaten by itself or mixed with other ingredi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 있잖아요. 꿀은요, can be eaten by itself. 그대로. 그것만으로도 먹어질 수 있고요. 혹은요,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다른 재료들과 섞어질 수도

나무로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natural or pure honey has had no additives,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천연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순수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had no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뭐가 없대? additives 이라고 하면 첨가물이죠. 천연으로, 즉, 뭔가 그 벌들이 모아온 그런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첨가물도 없고요. 하는 주체를 찾으라고 했지. 자, 얘 주체 누구야? referred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분사구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였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누군지 살펴보니 honey야. 그치, 꿀.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이요. refer to as undilu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묽게 되어지지 않았다. 고 일컬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꿀이잖아. 얘들아, 꿀이 스스로를 언급해? 언급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래서 refer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온거 너무 잘 왔어. 그래서 저희는 희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꿀은요,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싸대요. 뭐보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석되어졌다고 일컬어지는 꿀들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랬을 때이 referred가 괜찮은 이유는 이 주체가 꿀인데 꿀이 스스로를 언급할 순 없고 언급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과거 분사 쓴거 너무 잘 썼고요. Natural honey, 이러한 천연 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뭐라고 또한 불려질 수 있냐면, blended honey라고 불려질 수 있대요. 아,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위치 나왔어. 얘들아, 이제 반갑지.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자리가 맞나를 한번 살펴보려면, 일단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 자, 선행사라고 해서, blended honey, 혼합꿀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 문장이 그럼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거든. 한번 볼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어라?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관계 부사가 올 자리네. 자, 그럼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벌써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번에서 우리는 답 고를 수 있게 됐어. 그치? 문법 잘하면 문제 빨리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혼합꿀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그 꿀은요,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혼합꿀에서는 꿀들은 꿀들인데 다양한 곳에서부터 온 꿀들이 are blended together 함께 섞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합꿀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Not A, but B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는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었잖아. 그때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가운데 연결된 얘네들은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된다.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섞여진 건 아니야? 그 벌들에 의해서 섞여진 것은 아니고요. But by human processors and distribu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뭔가 유통업자들이나 인간의 processor, 생산자들에 의해서 섞어진 거죠. 어떤 단계 이후에 in stages after the honey has been collected 그 꿀들이 모아진 그 단계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섞여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른다라고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미 문법 문제는 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Blending is frequently done for taste as well as marketing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꿀을 섞는 행위 자체는요, 종종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대요? 뭐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났대? 맛 때문에 일어났대. 자, 왜맛 때문에 이렇게 꿀들을 섞었냐면, Especially since some consumers find the darker honey too str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몇몇 소비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얘들아,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 오형식 동사죠? 그 darker honeys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섞이지 않은, 그 섞이지 않은 꿀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하지 않은 꿀이 너무 강력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들아, 형용사 strong이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땡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can make it more pala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 자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꿀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꿀 만드는 회사들이 섞었겠죠. 그래서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고요. And also gives more uniform flav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통일성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해 줄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비슷 통일감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냐면, producers and retail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매업자들이나 혹은 그 꿀을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래. 왜냐면 얘들아, 누구는 어떤 똑같은 꿀을 샀는데 누구는 너무 강한 맛이 나고 누구는 너무 덜한 맛이 나게 된다면, 너무 순한 맛이 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있어서 who feel the need to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여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꿀을 만드는 사람,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자, 앞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도 무슨 형?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너무 잘 나왔네.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꼈냐면요. 보장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Reliable and unsurprising, typically mild flavors to their custo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소비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만하고 놀라지 않을 만한, 내가 뭔가 항상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네? 라고 놀라지 않을 만한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clov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클로버라고 하는 꿀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그리고, its mild flavor, 그것의 아주 순한 맛과 향은요, have become familiar to many Americ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5번 it's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애를 대명사로 받는 걸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mild flavor, 순한 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앞에 나오는 clover,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clover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순한 맛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clover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it를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4번 문제로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열공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킹 여러분. 고500 부트캠프 정희쌤입니다. 우리 벌써 내신 만점 5강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또 재미있게 열심히 마시멜로도 잡고 당근도 잡으면서 열심히 한번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집은 다시 보면서 다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예상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형 편의 주제 파악 문제들을 끝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목 파악 문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파우스 누르신 다음에 먼저 내가 오늘 나갈 지문 안 읽었다? 그러면 제가 자료실에다가 이거 진도 맞춰가지고 해당 지문만 쏙쏙 뽑아서 교환 따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먼저 한번 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특강 단어장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 파악 문제 3번 엑서사이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로지컬 플로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인간의 인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의 한계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모델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네요. 뭐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보는 관점은 행동주의만큼이나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행동주의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보는 것은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컴퓨터로 은유하는 거 이거에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말과 결이 맞죠.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일부는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개인의 외부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브루너는 인간 인지를 이해하는데 서사와 이야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liance, 의존이에요. 뭐에다가 의존하는 거냐면 on the computer as a model.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의존인데 뭐로써? As a model for the operation of human mind.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작용. 인간 마음의 operation 하면 여기서 작용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위한 모델이니까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 대한 모델, 그거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컴퓨터에 대한 의존은요. may well 하면은 아마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도 prove to be 모호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as limited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모만큼

하면은 비유 또는 은유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결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썸. 썸은 여러분 앞에서 나왔었던 심리학자들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 심리학자들이 나왔으니까 이 한계를 인지를 했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그리고 그 뒤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Some others 구조 잘 받으시고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have turned to 어디 쪽으로 눈을 돌렸냐면 culture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As a way of understanding. 이 뒤에 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화 인류학을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뭘 이해하냐면, the factors에다가 밑줄 먼저 그어두세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 바탕으로 하이라이트 쳐둔 부분은 여러분 빈칸추론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the factors 부분에다가 따로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요인이냐면,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뇌 바깥에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요인이냐면 that help 여기가 여러분 지금 또 팩터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that help the individual 그러면은 그 개인을 돕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돕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걸그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는 그 요인인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뇌, 특정한 인간의 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바깥에 있는 어디에다가 여러분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문화 인류학에다가 눈을 돌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들여다봐선 안 되니까 문화 인류학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others, 다른 사람들은 such as Jerome Bruner와 같은 다른 사람들인데 이 제롬 브루너가 누구냐면요. One of the founders, 창시자 중에 한 명이래요. 어떤 창시자? 인지 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제롬 브루너 같은 사람들은요. 즉, 아까는 문화 인류학에 의존했다면 여기는 이제 인지 심리학 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find that 뭐를 발견했냐면 the computer analogy. 컴퓨터를 우리 아까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메타포, 비유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한마디로 the computer analogy, 컴퓨터 비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analogy가 carries with it, with it은 괄호를 묶으시고요. 수반합니다. 근데 뭐를 수반하냐면 carry의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An unfortunate shift.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shift, 전환. 우리 지난번에 바꾸다의 뜻으로 동사 뜻으로도 나왔었는데요. 명사 뜻으로 그냥 전환, 이동, 변화. 여기서는 전환이라고 할게요. 전환인데 from A to B. 근데 이게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한 게 뭐를 수반한다?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도 restricted 나왔고요. flaws, 결함 나왔고. 불행한 전환이다 라고 나왔죠. 불행한 전환인데 이 단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이냐면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그냥 정보 처리.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여기에서 정보 처리로의 불행한 전환이다. 라고 본 거니까 이걸 안 좋게 봤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를 불행한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너의 reflection 성찰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성찰이냐면 on the limits 또 나오죠. 한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단어네요. 계속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브루너의 성찰인데 뭐에 대한 성찰이냐면 on the limits on the machine model. 그러면은 기계 모델, 우리 아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로서의 이제 설명하는 거 모델로 컴퓨터를 바라보는 걸 얘기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모델에 대한 지금 리밋, 한계에 대한 성찰은요, 얘가 주어고요. Leading back to, 그를 다시 어디로 이끌었냐면요. Humanistic emphasis. 그러면은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그를 다시 이끌어왔습니다. 뭐에 대한 강조냐면요. Of narrative and storytelling. 그러면 잠깐만요. Narrative 아니면 서사적인 아니면 storytelling. 말 그대로 storytelling에 대한 강조로, 인본주의적 강조로 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뭐로써? As essential ingredients in understanding human
human cognition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먼저 괄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In understanding. In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근본적인 뭐 요소라고 해석을 할게요. 요소로서 내러티브하고 스토리텔링에다가 지금 인본주의적 강조를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수다? 그쵸.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당연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면 essential ingredients.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요? 얘가 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구나, 필수적인 성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of fascinating 이 과정은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래요. 아주 매력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여정입니다. 근데 뭐 하는 여정이냐면 that reveals,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 Both A and B를 드러냅니다. Both power, 힘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the limits, 그리고 요 한계점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of computer, 컴퓨터의 강점과 한계, 힘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뭐로써? as guide to the way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한 안내자로서 컴퓨터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힘도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인 여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가 힘이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힘도 드러내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인간의 인지적인 모델을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려면 뭐로 가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가야 된다. 왜냐면 얘가 중요하거든.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형용사 부사 as 나오면 원급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에는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 as는 처럼 또는 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proved to be limited. 한계가 있습니다. 뭐만큼이나 초기의 매료만큼이나 행동주의에 대한 뭐 과거의 매료만큼이나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as limited as에 여기에 limited li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proved to be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지금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as를 빼놓고 생각하면 했을 때 비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이니까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limitedly, ly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입니다. from A to B에서 from A to B 구문에서 A와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 다 명사 구조로 나왔죠. 뒤에도 명사 구조로 나왔다. 그래서 의미의 구성에서 정보의 처리로 이제 전환을 한다. 불행한 전환이다. 이러면서 나왔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imited 또는 restricted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충분히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이라는 단어인데 restricted로 당연히 또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constrained로도 바뀔 수 있고요. 아니면은 불충분한 deficient 아니면 제한적이고 좁은 narrow 이런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반의어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지문에 여러 번 나왔었던 limited라는 단어다 보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제한적인의 반대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넓은 거죠. 그래서 boundless, 경계가 없어, 완전 넓어. 아니면 comprehensive, 포괄적인, 제한이 없어, unlimited. 이런 단어 나오면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다잘 봐두시고요. construction 하면은 우리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표현 나왔었죠. 구성, 형성, 만드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구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creation, shaping 아니면 formation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reflection 하면은 성찰, 심사숙고. 아까 브루너가 성찰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나왔었던 단어예요. reflection은 contemplation 아니면 examination.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고 숙고를 한 거예요. deliberation 요런 류의 단어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flaws 결함입니다. 아, 마이너스 단어죠. shortcomings 아니면 defects 아니면은
imperfection, 불완전함, 그 다음에 fallacies, 요런 류의 단어, 마이너스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단어 한번 집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limited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flaws의 단어들, 요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입니다. 대조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롬 브루너가 비판한 불행한 변화, 이거 불행한 전환도 가능하고요. Unfortunate shift, 이거의 내용을 아래 빈칸에 맞게 서술하세요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t's a unfortunate shift인데 from A to B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한다? 우리 의미에 대한 구성, 형성에서 정보 처리로 전환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여러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From A to B 맞춰서 명사 구조로 적어주셔야 돼요. The construction of meaning, 의미의 구성, 구성이라는 건 여기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로 그냥 바뀐다?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처리로 바뀐다. 그거를 불행한 전환, 불행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제한적인을 의미하는 단어들, 동의어들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 제가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단어들까지도 같이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넘어가서 서술형 2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요약문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브루너는 시사합니다. 뭐라고 시사하냐면요. The computer 모델은 is 이거하다. Because, 뭐 좋은 말은 안 나와야 되겠죠. A 부분에. 왜냐하면 it overlooks, 간과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측면, 인지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합니다. Because가 나오면 인과 표현인데 뒤에도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앞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이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Such as, 예를 들면 ability to create DDD through stories. 방금 전에도 나왔었던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즉 앞에서 나왔었던 단어로 하자면 서사나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create 뭐 한다라고 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Create meaning, 의미를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구성이라는 construction 대신에 create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Limited 또는 flawed 이런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거 쓰라 그러면은 restricted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잠깐 pause 누르고 우리 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랑 들어가기 전에 아 맞다 이 질문 이런 내용이었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자, 들어가 볼게요. Logical flow입니다.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입니다. 문학이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자, 그러면서 문학은 다른 삶이나 시대와의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를 통해서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이제 동일시하다 보니까 대리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또 나와 비교를 하기도 하겠죠. 이걸 통해서 상상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상상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지각과는 달리 지각이라는 거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상상은 기억을 바탕으로 내적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지각과 지금 상상력, 상상은 다른 게 되겠죠. 대비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지각은 외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 상상이라는 거는 기억을 토대로 내적 세계, 내면의 세계를 구성한다,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각과 기억이 지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각과 기억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은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만족을 제공한다 라는 문학의 장점이자 그 다음에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상력은 다시 뭐라고요? 지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각과 기억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 the escape that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escape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도피 속에서 근데 that 어떤 도피냐면요. That reading literature provides 그러면 어떤 도피예요? Reading literature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을 하는 그러한 도피 속에서
문학을 읽으면 뭐 아마도 상상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가니까 현실을 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Reading Literature가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모

통해서 이제 리터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냐면 도피를 제공하냐면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동일시인데요. 대리적 동일시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적 동일시와 그 다음에 and comparison with other lives, place, and times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콤마가 많은데 진짜 정말로 딱 끊어야 되는 콤마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전치사 구, 요 구 중에서도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escape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 뒤에가 되겠죠. 자, 앞에 다시 한번 부담을 좀 덜어두시고 볼게요. Reading literature, 그럼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근데 뭐를 통해서 이런 도피를 제공하는데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인데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장소와 시대 왜냐면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다른 장소, 다른 나라도 나오고 다른 아이의 상상 속의 나라도 나오고 안 가본 나라도 나오고 아니면은 시대도 완전 다른 시대가 전개가 될 수가 있잖아. 그거의 비교와 대리적 동일시를 통해서 문학이 제공하는 그러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We activate our imagination. 아, 뭐래요? 우리는 reading literature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imagin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That uniquely human ability. 아주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human은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imagination이라는 거죠.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인간한테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다. To explore, 모호하게 하는 To explore, 탐구하게 하는 거예요. 탐색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대안의 아이디어와 an experience,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탐구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러하게 하는 능력이다.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대안의 아이디어와 경험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거 말고 또 다른 대안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탐구하도록 하게 해주는 그러한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서 that uniquely human ability to explore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nd experiences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앞에 나오는 상상력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와 experience가 지금 뭐냐면요. That are 앞에 나오는 걸 수식하고 있습니다.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잠깐만요. And that may not be even, they may not even be real.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하면은 우리의 현재 환경 바깥에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 그런 대안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 나오고 다시 관대 대시 나오니까 얘도 다시 열게요.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They may not even be real.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디어와 경험,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뒤에 관대 that, 주관대 대시 되겠죠? 주격관대 that 1번과 2번이 다 얘네를 수식하고 있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 환경 밖에 있고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경험과 아이디어, 대안적인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 문장 너무 길다.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reading literature 하는 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활성화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와는 달리? As opposed to 하면은 뭐뭐와는 달리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뭐와는 달리? Perception. 지각과는 달리예요. 근데 어떤 지각이냐면 that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지각과는 달리. 지각은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거래요. 그거랑은 달리. 그러니까 지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지각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처리가 되는지 light, sound, shape라는 거예요. 빛이나 소리나 아니면은 뭐 형상, 형태 이런 것들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각과는 달리 그리고 and finds meaning in it. 여기서 아직 안 끝났네요.
that receives가 여러분 receives and processes가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뒤에 finds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finds meaning in it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안에서에서 그게 뜻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light이나 sound나 shape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처리한 정보 그 정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데? sunset, 노을이나 교향곡이나 집이다 라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처리를 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뭐가요? 지각이. 그런데 in imagination 이네요. 상상력에서는요. 상상에서는 the process, 그 과정이 is reversed, 완전 반대로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내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지각이라면 그러면 이거랑 완전 반대로 돌아간다. 상상에서는 그 과정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볼게요. Translating.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환하는 거죠. The words. 그 단어를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냐면요. We read. 우리가 읽는. 그러니까 문학작품 읽을 때로 벌써 온 거죠. 우리가 읽는 그 단어를 변환하는 거예요. 뭐로 변환하냐면 What they signify. 그것이 의미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단어를 변환하는 것은요. Repopulate in inner world. Translating 한 다음에 뒤에 따로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변환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변환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우리는 거주합니다. Populate, 삽니다. On inner world, 내면의 세계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읽는 단어들을 변환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 뭘 의미하지? 그 읽으면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으로써 we populate on inner world.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삽니다. 근데 어떤 내면의 세계냐면요. Imagery is created. Imagery 하면은 심상이에요. 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으로부터 심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면 세계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쵸? 얘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읽는 것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기억과 연관되어서 이러한 심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we read house. 우리는 집이다 라는 단어를 읽게 되는 거예요. and picture. 그리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a representation 하면 표상이에요. of a house.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집에 대한 표상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읽으면 그냥 하우스라는 거를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 그 하우스에 대한 표상을 떠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외부의 자극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 내면에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다시 되겠죠. It is our imagination. 우리의 imagination, 상상입니다. 이 상상은 뭔데? The complex weaving. The complex, 복잡한 얽힘이에요. 뭐와 뭐의 얽힘인데? Perception and memory. 지각과 그 다음에 기억. 얘네 둘의 복잡한 얽힘이 바로 뭐다?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입니다. It is에다가 밑줄 두 줄 그시고요. that에다가 밑줄 두 줄 그어주세요. 중간에 껴있는 거는 사실 imagination에 대한 동격의 컴마로 지금 이거 꼬여있다, 얽혀있다 이게 나온 거고요. 지각과 기억이 꼬여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imagination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상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상상입니다. 뭐 하는 게? Literature activates. 문학이 활성화하는 거 그게 바로 상상이야. 앞에 했던 말과 똑같죠 여러분? 문학이 활성화하는 거 얘는 바로 무엇이다? Imagination. 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강조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t is A that B예요. 요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격의 컴마로 이 A, 상상이라는 게 바로 기억과 지각의 복잡한 얽힘인 그 상상이 바로 그 상상이 리더처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고요. 결국에는 상상이라는 거는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과 지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상상이고 그걸 누가 활성화시킨다? 문학이 활성화시킨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releasing a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기쁨을 주는 잠재적인 밑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잠재적인 그러한 창의력을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발산을 한다. 왜요? 지금 리터처가 뭐를 활성화시켰어요? 상상력을 활성화시켰어요.

시켰다 보니까 상상력이 이제 또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창의성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the writer, 작가는요, may provide the blueprint, 설계도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but the reader, 그러면 독자가 build, 만듭니다. literature, 문학에 많은 방들을 만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제공하는 건 작가일 수 있어도 실제로 방을 만드는 건 누구 역할이라는 거예요? 독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And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occupation 하면은 여기서는 활동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 어떠한 만족감을 주는 활동과 마찬가지로 literature, 이 문학이라는 건 만족감을 줍니다. Our imaginative, 여기서 만족시키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imaginative ability와 creative ability. 아까도 나왔었죠. 상상력이 결국에는 창의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족을 시키는 게 누구다? literature, 문학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문학이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상상이라는 거는 지각과는 달리 그냥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지각과는 달리 안에 있는 기억이라는 게 같이 얽혀있는 게 상상이다. 그리고 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같이 이제 활성화시킨다. 이런 지문이었는데 이 문장 자체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이중으로 수식이 나왔습니다. ability to explore, 그러면 탐구하는 능력인데요. 뭐를 탐구하냐면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experience, 경험입니다.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뒤에서 주관대 대시 that are outside and that may not even be real. 이렇게 지금 이렇게 1번과 이렇게 뒤에 나오는 2번이 전부 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였다. 이중 수식이었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lternate set of ideas and experience. 결국에는 선행사의 핵심은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ideas and experiences. 그래서 많은 세트의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경험들인데 그것을 that are outside that may not even be real.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 봤더니 imagery, 심상이 is created. 지금 뒤에 얘를 굳이 따지자면 주어 동사 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형식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 같은 걸로 바꾸면 오답이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를 어차피 앞에는 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where 관계부사로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위치로는 안 된다. 왜요?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요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vicarious 별표 단어는 여러분 항상 바뀌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대리의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이런 말이 되겠죠. 간접적인 그래서 indirect 직접 겪지 않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체험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와 대리적인 동일시 이럴 때 나왔죠. indirect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activate 하면은 활성화하다, 자극화하다 이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stimulate, trigger, kindle, evoke 아니면 뭐 cause 이런 류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alternative 하면은 대안적인 거예요. 현실 환경과 대비되는 가상의 세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대안적인 세계. 그래서 substitute 아니면 different, counterfactual 사실과 반대되는 이런 류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는 거는 vicarious. 이 어려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indirect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reverse. 얘는 중요합니다. 반전된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역전된 반대의. 그래서 inverted 또는 contrary 아니면 쉬운 단어 opposite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interweaving 하면은 뒤얽혀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blending, mingling, combination 정도의 단어까지는 잘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latent 하면은 잠재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의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재적인 거는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고 숨어 있는 건데 underline, 기저에 있고 안에 있고 inner, 숨어 있고 hidden, dormant, 잠재적인 거. 근데 반의어는 드러나 있는 거겠죠. 눈에 딱 보이는 거. 명시적인 apparent나 manifest, overt, 공공연한 뭐 이런 단어들로 나오면 오답이 된다라는 거. 반의어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 나는 다 못한다.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

reverse 예를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만 딱 보도록 할게요. 대조도식화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세요. 지각과 상상은 여러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각은 information from DDD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여러분 정보를 들여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 A는 outside가 들어가야 되겠죠. 외부 세계. 그 다음에 imagination은 words from the text, 그 텍스트로, 텍스트, 글에서 이제 단어를 보고요. 그거를 create DDD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심상을 만들어낸다. imagery 또는 images. 이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식화는 여러분 적어둠직한 좋은 도식화거든요. 요거 잘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celebrate. 나는 축하합니다. Even small achievement. 작은 성과도 나는 축하한다. 여러분, 내가 꼭 등급이 올라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까지 한 거 다 무쓸모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의 등급이 안 올랐다 할지라도 그게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다음 모의고사, 최종적으로는 수능의 등급을 올려줄 거니까 지금 내가 하나하나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도 본인한테 너무 가혹하게, 막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스스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제목 파악 문제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하시고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logical flow 가겠습니다.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문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관한 질문인데,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만 시간 법칙을 검토한 연구자가 그것을 반박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글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1만 시간의 연습이라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 대한 숙달이나 최적의 수행력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확실한 요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 연습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연습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시기도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질문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You probably heard that. 너는 아마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가? It takes about 10,000 hours of practice. 그러면 thousand가 천이니까 10,000 하면 만이겠죠? 만 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come an expert in anything. 아, 그러면 expert,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는 거는 musical instrument, 악기가 됐든가, sports가 됐든가, 체스가 됐든가, 요리가 됐거나 아니면 외국어가 됐거나 어떤 거든 간에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The research by K. Anders Ericsson on this topic. 이 topic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요 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주제에 관한 이 사람의 연구는요. has been written about 하면은 다루어졌습니다. many times. 여러 번 다루어졌습니다. 수차례 다루어졌고요. and it was made even more famous.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언제? when Malcolm Gladwell이 described it. 이것에 대해서 묘사했을 때요. 어디에서 묘사했냐면 in his best-selling book Outliers. Outliers는 책 제목이에요. Outlier라는 이제 자기의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서 이 단어를 언급했을 때, 이 주제를 언급했을 때 더, 심지어 더 유명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자 이제 반박 들어갑니다. However, 요거 위치 잘 봐두시고요. 세모 잘 쳐두세요. However, 최근에 a cohort of researchers. cohort 하면 집단이에요. 집단의 연구자들이 re-examine, 재검토한 겁니다. The studies and research, 연구와 조사를 재검토한 거예요. 어디 뒤에 있는? 이 10K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뭐 팔로워 수 같은 거 볼 때 많이 봤을 숫자잖아요. 이 K가 0, 3개이기 때문에 만을 뜻합니다. 만이라는 수치 뒤에 있는 연구와 조사를 재검토했습니다. And 그리고 얘가 1번이고 얘가 동사 2번이 되겠네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The 10,000 hour rule. 만 시간의 법칙은 utter nonsense, was utter nonsense.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Specifically, 특히나 there is nothing particularly special. 특별히 특수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About 뭐에 관련해서요? 10,000 hours. 만 시간 관련해서 특별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nd 그리고 while practice is clearly important. 그쵸. practice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은 명백히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실행력을,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연습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중요한 반면에 자, 주절 나옵니다.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이 may play an even more important role.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요인들, 그거를 those other factors라고 받아준 거예요. those 명사는 앞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거를 those other factors라고 얘기한 겁니다. What are those other factors? 뭔가요? 이런 다른 요인들이라는 게 that, 그게 뭔데? get us to, 우리를 어디까지 이제 도달하게 하는 거냐면 expert level of performance, 전문가 수준의 수행력으로 거기까지 우리를 도달하게끔 해주는 다른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Pure innate talent?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죠. 순전히, 이거 여러분 전에 제가 단어 정리해줬던 건데 내재된, 타고난 이런 뜻이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전히 타고난 능력이요? Intelligence, 지능이요? 아니면 luck of draw, 그다음에 운, 뽑기 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perseverance, 아니면 밑에 나와 있죠. 인내심, 노력, 이 모든 거 yes, it's all of that. 이 모두 다 해당되고요. And more, 그리고 열거한 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러면서 age, 나이나 경험이나 환경이 모두 다 play a role, 역할을 합니다. 즉, 뭐만이 아니다, 연습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여러분 in other words의 위치도 잘 봐두세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있던 그 큰 말들을, 많이 말했던 거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을 할 때 해주거나 아니면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앞에 지금 길게 말을 했죠. 이거를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There's no one certain factor. 아, 한 가지 특정한 요인 있다 없다? No. 없다라고 얘기했죠. That can predict. 근데 어떤 팩터냐면요. That can predict. 예측하거나 아니면 보장하는 거예요. 숙달을. Or 아니면 최적의 수행력이에요. Of anything. 그 어떤 것에 대한 최적의 수행력 아니면 숙달 이거를 보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특정한 요인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한다. 다시 한번 in other words가 나오면 그냥 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장 그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려면은 앞에서 이렇게 파란색에 대해서 언급할 거 다 언급하고 나서 즉 다시 말하면 한 가지 특정한 요인이 없다. 모두 다 해당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휘 포인트인데요. utter nonsense.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얘는 complete absurdity. 완전히 불합리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total fallacy. 완전히 오류야. 얘기할 수도 있고 pure myth. 우리 지난번에 myth 하면은 신화 말고도 근거 없는 믿음.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죠. 순전히 근거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ecial, 특별한은 unique, significant, extraordinary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 너무나 중요한 거 또 나왔습니다. innate, 타고난, inborn, 지난번이랑 좀 다른 거 넣어봤어요. natural, inherited, congenital 이런 단어 나오면 타고난. 아 그래서 내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내재된 타고난의 뜻이고요. 반이어는요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 acquired 아니면 learned 이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ert 전문가예요. master 아니면 specialist, professional. professional이 형용사로는 전문적인이지만 명사로는 전문가의 뜻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수행력을 부스트하다 할 때 나왔었죠. 촉진하다 끌어올리다 입니다. elevate 아니면 improve.

enhance 류의 단어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워낙 이 단어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고요. 얘랑 얘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 못 봐요, 선생님. 내일이 시험이에요. 이러면 이 단어들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한 번 더 말하지만 얘네는 쓰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멀, 최적의 수행력 할 때 나왔었죠. Ideal 아니면은 peak, best possible, 가능한 최고, prime 이런 단어로 바뀌는 건 괜찮은데 옵티멀에다가 sub를 붙여서 suboptimal 이렇게 나오는 거나 poor 아니면 mediocre 이렇게 나오면 보통의 아니면 뭐 열악한, 안 좋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어라서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luck or draw 하면은 운, 뽑기 운이죠. 이거를 chance나 randomness, fortuity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평가원에서도 randomness랑 그 다음에 luck or draw라는 단어가 나왔었으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문제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단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 배열이에요. 아래의 뜻과 일치하도록 바르게 배열하세요. 숙달이나 최적의 성과, 숙달 mastery였고요. 최적의 성과, optimal 성과, performance 이거를 예측하거나 predict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단 하나, ensure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요인, 팩터 있다 없다? 없다. There's no. 이렇게 나왔었죠? 이 문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In other words 하면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There's no one certain factor. 한 가지 확실한 그런 특정한 요인 없습니다. That can predict or ensure mastery. 숙달을 이제 예측하거나 아니면 ensure, 보장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정한 요인이라는 거, 확실한 요인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해둔 부분은 요거를 여러분들 이 문장, 이게 들어간 문장은 내가 잘 숙지를 해서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끼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shift의 의미가 여러분 동사의 뜻도 있지만 오늘은 명사로 나왔습니다. 명사의 뜻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 opposed to 요것도 여러분 아까 제가 중요하니까 단어 알아두세요 이러면서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as opposed to 의미 알려주시고 자 오늘도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막 옆에 쫑쫑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마시멜로 보이시나요? 마시멜로를 잡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지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지 요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5강이 벌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듣는 수업이죠.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벌써 5강이 나왔다는 거는 전체 20강 중에서 벌써 4분의 1이 끝난 겁니다. 우리 아까 긍정학원 뭐였어요? 나는 작은 성과도 칭찬한다. 요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남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하면서 스스로한테는 너무 엄격하게 아, 어떡해 빨리 다음 거 이러잖아. 무표정으로 저 문제 알거든요. 근데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잘해올 거니까 교환 잘 다운받으시고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물론 당연히 수강 후기에다가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도 잘 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랑 함께 끝까지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까지 온 거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할 수 있다. 스피드 보카 잊지 말자.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자원,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1쪽 이제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서도 바로 힘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힘들지만 힘들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웃음만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내 짝꿍이라든지 그냥 공부하다가 친구랑 눈만 마주쳐도 웃음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혼자라서 외롭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수강 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91쪽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원의 특성부터. 이 자원의 특성 세 가지는 정말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모든 학교의 시험에서 정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자원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자원은 대부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바로 가채연수라고 하는 요 수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지금의 생산량만큼 채굴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채굴이 가능한 연수, 가채연수거든요. 자, 요거는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은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한국지리, 세계지리 내신 같이 하는 친구들 많죠. 네, 이거는 한국지리 책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석회석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거의 이제 18, 19살 정도 되셨으니까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한 20을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한 140살 정도 되셨을 때까지도 석회석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석회석은 지금의 기술로, 지금의 생산 수준으로 생산했을 때 앞으로 124년 정도 쓸 수 있구나. 근데 그 외에 다른 자원들은요, 특히 구리나 철광석은 고갈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쵸? 이렇게 가채연수를 통해서 이 자원의 유한성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갈에 대비해서 적게 사용하거나 대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그래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분포한다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원민족주의 등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원민족주의가 무엇인가? 이건 또 서술용어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970년대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정치적인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서남아시아의 산유국들은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냐면 바로 석유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을 우리가 줄여서 그 석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자. 그래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를 중심으로 석유 생산량을 실제로 줄여버립니다. 자, 그 결과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는요, 최고 시속 제한 속도를 낮추고요. 그래야 연료를 적게 쓰게 되니까요. 주유소에서는 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쭉 늘어서는 이러한 풍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원을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현상을 바로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수준, 경제적인 조건,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바로 석유인데요. 과거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검은 물을 발견했을 때 악령에 씌인 검은 물이다 퍼다 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봐요. 얘가 석유인지 몰랐다면. 알았더라도, 아, 뭔가 기름이네. 알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더라면. 얘는 그냥 검은 기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이걸 팔았을 때 돈이 되고
그러니까 석유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텅스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채굴을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더 값싸게 수입을 해올 수 있다면 그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채굴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잖아요. 그럴 때는 경제적인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생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바로 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고기는 너무 소중한 식량 자원이죠. 이번에 단생 강의 듣고 세계지리 시험 잘 보면 소고기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 식량 자원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해서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사용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학교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얻어낸 상태의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해요. 자,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 살펴봤을 때요. 197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1등을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가 왜 이렇게 소비량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는 자동차 대부분 석유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석유는 수송용으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석유는 주로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저의 드림카를 그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드림카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브라운 박사님의 차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차를 나중에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드림카를 그리면서 공부하시면 소소한 행복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는 계속 1등인데요. 그 이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도 많이 쓰여요. 쓰임새가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에도 들어가고요, 치약에도 들어가고요,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요, 옷감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바로 석탄인데요. 석탄은 산업혁명기부터 상용화되었고 대부분 산업용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석탄이랑 천연가스랑 2023년에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1970년부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게 필요했던 건데요. 1970년에는요, 석탄의 소비량이 천연가스의 소비량보다 월등히 많았네요. 그쵸? 그러면 이 사이에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에너지 중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량이 특히 확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원자력은요. 한번 발전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만들면 한 30년 이상은 씁니다. 그래서 얘가 상용화된 지가 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980년 통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는 1차 에너지 중에서는 상용화 시기가 상당히 늦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었고, 1990년대 이후로는요. 소비량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 전환은 친구들 혹시 이 강의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수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나눠진 구분된 그래프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이게 합쳐졌어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인데, 수력의 경우는요, 상용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0년 전부터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100년 전에도 수력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오래되었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 통계에서도 수력은 존재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요, 아까 그 1970년대에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 생산량을 담합을 해서 조정하고 전 세계 석유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첫 번째,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직접 에너지 탐사에 나서자.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이 197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특까지 나왔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세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짚어드리자면, 수력이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지열, 이런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보다 사용량, 소비량, 월등히 많습니다. 알겠죠? 개발된 역사가 오래됐고, 큰 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댐이 들어가 있고, 한번 댐을 만들면 오래도록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그 맥락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화석 에너지 원별 소비량,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라는 거,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맥락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수력 및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작년까지 수특에서 낼수 있을 만한 거다 냈는데 올해 그래프가 바뀌었네. 이런 부분들 출제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구조 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하면 할수 있어요.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1차 에너지 소비량 같이 볼게요. 이 원의 크기가 1차 에너지 소비량인데 중국 1차 에너지 소비량 앞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쵸? 동그라미가 크잖아요. 근데 미국도 또 큽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중국은 인구가 약 14억이 넘죠. 14억이 이만큼을 쓰고 있고요. 미국 인구는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는데 이만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나와 있었는데, 이 급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는 하죠. 우리가 모든 나라 인구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중국이 전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 요것 정도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로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 또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한번 패턴을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또 서남아시아의 산유국처럼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은 소비량이 많아요. 또 중국은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대부분은 중국산이잖아요. Made in China. 그걸 생각해 보면 중국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나라들의 특징은 대체로 개발도상국.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국가별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요, 전 세계 석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해요. 근데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면 바로 석탄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중국을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로 메이드 인 차이나 써드렸잖아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제조업이 발달했다라는 뜻은요,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산유국들로. 산유국들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은요, 여러분도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석유도,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 내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산유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셨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국가 내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도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란은요, 천연가스의 비율이 더 높아요. 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밈 만들어 드릴게요.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나중에 상용화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석유를 채굴하고 이용할 때부터 천연가스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하니까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용하지 못하다가 냉동액화 기술, 천연가스를 급속도로 냉각시키면 부피가 확 줄어들고요. 폭발의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급속도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서사를 딱네 글자로 줄여보자면 이런 가스예요. 가스는 위험해, 이런. 근데 그게 해결된 게 냉동 액화 기술 때문이었죠. 자, 이 맥락과 함께 이란의 가스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가스, 이란 가스 꼭 기억해 주세요. 러시아도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천연가스에 있어서 존재감이 더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량 비교하는 문제에서요. 천연가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으면 러시아가 지특히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량 비교하는 문제에서 이란이 있고 천연가스가 있으면 이란이 지특히예요.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는 좀 그런 용도로 천연가스를 찾아내게 하는 용도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겠고 인도랑 중국은요. 석탄을 찾아내게 하는 용도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석탄 천연가스 아니 석유, 석유와 천연가스 다 많이 생산하고 다 많이 소비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라 그랬잖아요. 사우디 석유, 사우디 석유, 아, 쉬웠자, 쉬웠자. 근데 사우디가 석유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크다는 건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세계지를 선택하기 전부터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나라 찾으러 가볼 건데요.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수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력.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아마존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력 발전을 이용하기에 좋은 거겠죠? 캐나다는요. 캐나다도 수력 발전의 비율이 상당한데요. 맞아요. 캐나다도요. 고위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빙하 지형이 많고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수력 발전에 유리한 거예요. 네, 러시아도 비슷한 이유로 수력 발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이 신재생 에너지 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여기 독일이에요. 자, 독일의 경우에는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특히 풍력. 왜? 여기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풍력 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2030년까지 국토의 2%를 풍력 발전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풍력 발전에 있어서 가지는 존재감이 컸다면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에 있어서 존재감이 큰 나라 바로 일본이에요. 자, 일본은 왜 태양열, 태양광에 진심이냐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태양열, 태양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다 정리해 봤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텍스트로 확인하면서 제가 출제 포인트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의 경우에 단 하나의 키워드와 연결할게요. 바로 산업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용이라는 걸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제철 공업용 원료로 쓰여요. 왜 석탄이 제철공업용 원료로 쓰이는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철공업용 원료면 철광석이 들어가야지 왜 석탄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철광석이 자연 상태에서 정말 순수한 예쁜 반짝반짝한 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화된 철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에 석탄에 또 종류가 있거든요. 정말 TMI예요. 한국 지리에서는 이게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지만 세계 지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석탄의 종류 중에 무연탄, 역청탄, 갈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역청탄이라고 하는 것을 가공해서 만든 코크스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철 공업에도 쓰이고요. 또 발전용 연료로 많이 쓰여요. 당연히 화력 발전용 연료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화력 발전소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기업 활동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야 되는데요.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아요. 자, 두 번째, 석유는요, 열 효율이 좋아요. 하지만 비쌉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는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화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적어요. 하지만 비쌉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어떤 걸 쓰시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라면 석탄을 쓰겠죠. 그래서 화력발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석탄과 관련해서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산업혁명기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 자원 중에서 상용화 시기가 가장 빠르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산업혁명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석탄을 여기 석탄 산지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이렇게 열차로 수송을 해오고 그 석탄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가동하고요. 증기기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연소되고 대기오염 물질을 뿜뿜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기후 위기의 또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석탄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분포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 49쪽. 49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계 대지형인데요. 고생대에 주로 수폭작용을 받은 고기조산대에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고생대 초기는 해양생물들이 번성한 시기였고, 고생대 후기가 육상식물들이 번성한 시기였어요. 당시에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마치 열대우림처럼 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나무는 죽어서, 썩어서, 탄화되어서 석산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기수폭산지 오랜만에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미국 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 찾았나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찾았나요?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즈버그 산맥 찾았나요? 네. 이런 지역들이 또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중국이 생산해요. 근데 중국이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소비해요. 근데 중국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이 생산하지만 그만큼 많이,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량에서도 보면 중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구분하는 꿀팁.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압도적이다? 석탄이고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석탄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에 대한 대체재로 눈을 돌리는 곳 중에 어디가 있다 그랬죠? 인도가 있다고 했어요.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역시 인도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디에서 또 석탄을 많이 생산하냐면 인도네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또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요. 일본과 대한민국, 중국처럼 특히 이런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산업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석탄의 소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어디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어디에서 많이 수출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석탄의 수출량이 어디가 많은지. 자, 이거 밈 알려드릴게요. 석탄이 오네.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네. 사실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해마다 통계에서 1, 2위를 번갈아가면서 좀 하기 때문에 누가 압도적인 1등이다라고 출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밈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석탄이 오네. 어디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자, 그리고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드라켄즈버그 산맥, 고기 수폭 산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도

수출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이 석탄이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치트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석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석유에 대한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석유는 대부분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아까 여러분들 드림카 그리셨죠? 실제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얘가 상용화 됐냐면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 쉽게 말하면 엔진, 그리고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수송용 에너지로 대부분 사용되고 또 쓰임새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늘 1970년대 이후에 늘 1등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의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데, 여기서요, 지금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데, 이란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2026년 3월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 공급에 빨간불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올해 이슈가 된 내용은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 제자들이 잘 해내기를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학교 시험에서 먼저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올해는 특히나 중요해졌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전통적인 패턴. 신생대 제3계층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배사구조가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볼록 솟아오른 구조예요. 여기에서는요,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이 물 위로 뜨죠? 그래서 석유층이 너무 곱고 예쁘게 형성이 돼요. 그 위로 딱 가스가 모이면서 천연가스층도 형성이 돼요. 자, 이런 곳에서는요, 조금만 시추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양질의 석유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이 전통적으로 이런 곳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자원민족주의. 그때 이후에 많은 나라들은 어떤 학습이 됐다고요? 첫 번째, 이 나라들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겠군. 두 번째, 우리도 직접 석유 시추 탐사하자.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버립니다. 짜잔. 그래서 진짜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비교해 보시면 생산량, 사우디아라비아일 줄 알았죠. 미국이에요. 근데 수출량도 미국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수입량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존재감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자본주의의 나라잖아요. 돈이 되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국산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석유가 생산된 지역에서 주변 지역들로 판매했을 때 이득이 된다면 수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유가 필요한 지역에서 인근 나라들로부터 값싸게 수입을 해올 수 있다면 수입을 해서 쓰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유의 종류와 주로 소비하는 종류의 석유가 달라요. 그래서 주로 생산하는 석유는 수출을 하고 주로 소비하는 석유는 수입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 미국은 소비량도 많은데 수출량도 많고 수입량도 많고 다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러시아. 러시아가 전 세계 석유의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나라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국제 유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에서 가지는 존재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란입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짚어드리지 않냐면 여기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계지를 선택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석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 그래서 제가 굳이 짚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함정이 또 있어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다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석유에 있어서 치트키가 되는 것은 바로 이라크예요. 우리 한 번쯤 살면서 산유국 부러워했어요. 왜?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석유가 많았더라면. 네. 그래서 이라크. 이런 나라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치트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끄러우니까 빠르게 천연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가스의 경우에는요, 아까 석유와 비슷하게 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냉동 액화 기술의 발전,

달 이후에 상용화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화석 에너지 자원 중에서 상용화 시기가 가장 늦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만 봤을 때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석유나 천연가스 아니죠. 천연가스를 석유나 석탄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출제되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그리고 최근에 특히 OECD 가입국, 즉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연소시 대기온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제 이동. 짜잔. 봐봐요. 아까 제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다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좀 치트키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카타르예요. 여러분들 카타르 월드컵 너무 즐겁게 잘 보셨죠? 근데 그 전에 카타르라는 나라 이름, 위치 알았었나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 알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였는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 덕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존재감이 크다니. 자, 수출량에서는 카타르의 존재감이 더 커요. 그쵸? 그래서 카타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가장 저렴한 방법은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남한처럼 파이프라인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연결되기 어려운 나라들은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원자력은 효율이 정말 좋아요.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원료들을 핵 분열시키면 계속 반감, 반감, 반감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다만 얘 단점이 있어요. 바로 안전성이에요. 여러분들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 괜히 싫어요. 왜? 위험할 것 같아라는 편견 일단 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근데 이 우라늄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또 장점이 있어요. 화력 발전에 비해서 얘만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도 대기온 물질을 배출하지만 화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는 대기온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점은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 싫은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그리고 방사능 누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이용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이용해야 되는데요. 특히 발전소 입지를 잘 정해야 돼요. 집안이 안정되고 냉각수가 풍부한 지역. 냉각수가 왜 중요하냐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요. 바로 냉각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플루토늄이 핵 분열을 할때 엄청난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적절히 식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자로가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냉각수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가 고장 났는데 마침 그때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우연히 겹치게 되면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요,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자본이 갖추어진 나라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 살펴보면 프랑스 또는 이제 과거에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 또 여기 대한민국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살펴볼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의 각각의 특징은요, 아까 제가 이미 지도 한 판에서 구조화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 자료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각각의 개념 용어 정리들 제가 굳이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또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에서 저랑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요, 지금 실전 자료 보면서 다 정리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료 하나 더 같이 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따라오셔도 제가 개념 용어들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력이에요. 수력은 어떤 곳에서 입지 조건의 잠재력이 크냐면 말 그대로 유량이 풍부한 곳이죠. 하천에 유량이 많은 곳 또는 두 번째로는

박차가 큰 곳. 왜냐면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물이 내려가는 힘, 그 높이 에너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터빈 엔진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이 풍부하거나, 물이 많거나, 혹은 떨어진 위치 에너지가 큰 지역이라면 그런 곳이 바로 최적의 입지 조건이 됩니다. 그럼 어떤 곳이 유량이 풍부할까요? 아, 열대기후 지역, 맞아요. 열대기후 지역에 큰 강이 있다면 그런 곳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낙차가 큰 곳은 빙하 지형이에요. 고위도 지역에 빙하 지형이 있는 곳들은 낙차가 큰 지형이 확보가 되는 데다가 빙하 녹음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패턴으로 정리해 볼게요. 브라질은 몇 번에 해당이 되나요? 네,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캐나다와 러시아는요? 노르웨이는요? 2번에 해당이 되죠. 끝났어요. 자, 그 다음 풍력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풍력. 일정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중국이나 미국은요,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은 큰 힌트가 되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어딘가는 수력발전하기에 유리한 곳이 있고, 어딘가는 풍력발전하기에 유리한 곳이 있고, 어딘가는 태양광, 태양열하기에 유리한 곳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다른 에너지 자원에서는 이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풍력에서 두드러지는 나라들이겠죠. 독일, 그리고 영국, 에스파냐, 프랑스. 저는 이 나라들을 지금 하나의 키워드로 묶으려고 해요. 네 글자로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위치해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요 지역들이 나왔다 하면 바로 풍력을 찾아내는 치트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독일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국토의 2%를 풍력발전단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독일이 나오면 꼭 편서풍, 아, 풍력이구나 하는 거잘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양광, 태양열은 어떤 지역에서 유리할까요? 햇빛 쨍쨍. 건조한 기후 지역이거나 아니면 흡사 여름이 사막과도 비슷하게 햇빛 쨍쨍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 역시 중국이랑 미국은 힌트가 안 돼요. 누가 힌트가 되냐면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에스파냐, 그리고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아, 요런 나라들이 힌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치트키 바로 일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네, 동일본 대지진. 그 이후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것, 바로 태양광, 태양열.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 태양광, 태양열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상당히 크게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지열인데요. 지열 발전의 경우에는 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잠재력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들 한번 우리가 카테고리 같이 묶어볼게요.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뉴질랜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이었고요. 튀르키예,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네,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케냐는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이슬란드는요? 대서양 중앙해령에 해당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한채 오차 없이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곳들이 지열 발전의 잠재력이 높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 일단 중국은 진짜 여기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다 합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다 많이 해요. 그래서 치트키가 안 되는 나라들이었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수력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였죠. 왜요? 빙하 지형 때문에요. 그리고 브라질은요, 또 수력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였어요. 왜요? 여기는 열대기후가 넓게 나타나고 아마존강이라고 하는 유량이 풍부한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빙하 지형으로 인해서 수력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였는데요.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1위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전기 에너지 대부분을 수력으로 얻고 있습니다.
상당한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열이 두 번째로 나와 있어서 지열 볼게요. 자, 지열은 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환, 태평양, 조산대.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뉴질랜드나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지열 발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지구대 케냐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였죠. 실제로 지열 발전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양광, 태양열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처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라든지 에스파냐처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 그런 지역이 잠재력이 높은데 우리에게 또 치트키가 되는 나라 일본을 빼놓지 않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풍력은 서한해양성 기후처럼 연중 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잠재력이 크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유럽 대륙 서안에 있는 지역들 독일, 그리고 에스파냐, 이런 지역들이 또 풍력에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고, 이제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95쪽에 수능 기본 문제 1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자료는 꼭세 시기의 변화 양상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는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고맙게도 석유를 알려줬어요. 너무 고맙네요. 그쵸? 석유는 알려줬고 가나다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가의 경우에는요. 1950년대에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보다 존재감이 컸었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얘는 존재감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존재감이 높아졌지만 석유에게 1등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쵸? 얜 누구일까요? 맞아요. 화석 에너지 자원 중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이 되겠고요. 얘와 또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잠재력 비율이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 얘는 석탄과는 반대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화석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천연가스였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는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 다는 바로 원자력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기억. 가의 2023년 최대 생산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네, 사실 제가 이런 통계를 외우는 문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으로 재미있게 또 스토리와 함께 밈으로 정리해서 정말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선지가 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렸던 밈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한숨 짓지 마시고 웃으면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는 석탄이었어요. 석탄은 전 세계에서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데 이 석탄과 관련된 단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이었습니다. 산업. 그렇다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겠죠. 네. 아시아가 석탄의 최대 생산국 아니죠. 중국이 석탄의 최대 생산국이고 중국은 아시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역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는 고기수국 산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맞는 얘기였을까요? 석탄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를 옳게 고쳐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이런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 파이프라인 선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자력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선박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는 그러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리을 가는 다보다 발전용으로 이용하는 국가수가 많다. 자, 생각해봐요. 화력 발전은요. 화석 에너지 자원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아무데나 입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은 이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좀 평준화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원자력은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이용하는 국가수는 석탄의 경우가
원자력의 규모보다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이에요. 자,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 1번 97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패턴도

0: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일단 지도에 나와 있는 국가들이 어디였냐면 러시아 나와 있었고요. 러시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가스도 많이 생산하고 아, 여기 또 빙하 지역 영향으로 수력도 많이 하는 나라였지.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셔야 되고 특히 러시아가 석유보다 가스에 있어서 그 존재감이 큰 나라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여기. 네. 작은 소? 인도였어요. 인도의 경우는 중국의 대체제처럼 중국에 있던 산업시설들이 인도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중국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인도도 석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브라질은요? 네, 역시 세계 지도에서 큰 소를 찾으면 브라질인데요. 여기는 열대기후, 그리고 아마존강이라는 큰강 덕분에 수력 발전에 있어서 잠재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자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써보는 거예요. 가가 인도라면 A는 석탄이겠구나. 그렇다면, 아, 여기 또 고맙게도 천연가스를 알려줬네요. 그렇다면, 천연가스의 비율이 높은 나는 러시아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마 하나 남은 이곳은 바로 브라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와 C가 남았는데, 브라질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큰 것이 바로 C였어요. 그쵸? 아, 그래서 C가 바로 브라질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력이겠구나. 그리고 석유의 경우는요, 석유의 경우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1등인 자원이었어요. 쓰임새가 다양하다고요? 그러면 수력에 비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겠죠. 그래서 B가 석유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1번부터. A, 석탄의 소비량은 미국이 중국보다 많다. 역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밈으로 스토리로 말씀드렸죠. Made in China. 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이 매우 매우 많이 이루어지는 중국은 석탄을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구나.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석탄은 석유보다 상용화 시기가 이르다. 이런 내용들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과 연결 짓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산업이었어요. 언제부터 이용됐어요? 산업혁명기부터. 주로 무엇으로 이용되나요? 산업용 원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C를 이용한 발전은 A를 이용한 발전보다 대규모 물질 배출량이 적겠죠. 수력이 석탄보다 적지 않을까요? 그 다음 4번.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은 지금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브라질 순서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봐요. 5번 선지 같은 거. 요렇게 태평양과 접해 있다, 대서양과 접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평가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학교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출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 쪽지도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잘 해내기를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 요거 이름 지우고 출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가는 인도이고, 인도는 여기 인도양과 접해 있고요. 그리고 다가 브라질이었는데 브라질이 바로 대서양과 접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자원이었지만 우리가 또 즐겁게 해결을 해봤고요. 남은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결하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다음 강은 더더더 잘 해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의 해석으로 초대할 한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 1,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쭉 내용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잘 점검해 주세요. 여기 천체 파트, 천문학 파트, 특히 행성의 운동에서 적경적이 막 동쪽이야, 서쪽이야, 뭐 천정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이번 시간에만이라도 우리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라 이 시간 동안에 집중을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보기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자고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지표면 위에 관측자를 중심으로, 자, 지표면 위에 관측자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청구의 기준점, 요런 거, 청구의 북극, 천정, 요런 거 있죠? 그리고 기준선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청구의 적도도 있고 지평선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평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천정도, 청구의 북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아, 이거 지평선이 있구나. 관측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관측자는 이렇게 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청구의 북극이 있으니까 청구의 북극 쪽이 북쪽 방향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옳은 거 있는 대로 한번 맞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 관측자의 위도는 북위 38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관측자의 위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 두 가지나 있다고요. 자, 무엇인지 볼게요. 관측자 봤을 때 청구의 북극 보이시죠? 자, 청구의 북극의 고도 첫 번째, 즉 오, 이만큼 각도구나. 요게 뭐예요? 맞습니다. 관측자의 위도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떤 거냐면 천정에 보이는 별 있죠? 자, 저기 천정에 보이는 별이 있는데 이 천정에 보이는 별의 적위값, 청구의 적도에서 시간권을 따라서 천정까지 각도를 재면 누가 나옵니까? 요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요 친구랑 똑같은 값이에요. 얘네 둘 다 위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52도 보이시죠?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은 90도 빼기 위도입니다. 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뭘 하셔야 될까요? 좀 잘 숙지해 두고 외워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측자의 위도는 어때요? 90도 빼기 위도 값이 52도래. 그럼 38도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청구의 북극은 천정으로부터 38도 떨어져 있다. 자, 그럼 이제 됐어. 요거 38도, 요거 38도예요. 천정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52도.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구의 북극은요, 지평선으로부터 38도 떨어져 있다. 지평선으로부터 38도. 자, 고도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디귿, 북반구에서 관측자가 서점을 보고 있을 때 관측자가 어딜 보고 있다고요? 여기가 서점이에요. 자, 여기가 서점. 자, 서점을 보고 있을 때 남점은 관측자의 오른쪽에 있습니까? 요거는 저기 오른쪽 왼쪽 방위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서점을 보고 있으면 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린 보기가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뭐 천정

잘 알고 있어? 고도 잘 알고 있어? 자, 그리고 관측자의 위도는 어떤 것과 같은 값이야? 혹은 지평선과 청도의 적도가 이루는 값은 90도 빼기 위도와 같은 값이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1번에서 혹시 나는 막힌다라고 하면 2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거 다시 한번더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도가 혹은 천정에 보이는 별의 저기가 위도와 동일하구나. 일주권 혹은 청구의 적도들이 생기게 될 건데, 청구의 적도 혹은 일주권들이 생기게 될 건데, 90도 빼기 위도와 동일한 값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담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 1번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걸 조금 회전시켰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아까 1번 문제는 여기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천정이 있었어요. 근데 천정은 이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움직인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A, B, C 세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자의 천정도 있고요. 청구의 적도와 황도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옳은 것 골라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은 A는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남쪽 하늘에 위치합니다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어떤 용어가 등장하죠? 고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기가 그렇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 왜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뭐, 한 줄밖에 안 돼요. 간단해요. 하지만 요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수직권 있죠, 그죠? 수직권에서 수직권,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그 천체까지 잰 각을 우리는 고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가 아니라, 자, 고도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면 지평 좌표계고요. 당연히 여기 관측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그쵸, 그거부터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기억에서. 자, 그러니까 관측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힌트가 있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천정 쪽으로 어떻게 관측자를 이렇게 세워두세요. 이렇게 세워두시면 그다음 뭐가 되냐면 여기에 수직으로 평면이 하나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도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지평선이 된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남쪽 하늘에 위치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봅니까? 지금 천정 여기 있어요. 관측자 여기 있어요. 청구의 북극 여기 있어요. 자, 청구의 북극이 있는데 청구의 북극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정도가 위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이 그림에서 지금 상황에 여기가 몇 도야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여기 위도가 얼마 정도? 뭐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하자면 여기서부터 천정까지의 각거리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눈대중으로 살짝 봤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A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을 축으로 지금 일주운동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살짝 해볼게요. 쓱 지우시고요. 너는 앞으로 관측자 여기 있었어요. 일주운동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 그 경로, 일주권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을 축으로 빙글 돌아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관측자 아까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모리꼭대기, 여기 북쪽. 그러니까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천정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셔야, 이런 위치로 오셔야 남쪽으로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남쪽 하늘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이 위치에 올것 같은데 그래도 북쪽 하늘에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보기가 되는 거야?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B와 C의 남중고도의 차이는 47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게요. 23.5도. 자, 황도상에 위치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B와 C가 청구상에 어떤 점에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지점과 동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자, B가 이 그림상에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주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까 A처럼 똑같이 가세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수직으로 해서요. 쭉 가서 아마 여기까지 갈것 같아요. 빙글 돌 거예요. 그죠? 자, C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빙글 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 나와요? 47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관측자 기준으로 요렇게 지평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지평선에 대해서 남쪽 하늘에 너 고도 얼마나 돼? 자, 여기가 남점이야. 자, 그러니까 너 고도 이만큼 되는구나. 이게 고도예요. 자, 남중에 있을 때 고도. 자,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빙글 돌아, 여기가 아니죠. 반대편에 자오선에 걸릴 때니까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셔야 된다. 근데 47도 차이 난다라는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가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쪽 그림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쪽, 요만큼의 그림을 여기다가 살짝 옮겨 놓을게요.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 부분은 실력이 느려요. 눈으로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천정을 어디로 갖고 온다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천정, 여기 갖고 옵니다. 천구의 북극이 그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돌렸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치? 천구의 북극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선 있죠? 요거 요거 빨간 선 있죠? 요거 천구의 적도를 선생님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가 어느 점이라고요? 너가 북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지점에 있는 C는요, 일주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어쨌든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일주권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23.5도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점에 있는 B는 지금 저기 밑에 있지만 빙글 돌아서 일주권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얼마 나오는 거야? 그렇지. 23.5도의 두 배입니다. 47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물론 쉽게 풀리시는 분들 있겠죠, 그죠? 금방 된다면 넘어가도 되겠지만, 추천해 주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경은 B가 C보다 큽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너 황도구나. 아까 얘기했죠? B는 어디 있는 거라고요? 청구에, 그렇죠. 청구에서 하지점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점이니까, 하지점 기억하니? 이 좌표값 잘 알고 있니? 6시 플러스 23.5도예요. 기억하라는 거야. 모르시면 어떡한다고요? 어떻게 유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추나 추동,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그거겠죠. 지구의 사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기울어져 공전하기 때문에 황도라게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가 충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적도 좌표값을 구해보시면 6시 23.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 가서 C 같은 경우는 동지점이 되겠죠? 270도를 도는 거야. 자, 그럼 18시 하고요.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 춘, 하, 추, 동네 개의 지점에 대해서 적경과 적위 값은, 자, 물어봤을 때 바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적경을 물어봤기 때문에 B보다 C가 큰 겁니다. B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좀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개념도 점검할 겸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건 니은이었으니까 2번 하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3번이에요. 자, 3번인데, 이번에는 관측자가 안 보여. 천구의 북극, 천구의 적도만 있고요. 뭔가 A, B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별이겠죠? 자, 그림은 별 A, B, 천구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와 B 중 하나는 적경이 1시고, 하나는 23시다. 아,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하나는 1시, 하나는 23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적경의 증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A가 한신지 B가 한신지 이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경이라고 하는 건 청구의 적도를 따라서 재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구의 자전하는 방향으로. 지구 자전 어느 방향? 오른손 이렇게 감아줘. 자, 그러니까 적경 증가는 어느 방향이라고? 이쪽이 뭐예요?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 친구가 적경에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와 B, 자, 여기 청구의 끝과 청구의 남극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선 있죠? 이게 시간권이에요. 자, 춘분점에서 청구의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그 전체를 지나는 시간권까지 재는 것을 우리는 적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시면 2시, 3시 이 정도 될것 같고요. 얘가 23시면 그 다음에 24시, 즉 0시가 되겠죠? 1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A가 적경이 작은 쪽이 돼야 돼요. 자, 23시, 1시. 아, 작은 쪽. 23이라는 숫자는 어이구, 1시보다 큽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적경이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자, 적경. 시간 단위를 써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적경하면 각도, 뭐 좌표, 이런 값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과 어느 정도 혼용을 조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23시 다음에 24시. 우리 23시면 언제지? 밤 11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뭐가 돼요? 24시. 즉, 0시. 자정이 되죠. 그리고 새벽에 1시 되면 그건 또 1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적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345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각도가. 345. 그 다음에 15도 증가해서 360도. 즉, 0이 되게 될 거고요. 다시 증가해서 15도, 이런 형태로 각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좌표값으로 다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5도를요, 얼마? 23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15도 증가해서 360도가 됩니다. 즉, 0이 돼요. 0시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시 15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1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좌표가. 자, 그러니까, 자, A에서 B, 이렇게 했을 때 A가 적경이 작은 쪽,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서 24시, 다시 1시, 이렇게 이제 흐름상으로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절대값 지운 숫자가 이쪽이 크다, 그래서 크다. 이런 형태로 이제 흐름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로만 보자면 이렇게, 얘 누구야? 쟤 누구야? 막 이렇게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증가하니까 1시, 23시 이렇게 가지 말고요. 예, 23시, 24시, 즉 0시 되고 다시 1시.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A와 B가 어떤 앤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친구가 A고요. 요 친구가 B.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하나는 23시. 옳은 거 골라 주시고요.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B는 선택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춘분날 우리나라에서 누가 먼저 남중하나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춘분날 태양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춘분날. 태양이라고 하는 친구의 적경이 얼만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0시, 이렇게 등장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춘분점의 적경 저기가 0시 0도고요. 태양은 춘분날 춘분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춘분점은 적경이 얼마라고요? 0시예요. 근데 춘분날 태양은 어디 있다고요? 춘분점에 있는 거야. 그래서 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춘분날 태양 어디 있어? 그럼 춘분점의 적경 혹은 적위 이런 것을 그대로 바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됐어요. 자, 뭐를 얘기합니까? 23시와 0시 이렇게 나왔죠. A와 태양이에요. 자, 이 적경이라고 하는 거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역보기 이런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죠.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남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남중. 자, 중요한 거예요. 체크. 자, 이 친구 중요한 건데 남중 이야기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경을 딱 비교하시면 돼요. 적경.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남중하는 친구는요, 셋 중에서 요 친구예요. 작은 거 선택해 주세요. 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작은 거. 자,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23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돼요? 0시가 되고, 그 다음 1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순서로 남중합니다. 어디에서? 북반구, 남반구, 적도, 북극, 남극, 어디든요. 어디든.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로 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경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남반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어떤 관측자가 있는데 춘분날 태양이 먼저 남중하는 거야. A가 먼저 남중하는 거야. 뭐 남중보다는 뭐 자오선에 걸린다라는 말을 쓸게요. 뭐 북쪽이 될수 있겠죠. 남반구니까. 자, 이런 말을 썼을 때 누가 먼저라고 하면 적경이 작은 거부터 먼저. 얼마나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먼저 남중한다고요? A는 태양보다 먼저 남중합니다. 예, 맞고요. 얼마나? 1시간 정도예요. 기억 맞는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북위 30도에서 A가 남중하였을 때 B의 방위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살짝 그려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 봐. A가 남중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A가 남중했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B는 남중 전이에요. 그죠? 남중하기 전이에요. 남중 전이니까, 아하,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위 30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만의 그림 스타일을 많이 그려봐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어떤 북위 30도의 관측자를 그려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려줄 거야. 지평선 그려주시고요. 여기 관측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북쪽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북점이에요. 청구의 북극이 어디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청구의 북극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에 있겠군. 되겠습니다.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청구의 적도도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한 3등분 정도 해서 30도니까 이렇게 지나는 게 청구의 적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A가 남중했습니다라고 하니까 A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저기가 20도니까 어디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A는 여기 있어야 돼. 자, 요런 정도의 그림. 사실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릿속에도 그냥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A 그리세요. 자, 그리고 이제 B를 그리는데 B는 요렇게 각도가 40도. 40도로 하기보다는 좀 어디냐. 여기는 50도네. 저기가 50도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청구의 적도는 저기가 얼마죠? 0. 자, A는 지금 저기가 청구의 적도로부터 20도니까 20도. 이 지역은 위도가 북위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별 있죠? 이 친구 적위가 30도예요. 자, 이 친구는 적위가 플러스 30도인 별이에요. 그럼 이런 그림 하나 살짝 그려봐 주세요. 응, 너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일주운동하면. 자, 청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저기 B라고 하는 친구는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저기가 5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40도, 50도. 자, 그러면 여기를 움직이는 친구가 누가 되겠다? 이게 B가 움직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경이 1시잖아요. 자, A는 지금 어떻게 돼요? 23시. 그러면 24시, 즉 0시, 그리고 1시, 2시, 3시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저쪽, 동쪽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쪽 하늘에 지나는 천체를 하나 살짝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권을 놔주시면 아마 저기 안쪽 있죠? 북동쪽 쪽이 안쪽에 누가 있다고요? 너가 바로 누구니?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북위 30도에서 A가 남중하였을 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려보는 거. 정밀하게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시간 있을 때.

여기까지. 여기 정도 떨어지게 되죠? 아, 0에서 90 사이 어딘가 떨어지고 있구나. 자, 90보다 작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떤 복이 된다? 맞는 복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가 남중하였을 때, 자, 이번엔 B가 남중하는 거죠? 자, 그럼 A는 남서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50도보다 고위도이다. 자, 만약에 그냥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B가 쭉 올라와서, B가 올라와서 이 그림 그렸으니까 여기까지도 온 거야. 그럼 A는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A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친구가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A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남서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가겠구나. 뭐 남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북서쪽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자, 근데 자, 이 지역이 50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북이 50도보다 크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크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어떻게 그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디귿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지우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그 누구니? A. B가 남중한 상황 그려 보시고 그다음에 A를 한번 살짝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 북반구 또 그려야겠죠? 자, 요렇게 지평선. 자, 선생님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북쪽을, 왼쪽을 두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선생님만의 천국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무엇 천국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북점이고요. 여기 관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비가 남중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디 요렇게 걸려야 돼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남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이게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남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좌우선 있죠? 북쪽, 남쪽을 연결하는 이 좌우선이 있는데 이 좌우선에 걸릴 때 특히 어느 쪽에? 그쵸? 남쪽의 좌우선에 걸릴 때. 자, 여기가 뭐예요? 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남중하였을 때, 자, 그러니까 비가 남중한다는 얘기는요, 적어도 요런 곳에 비가 있어야 돼요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적도잖아요. 그럼 적도면 천고의 북극이 여기 있어요. 천고의 북극이랑 비는 40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쯤 지나고 있죠. 이건 남중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적어도 비는 여기 정도는 와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남중하였을 때라고 한다면 B가 여기 있어. 자, B가 여기 있어. 그럼 천고의 북극이랑 40도 떨어져 있으니까 지평선이랑 50도 떨어져 있겠죠? 여기가 뭐예요? 천고의 북극이 있는 곳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긋고요. B가 남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것 때문에 이 지역은 50도보다 고위도여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자, 여기 각도가 50도가 되었을 때딱 비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천구의 적도 어디 있지?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는 여기쯤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비에다가 서점까지 수직권 한번 슬쩍 내려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A는 지금 한 여기 정도 있는 거죠? 20도 정도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요 정도 움직여가 있겠다. 30도 정도. 이렇게 어쨌든 요 친구는요 A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남서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앞에 B가 남중하였을 때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A는 남서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건은 그 지역은 북이 50도보다 고위도여야 된다. 50도보다 고위도니까 60도, 70도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B는 그럼 여기서 남중하는 거죠. 이거보다 저위도로 가게 되면 B가 남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요 조건을 만족해 한다면 그냥 50도보다 고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조건 만족하게 되면요. A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남서쪽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역니은 디귿이고요. 모두 정답 다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 듣고 여러분들의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빙글빙글 많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라고 하는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적경과 적의값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을 관찰하는 건데 어디냐면 춘분날 적도에서예요. 자, 어느 지역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춘분날 적도예요. A와 B 관측한 특징에 그려보려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관측자가 있어. 여기에 누가 있어? 북점이 있고요. 여기에 남점 S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측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의 적도가 어떻게 있나요? 청구의 북극은 어떻게 있나요? 청구의 북극은 이쪽에, 청구의 남극은 이쪽에. 청구의 적도는 맞습니다. 관측자 머리 꼭대기 위를 지나게끔 이렇게 청구의 적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동서도 우리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저기 안쪽이 동쪽, 여기가 서쪽, 웨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서남북 그렸어요. 그럼 A, B 한번 보세요. 자, 적경이 6시인데 차이가 나는 게 A는 저기가 마이너스 10도고 B는 플러스 30도예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례하게끔 우리 일주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30도, 60도, 30도, 30도 간격. 30도, 30도 간격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A는 어떻게 일주운동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도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일주운동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저기 동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요, 저기가 플러스 3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지역에서 이렇게 빙글 돌게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혹은 이런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머릿속에도 짠 하고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은 A와 B가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도에서 한번 보세요. 적경이 6시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둘은 적경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동시에 남중하게 돼요. 즉, 동시에 좌우선에 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시야 라고 한다면은, 오, 둘다 6시, 동시에 좌우선에 걸리는군. 이렇게 되는 거야. 6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권은 요렇게 되게 돼요. 둘다 동시에 여기에 짠 하고 들어오게 돼요. 동시에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야. 자정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또 6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완전히 반대편에 여기에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6시간 지납니다. 자, 그러면 6시 적경에 해당하는 시간권이 정확하게 지평선을 따라서 그려질 겁니다. 자, 요런 상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얘는 여기 있고요. 얘는 여기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평선에 뜨는 거는 둘이 동시에 뜰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보기야? 그래, 너 맞는 보기야. 동그라미 할게. 요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 기억 말고요. 다른 거 해도 되잖아. 동시에 좌우선에 걸릴 거야. 동시에 최대 고도가 서로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오케이. 맞는 얘기고요. 동시에 서쪽으로 질 거야. 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야. 자, 동시에 떠서 동시에 서쪽으로 집니다. 자, 떠 있는 시간은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 12시간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적도에 있는 별들을 관측했을 때의 특징인데, 어떤 일주권을 그리든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야 돼요?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정확하게 요 친구 보세요. 저기가 플러스 30도건. 자, 떠 있는 거 절반, 땅속 절반. 이렇게 됩니다. 저기가 마이너스 10도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 위쪽으로, 절반 아래쪽이죠? 어느 일주권을 그려셔도 12시간이에요. 즉, 적도에서는요.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모두 같다. A든 B든, 혹은 다른 별 C가 등장하든 모두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다? 틀린 이야기. 18에서 19시 동안에라고 합니다. 고도의 변화량은 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날 18시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하진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 이날은 춘분 날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자, 춘분 날. 몇 시라고요? 18시에. 18시에.

요기 적경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남중이라는 말을 쓸게요. 자, 남중, 여기 있는 천체. 남중한 천체가 있어. 이 친구가 적경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마찬가지. 요것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6시입니다. 6시. 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편해요. 춘분날. 어떤 날짜가 등장하나? 하진날 등장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꼭 등장했냐면, 정오를 시켜주세요. 정오.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태양이 남중한 거 맞죠? 자, 이 얘기는 하진날 정오에도 태양 남중할 거고요. 동진날 정오에도 태양 남중할 거고요. 오늘 지금 정오에도 태양은 남중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읽어주시면 되면 정오에 남중하는 전체 태양의 적경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지. 이날 춘분날 태양 적경은 0시잖아요. 자, 이거예요. 춘분날 정오에는 0시가 남중한 거야. 그러면 저녁 6시에 6시간 지났죠? 자, 0시 남중하고 1시간 지났어요. 1시가 되겠죠. 2시간 지났어요. 2시가 남중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시인 천체가 남중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날 정오에 A와 B는 각각 어디 있다고요? 자, B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좌우선에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 1시간 동안에 고도가 누가 더 많이 변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많이 변했나요? 자, A는 요 친구, B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도 이 친구 60도, 이 친구는 80도입니다. 그리고는 요렇게 내려오겠죠. 자,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1시간 되니까 15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요 15도 간격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A는 여기까지, B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약간의 눈대중이 필요해요. 요렇게 했을 때각요 고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때 각도가 고도예요. 자, 이때 80도. 그리고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수직권. 이게 고도.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변했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A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의 고도의 변화량은 누구? A가 많이 변했어. 그래서 디귿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과 디귿 해서 답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5번 문제.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북위 38도고요. 하나는 북위 32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표는 두 지역 가나의 위도 경도를 나타내는데, 오! 경도가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경도가 똑같으니까, 가와 나 지역은, 하나는 정확하게, 나 기준, 나는 이제 위도가 낮으니까, 남쪽에 있다면, 가는 북쪽에 있고, 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살짝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이쪽으로 선을 하나, 동경 127도니까 아마 여기 정도가 동경 127도쯤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너 여기 있구나. 나. 그 다음에 38도니까 여기 정도 되겠죠? 한 여기 정도 되겠구나. 32도면 조금 더 내려가긴 해야 되겠다. 더 내려가네요? 어쨌든 그냥 여기다 찍어 놓을게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남북으로 있어. 이런 느낌이야. 자, 요렇게 이제 해 놓고요. 하진날. 하진날이래. 여름이에요. 두 지역에서 적경이 18시, 저기가 플러스 10도인 별 S를 관측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진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경이 18시, 별 S는 적경이 18시고요. 저기가 플러스 10도인 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진날이라고 했어요. 하진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태양의 적경은 얼마입니까? 적경, 얼마예요? 그렇지. 6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진날 태양 적경.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볼 건데, 기억. 자정에라고 했어요.

S의 고도는? 자, 자정. 하진날, 자정으로 가볼게요. 자, 하진날 정오에 태양이 남중했고요. 그 남중한 천체의 적경은 6시인 거야. 그럼 자정에 남중한 천체는, 자, 누가 되겠습니까? 18시가 되겠습니다. 오! S라고 하는 별이 남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정에 가든 나든 동일 경도상에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딱 위치하기 때문에 별 S는 가든 나든 남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가와 나가 위도가 있죠. 위도가 누구보다 커요? 자, 이 친구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천체의 적위보다 크죠?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남중고도 H는, 자, 보세요. 90도에서 빼기, 뭐합니까? 위도를 해요. 더하기, 뭐하죠? 적위,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조건. 딱 만족하죠?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90도 빼기 적위는 똑같아요. 근데 위도가 서로 달라요. 고도 누가 높아요? 나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 너. 틀린 보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 남중고도 식을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본 거야. S의 남중식은 사실은 이게 니은이 기억보다 먼저 물어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동시에 남중합니다. 라고 합니다. 경도가 똑같죠. 동일한 적경을 가지는 별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동시에 서로 남중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그림을 또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지구와 천구를 그냥 같이 한번 그려 드릴게요. 자, 여기가 누구니?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천구예요. 야, 천구고요.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만하게. 이번엔 좀 지구를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요렇게 북극 남극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천구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천구에 북극도 있고 천구에 남극도 있을 거예요. 지구에 적도가 있습니다. 천구에도 뭐가 있어요? 예, 그럼요. 적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지구에 선생님은 위도에 해당하는 선들도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경도에 해당하는 선도 그릴게요. 경도, 경도, 경도에 대한 선들도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경도에 해당하는 선 중에서, 뭐, 어느 특정한 선 하나를 이렇게 잡을게요. 동일 경도상에 있는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 가, 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은 청구상에 정확하게 요 전체들이 좌우선에 걸려 있게 됩니다. 요거 요거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적경이 같은 별. 뭐 적경이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동시에 남중하는 거야. 좌우선에 딱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뭐예요? 남중하는 시각은 같고요. 그게 언제라고요? 자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고도 물어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가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은 가가 나보다 빠릅니다라고 합니다. 고위도 지역인데, 선생님 조금은 극단적으로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려드릴 거냐면, 가는 나보다 고위도죠. 그래서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고위도 지역의 하늘. 또 다른 하나는 저위도 지역에서의 하늘입니다. 일주 운동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둘다 지평선이 있을 것이고요. 요렇게. 자, 그리고 요 상황을 좀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천구의 북극이 조금 높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천구의 적도 요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좀 고위도를 그렸어요. 하나는 저위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저위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적위가 플러스인 별이에요. 적위가 플러스. 자, 그러면 적위가 플러스 지금 S별은 1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천구의 적도에서 약간 위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일주 경로를 좀 과장해서, 이게 10도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것도 비슷하게 한번

갖고 올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을게. 둘이 똑같은 별이야. 그리고 이제 남중에 따라 뭐 자정에 남중하니까 둘이 똑같이 이렇게 남중한다. S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이게 살짝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적위가 플러스인 별이 있어요. 적위가 플러스인 별은 북반구에서는요 고위도로 가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어디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라고? 24시간. 요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이만큼을 하늘 위에 떠 있는 거고, 요만큼은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오,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짧고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어떻다? 긴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빙글 돕니다. 나와 있는 시간, 이만큼 들어가 있는 시간, 요만큼. 요건 좀 길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 떠 있는 시간이 고위도가 기네. 자, 다시 한번. 별 S가 떠 있는 시간이 어디가 길다고요? 가가 길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둘은 동시에 남중할 거야 라고 기역과 니은을 우리가 선택해 보면서, 오, 동시에 남중할 거야. 남중하는 시간 똑같대요. 자정에. 그럼 누가 먼저 떴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여기가 먼저 뜬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가 먼저 뜨는 거예요. 가가 나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이 어떤 보기가 돼요? 맞는 보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주세요. 이런 생각. 별 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거를 그냥 태양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자, 태양이 저기가 10 플러스 10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가서 하진 날인데라고 할게요. 한여름인데, 고위도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위도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누가 더 낮이 길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의외이긴 하겠지만, 예, 고위도가 더 길어요. 우리가 구했을 때, 오, S라고 하는 별이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오래 떠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북반구 지역에 저기 고위도 막 노르웨이 이런 데 가게 되면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에서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이런 별들은 저기가 플러스예요. 별들은 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어떻게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답 1번이 아니죠? 죄송해요. 5번 문제 답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마무리 짓고요. 조금 더 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 한요 정도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다가 보면은요, 어느 정도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오늘 산염기 평형 이제 문제들도 풀어볼 텐데요. 이 부분 처음 풀 때,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막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파트예요. 나 혼자 어려운 파트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아, 네.

가사가 너무 딱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사년기 문제 딱 처음 만나면요, 뚝딱 거릴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식 분명히 외웠는데, 분명히 얘네들 어떤 거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되네? 괜찮습니다. 그 뚝딱뚝딱 거리다가, 이제 내 문제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감을 잡았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사년기 이렇게 딱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좀 외워 오세요라고 했던 그식들 기억나세요?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산 중에서도 약산. 약산은 무엇이었냐? 내가 넣어주면 일부가 이온화됐어요. 근데 그 이온화된 애들이 내가 넣어준 애들에 비해서 정말로 소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조금 쪼개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평형에 도달해도 사실 내가 처음에 넣어준 양과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약산의 특징이었고, 그러다 보니 Ka C-X분의 X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식을 우리는 거의 C분의 X제곱의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 여러분 약산이에요. 산. 산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자? 하이드로늄 이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X니까, 자, 바로 루트 CKA로 쓸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물에다가 HA만 넣은 거야. 다른 애들 안 넣었어요. 자, HA만 넣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럼 이번엔 얘들아, 우리 물에다가 약 염기를 넣을게요. 염기만 넣었어요. 다른 애들 혼합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염기니까요. 그쵸. 이번에는 OH- 의 농도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염기니까 루트 CKB의 형태로 쓸수 있다. 기억나세요? 자, 요식 외워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산, 염기. 짝산, 짝염기였습니다. 그래서 A-의 가수분의 식 한번 적어보면 H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은 염기니까 KB라고 써야 됐죠. A 마이너스 분의 HA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어요.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물 분자들이 수소 이온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OH-와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자, 얘네들은 그럼 결국 KW의 값을 갖더라. 그럼 두 식을 더했으니 K 값들은 이두 식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짝산의 세기가 세면 짝염기의 세기가 약했고, 짝산의 세기가 약했으면 짝염기의 세기가 세져요.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두 번째 식. 그리고 특히 우리가 25도씨 상황에서 문제를 보는 경우가 거의 99%일 거라서요. 얘네들은 네, 이 값을 갖더라. 물론 문제에서 대부분 제시가 돼요. 단 KW는 얼마이다. 하지만 뭐 워낙 자주 사용되는 숫자니까요. 그냥 보고 익혀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충용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완충용액은 무엇이었냐? 산 염기를 소량 넣어도 pH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 산 염기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했고,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약산과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짝산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만들어냈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로 봤냐면, 이렇게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완충용액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쌤이 아세트산을 1000개 사용할게요. 자, 얘네들 1000개를 물에다 녹여서 어떤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일부가 이온화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양은 거의 소량일 거기 때문에, 거의 미비하게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1000개는 이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 건데, 이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에 아세트산 이온이 1000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혼합하면 아세트산 이온이 몇개 들어온다고?

1000개. 자, 각각이 천 개, 천개 들어가 있어서,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수소 이온을 좀 넣어줄 거야. 산성 물질을 조금 넣어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이 반응하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 이온 다시 써버렸네? pH 변화가 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OH 마이너스와 같은 염기를 소량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수용액 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이랑 반응을 하면서 물 만들어내고 아세트산 이온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쵸. 역시 pH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완충용액에 대한, 완충용액에서 나타나는 작용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KA를 써본다면, 아세트산의 몰농도 분해, 아세트산 이온의 몰농도,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볼까요? 우리 얘네 1대1로 넣었다. HA분의 A 마이너스, 아세트산분의 아세트산 이온의 몰농도 비가 1대1, 1입니다. 그러면 결국 KA가 누구와 같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같더라. 그럼 pH는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씌워준 값이랑 같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염기로 용액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NH3와 암모늄 이온,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염기니까 기준값을 KB로 잡는 게 조금 수월하겠죠? KB일 거면, 얘네들의 비율이 1대1일 때, 바로 KB가 OH-의 농도와 같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해줘야 되는 세 번째 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쭉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기본 형태예요. KA에 대한 기본 형태. 그래서 쌤이 식을 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라고 한다면,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냥 KA 적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값들이지라고 차례차례차례 넣어가면서 문제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짝산과 짝염기를 적절한 비율을 혼합을 해서 완충용액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어떤 거냐면, 약산과 강염기를 혼합을 해서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볼게요. 방금처럼 1대1로 만들고 싶으면, 약산과 강염기를 2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만듭니다. 아세트산을 2,000개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부분 그냥 2,000개가 저 분자 상태로 남아 있을 거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NaOH를 좀 넣어볼까요? NaOH 강염기죠. 그러면 OH-가 들어왔고, 얘네가 바로 아세트산이랑 반응을 해버릴 거예요. 자, OH-1,000개 넣겠습니다. 자, 1,000개 넣었으면 아세트산 이온이 1,000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2,000개에서부터 1,000개가 반응했으니까 지금 몇개 남았다고요? 1,000개 남았겠죠. 그러면서 얘네 몇개 생겨요? 1,000개 생겼네? 아하! 1대1 그대로 유지가 됐네. 그래서 약산과 강염기를 넣어서도 이런 식으로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건 주로 1대1의 비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1.0 0.99, 막, 이런 식으로 거의 1대1의 비율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비율만 혼합되어 있으면 완충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체내 완충작용, 자주 나오는 예시들이어서 요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이 일정한 pH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그게 가능한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 몸의 혈액 속에서 막 산성도가 높아졌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어떻게 하자? 얘네들 낮추기 위해서 역반응 진행되겠죠? 역반응 진행되면 탄산의 농도가 증가할 거고요. 탄산의 농도가 증가했어? 안 돼. 그럼 다시 분해해. CO2와 H2O로 쪼개내자. 그럼 CO2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해내면 되잖아. 그래서 내 몸속에서, 혈액 속에서의 pH가 높아졌다? 그럼 역반응을 통해서 CO2로 빼내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를 다시 높여야 되겠죠. 어떻게? 정반응으로. 그럼 정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건 탄산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탄산 만들어냅시다. 어떻게요? CO2와 H2O 다시 결합해서 탄산 만들어내고 그 탄산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필요했던 수소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까지도 증가시키면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혈액 속에서도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겠더라. 자, 그런 내용이 예시가 하나 더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인산 수소 이온, 인산 이수소 이온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도 아까 전에 봤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혈액 속의 pH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도 이런 완충용의 pH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쌤이랑 문제를 풀기 전에 쌤이 외워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식들 있죠? 그 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을 약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약산. 수용액에다가 HA를 넣어서, 물에다가 HA를 넣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할때 쌤이 처음에 계속 강조했던 거지. 약산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루트 C KA로 표현을 하자. 그럼 얘네들의 농도가 0.1 몰농도였고 그때 pH가 3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pH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습니다. 그럼 루트 C였으니까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야죠. 그런데 농도가 오케이 0.1 몰농도였으니 KA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었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루트 CKA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대입해서 모르는 마지막 하나의 정보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멈춰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들을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0.1 몰농도짜리 HA를 600ml 사용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0.1몰농도짜리 NaA를 첨가를 하겠습니다. NaA를 얼마 첨가할까? 200ml 첨가해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약산이니까 사실은 내가 넣어준 분자들이 대부분 HA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 그 짝염기를 첨가해줬죠.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아세트산을 가지고 완충용액을 만들던 거와 좀 비슷한 상황이네. 그러면 이렇게 혼합이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KA를 그냥 처음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이 식의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몰농도 몰농도니까 일단 부피 사라질 거고 HA분의 A- 몰수 B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몰수 B로 갑니다. 처음에 얘네들 60mmol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다 우리 얼마 넣자고? 네, 20mmol 넣었어요. HA가 60 있을 때 지금 A-가 20만큼 들어왔습니다. 란 뜻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그게 얼마다? 그게 바로 KA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의 농도는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그럼 pH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됐대요. 이번엔 NaOH를 넣어주자. 고체를 넣을게요. 여기에서는 이만큼이 됐다고 할 거고요. 고체를 넣었어요. 자, 고체를 넣어서 고체를 몇 밀리몰을 넣을까? 한 10밀리몰만 넣어볼게요. 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자, 역시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거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원래 지금 60, 20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OH-가 10 들어왔으니까 산이랑 반응하겠네. 60 중에서 10이 반응했으니까 10 사라져서 50 남았습니다.

A가 50만큼 남을 거고요. 자, 그럼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원래 20이 있었어. 그런데 HA가 OH-랑 반응하면서 A-를 추가로 만들어냈네. 얼마만큼? 10만큼. 나 원래 20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됐다? 오케이. 그럼 30이 됐다. 그럼 HA분의 A-가 이 값이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다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얼마? KA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겠구나. 되셨나요? 이렇게 혼합되고 있을 때는요. 네. 바로 KA.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저 넣다가요. 추가로 더 넣어볼게요. NaOH를 50을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 50을 추가로 넣었더라는 건 얘네가 HA와 모두 다 중화 반응해서 이 용액에는 무엇만 남았다? 네, 맞아요. A-만 남았다. A-만 얼마 남았어요? 80mmol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는 800ml. 자, 그럼 A-의 농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800ml에 80mmol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0.1몰 농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0.1몰 농도.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우리가 물에다가 A-만 80 넣었습니다. 얘네만 넣었을 땐뭐 쓰자고 했었냐면 다시 기억날까요? 맞습니다. 염기니까 OH 마이너스 쓰고요. 루트 C, K, B를 써주세요. 되셨어요? 처음에 물에다가 HA만 넣었다. 루트 CKA. 거기에다 무엇인가 혼합이 되면서 HA와 A-가 일정한 비율 혼합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KA. 쭉쭉쭉쭉 반응하다 결국 A-만 남았다. 그러면 처음이랑 같은 상황이네. 물에다가 A-만 넣어준 거야. OH-의 농도는 루트 CKB.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랑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 건 이겁니다. 자, 처음에 60 있었죠? 거기에다 내가 20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HA와 A-의 개수의 합은 80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넣어준 애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넣자. 그럼 NaOH를 넣으면 OH-가 HA랑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서 HA가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냐면 HA가 A-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뀌었으니까 전체 개수는 80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유지해요. 그럼 여기에다 다시 NaOH를 또 넣어서 HA랑 반응을 시켰어요. 반응한 결과 HA가 또 뭘로 바뀐다? A-로 바뀐다. 바뀐 거니까 전체 개수는 변할 필요가 없죠.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기가 들어와서 반응을 할 때, 그럴 때는 전체 개수가 지금 처음에 넣어줬던 전체 HA와 A-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사실 요 정도만 보면요.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 나오는 정도의 상황들도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랑 식들을 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선생님이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루트 CKA, 루트 CKB는 약산 또는 약염기일 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아예 딱 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KA, KB가 오, 이건 누가 봐도 작아. 라고 하는 상황에선 적용하는 거고, 강산이다. 또는 이거는 왠지, 이건 문제를 봤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HA가 내가 넣어준 양만큼 남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함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약산, 약염기, 먼저 확인하는 습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번 문제예요. 25도씨에서 부피가 같은 A몰 농도 HX 수용액, A몰 농도 HY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몰롱도는 같은데 들어가 있는 이온수가 차이가 나타났죠. 일단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 이온이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 이온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X 마이너스, 얘네들은요, Y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우린 분명히 같은 농도로 녹였는데, 이온이 더 많이 됐다라는 건, 오케이, 여기가 더 강한 산으로 작용하겠구나. 산의 세기가 세겠구나.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부터, 네, 하이드로늄 이온 맞습니다. 지금 HY가 산의 세기가 더 세겠구나.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HX보다 HY가 더큰 거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줬으니까, pH는 HX가 더 큽니다. 네, 니은 맞는 복입니다. 지금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수는요, 얘네들이 더 이온화가 잘 됐으니까, 이온화 상수 반대로 표시해줘야 되니까, 1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더라. 이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요. 약산입니다. 라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HA의 농도가 평형에 도달해도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그럼 0.1 몰농도를 만들었으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도 얘가 0.1 몰농도. 그럼 A-의 농도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얘들아 봐봐. A-의 농도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어때요?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HAA-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KA가 되는 거였네요. 이만큼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고, A-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 곱했을 때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약산일 때 가능하더라. 자, 이번에는 25도씨에서 0.1 몰농도 HCl과 1 몰농도 HA의 수용액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강산이에요, 얘들아. 강산이면 넣어준 양이 거의 다100% 이온으로 쪼개집니다라는 거고, 0.1 몰농도로 만들었으면 0.1 몰농도, 0.1 몰농도가 됩니다. 수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0.1 몰농도니까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H는 1. 자, 그런데 이 오른쪽을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pH가 3이라는 건데, 나는 HA를 1몰농도짜리 수용액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pH가 3이라고 하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온화가 되게 조금 됐네? 그럼 얘네들은 약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몰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고,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pH가 1, 3, 2 차이 나네? 10배 차이 날 때마다 pH 1씩 차이 났으니까, 지금 2 차이 나면요, 네, 100배 차이가 나더라. 그럼, 몰농도는 100배 차이? 부피가 100ml, 100ml로 같으니까요. 몰수비는 바로 몰농도비더라. 가가 나에서의 100배로 바꿔야 되니까 니은이 틀린 보기. 디귿 가겠습니다. 25도씨에서 HA의 이온화 상수는 일단 이거 우리 KA 기억나니? 약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루트시 KA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라고 했었죠. 얘네들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루트시 KA로 표현하는데 C가 1이래요. 그럼 K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복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디귿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식이 기억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쌤이 어떻게 하자고 했죠? KA를 적어보자라고 했습니다. KA 약산이니까 HA 내가 넣어준 애들의 농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A-의 농도가 같을 거니까 얘로 같을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 같은 결과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하면 그냥 KA 적어 두시고 거기에 하나하나하나 숫자 차근차근차근 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살펴봤고요. 4번, 다음은 약산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이다. 약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루트 CKA 쓸수 있나? 봤더니 정말로 그냥 물에다 HA만 넣은 순수한 상태들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루트 CKA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정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야 되니까 바로 x는 얼마? x는 0.1이 돼야 되겠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거기에 루트 씌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요, C 농도, 그러니까 Y와 KA를 곱하고 루트를 씌웠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돼야 되니까 Y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갈까요? 네, 기억 X는 맞는 표현이죠. X가 Y보다 큽니까? X가 Y보다 큰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마지막 D, 그 HA분의 A-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니? 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걸 접근할 때는 역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KA, 선생님이 헷갈릴 때는 이걸로 돌아오자고 했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A는 항상 일정할 거야. 근데 pH가 더 컸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더 작았을 거예요. 자, 더 작았어요. KA는 일정했어야 되니까 이 값은 더 어때? 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부터 갈게요. HA, 내가 처음에 넣어준 농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고 A-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여기에서 HA의 농도, 내가 처음에 넣어준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고, 자, 그럼 A-의 농도는 역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도씨에서 0.5 몰농도 HA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이 약산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보자. 그럼 자료를 어떤 걸 주었니? POH가 11이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 산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일단 기준을 잡자고 했었죠. pH가 3이 되어야 더했을 때 14가 됩니다. 우리가 0.5 몰농도를 넣었는데 하이드로늄 이온이 얘네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밖에 안 생겼대. 엄청 소량 생긴 거네요. 그럼 아마 약산으로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의 양은 결국 몰수를 물어보고 있었고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부피 0.1 그래서 네,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A-의 농도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HA는 처음에 넣어준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서 니은도 틀린 복이. 자, 수용액에다가 물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어. 그러면 사실 내가 만들어놨던 HA의 농도가 0.5 몰농도보다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죠. 우리는 더 연한 산수용액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산의 농도가 작아졌으니 자연스럽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작아졌겠죠. 우리가 산을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희석 계속 희석을 했으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수소 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작아집니다 라고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잘 계산을 해보고 싶다,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루트 CKA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고 있는 산의 농도가 작아지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작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감소합니다. 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1 몰농도짜리 HA 1리터 그리고 1 몰농도짜리 HB 1리터. 자, 1 몰농도 1리터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HA 1몰 사용했고요. HB도 1몰 사용을 했어요. 자, 1몰 1몰 사용했는데 이온으로 쪼개진 양을 볼까요? 0.1몰 밖에 안 돼요. 자, 얘는 그것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렇게 강한 산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럼 같은 양을 넣어줬을 때 조금이라도 이온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더잘 쪼개졌다, 산의 세기가 HA가 HB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는 거 일단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럼 pH는 쪼개지면서 수소 이온이 같은 몰수가 생겼을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같은 몰수가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가 더 작네?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가 더 작네? 그럼 몰 농도가 더 작으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준 pH는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그래서 니은 내 맞는 무기입니다. 디귿. NAB는 염기성이다. 너 우리 이거 지금 뭐야? 이온화되고는 있으니까 산은 산이죠. 약산이에요, 약산. 자, 그럼 얘네들이 약산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얘네들이 가수분해하면서 만들어낸 B-는 짝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B-가 가수분해 반응하면서 염기성 용액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보기였습니다. 7번 문제예요. 25도씨에서 1몰농도 HA와 1몰농도 NAA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어떠한 정보를 크게 얻기가 어려웠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1몰농도 NAA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는 거 HA의 형태로 제시가 됐으니 A-는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OH-를 만들어내는 짝염기겠네. 자, 염기니까 우리 기준을 OH-의 농도로 잡자. 그럼 OH-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OH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오 여기가 4가 되겠네. 또 그럼 OH- 농도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가수분해 됐다고요. 염기라고요. 하지만 나는 1몰농도를 넣어줬는데 10의 마이너스 4몰농도만큼만 만들어졌다는 건 약한 염기였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약한 염기니까 루트 C KB 이용하면 되고요. C가 1이었네.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KB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라고 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시작할 때 외워주세요. 외워왔지라고 했던 바로 그 식이 나타나는데요. 짝염기, 짝산, KB, KA 곱하면 얼마여야 된다? KW.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어야 된다. 그래서 KA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더라. 자, 그러면, 오, KA가 작아. 산이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갈 거야. 루트 C KA 해서. C1이었네. KA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네. 그럼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거기 루트까지 씌울게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찾으세요라고 했던 거, X요? 네, 이거 찾았습니다. 각각의 이온화 상수 찾아주세요였거든요. A-의 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8제곱, 그리고 HA의 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럼 거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할게요. 10분의 1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7번도 해결해 봤습니다.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대놓고 약산 HA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온화 상수도 꽤 작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무엇 먼저 생각해보자. 루트 CKA 쓸수 있겠네. 산이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루트 CKA야. 곱해서 루트 씌웁시다. 2 곱하기 0.5 해주면 그냥 1로 없어져 버릴 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겠죠? 0.1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얘네 0.2가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야. 얘가 HA고 A-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뭐가 돼야 돼? KA가 돼야 되는 거였죠. KA 이거예요. 이만큼이 2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면 되겠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선 pH가 마이너스 로그 취합니다. 6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부터 갈까요? 나에서 얘네들은요, 2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자, 디귿 갈게요. 이 값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1000배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접근 방법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그냥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 방금 니은에서 HA분의 A-가 2라고 했으니 그걸 뒤집었을 땐 2분의 1이 되겠죠? 가,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HA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A-의 양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과 같을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가도 돼요. 자, 또는 얘네들은 잘 보면 얘들아, 우리 KA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인 거죠. 이게 KA분의 1인 거잖아. 우리가 방금 pH들을 계산을 했어요. pH가 3, 6. 3 차이 나네? 그럼 농도는 1000배 차이 나네? 1000대 1이라고. 그럼 걔네들을 뒤집어 놨으니까 1대 1000이 되겠네?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가와다가 1000대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 1000대 1입니다. 1000배입니다. 맞는 표현이겠다. 그래서 요렇게 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 이제 요렇게 HA분의 A- 짝상과 짝염기의 비율을 물어보는 보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좀 눈치를 채시고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9번 약염기예요, 여러분. 약염기. 염기니까 KB고요. OH-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염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선 pH라고 나왔으니까 OH-를 기준으로 POH를 찾읍시다.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얘는 3. 그러면 OH-의 농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는 소리고, 약염기니까 루트 C, KB. C가 얼마? 0.1.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됐어야 되니까 KB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럼 나로 가볼까요? 나는 BH 플러스죠. 싹 산이에요. 산이니까 pH,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얘네들은 루트 C, KA로 계산을 하겠죠. KA를 찾아야 됐고, 이러려고 우리가 외워둔 식이 있습니다. KA 곱하기 KB는 얼마다? KW더라. 그렇다면 KA는 얼마?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했으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거기에다 루트 씌워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로그 씌워요. 오. 쓰. 우리 계속했던 거 반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얘네들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가와 나를 혼합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봤네요. 자, 가와 나를 혼합하겠습니다. 곱했을 때 10밀리몰 존재하죠. 곱하면 10밀리몰. 사실 몰농도랑 부피가 같았으니까 어쨌든 B와 BH 플러스는 같은 몰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BH 플러스와 B 얘가 1이었어. KA는 짝산, 짝염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형태로 쓸 건데, 이게 지금 1입니다라고 했으니, 결국 하이드로늄

이율의 농도가 KA와 같겠네요. KA가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네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소리. 그럼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H는 얼마? 9입니다. 띵동댕동.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우리가 이거 할 때 착각하지 맙시다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얘는 세기가 약해. 약염기의 짝산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산의 세기가 셀 거야. 근데 거기에서 세다라는 건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염기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짝산의 세기가 세집니다라는 거지 걔네가 세다고 해서 뭐 HCl처럼 강산처럼 막 엄청나게 이온화가 잘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도 보세요. KA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족시켜주다 보니까 KB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KA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짝산이 가수분해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 세기가 센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그 세기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KA 값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약산이구나 라는 거 떠오를 거고 그럼 처음 비커에서는 물에 HA만 넣었으니 자, 약산이다 하면 선생님이 계속 좋아하듯이 루트 C KA를 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 NaOH를 0.1몰을 첨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얘네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역시 옆에다 이렇게 쭉 길게 막 썼던 바로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이 OH-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HA와 OH-가 반응하면서 A-와 네, 이렇게 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A-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OH-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A-는 내가 넣어준 NaOH OH-의 양과 같을 거예요. 근데 OH-만 들어왔나요? 아니요. 나트륨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A-의 몰수와 나트륨의 몰수가 같을 것이다. 그거 한 가지. 또 지금 이 상황은 HA가 A-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수소 하나 떼내서 A-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HA와 A-의 개수의 합은 내가 처음에 여기에 넣어줬던 HA의 개수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용액의 부피가 같아요. 그럼 처음에 내가 여기에 0.3몰 농도만큼 만들었으면 여기에서도 이 둘의 농도를 합하면 0.3몰 농도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럼 HA가 0.1몰 농도입니다. 라고 했으니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A-의 농도는 바로 0.2몰 농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쓱쓱쓱 보면 계산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피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부피를 찾아볼게요. A-가 0.2몰 농도고 이 말은 뭐라고 얘들아? 그치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가 0.2몰 농도라고. 우리 나트륨 몇 몰 넣었어요? 맞습니다. 0.1몰 넣었어요. 자, 그럼 용액의 부피가 얼마여야 됐다? 0.5리터여야 됐다. 용액 EV가 50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용액의 부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의 pH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 아까 전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찾았으면 됐는데 아니 이 문제에서는 나의 pH를 찾으래요. 자, 나에서는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혼합이 돼 있잖아요. 얘네 둘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자, 혼합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갑시다? KA 그대로 갑시다. HA분의 A-, 0.1분의 0.2니까 2예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그대로 얼마이다? 네,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붙일게요. 그럼 pH는 얼마? pH는 5. 네, 그래서 지금 구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분수의 값은 100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까지 볼게요.

0: 볼게요. 약산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입니다. 오, 약산 확실하네요. 자, 지금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대요. 자, 혼합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KA식 그대로 사용하자. 약산과 짝염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가는 건데, 약산 0.5, 짝염기 0.3, 이만큼이 이미 0.6이에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 되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pH는 7입니다. 바로 나왔어요. 얘네들의 짝염기는 수소 이온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네. HPO4 2-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디귿갈게요. 수용액에 소량의 NaOH를 넣으면 지금은 짝산이랑 짝염기가 적당량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소량의 산 또는 염기를 넣어주면 pH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완충 용액일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완충 작용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OH 마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구랑 반응하느냐? 짝산이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 H2PO4 마이너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면서 누가 생겨? HPO4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5분의 3이었잖아. 짝산이 개수가 줄어들고요. 짝염기의 개수는 늘어나면서 H분의 A 마이너스 이 값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선 거기까지 묻진 않았어요. 그냥 반응이 있으니까 이 몰수는 감소합니다. 해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까지만 가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완충용액에다가 우리가 소량의 산과 염기를 넣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니? 작아지겠니?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 이 산염기 파트는요. 진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대신 감만 잡으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 팬들이 다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서, 네, 좀 감을 잡으라고 각 상황에서 언제 어떤 식을 써야 되고, 언제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뒤쪽 문제들도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쌤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기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2017 선수가 한국길이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7번째 시간이고요. 17번째 주제, 수도권과 강원 지방의 개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에 북한부터 지역 지리를 출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지역 지리는 이번 시간부터입니다. 17번째랑 18번째 주제가 지역 지리 핵심되는 파트인데요. 자, 지역 지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파트인데요. 사실 지역 지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조리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도가 출제됩니다. 지도에 여러 지역들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이 지역은 어떠한 특징 갖고 있니? 요게 이제 한국 지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지도에서 각 지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도를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올해도 아마 약정 공략 강의가 열리게 될 건데 약정 공략 강의에서 제가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떤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충 자료에 있는 지도 같이 보면서 각 지역의 위치, 특징 정리한 다음에 교재 내용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번째 주제라 수도권과 강원 지방의 지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에 수도권의 특성 출발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수도권의 지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도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서울과 인천, 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중에서 서울은 뭐 우리나라의 수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우리 광역행정구역 중에서는 경기의 인구가 제일 많고요. 도시 중에서는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연령대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부산과 더불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빠져나간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는 굉장히 높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사실 최근에는 경기에 있는 여러 시, 군과 함께 서울에 있는 구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의 특징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서울. 다음, 인천. 인천은 현재 인구 규모 3위의 도시입니다. 1등이 서울 930만, 2등이 부산 330만, 인천이 300만이 되거든요. 300만. 인천하면 아주 큰 규모의 인천 항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 국제공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다 보니 다양한 운수 및 물류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운수 및 물류업. 이런 화물들을 보관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은 사실 공업 파트에서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 인천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사실 공업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이 은근히 제철, 자동차, 뭐 목재, 봉제, 석유화학, 유리 이런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어서 인천도 제조업 출하액이 꽤나 많은 곳입니다. 물론 경기만큼 많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공항과 항만 위치하여 운수업 및 물류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수도권 워낙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연포탕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연포탕 그 낙지 넣어서 끓인 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연포탕이 가양동에 어마어마한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진웅아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갈래? 연포가양이에요. 연포가양. 일단 연천과 포천은 접경 지역 쪽에 위치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연천은 특히나 군부대가 많이 위치해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구석기 축제열립니다. 구석기 축제. 다음 포천도 성비가 꽤나 높은 곳인데 여기는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왔던 공장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많이 입장이 되는데 그중에 포천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게다가 포천하면은 이동 갈비,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먹으면 안 되지만 이동 막걸리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식품 산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포천. 다음 가평과 양평은 이름은 평자가 들어가 있는데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특히 경기의 북동부 지역은 산지 비율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오른쪽에 강원이 있잖아요. 강원에서부터 산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지 비율 높아서 임야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촌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가평과 양평이 산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평한 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평자가 붙어서 양평, 가평 이렇게 된 겁니다. 청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일 때 은근히 평자 들어가는 지명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산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마을 이름에 평자가

같은 거죠. 그래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인데 산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지 면적은 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최근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택지 개발이 널리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증가한 건 아닌데 최근에 그래도 인구가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서울 사람들의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양평입니다. 다음, 파주.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기신 도시. 이기신 도시인 운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LCD 클러스터가 있어서 제조업도 꽤나 발달한 곳이고요. 특히나 이기신 도시가 입지한 2000년대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고향. 고향은 1기신 도시인 일산신도시가 있죠. 9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갔어.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입니다. 고양.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워낙에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 서울과 바짝 붙어 있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고양. 그래서 알파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는 뭐두 개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파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다 지워볼게요. 다음 그 밑에는 김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본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쇠. 요새는 거의 다 번호키여서 여러분들이 열쇠를 갖고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열쇠야. 우리 돌때 선물 줄때 반지랑 팔찌 또는 황금 열쇠 같은 거 주거든요. 저희 아들도 돌때 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금값이 꽤나 올랐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줬더니 자기가 받은 금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금을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얼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학 갈 때까지 이거를 보관하겠다. 등록금으로 쓰겠다. 예, 포부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황금 열쇠를 우리 아들이 들고서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열쇠를 써본 적이 없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황금 열쇠야. 황금 열쇠.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도 이기신 도시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한강 신도시. 그래서 조금 애매한 곳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도가 뭐 북도와 남도로 나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는 한강 이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북도와 남도로 나누었을 때 얘는 북도인가? 아, 그러기엔 또 한강 이남인데? 그럼 남도인가? 남도랑 떨어져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애매모호해서 그럼 이참에 서울로 편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한강 이남이면서 인천 위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서울과 바짝 달라붙어 있는 규모가 좀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의대 나와서 지금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과 이름이 부강안과야. 부강안과. 부강안과. 서울에 가깝게 붙어 있는 세 군데. 부강안과. 부천, 광명, 안양, 과천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서울과 바짝 붙어 있지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 나머지 지역들은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 높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지 않는 곳들입니다. 부천은 1기 신도시인 중동 신도시. 그리고 광명에는 광명역 KTX. 그리고 여기 기아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안양도 역시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부강 안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은 구화성입니다. 구화성. 김하성 야구선수 말고 구화성. 구화성. 서울과 바짝 붙어 있는 지역들. 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곳은 아니고요. 성남이 많이 나오죠. 성남. 성남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인 분당. 다음, 2기 신도시인 판교와 위례 신도시가 모두 조성된 곳인데, 1기 신도시가 조성된 90년대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2기 신도시가 조성된 2000년대는 그렇게 또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남 안쪽에서 인구 이동이 많았다 그래요. 분당에서 판교나 분당에서 위례로 가는 이런 인구 이동이 많아서 이 2기 신도시 생겨난 동안에는 생각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남도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옵니다.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이.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갔어요. 통근 통학 유출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 하남,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남쪽이라고 해서 성남이 되는 거죠. 성남. 자, 얘기 나온 김에 광주 이천 여주는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도자기 축제 다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천과 여주 같은 경우에는 쌀도 유명하죠. 쌀.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그리고 이천하면은 여기에 최근에 아주아주 정말 아주아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최근에 정말 아주아주아주 핫한 업체 SK하이닉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입사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천 전자조립 산업이 발달하였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얘기한 김에 여기로 내려왔지만 다시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시흥과 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아닌데 시안. 얘네들은 서울에 있었던 공장들이 분산된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이다. 시안,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한다. 시안. 그중에서 안산은 요 반월 시화산업단지에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안산.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고요. 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지시선으로 묶어서 뭐 A, B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산은 못 찾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산. 다음 화성. 아주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진짜로 한국 지리 공부하는 친구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 공업 발달했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도 위치해서 전자 조립 공업도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역시나 200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구 1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최근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지도에서는 약간 그렇게 안 생겼는데, 다른 지도 보면 약간 이 상어처럼 생겼어. 캬, 입 벌리고 있는 상어처럼. 화성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화성이 이렇게 전자조립 공업이 발달한 것은 삼성전자 공장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 그리고 반도체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전자. 정말 굉장하고 거대한 용과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불과 물을 내뿜는 용이다. 화수용 이렇게 됩니다. 화수용. 화성부터 수원 용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용인부터 볼게요. 용인도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삼성전자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가 역시나 100만 넘어섰죠. 그래서 고향의 인구를 앞지르면서 현재는 경기도 인구 2위 도시가 됐습니다. 수원 다음이에요. 역시나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례시 용인.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다음, 수원. 수원은 인구 120만.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 1등 수원 역시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 화성, 용인이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수원하면 꼭 알아두셔야 될게몇 가지 있는데, 일단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습니다. 이 화성 말고 화성 성입니다. 성. 정약용 선생님이 거중기 이용해서 지었다던 화성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또 수원에는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도시대 도청의 위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계신데 이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무님이신데 한 대기업에 성함이 안창수 님이세요. 저희가 항상
안창수 전무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스윗하십니다. 맨날 학교로 커피도 보내주시고, 다 같이 먹으라고 빵도 보내주시고, 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무님이시니까 은퇴하셨겠지.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안창수 전무님 은퇴하셨으니까 같이 보낼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안창수 전무님이 너무 바빠. 아직도 청춘이야. 매일같이 운동하러 다니고, 그림 배우고, 악기 연주하고, 패션도 엄청나게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신대요. 이렇게 여기저기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느라 바쁘셔가지고, 어우, 나랑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 아우, 안창수 전무는 아직도 청춘이야. 내가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청 소재지는 이렇게 됩니다. 안창수 전무가 아직도 청춘이야. 내가 포기했지.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도의 도청 소재지, 안동, 안, 창, 창원, 경남도청, 수, 수원, 경기도청,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청, 무안, 전남도청, 청주, 충북도청,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 내포신도시, 그 중에서도 홍성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는 당연히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되고요. 지역지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각도의 도청 소재지.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꿈꾸는 삶입니다. 저도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그리고 바쁘게 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지역도 다 살펴봤던 것 같고요. 자, 아, 여기 빼먹었네. 평택. 평택도 자동차 공업 발달했고요. 여긴 KGM 모터스, KG 모터스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자 조립 공업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택인가요? 아니죠.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택 아니요.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가자. 알파고, 부강안과, 김하성. 이렇게 구화성.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지였고요. 인천은 얘기했듯이 국제공항도 있고요. 인천항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경기는 수도권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배후 지역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수도권은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적이 고작 12%인데 인구는 51%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수도권의 인구 변화,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요때 2020년 즈음부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수도권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은 일단 100에서 수도권 자료를 빼주면 비수도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서울 자료를 빼주면 경기, 인천의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둘 중에서 하나만 주거나 또는 여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세개 중에서 두 개만 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1타,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이후에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얘기했듯이 면적은 고작 한 12%밖에 안 돼. 이 좁은 면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고, 국내 총생산, 총사업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요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산자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50%를 넘어서거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52.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치, 행정, 교육, 문화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권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우리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라고 얘기했었죠. 196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이거죠. 섬유, 봉제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적은 시간 동안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야 돼. 그래서 정부 주도의 공업 정책이 실시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서울의 구로공단입니다. 서울의 제조업 발달의 상징이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었던 섬유나 봉제업체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는데, 하지만 이 당시에 여기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살던 곳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당연히 공장들이 나가니까 그것도 비었었겠지? 거기에 이제 그 조선 쪽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로구 쪽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 지역으로 변해버린 거죠. 구로공단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1960년대 조성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서울 주변 지역, 인천, 경기로 제조업의 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경기도에서 섬유 제조업의 출하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에 있었던 제조업체들이 경기도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남동공단, 어쨌든 인천, 경기도의 안산, 시흥, 아까 얘기했었죠? 반월 시화공단 등이 조성되면서 인천 경기의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에 얘네들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는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특히나 연구소 및 정보통신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잘 구축되어 있어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인, 수원, 화성, 평택 이런 지역들이 첨단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수도권의 산업 구조. 수도권의 산업 구조 변화 살펴보면 2차 산업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3차 산업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닐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됐는데 일단 서울은 1차 산업의 비율이 아주 아주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 중에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하나 주의할 건 자, 2차 산업의 비율. 우리 제조업 할때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출하액 가장 많은 곳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인천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별 취업자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이 경기보다 2차 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인천과 경기를 구분할 때 중요한 기준은 얘예요, 얘. 1차 산업. 어쨌든 경기도 2, 3차 산업이 발달한 도이지만 그래도 도예요. 아직까지 촌락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촌락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세 지역 중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서울, 인천, 경기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3차 산업의 비율이 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안이라고 얘기했었던 시흥, 안산, 그다음에 화성, 평택, 그리고 평택, 안, 이어, 이천에 반도체 산업 발달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파주, LCD 클러스터, 그리고 포천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런 지역들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산업 유형에 따른 공간적인 분화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하고요. 인천 경기에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인천 경기에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태블릿을 통해서 어떤 OTT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일단 태블릿이 필요하죠. 태블릿. 태블릿 만드는 거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야. 하지만 지식 기반 제조업을 통해 만들어진 태블릿에서 OTT를 보려면 OTT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OTT 서비스는 지식 기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은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식 기반 서비스, 인천 경기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자, 정보통신 방송 기기업, 기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반면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도 역시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 남부 지역에 K반도체 벨트가 구축이 되면서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지식 기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밑으로 갈게요. 문화적 공간 구조의 변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서울 중심으로 문화적으로도 수도권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뒤로 갈게요. 그러나 이런 수도권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 불이익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므로 나타나는 안 좋은 점들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지만 국토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도권은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너무나도 사람이 감소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납니다.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너무 높아.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밀 부담금 제도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면적, 총 허용량을 정해두는 거야. 그래서 이총 허용량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많은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수도권 공장 총량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충청권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시켜서 행정기능 등을 이전시켰고요. 또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 등을 비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또 수도권 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4차 정비계획을 통해서 이런 벨트 등을 만들어 놓았고요. 수도권 정비 권역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다음에 동쪽 지역은 이쪽에 한강에 상수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한강수계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겠지? 그래서 생태 관광과 휴양 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아까 경기 남부에 지식 기반 제조업 발달하고 있다 그랬죠? 스마트 반도체 벨트. 다음, 서쪽은 해안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과의 물류에 유리해 국제 물류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도권 정비 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중심으로 서울 주변 지역들은 너무나도 과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라.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들이 되는 거고, 당연히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자연 보존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도권 내용 살펴봤고요. 아래로 가서 오늘 강원 지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강원 지방입니다. 일단 우리 동쪽부터 봅시다. 동쪽. 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시, 고성 속초 양양 강릉동해 삼척,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 이렇게 영동 지방의 여러 지역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어요.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 그래서 태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영동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태백은 위치상으로는 영서 지방 같지만 옛날에 삼척에 포함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삼척으로부터 분리독립하면서 태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영동지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고성은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건 없고요. 고성에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그래서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죠. 실제 가보면은 북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북한 주민들을 볼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산만 보입니다. 산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자, 속초는 관광산업 발달한 곳이고요. 많은 석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호 발달한 곳. 양양,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곳이죠. 서퍼비치가 유명해지면서 서핑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가요. 수많은 터널 지나서 빨리 가면 2시간 30분 정도? 3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양양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양양. 다음, 강릉. 다설지와 단오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설지.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강설 발생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강원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 3위의 도시입니다. 21만 정도. 여기도 역시 경포라는 석호가 있고요. 또 정동진의 해안 당구가 있습니다. 정동진,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하는 나루터, 그게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인구 3위 도시. 그리고 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열렸었잖아요. 이 설상 종목, 쉽게 얘기하면은 눈에서 펼쳐지는 종목은 평창에서 주로 개최하고요. 빙상은 강릉에서 많이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경기장이 있다. 평창도 해당되고 강릉도 해당이 됩니다. 강릉. 그리고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강릉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의 인상이 굉장한 거예요.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강릉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그래서 강릉을 평정하고 왔어.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삼이.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삼이.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삼이. 그래서 평창, 아까 얘기했듯이 동계올림픽 열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 평타면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고랭지 채소가 널리 재배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고위 평타면에서 풍력 발전도 하겠죠. 그리고 이 평창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연강수량 많고 또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곳입니다. 다음, 남부 지역들. 정선, 영월, 삼척, 태백까지도. 요 지역들은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곳입니다. 여기만 석회동굴 적혀져 있지만 이 일대가 석회암을 중심으로 발달한 카르스트 지형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들입니다. 삼척에도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정선은 석탄산업의 쇠퇴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많은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인구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리조트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카지노도 있습니다.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석탄을 운반하는 레일을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운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레일바이크는 근데 정선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되게 많습니다. 다음, 영월. 영월은 석회동굴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지형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남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한반도 지형. 그 다음에, 이 강이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3월 중순쯤이거든요. 최근에 한 영화 때문에 이 영월에 청명포라고 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단종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 시사적인 내용으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태백. 역시나 석탄산업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세 군데 석탄박물관 다 가봤는데요. 태백도 규모가 꽤 있고, 사실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연사 관련된 내용들 다볼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석탄박물관은 태백. 보령 문경에 있습니다. 태백, 보령, 문경 세 군데 꼭 기억해 두자. 자, 태백. 그리고 역시나 대관령과 더불어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 태백은 황지연목과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둘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연목,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태백. 다음 삼척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동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광업도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석회암도 많이 채굴하고 옛날에 무연탄도 많이 채굴했었고. 자,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강원의 북서쪽 구석에 철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용암대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앞에 공부했었었죠. 그래서 우리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면서 오대쌀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오대쌀. 강원도에서 논비율이 꽤나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화천. 화천은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산천어 축제.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로 최근에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양구. 강원의 북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 정중앙. 그래서 우리 몸의 정중앙인 배꼽.
배꼽을 활용한 배꼽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양구. 다음, 인제. 인제는, 대암산 용늪이라는 습지가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 요게 람사르 1호 보호습지입니다. 인제.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내린천이라는 곳에서 래프팅 많이 합니다. 다음, 춘천.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할때 춘이 춘천이거든요. 강원특별자치 도청 소재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춘선으로. ITX라고 얘기해서. ITX. 2층 열차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남이섬 갈때 한번 타봤거든요. 2층에 올라가면은 되게 멀리까지 보여서 굉장히 멋집니다. 다음, 홍천. 홍천은 여름강수 집중률 높은데, 그리고 찰옥수수 축제 유명한 곳입니다. 고정도. 횡성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횡성 한우 유명한 곳이고요. 원주에 공항이 있는데, 이름은 원주공항인데, 아니죠. 원주공항이 있는데, 이름은 원주공항인데 횡성에 있습니다. 원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로 모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강원도 인구 1위 도시입니다. 인구 38만 정도. 그 다음에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위치해서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원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에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 지역들의 특징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좋아하는 밑으로 가서 영서와 영동지방의 자연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강원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와 영동지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형과 기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해안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과 태백까지 영동지방으로 분류하고요. 이쪽이 영서지방이 됩니다.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중생대 지각 변동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풍하와 침식을 받아 저평해집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3기에 동쪽에서 으악!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되죠. 경동성 요공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고서주의 경동지형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을 살펴보면, 중부지방에 이쪽에 강원도 있고, 여기 경기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뚝 반을 잘라서 이쪽은 경기도, 이쪽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경기도의 동쪽 지역은 산지의 비중이 높다 얘기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다음, 강원을 다시 태백산맥에 있는 대관령 경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영서, 여기가 영동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서지방은 전반적으로 융기량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고위평탄면, 그리고 단구, 감입공류하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고단감이 이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융기지형들. 그리고 한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천 중상류에 발달하는 침식분지도 이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안 단구도 마찬가지고. 반면 영동지방은 경사가 급하고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해안지형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기후적으로는 얘기했듯이 영서지방은 한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름철에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산에 부딪힙니다. 구름 만들고 비 뿌립니다. 그래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고, 반면 영동지역은 북동풍에 의해서 지형성 강수가 발생을 합니다. 구름 만들고 비 뿌려요. 이 북동풍은 겨울철에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영동지방은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영서와 영동은 여강집, 격앙집이 높은 지역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서지방은 내륙 지역이고 영동지방은 동해안이기 때문에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동지방 쪽이 높고 기온의 연고차는 영서지방이 크다.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어요. 자, 영서지방 경사가 완만한 편이에요. 우리 아까 봤었지? 아이고. 영서지방, 영동지방입니다. 영동지방보단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자. 그리고 산간 지역에 해발 고도가 높지만 평탄한 고원 발달합니다. 고위평탄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한강 중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침식분지 발달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침식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죠.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의 영동지방보다 기온에 연교차가 크고요. 하나 더 적어본다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겨울에

추워요. 다음, 여름철에 남서기류 유입으로 여름철 강수 집중이 높다. 집중호우가 자주 내린다. 여강집이 높다. 여강집 높아요. 반면, 영동지방 상대적으로 급경사의 산지 발달합니다. 그리고 해안평에 나타나요. 여기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 영향으로 영서지방보다 겨울이 온화하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얘가 낮고 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 북동기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얘는 격앙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격앙집이 높다. 자,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이 영서지방, 속초와 강릉이 영동지방이에요. 상대적으로 춘천과 홍천은 여름 강수 집중률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속초, 강릉은 겨울 강수 집중률 높게 나타나죠. 기온의 연교차는 춘천과 홍천이 큰 편이고, 속초와 강릉은 기온 연교차가 작은 편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 춘천과 홍천이 낮고, 속초와 강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사실 우리 다 앞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발고도 높은 대관령은 기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영서와 영동지방의 입문 환경. 자, 영서지방 한강을 따라 경기도와 교류가 활발하여 점이대에서는 수도권과 비슷한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아서 밭의 비율이 높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영서지방이야. 그러니까 영서지방은 기본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 감자, 메밀 등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합니다. 태백산지에는 고이평탄면이 분포하고 고랭지 농업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데가 평창, 정선 이런 지역들입니다. 고이평탄면. 다음 영동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및 북부 해안 지방과 교류가 활발하여 점이대에서는 이들 지역과 비슷한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중에 삼척 출신 분이 계신데, 분명히 삼척, 강원도 분이신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런 예예요. 경상북도의 동해안, 그리고 북부 해안 지역과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 경상북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바로 삼척이거든요. 반농반어촌의 경관이 나타나고요. 해안지원과 항만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발달하였습니다. 관광산업. 그래서 우리 제주와 강원은 상대적으로 관광산업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데가 영동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되죠. 다음, 산업구조의 변화. 밭작물 중심의 농업과 풍부한 임산 및 수산자원 바탕으로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2차 산업 발달은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비중은 낮은 편이다. 산지 비중이 워낙에 높아서. 그리고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밭작물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겠죠. 산업화 과정에서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대의 광업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업 지역이 바로 강원입니다. 물론 옛날보다 석탄 생산량도 줄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광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강원이에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가정용 연료가 변화했죠. 연탄에서 도시가스, 가스로. 그러면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국가에서 탄광을 정리한 거죠. 이런 지역들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제 태백시의 인구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나와 있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986년에는 총 종사자 수가 3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2만 2천 명으로 줄었고요. 이때는 광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현재는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과 도소매, 속박업, 음식, 다시요. 숙박 및 도소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관광산업 관련된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으로 산업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죠.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부정적인 면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따라 발달한 해수욕장 등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백의 석탄 박물관, 그리고 정선의 레일바이크도 종종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다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 그래서 평창지나 강릉까지 가죠.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보조단으로 가면은 강원지방의 산업별 특화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특화도는 해당 지역의, 다시요, 지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을 전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분의 해당 지역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몰라도 돼. 결국 해당 지역의 종사자 비율이 전국보다 높으면 1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여기 되는 거지. 1. 1. 너무 궁네요. 어쨌든 1을 넘어가면 그 지역의 그 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업은 강원의 산업별 특화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9가 넘어가죠. 9. 쉽게 얘기하면 전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에서 이 지역이 차지한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바꿔 얘기해서 광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북한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특히나 국방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또 관광산업 발달하면서 숙박 및 음식점 업도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제조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은 발달이 미약하다. 다음 아래로 강원지방의 첨단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전략인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춘천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원주는 의료산업 클러스터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은 아까 신소재 얘기했었죠? 신소재, 그리고 해양,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도권과 강원지방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자부 X, 나와라!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윤사의 전 한보라입니다. 3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풀이 좀 해봐야 되겠죠? 칸트의 의무론, 그리고 벤당과 미래 공리주의. 정말 중요한 파트고요. 그만큼 수능특강에서도 실전 문항을 10문항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챕터당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실전 문항이 8문항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칸트와 공리주의는 워낙 중요한 사상이고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제가 됐었던 우리 윤리 영역계의 터줏대감 파트이기 때문에요. 우리 10문항 같이 한번 좀더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우리 실전 문제 5번부터 시작해서 풀 거고요. 이제 문제풀이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의 사상 같이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문제풀이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전 문제 5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군주가 자신이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 어떤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위협받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 해도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위협을 이겨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군주가 아무리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도덕적 인격의 주체라는 거죠. 그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즉 의무는 지켜야 돼. 이것이 선한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덕 법칙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자신의 자유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렇죠. 자신의 실천 이성. 자신의 실천 이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그렇죠. 준칙을 수립하고 그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즉,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보편화될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수립해서 지켜나갈 때 그것이 자유이자 자율이라는 거야. 그럼 칸트에게 있어서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욕구에 휘둘리는 거.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이런 욕구의 지배가 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렇지, 인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하죠. 자, 칸트가 지지할 법한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생명 보존을 향한 자연적인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된다? 얘들아,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의 근원이 자연적인 경향성은 아니잖아. 오히려 칸트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든 사물에게 적용된다? 아니죠. 얘들아,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럼 도덕 법칙은 누구에게 적용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신과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신과 인간에게만 도덕 법칙이 적용됩니다. 단, 신은, 그렇지, 계속 이야기하지,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도덕 법칙의 의무, 즉 강제라는 형식으로 부과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경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의 의무, 즉 강제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 얘들아, 이런 거잘 봐봐. 이런 거잘 봐봐. 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야. 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칸트가 보기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죠. 자,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니? 아니지. 얘들아, 칸트가 도덕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불행해져야 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잖아. 기억하지? 칸트도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기여하지 못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결코 기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따라서 도덕과 행복은 양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 3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평온한 삶을 위해서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아니지, 얘들아. 자, 칸트가 이성을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자연은 이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이성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고대의 서양 사상인 스토아파 입장이 되겠네요. 칸트 입장과 거리가 멉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수립하며 도덕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알게 된다. 완전히 맞죠? 자, 칸트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자신의 실천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 도덕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고 또 알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각각의 입장 순서대로 탐구하겠습니다. 인간의 지극한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자, 인간의 지극한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일단 누가 제일 먼저 후보로 떠올라?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니? 자, 스피노자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어때? 그렇지, 지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

것은 이성을 가능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시인,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맞죠? 자, 스피노자는 이런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신즉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의 필연성을 인식할 것을 얘기하잖아. 그 인식을, 그렇죠. 이성적인 인식, 또 직관을 통한 인식, 이런 것들 스피노자가 강조했습니다. 갑은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본성상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나라에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 오로지 스스로가 수립한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인간은 실천 이성을 통해서 어때?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자신이 수립한 그 법칙에 대해서 어때? 복종할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이다. 칸트가 되겠습니다. 스피노자, 칸트 입장 순서대로 탐구하겠습니다. A는 스피노자가 예, 칸트가 아니오. B는요, 스피노자가 예, C는요, 그렇죠. 칸트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스피노자와 칸트 입장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는 부재하는가? 즉, 인간은 자연 법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는가? 얘들아, 어때? 그렇지, 스피노자는 네.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자유의지 없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자유의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지. 칸트는 어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자,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에 지배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해. 인간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거는 인정하죠. 하지만 칸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지,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얘들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런 질문, 스피노자와 칸트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겠죠?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강조했지만, 그도요, 어때?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이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도 기본적으로 이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감정, 즉, 어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 흄도 인정하겠죠? 흄은 기본적으로 감정, 도덕적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고, 이성 역시 감정을 돕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니은 같은 요런 진술은 흄, 스피노자, 칸트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어. 네, 스피노자 예스라고 이야기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 신즉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실체는 뭐였어? 그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원인이 돼서 존재하는 거야. 반면에 나머지 모든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자연 만물들, 그리고 인간은 그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 양태였죠. 따라서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네, 스피노자가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덕 법칙은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여되는가? 삐뽀, 삐뽀. 요런 거 가져가려고 우리 지금 이렇게 보라쌤 만나서 지금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칸트 아니지, 아니지, 왜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살짝 다른 워딩으로 표현했는데 다시 보자. 도덕 법칙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의무, 강제로 부과되어야 하는가? 얘들아,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그러면 일단은 인간 들어가고요. 누구도 들어가. 신도 들어가지. 신도 들어가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 인간과 신이 포함되는 것처럼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 인간과 신이 포함되죠. 따라서 공부했었지?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의무로서 부과되지만 신에게는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잖아. 왜? 신은요,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로서 부여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신은 완전한 선의지를 갖고 있어. 따라서 신은 완전한 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의무로서 부과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인간은 선의지를 갖고 있지만 경향성의 유혹도 함께 받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머스트, 강제, 이런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였고요. 각각의 선지들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자연법의 첫 번째 명령은 자, 선을 행하고 추구해야 하며 악을 피해야 한다이다. 자, 자연법의 첫 번째 원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이거 누구야? 그렇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수 있어요. 자연법의 다른 모든 원리는 이첫 번째 원리에 근거한다. 이성은 인간이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선이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요. 자연적인 경향성에 반대하는 것은 악이고 피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종신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그렇죠. 사회적 삶이 되겠습니다. 자연법의 1원리가 다른 모든 원리에 근거가 되는 바탕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 풀면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갑은 다시 한번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었어요? 자, 을입니다. 자연적인 경향성의 대상은 모두 제약된 가치만을 갖는다. 자연적 경향성과 이에 토대를 둔 필요가 없다면 그 대상도 가치가 없을 것이며, 자연적인 경향성 자체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가 가진 가치는 행위 원리가 경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데 있다. 얘들아,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 나왔잖아.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우주 가운데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 뭐니? 옳지. 세 글자. 선의지지.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의지죠? 자, 선의지라고 하는 건 어때?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쾌락과 고통. 그렇지? 그런 경험적인 유용성. 이런 것들로부터 선의지는 무관하다는 거야. 선의지의 선은, 그렇죠. 선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있다. 라고 누구는, 그렇죠. 칸트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향성의 대상은 제약된 가치만 갖는다. 경향성에 이끌린 행동은, 그렇죠. 도덕적 가치가 없다. 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인간과 동물이 죄송해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에 따르는 선은 없다? 아니죠.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에 따르는 선 있지.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 어떤 거 있어? 그렇지. 뭐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이런 건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본성이잖아.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자기 보존이나 종족 보존은 어때? 그렇죠. 선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네, 1번과 같은 진술에 대해서 잘못된 진술이야,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겠네요. 2번입니다. 자기보존은 선이 될수 없지만 사회적 삶은 선이 된다? 아니죠. 자종신사. 다 선이 되잖아. 자기보존 선이 됩니다. 행복의 추구와 도덕적 의무의 수행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아니라 그랬어. 칸트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얘들아, 선행은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왜 틀렸어? 이런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에 의해서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게 자연 법칙이잖아. 아, 선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돼서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가 되겠네요. 인간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요 정도 워딩 공통점으로 성립 가능하죠?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규정했어요. 자, 칸트도 인간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 정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한쪽에는 쾌락의 양을, 다른 한쪽에는 모든 고통의 양을 합산하라. 그 결과 쾌락이 더 크다면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때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좋은 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반대로 고통의 총합이 더 크다면 나쁜 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쾌락과 고통의 양적 총합을 비교해야 한다. 누구야? 그렇죠.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와 성품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할때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행위와 성품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에서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시인의 감정. 나 기분 좋아졌어. 쾌락을 느낀 거야. 부인의 감정. 나 기분 나빠졌어. 불편함을 느낀 거죠. 따라서 그 쾌락이나 불편함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덕이나 악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자,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이다. 누구야? 계속 나오지? 좋아요. 휴미
되겠습니다. 자, 벤남과 휴메 입장입니다. 쾌락은 행위의 목적이자 행위의 원인이 된다되, 벤담은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되고요, 행위의 동기, 원인도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쾌락의 양을 추구할 때 쾌락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아니죠.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 구별의 근거는 공감에 의한 승인과 불승인의 감정이다. 네, 휴문요 이런 공감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제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요 정도는요, 얘들아, 봐봐. 벤담과 휴문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지. 봐봐. 벤담 같은 경우는 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흉도 마찬가지야. 흉은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그렇죠,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아, 요 정도의 워딩,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될수 있다. 요 정도의 워딩은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근데 서양사상가가 지지할 입장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큰 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자,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한대. 다만, 그 희생 자체가 선은 아니야. 그 자체가 선은 아니야. 이 자기 희생도 사회적인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킬 때만, 아,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지? 그렇죠. 자기 희생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산출에 기여할 때 가치를 가진다? 좋아요. 공리주의자, 미래의 주장이 되겠네요.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즉, 쾌락의 전문가가 도덕적 의무감과는 상관없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인데, 그런 쾌락은 질적으로 더 고상한 쾌락, 정신적 쾌락이더라. 역시 미래 주장이죠. 미래 입장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되죠. 벤담과 밀 모두 예스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가 성립 가능하다라고 벤담과 밀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쾌락의 향유이지 고통의 회피가 아니다. 얘들아, 잘 봐봐. 벤담과 밀 모두 마찬가지야. 쾌락의 향유도 선이고요, 고통의 회피도 선이야. 쾌락 증진, 고통 감소가 다 선이잖아. 따라서 고통의 회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회피도 추구해야 할 것이 됩니다. 어떤 행복 증진도 가져오지 않는 개인의 자기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밀이나 뭐 벤담도 마찬가지야.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행복 증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행복 증진을 가져오지 않는 자기 희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많은 양의 불만족을 동반할지라도 선호될 수 있다. 뭔 소리야? 잘 보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어. 그런데 많은 양의 불만족을 동반한대. 많은 양의 불만족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양이 적다는 거야.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적다는 건데, 많은 양의 불만족이라는 건 양이 아주 많이 적다는 거야. 자, 양이 많이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은 선호될 수 있죠. 양이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을 밀은 선호할 수 있다. 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다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양이 적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쾌락이 더, 그렇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라고 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9번의 답은요, 그렇죠, 정이 되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입니다. 조건부 의무는 모두 하나의 의무가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한다. 자, 만약 갈등하는 경우, 즉두 가지 의무가 갈등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그렇죠. 우리에겐 직관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직관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위일 때만 그 행위는 옳다.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 자, 여긴 지금 사상이라고 나왔잖아. 사상가도 아니잖아.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부 의무라는 말이 나왔죠? 사상가가 일단 떠오르지. 로스의, 그렇죠, 조건부 의무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로스는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 단,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더 실제적인 의무를, 그렇죠, 지키게 되는 거고요. 덜 중요한 의무는 유보될 수 있다. 일단 로스의 조건부 의무가 되겠습니다. 나는요, 그렇죠, 우리 공리주의 이야기할 때 배웠던 현대의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규칙에 적용한 규칙 공리주의.

인간의 특징을 배웠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이 선택 문제에 직면한 실존적 존재인 나에게는 답을 줄수 없다는 거지. 그럼 나한테 답을 줄수 있는 건 뭐야?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수 있는 거야.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외쳤습니다. 오직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진리이다? 좋아요. 주체성이 진리이다. 라고 외쳤어. 자, 주체성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야?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런데 이런 선택 앞에 놓인 우리 개인은 늘 무엇을 느껴? 불안을 느껴. 지금 불안을 느껴. 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거든. 자,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따라서 주체적인 결정을 자꾸 어떻게 회피해? 나 그냥 어느 과 써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냥 사람들이 다 저과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저거 써야 되겠다. 아, 나 어느 대학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 근데 사람들이 다저 대학이 좋다고 하네. 그럼 나 그냥 저 대학 써볼까? 아, 나 쟤랑 사귈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아, 내 친구들이 다 걔가 멋있다고 하니까 나 그냥 걔랑 사귀어볼까? 이렇게 자꾸만 주체적인 결정을 무엇한다는 거야? 회피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회피의 끝은 결국 뭐야? 절망, 절망이야. 얘들아, 키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매섭게 이야기했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케고르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 절망의 문제를 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표현했구나. 정리해봐, 어렵지 않아? 실존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개인이야. 그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실존적 상황이야. 근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을 느껴. 그래서 주체적인 결정을 자꾸 회피해. 그러나 그 회피의 끝은 절망이야. 그 절망은 키르케고르가 뭐라고까지 불렀던 것이었어?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이런 절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 절망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했구나. 그럼 그는 과연 주체성의 진리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극복해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것 가능한 거야? 자, 그런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의 실존 단계가 있다라고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어? 그렇죠. 심미적 실존의 단계야. 아, 첫 번째는 심미적 실존의 단계구나. 이건 말 그대로 향락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향락적인 삶을 살면서 어때?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의 문제를 막 잊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향락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지? 그래, 다 허망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끝은 뭐야? 결국은 다시 한번 절망이라는 거야. 아, 1단계의 실존인 심미적 실존 상태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없구나. 얘들아, 그런데 이런 절망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절망을 통해서 어때?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실존 단계로 점핑할 수 있거든, 도약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야? 그렇죠.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윤리적 실존의 단계. 이미 앞에 윤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지. 어렵지 않겠다. 즉, 양심에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 윤리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건 괜찮겠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결론은 뭔줄 아니? 그 끝은 다시 절망이야. 왜냐하면 너희도 알잖아. 그런 윤리적인 도덕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은 그 윤리 규범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유한성을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누구나 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런 윤리적인 도덕 규범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니? 아니지. 결국은 지켜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 2단계의 실존에서도 극복이 안 돼? 그럼 얘들아,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점핑, 도약이 가능하겠지? 바로 세 번째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어? 좋아요.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종교적 실존의 단계지. 결국은 누구 앞에서? 좋아. 신 앞에서 1대1로 마주보고 서는 거야.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마주보고 서서 나의 모든 것을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좌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 야스퍼스는요, 이 좌절이라고 하는 건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이다. 즉, 좌절은 존재의 참모습을 풀어헤치는 암호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계 상황을 겪어서 좌절했다면 그것은 초월자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라는 거야. 초월자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DM과 같은 것이다. 라고, 네, 야스퍼스는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상황으로서의 좌절의 심연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럴 때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과감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과단성을 통해서 오히려 존재의 참뜻을 깨닫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스퍼스는요, 인간의 존재 방식을 현 존재, 의식 일반, 정신 실존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 가장 우위의 존재 방식이 실존이다. 이 실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계 상황을 직시해야 하고요. 동시에 나만 실존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런 타자도 역시 실존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타자와 비교하지 말고 실존적인 사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존주의자들이 너무 자신의 실존 문제에만 너무 고립되어서 몰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아, 타자도 역시 실존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타자와의 연대 이런 것들도 실존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죽음, 고통, 투쟁, 죄책과 같은 이런 상황을 실존성이 직접 실현되는 한계 상황이다라고 불렀죠.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런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정면에서 받아들일 때 초월자가 전달하는 이런 암호로서의 좌절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초월자를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야하사, 이제는 하이데거까지 한번 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현존재는 우주 가운데 인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야스퍼스도 아까 현존재란 말이 살짝 나왔는데, 야스퍼스는 현존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현존재란 말을 사용합니다. 현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물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걸 스스로 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현존재인데, 그런 현존재는 우주 가운데 인간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존재인 무엇으로 규정해? 좋아요. 현존재로 규정합니다.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로 오직 인간밖에 없죠. 자, 이런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 얘들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늘 안고 살아가잖아. 역시나, 이거 너무 다크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이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오히려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직면함으로써 죽음 앞으로 한번 달려가 보는 거야. 한번 죽음 앞으로 오히려 달려가 봄으로써 자기 인생이 단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자,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하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얘들아, 하이데거는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죽음을 내 앞으로 앞당겨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 죽음을 시도해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한달 뒤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어때? 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더 나답게 실존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인간의 현존재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면서 진정으로 본래적인 나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로 삼는 특별한 존재,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로서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불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죠. 오히려 현 존재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만큼 삶이 한 번밖에 없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써 남들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삶에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나다운 삶, 본래적인 삶, 실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야하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의 역사 안성자 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 미니 테스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니 선생님,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50분에 달하는 시간을 어떻게 풀어 주실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학생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세 군데서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세계사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뭐 약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일본사가 나오면 뭐 어떻게, 나 노래해? 가 무가 뛰어난 애야. 이거 전체적으로 잡아드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각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여기 뭐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가의 도시나 도시 니푸르의 이난나 여신 신전에서 발견된 점토판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뭐 이난나 여신 몰라도 돼.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 주세요. 점토판이래요. 어쨌든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수로 보수 공사에 관한 내용과 수로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 단어잖아요. 세계사는 언제나 핵심 단어 찾으면 됩니다. 자,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한 도시 니푸르의 수로 인근에서 지구라트라는 가 있대요. 수메르인들은 이곳에서 엔린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전형적인 1번 문제죠. 자, 여기서 핵심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일단 요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언제나 주류를 이룹니다. 예, 네,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번 가볼까요? 일단 개방적 지형을 갖고 있고 두 개의 큰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자, 개방적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세적 종교관을 말하는 대표적인 게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적 세계관이 나오게 되었었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멘트들보단 더 중요한 게 이것과 관련된 여러 유물 유적들. 대표적인 게 저기 나와 있는 뭐 지구라트라든가 60진법이라든가 태음력이라든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면 이집트 문명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피라미드라든가 미라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사자의 서라든가 이런 유의 문제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간혹 한 1번 문제에서 따지자면 10에서

80% 정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문명이 있죠. 뭐가 있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황허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간혹 물어보기도 하지만 언제나 대부분의 문제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다. 여기서는요. 지구라트도 나와 있고 수메르인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자면 배달을 제작하였다. 이 배달하는 것은 인도가 원래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인더스 겐지스 있을 때 인더스의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문명을 있었지만 아리아인에서 이게 파괴되고 계속적으로 동진하면서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통치하다 보니까 요 카스트 제도가 등장한다고 했었죠. 카스트의 최상위 집단이 바로 브라만이고 브라만 교를 신봉했던 이들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뭐였다? 베다였다.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비읍 브라만교 베다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인도와 관련된 것이겠죠. 카르타고를 건설했던 것은 당시에 이 지중해 일대에서 해상무역을 주름잡았었던 페니키아와 관련된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파르테논은요 일단 리스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는 여러 폴리스들의 연합체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에서 있었던 신전이죠. 태음력과 즉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카운트하는 태음력과 육지진법을 사용하였다. 정답은 이거죠. 뭐. 그렇죠?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철갑 상어해서 상나라 가셔도 되지만 굳이 상나라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황허 문명 이렇게만 가셔도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황제가 남어를 멸망시키자. 아하, 황제가 남어를 멸망시켰대요. 선함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복속하기를 청하였대요. 이에 장가군, 월수군, 입주군, 침려군, 문상군을 설치하고 이렇게 병경을 이어나가 대하와 통교하고자 했대요. 자, 황제가 대월지와의 동맹을 위해, 아하! 대월지 동맹 위해서 파견했던 양반 누구? 장건. 그래서 실크로드 개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볼게요. 동맹을 위해 파견한 사전이 높은 관직을 등용되어 예우를 받게 된 이래로 그 휘하에 있던 부하들이 다투어 신기한 외국의 물산을 설명하며 그 통교의 이익을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사절로 파견해 줄 것을 청하였고요. 황제는 그 길이 극히 멀어 보통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일임에도 자청한다고 여겨 들어주었대요.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대월지와의 교류에서 사전으로 갔다 왔던 장건을 파견했던 황제 누굽니까? 한나라의 무제 아니겠습니까? 한 무제에 대한 기본 설명이죠. 자금성을 축조하였다. 자금성은 이제 언제 축조되었습니까? 명나라 중에서도 3대 황제였었던 영락제 때 만들어졌죠. 대도를 수도로 삼았다. 자, 대도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자, 대도 지금의 베이징이죠. 중도를 수도로 삼았던 건 금나라, 대도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몽골족에서 였던 원나라요. 분서갱유를 단행했던 것은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되겠고요. 균수법과 평준법, 물가 안정책으로서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했던 인물은 바로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통제거 등 대운하를 건설했던 것은 수나라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고요. 3번 문제가 좀 의외로 살짝 까다로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북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대 남조는 약속을 어기고 안문관을 정비한다든가 성과 해제를 보수하고 병사를 모집하고 있어 장차 어찌하려고 하려는 것이오. 이를 보고 여러 신하가 군대를 일으켜 남조

정벌하자고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우리는 지금 북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위진남북조 문제일까요? 근데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위나라와 진나라, 그 다음에 남쪽의 여러 국가, 북쪽의 여러 국가를 얘기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북조 막 이런 단어를 안 붙였을 것 같거든요. 요 시대, 3에서 6세기에 있었던 위진남북조는. 그러면 과연 이것일까? 아니면 그거 이후에 또 그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는 지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조는 우리 진종 황제의 은혜를 잊으신 겁니까? 전연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만일 우리 장수들의 말대로 했다면 북조의 군대는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하,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전연이라는 핵심의 단어입니다. 우리 전연하면 아는 거 뭐 있어요? 전연의 맥락. 보겠습니다. 전연의 맥락의 그 전연인지는 좀 더 보자고요. 후진의 고조는, 아, 후진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요 이후에 있었던, 여기 수나라가 있었고 당나라가 있었고, 당나라가 있은 이후에 또 한 번의 혼란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죠? 5대 10국시기라고 하고,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게 송나라고요. 또 송나라를 괴롭혔던 요라든가 뭐 서하라든가 금이라든가 또 요걸 다 통일했던 원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것일지 한번 봅시다. 전연의 맥락은 누구랑 누구랑 맺은 거죠? 일단 여기에 있는 송나라와 여기에 있는 요나라가 맺었던 것이 전연의 맥락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후진의 고조는 군주를 배반했고 후당의 말제는 어리석고 어지러운 정치를 펴서 영역을 협소해지고 상하가 이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북조가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군사와 군마, 태만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남조는 만리의 영토를 지배하고 휘화 군사가 100만입니다. 안문관을 정비한 것은 탕구투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맥략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북조 너네 이렇게 지금 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남조, 그러니까 뭔가 북쪽에 나라가 하나 있고 남쪽에 나라가 하나 있는, 아, 북쪽의 왕조, 남쪽의 왕조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일단 서한은 아니죠. 왜? 탕구토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지금 주체, 여기에 있는 남조에 우리가 북조 너랑 약속한 거 우리 지금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 우리 지금 군대 키우는 거 이쪽에 있는 이 탕구토족 이쪽 옆에 있잖아. 이 탕구투족 대비하려고 한 것이지 니네랑 싸우려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전연에서 맺었던 약속 우리 잊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 여기서 북조 남조 나왔지만 전연의 맥락, 뭐 전연에서의 전쟁 이런 걸로 보면 여기서의 남조는 어떤 거예요? 송이에요. 엄밀하게 들어가면 남송은 아니야. 굳이 따지면 북송이야. 남송으로 밀려났던 건 여기 금한테 밀려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북조는, 자, 송과 전연에서 싸우고 그리고 맥략까지 맺었던 바로 이 북조 어딥니까? 요나라입니다.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북조라는 단어와 함께 요 내용을 만만치 않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요 요나라를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요나라입니다. 요나라 찾았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가볼게요. 파스파 문자를 제작하였다.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원나라입니다. 맹한 무국제가 실시되었던 건 금나라입니다.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했던 건 송나라입니다. 남명관, 북명관을 설치했던 게 요나라 아닙니까? 예,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그렇죠? 효문제가 한화정책, 한화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한화 이글스팬 유승환 잊지 마시고요. 올해 한화 우승합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날 겁니다. 진짜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예, 한화정책 누구죠? 북위. 하나 나오면 이제 북위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유성환 나오면 또 걱정되네. 어쨌든 봐주시고요.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혼란을 틈타 이나로스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대요.
이나로스는 군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테네에 동맹을 요청했고요. 아테네는 이집트의 반란을 돕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수백 척의 함대를 파견하여 전쟁 초기에 이집트와 아테네 연합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가의 대군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대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테네 함대가 위기에 처하자 이집트군은 아테네군을 저버리고 적과 협상을 벌였대요. 고립된 아테네 병사들은 일찍이 여기 봅시다. 테르모 필레 전투에서 가와 싸운 스파르타인들처럼 뛰어난 용맹으로 맞섰고 결국 휴전을 이끌어내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와 붙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일단은 아테네 연합군 그리고 테르모필레에서 붙었던 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가는 누구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아케메네스 왕조 이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요거 전에 서아시아 지역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다 필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시리아? 맞죠? 기원전 7세기경에 최초로 통일.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 어디입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뭐 다리우스 1세 전성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그 사이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까지 등장했던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왕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은 뭐? 조로아스터교 신봉. 그런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신봉에서 하나 더 나가죠. 뭐까지 나오죠? 국교화까지 나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또 다른 종교가 하나 등장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마니가 창시했다는 마니교.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이러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게 누구죠? 이슬람 세력 정통 칼리프입니다. 정통 칼리프가 있기 전에는 무함마드가 있었고요. 이슬람으로 따지자면 무함마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슬람은 어떤 왕조로 이제 이어집니까? 세습 칼리프의 시작이 우마이야 왕조고요. 그 다음에 바스바스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슬람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는 게 누구냐면 13에서 20세기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물론 이 오스만 제국은 튀르크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스만 튀르크라고도 한때 불렸었는데 사실은 이 튀르크 하면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아바스 왕조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던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셀주크 튀르크도 있어요. 셀주크 튀르크. 이 셀주크 튀르크 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야기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한때 오스만 제국을 위협했던 국가 최근에 수능에서 많이 등장했던 티무르 제국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티무르가 14에서 15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다면 티무르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 이게 어딥니까?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는 몇에서 몇 세기? 16에서 18세기 이렇게까지 같이 한눈에 이걸 한눈에 그리실 수 있으면 앞으로의 시험 문제에서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티무르와 사파비를 전부 다 같이 시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는 몇 세기? 16세기.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저는 올해도 아시리아 너무나 유력해 보이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사르 왕조 페르시아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마이야, 아바스. 기억하시고 오스만 제국, 티무르, 사파비 이거까지 같이 한눈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니겠습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뭐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겠죠.
자,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던 것은 여기 보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상관없고요.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이죠. 요건 사산왕족. 요건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그렇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페르세폴리스 건설 아니겠습니까? 정답 3번. 4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던 것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에쯤입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 국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했던 것은 사라 왕조 페르시아고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했던 건 사파비 왕조입니다. 예, 이 두 개 헷갈리는 학생들 있을 텐데 헷갈리시면 아니되옵니다. 자, 가볼게요. 5번 문제 가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 메달은 나폴레옹 1세가 작생왕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에게 수여한 것이래요. 앞면에는 자신과 가의 얼굴을 나란히 새기고 뒷면에는 가에 의해 정복된 작센족의 수장 비두킨트의 얼굴과 작센왕의 얼굴을 함께 새겼대요. 이처럼 여기가 이제 핵심 단어겠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아버지 피핀의 뒤를 이어 정복활동을 펼치며 왕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가는 나폴레옹 1세에 의해 황제의 표상으로 다시 주목받았대요. 아버지 피핀의 뒤를 이어 정복 활동을 펼쳤으며 왕국의 전성기를 그렸던 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클리. 카. 피카. 아, 제가 제 손 이렇게 밀고 오면 그냥 저쪽으로 가버릴까? 기억나십니까? 클리. 카. 피카.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이렇게 이 네 명이 이제 핵심이죠. 자, 여기에서 이들을 전체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데 프랑크 왕국 안에서도 두 개의 왕조가 있죠. 일단은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었던 클로비스가 있고요. 카롤루스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궁제였죠. 피핀 역시 궁제였고 이 카롤루스 마르텔은 했던 게 뭐죠? 예, 바로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이겨냈던, 보호했던,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이 카를로스 마르텔의 업적이고요. 그의 아들 피핀도 역시 궁제였지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래서 요 왕조를 무슨 왕조라고 하죠? 카를로스 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죠. 카를로스 대제는 정복지에 크리스트교 정복지마다 교회를 세우고 크리스교를 확장시키게 되면서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게 됩니다. 언제요? 800년 성탄절에 서로마 황제로서 대관식도 치르게 되었었고 또 하나 그는 문화 부흥에도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뭐도 많이 했었습니까? 바로 카를로스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요 인물. 맞죠? 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 캡스를 자처하였다. 특히 여러분, 이 클리카피카도 있지만, 우리가 로마와 관련되는 또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누스. 각각의 시기 기억나십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1세기. 콘스탄티누스는, 여기 이제 기원 전후가 아니고요. 콘스탄티누스는 4세기,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6세기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들 역시 다 하나같이 뭐다? 주요 업적이 3개. 콘스탄티누스 3개, 유스티니아누스도 3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3개 뭐 있습니까? 그는 일단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 그리고 나서 프린캡스 자처.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 기억나시죠? 자,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이 세 개,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크리스트교 인정했던 밀라노 칙령. 그리고,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이 여러 교리들이 좀 혼재해 있죠?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죠? 콘스탄티노 폴리스를 건설했다. 맞죠?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세 개입니다. 일단은, 옛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땅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옛 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그 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요 세 명이 중요한데 이 세 명의 주요 업적은 다 세 개씩이다. 요 수능에 나오더라도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각각 다 정답입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즉 프린캡스가 자처했다? 요거죠? 예,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니케아 공예를 소집했다? 누굽니까? 니케아 공예?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카를로스 르네상스를 열었다? 이게 봐쇼? 바로 카를로스 대제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했다? 유스티니아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카를로스 마르텔. 카를로스 마르텔. 카를로스 마르텔이 당시 이슬람 세력에 어떻게 가 임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 밑줄 친 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강희제는 청나라에 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던 헌재 강희제는 폐하께서 보내신 예수의 선교사들을 자신의 궁정 안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궁정 내 한 곳에 넓은 부지를 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희제는 저에게 더 많은 수의 예수의 신부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가 특히 바라는 것은 예술과 과학에 능통한 신부들입니다. 그는 궁정에 있는 신부들과 함께 하나의 아카데미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는 폐하가 콜베르의 건의로 세우신 과학 아카데미의 분원이 되는 셈입니다. 강희제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게 된다면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며 아마도 그의 거대한 제국 전체가 그를 따라 개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렬한 신앙심으로 낭트 칙령에 폐지하는 한편 10년 가까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호해오신 폐하께 이보다 더 적절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건 페이크를 엄청 줬습니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명군주 누가 있습니까?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이렇게 세 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희제 자체도 황제 자체를 60년 넘게 한 사람이라 이 강희제랑 동시에 있었던 저 폐하를 찾는 게 좀 시기가 있는데 이 폐하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콜베르, 그 다음에 낭트칙령 폐지 이런 걸로 봐서 당시에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누구? 절대왕정은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있고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있죠. 서유럽의 절대왕정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맞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있고요.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니까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콜베르의 건의 그리고 낭트 칙령의 폐지 이런 거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요. 강희제도 황제를 61년 했는데요. 루이 14세는 그보다 한 10년 정도 더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요 이제 시기가 겹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강희제는 이라고 나와서 이게 약간 동양사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푸신 학생들이 있을 텐데 강희제와 관련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것이다? 바로 콜베르의 건의, 그 다음에 낭트 칙령 폐지의 그런 강경한 카톨릭 수호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루이 14세를 찾는 것이다. 뭐 루이 14세 찾았으면 정답은 편해요. 예, 정답은 수장법을 선포하였다. 수장법 선포는 여러분 누구죠? 헬수하면 엘통 나온다. 통일령은 엘리자베스 1세지만 수장법은 누구? 헨리 8세.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엘리자베스 1세.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4번.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강희제랑 러시아의 누구? 표트르 대제.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 루이 14세 역시 70년 넘게 왕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하나 더. 아니, 선생님, 청나라 때이그 금교령 같은 거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학생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금교령은요, 강희제 다음 황제, 바로 이 옹정제 때 내렸던 것이 금교령입니다. 금교령. 강희제는 오히려 이 당시에 뭐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 이런 사람들과 엄청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걸로 유명한 바로 그 황제였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가혁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저 윌리엄은 여러분 모두 유럽 전체가 직면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윌리엄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국민들이 프랑스 왕의 최근 행보에 대한 분노를 충성스럽고 시기적절한 탄원서를 통해 충분하고도 광범위하게 표출하였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국왕이 가로 쫓겨난 이전 국왕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영국 궁하군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 나라에 대한 극심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신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왕위 계승 자격을 신교 계통으로 확고히 하고 왕위를 주장하는 자들과 그들의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히 지지하는 자들의 희망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일지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영국혁명 얘기하는 것이죠. 영국혁명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제, 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 제임스 2세가 내쫓아지면서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의 사위였던, 제임스 2세의 사위였던 윌리엄. 이 둘은 부부사입니다.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 명예 혁명이라고 한다. 그쵸? 요 영국 혁명 크게 두개 혁명이 있습니다. 찰스 1세를 내쫓고 크로멜이 정권을 가져갔던 요 일련의 과정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요. 혁명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걸 이제 명예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이 찰스 1세가 받아들였던 그 서류가 있죠. 그게 뭐죠? 권리. 여기도 권리가 있죠. 권리 청원이 먼저입니까? 장전이 먼저입니까? 경찰 청장이라고 그랬죠. 경찰에서 제일 높으신 분 청장입니다. 권리 청원을 수용했던 인물이 찰스 1세고요. 그리고 권리 장전을 수용했던 인물이 메리와 윌리엄이다. 그쵸? 이거 여러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1628년, 1642년부터 49년, 1688년, 1689년, 연도는 대략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연도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순서를 묻는 거예요. 찰스 1세가 권리 청원 받아줬지만, 그렇지만 이것에 불만을 10년 넘게 의회를 열지 않게 되자,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저 세상으로 보냈던 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로멜이 나왔지만 너무나 가혹하게 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크로멜 사후 다시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되었었고, 찰스 2세, 제임스 2세로 넘어갔지만, 그 과정 중에 제임스 2세를 내쫓는, 여기서는 죽인 게 아닙니다. 망명을 보냈죠. 그런 명예혁명이 있었고, 명예혁명은 메리와 윌리엄이 왕으로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 권리 장전이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 어디에 비해서, 권리 청원에 비해서 요 내용들이 여기에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거, 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거 보니까 저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요 윌리엄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의 혁명은 어떤 혁명입니까? 청교도 혁명입니까? 명예혁명입니까? 당연히 명예혁명이겠죠. 이 명예혁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된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보스턴 차 사건의 결과요? 보스턴 차 사건은 여러분 미국 혁명과 관련되잖아요. 전혀 관련 없죠. 인민헌장이 발표된 시기를 파악한다. 인민헌장은요 여러분 1838년도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바로 뭘로 이어졌습니까? 예, 예. 바로 피플스 차터, 차티스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38년부터 48년까지고 인민헌장 자체가 발표된 것은 38년이고요. 1838년 권리장전이 승인되는 내용, 그렇죠? 경찰 청장이니까 권리 청원이 먼저 나오고 장전이 다음 나오죠. 그 장전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메테르니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테르니가 몰락했던 것은요, 1848년도 프랑스의 2월 혁명이 있었고 그 여파를 받으면서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메테르니가 몰락되었습니다. 이 메테르니의 몰락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빈 체제의 몰락이 바로 메테르니의 몰락이죠. 그거랑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것은 러시아 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1917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저와 의용군이 시칠리아를 위대한 이탈리아의 품으로 되돌린 일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업적입니다. 아, 저와 시칠리아. 아, 저는 시칠리아 갔다 와봤습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조금 이탈리아 반도에선 조금 떨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큰 섬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에 있는 그 섬이죠. 자, 시칠리아를 위대한 이탈리아의 품으로 되돌린 일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업적이래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남부, 예, 칼라브리아나 나폴리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외세와 성직자의 억압 속에 있었대요. 따라서 부르봉 왕조와 그 추종자들이 아무리 철저히 감시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9월 7일 나폴리의 아들들 중 그 찬란한 날을 잊은 자가 있을까요? 이날은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이 신의 저주라고 일컫는 증오스러운 왕조를 무너뜨린 날입니다. 저는 의용군이 아직 메시나 해협, 이 메시나 해협이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을 그 흐르는 해협을 메시나 해협이라고 합니다. 쪽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나폴리에 입성하였고 나폴리의 왕은 그 전날 카푸아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저라는 인물은 누구죠? 어디를 장악했고? 시칠리아 장악했고 이젠 나폴리도 바로 장악했다.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 나폴리도 장악했던 저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너 가서 리빌딩 시켜봐. 바로 가리발디. 제가 여러분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요거 말씀드릴 때 몇몇의 인물들 중요하다고 했었죠. 청년 이탈리아당 이끌었었던 마치니 약간 이탈리아 통일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으로서 엄청난 외교 전술, 플롱 비에르 협정 같은 걸 매면서 사르데냐 왕국의 땅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프랑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로 카보우르 같은 인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카보우르를 되게 미워했던 인물이 가리발디지만 가리발디는 이탈리아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용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나서 시칠리아 장악하고 나폴리 장악한 다음에 별다른 조건 없이 당시 왕 누구? 비토니오 에메누엘레 2세에게 예, 자신의 땅을 헌상했던 바로 그 인물 가리발디. 이 네 명의 인물 정도는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의 통일도 잊으면 안 된다? 독일의 통일도 잊으면 안 된다. 독일의 통일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인데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인해서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오스트리아를 이겼죠.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이기고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이탈리아가 어디

어디를 갖고 오고요? 베네치아 일부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이센이 어디를 이기죠? 프랑스를 이기게 되죠. 이 프랑스를 프로이센이 이겨주게 되면서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차지 그 이탈리아가 그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교황령을 차지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 이 독일의 통일 과정과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가리발디 찾아볼까요?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이거 누굽니까? 나폴레옹. 철혈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독일의 통일의 중심축이었던 비스마르크죠. 이탈리아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했던 것은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입니다.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 대륙회의에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은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은 그 이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정복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상했던 인물, 바로 가리발디. 너 가서 리빌딩 해봐라고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예, 당연히 5번이죠. 예, 8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대대로 성인은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며 인륜의 도덕을 견지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군자와 부자, 상하와 좀비의 질서가 마치 모자와 신발의 관계처럼 흔들리지 않고 엄연히 지켜졌다. 그런데 저들은 외국의 사상을 표절하여 천주의 가르침을 숭상한다. 농부는 스스로 경작하여 세금을 낼수 없다. 저들은 경작지를 모두 천황 홍수전의 소유라고 한다. 상인도 스스로 거래하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은 천황 홍수전의 소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근대 이 근현대사 운동 그 움직임을 보자면 일단 1차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난징 조약 체결되었죠. 그리고 이 2차 아편 전쟁으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데 요 언저리쯤 2차 아편 전쟁이 있을 때쯤 중국에 있었던 움직임이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을 주도했던 인물은 여기 나와 있는 홍수전이 되겠고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 1851년부터 64년까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바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예, 바로 양무 운동이 있었습니다. 양무 운동은 청푸 전쟁. 요 양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죠? 태평천국 운동의 홍수전이라면 양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이홍장, 진국번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무 운동은 제한적인 이 변혁 운동이었었죠. 예. 청일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실패로 끝났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변법 자강 운동이 있었죠. 이 변법 자강 운동은 캉, 류, 웨, 이, 량, 치, 차오 이렇게 이제 변법 자강이 4자니까 요 4자 이름들로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이것까지 실패하게 되자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힘들게 되었던 것은 저 서양 세력 때문이자라고 하면서 서양 세력을 전부 다또 서양의 기기라든가 그들과 관련된 종교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던 것이 의화단 운동이 되겠고요. 이 의화단 운동으로 인해서 8개 연합군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신축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요 일련의 과정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전체적인 것까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홍수전 나오고 있으니까 요 태평천국 운동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민주의를 지향했던 것은 바로 신의 혁명을 주도했었던 순원과 관련되죠. 교회와 철도를 파괴했던 게 여기 있는 의화단 운동. 금능 기기국을 설립했던 것이 요 양무 운동이죠. 청왕조 타도를 내세웠다. 특히 요이 태평천국 운동의 구호가 중요하죠, 여러분. 구호가 뭡니까? 멸, 만, 흥, 한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만주족이 세운 청왕조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 태평천국 운동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히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양무 운동에서 주된 나온군요. 주된 내용은요. 중, 체, 서, 용이죠. 예, 중국의 것을 본으로 삼고, 본체로 삼고,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반발하였다. 일본의 21개조 요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것이니까 여기 태평천국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나는 곧 총살이 집행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죽기 직전에 쓴 편지네요. 친구, 해군에 있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자네에게 편지를 써. 난 정말 해군을 사랑했고 깊은 고통 속에서 뒤케노, 이제 배 이름 같습니다. 포를 떠나야만 했어. 우리 함대가 독일에 넘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는 영국 제독과 우리 제독이 평화 협정을 맺고 무장 해제를 결정했거든.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아. 나는 소말리아에 있던 르장티옴 장군이 독일과의 휴전 협정을 거부하고 전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갔어. 하지만 그곳에서의 작전이 중단되었음을 알고는 런던으로 가서 자, 핵심단어 나왔습니다. 드골 장군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군에 합류했지.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은 나 자신의 결정이었어. 자유 프랑스군의 일원으로 맞서 나의 죽음이 조국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줘라고 하는데요. 여기 작성된 자유 프랑스군하고 드골 장군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크게 전쟁은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거든요. 이 대략의 연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45년까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여기 드골 장군 자유 프랑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를 장악하게 되자, 주로 북쪽은 독일이 직접적으로 점령을 했었고요. 남쪽은 비시 정부라는 일종의 괴뢰 정부를 만들어서 간접 통치하는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드골이고요. 뭐 영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이 저항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자유 프랑스였었고요. 이 일련의 움직임을 바로 레지스탕스 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이것의 핵심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건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파리강화 회의에 참석하는 외교관. 파리강화 회의는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1919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예, 관련 없습니다. 우린 지금 요거 찾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거. 레닌이 주도하는 혁명에 참여하는 노동자. 레닌이 주도했던 것은요, 1917년. 그래서 이런 류의 선지들은요, 다 하나같이 어떤 선지? 1차 세계대전 선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차 비동맹 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인도 총리. 1차 비동맹 회의는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의 베오그라드라는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4번.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이라고 나왔죠? 당연히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물자 공급을 위한 비행기를 기다리는 서베를린의 시민. 요게 이른바 여러분, 베를린 봉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냉전 체제의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고, 굳이 연도를 따져보자면 1948년에서 49년도에 있었고요. 이러한 베를린 봉쇄에 맞서서 당시에 자본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에서 만들었던 군사적 동맹체가 49년도에 나토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8년, 49년도에 있었던 베를린 봉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0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같이 풀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37강 같이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10문제를 풀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셨던 지식들을 제가 간단한 약자나 혹은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놔드리고, 주요 키워드들 같이 봐드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단어가 딱딱 바로 안 떠오르시면요. 아직까지 여러분 반복적인 복습이나 혹은 완전히 세계사 내용이 여러분께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땐제 강의 필기 노트로 돌아가.

0: 가셔서 계속 왔다 갔다 체크. 지금 당장 기억 안 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반복 이렇게 주면 언젠가 세계사 만점 1등급 받을 수밖에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으로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여기에 속하고요. 종종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남슬라브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만 불가리아는 제외됩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구와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셰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셰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구슬픈 노래와 춤, 합창 등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세 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한 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에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츠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에 대항해 함께 싸운 츠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 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

플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엮어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산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단어, 영어 말하기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I have a walnut.
2: What's a walnut? What does it look like?
1: It's round and wrinkly.
2: How does it feel? Is it soft?
1: No, it's hard. It has a very hard shell.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나요? Walnut, wrinkly, soft, hard, shell. 이렇게 오늘은 다섯 개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alnut. walnut이에요. walnut은 많고 많은 견과류 중에서 아 딱딱해! 호두를 walnut이라고 해요. 가끔은 우리말로 walnut 이렇게 쓴 거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어는 L 소리를 살려서 walnut, walnut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호두. wrinkly, wrinkly, wrinkle. 이 Y 빼고 E를 넣어서 wrinkle이라고 하면은 주름이에요. 뭐 피부에 있는 주름도 될 수 있고 물건 같은 데 있는 주름, 옷의 주름 이런 거 다 wrinkle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E 빼고 Y를 붙이면 그러한 이렇게 꾸미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wrinkly 하면은 주름이 있는 주름진 이런 뜻이 되겠죠. shell, shell. SH 이제는 익숙하죠. SH 만나면 소리가 이렇게 따로 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소리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에에다가 L 소리 우 붙여서 shell, shell이에요. 껍질. soft. 이건 우리 친구들 알죠? soft. 부드러운, 푹신한 이런 느낌을 sof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hard. 딱딱. 단단,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은 hard, har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남자애가 짜잔, I have a walnut 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가방에 있나? 주머니에 있나? I have a walnut. 나 호두 가지고 있다, 호두 하나 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What's a walnut? Walnut이 뭐야? 호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봐. What's a walnut?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은 does it look like? 무엇처럼 생겼니? 즉,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는 말이 What does it look like? 한 번 더. What does it look like? 호두가 뭐야? 어떻게 생겼는데? It's round and wrinkly. 둥글둥글하고 wrinkly. 주름이 있어. 이렇게 설명했네. 잘했네요. 호두 생각해보면. How does it feel? 느낌은, 촉감은 어떤데? How does it feel? Is it soft? 그거 보들보들하니? 아니면 부드럽니? 폭신폭신하니? 느낌이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No, it's hard. 아니, 그것은 단단해. It has a very hard shell. 강조했죠. 그것은 매우 hard, 단단한 shell, 껍질을 가지고 있어. 호두 표현하기 쉽네. 둥글고 주름이 있고 단단한 껍질이 있다. 이 정도면 뭐, 그죠? 자, 이제는 우리 배운 단어랑 문장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0: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나요? 좋아요. 토픽 월드 가서 158 눌러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카드 누르면 문장이 완성된다. 듣고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1: How does it feel?
0: How does it feel? 눌러볼까요? How does it feel? 무슨 뜻? 그것은 느낌, 촉감이 어떠니?
1: It's soft.
0: 촉감을 대답하는 거죠. It's soft. 그것은 푹신해요,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해요.
1: It's hard.
0: 반대죠. It's hard. 이것은 딱딱해요. 아니면 그것은 단단해요.
1: It's sharp.
0: 오, 이건 어때요? It's sharp. Sharp는 뾰족. 그것은 뾰족해요. 날카로워요.
1: It's a sponge.
0: 한번 더.
1: It's a sponge.
0: It's a sponge래요. It's a sponge. 우리말 그대로 그것은 스펀지예요.
1: It's a walnut.
0: 아하, it's a walnut. 그것은 호두예요. 이렇게 촉감에 대한 물어보고 답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물건인지 답하는 것까지 우리 해봤어요. Awesome. 이제는 우리 펭수랑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호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원형이에요. 그것은 딱딱해요. 자, 친구들과 함께 우리 Let's Talk을 켜고 시작해 볼게요. 펭수한테 인사해야지. Hello, hi, hello, hi.
2: Hello.
0: Hi.
2: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0: 주머니 속에 뭐가 있냐고? 난 주머니가 없지만 저는 호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래요. 가지고 있는 거니까 I have, 호두니까 a walnut 하면 되겠죠? I have a walnut. 주머니에 호두. 주머니에
2: Really?
0: 호두. Yes.
2: What shape is it?
0: 아하, what shape is it? 호두의 모양을 물어보네요. 호두가 동그랗잖아요. 둥글둥글하니까 it is round 또는 뭐 진짜 동그라면 it's a circle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선생님은 round 해볼게요. It's round.
2: Sorry, I don't
0: Orange?
2: get it. What shape is it?
0: 그러면 circle로 해볼까? It's a circle. 펭수는 똑 떨어지는
2: How
0: 답을
2: does it
0: 좋아하는 것
2: feel?
0: 같아. How does it feel? 촉감은 딱딱하니까 it's hard. It's hard.
2: You are right.
0: Okay.
2: The walnut is hard.
0: I know.
2: Bye.
0: By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 대화하기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선생님은 견과류를 진짜 좋아해요. I love nuts. Do you like nuts? Do you love nuts? 친구들도 견과류 좋아하나요? 오늘 호두 얘기가 나와서 다른 견과류 이름도 궁금해졌거든요.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견과류 종류들 영어로 알려줄래? 견과류. Nuts. Peanuts. 땅콩. Almonds. 아몬드. Chestnuts. 밤. Pinenuts, 잣. 다 좋아하는 거. 견과류 자체는 nuts라고 하고요, 친구들. Peanuts, 땅콩. 우리 정말 많이 보는 견과류 중에 하나죠. 땅콩은 peanuts, peanuts. 우리 하나만 먹지 않으니까 다이스 붙였어요. Peanuts 하면은 땅콩. 밑에 있는 almonds, almonds. 아몬드는 우리말랑 좀 비슷하죠. Almonds. 그리고 밤은 chestnuts, chestnuts. 이름이 신기하죠? chest 그리고 nut 붙여서 chestnuts라고 하면 이렇게 밤, 가시 속에 숨어있는 밤. 마지막은 pine nuts. pine nuts는 잣이에요. 이 잣은 pine tree, 잣나무에 있잖아요. 소나무처럼 생긴. 그래서 거기 이렇게 솔방울 같은 거 안에 들어있어서 요거는 pine nuts라고 해요. pine nuts, 잣.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견과류 이름 하나 정도는 영어로 알아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두의 모양, 촉감을 설명하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화를 봤죠. 선생님이 이런 대화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물건 이런 거 하나 골라서요. 이걸 수수께끼로 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4강에 오셨어요. 우리 13강까지 어떤 내용 다루었냐면요. 관계사에 대한 부분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개념 다 안 끝났거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당연히 연결어의 활용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접속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접속사나 혹은 관계사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관계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접속사.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썼냐면 가능한 많은 예시들을 쌤이 주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내기로 했었어.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예문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The boy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거든. 자, 그 남자아이는 결석했다. 자, 왜 결석을 했냐면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ecause는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사인 걸 알았냐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 was ill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아,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because 접속사 뒤로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봐봐. I didn't go out.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 Because 다음에 얘들아 뭐가 있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네.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문장이 와서는 안 돼. Because of the bad wea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아,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뒤에 because of 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오면 우리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쌤이 가져온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는요, 시행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traffic law 라고 하면 교통법규죠. 교통법규를 시행했습니다. Although 라고 하면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비록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from local driv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을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lthough 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라고 했었지.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왔는지 한번 보자.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봐.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 도시는 엄격한 교통법규를 시행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어?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despite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from local drivers, 그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얘들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지만, 아, despite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면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더긴 문장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방금 문장으로, 예문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Wisdom is acquired not by age, but by capacity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자,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데, not A, but B 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아니고 B는 맞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아, 나이에 의해서, 즉 연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에 의해서 얻어진다? But by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건데 그 표현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not A, but B라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냐면, 얘들아,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표현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럼 다음 예시 한번 볼까? Modern technology allows us both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and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문장 구조 보자고 했었지. 무슨 문장 구조가 보이냐면, 그 현대 기술은 allows us, 우리에게 허용해준다. 무엇을 허용해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보이실 겁니다. 얘를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A와 B 둘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다라고 지금 볼수 있어. 자, 무엇을 허용해 주었냐면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하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이 to communicate 그리고 to access, 이두 가지의 형태가 동등한 형태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상관 접속사에 연결되는 두 개의 어구는 어떤 형태?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관 접속사 몇 개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면, not A but B라고 하는 게 방금 예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not A but B,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A, B, 이런 애들은 어때야 된다?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거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어? B as well as A라고 나오고 있는 이 표현들도 역시 A, B 같은 문장 형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Both A and B, 이것도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본 거고요.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 혹은 B, 즉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A 또 B도 둘다 아닌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either 다음에는 얘들아 or 이 오고요. Neither 다음에는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그런 애들은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뤄야 된다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쌤이 원래는 예문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법칙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사실 앞부분에서 다

살펴본 거야. 그래서 이 설명 한번 먼저 볼게, 얘들아.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지.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뭔가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겠다. 왜?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면요. That's exactly what I think.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 살펴봐야 돼? 문장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없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러면 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온 것도 괜찮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I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없네. 그러면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This tells me that there's no one I can trus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대신 뭔지 파악하려면요. 얘들아, 문장 앞에 봐야 돼. That 앞을 봤더니 얘들아 me라고 하는 나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나는 얘들아 얘 수식을 받는 애일까? 아니요, 얘 선행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어때요? There is no one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 올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쌤이 준비한 예문 두 개도 마저 한번 보면요. Educators should focus on 교육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면 what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지. 자, 불완전한지 볼까?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없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곳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자, 마지막 문장, The recent study prov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연구는 증명한다. 자, 무엇을 증명하냐면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잘 배운대요. 언제 더잘 배운대? 그 학생들이 그 과목에 관심이 있을 때더잘 배운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 뒤에 살펴볼 거야. 일단 앞에 봤는데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어. 동사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거예요. Students learn better. 학생들은 더잘 배운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다. 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어에서 이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정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크업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겁니다. We would better write a list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할 거냐면요. What일까, that일까 지금 그거 고르는 거거든. We need to pack. 우리가 싸야 할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What이냐, that이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어도 되지. 근데 요 앞부분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의 목록을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고요. 두 번째, neither the television. 얘들아 이거 방금 쌤이 강조했었어. nei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연결된다? or이 아니라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A, B 둘다 아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Neither the television nor the video worked properly.

proper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상관 접속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과 비디오 둘다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되겠고요. The answers of team A were better than thing of team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비교급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bett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 줄 거야. 그러면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괜찮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앞에 명사 누구를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앞에 명사 누구를 받았어? answers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았잖아. 그러면 that이 아니라 those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나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 will tell you the reason.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어떤 이유를 말해줄 거냐면 여기 which가 나올까, for which가 나올까 이거 기출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온 포인트였어. 그치?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였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뒤에 문장 한번 보자. She lied to her friends. 그녀는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가 나와주는 게 맞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B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I read an article where the scandal was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계 부사 where가 들어가는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봐야 돼?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봤더니, 오케이, 선행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은 관계 부사가 오려면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볼게요. The scandal was described,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캔들이 완전하게 묘사된 그 기사를 나는 읽었다라고 하는 거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하면 이때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오는 거는 맞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황,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관계 부사 where를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요. Hindus purify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제기대명사 오면 뭐 생각해 보기로 했냐면, 목적어에 있는 이 친구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 자, 힌두교인들은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을까? 맞지, 얘들아. 스스로를 정화하지. 누구를 정화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bathing in the river Ga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한다. 라고 해서, 목적어에 나오는 이 대상과 주어에 나오는 이 대상이 같은 인물이니까, 제기대명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기대명사 쓴 것도 괜찮았고요. 7번 문장 보면요. The photographs, 사진은요, were taken at the mid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낮에 찍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진이 한낮에 찍어졌는데, which is difficult time to shoot at the bea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한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한낮에라고 하는 시간은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위치가 괜찮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니?라고 확인을 한다면 두 가지 봐야 돼.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자, 선행사 midday 한낮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잖아. 그랬을 때, 오, i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불완전해.

한잔하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사진은 찍어졌는데요. 한낮에 찍어졌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바닷가에서 사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때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바로 앞에 시간이 나오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뭘 따져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때 which 나온 것도 잘 나왔고요. 마지막 8번 문장 보면요. The authorities, 그 당국은 decided to close it. 그것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all their efforts to save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와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뒤에를 봤더니 all their efforts, 모든 그들의 노력. 자,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냐면 학교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뭐가 왔어? 명사구가 왔어. 자, 명사구가 오면 여기 접속사 오면 안 되지. 뭐가 와야 될까?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despite이라고 하는 전치사나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번 문장 보면요. I don't know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얘들아, 그러면 의심이 되어지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게.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뒤에 문장 보자. Our student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네. 그럼 뭐가 와야 돼? 관계 부사가 와야지.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관계 부사 how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관계 부사가 오고요. 10번 문장, you must not tell you. 너는 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얘들아. 지금 너가 너에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목적어와 여기 등장하는 주어가 어때?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유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재기대명사 yourself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되냐면 you can't do this or you can't do that. 너 이것도 못하고 너 저것도 못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랑 목적어에 있는 대상이 같죠?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못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할수 있어. 아, 이거 좀 쉬운데? 여러 번 해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요. Electric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기 자동차는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traditional 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그 전기 자동차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지금 비교군이 누구야? Electric vehicles, 그 전기 자동차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돼야겠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one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차들이니까 복수형으로
원즈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12번이요. Scientists have found. 그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What?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ver a jumbo jet's w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공기의 흐름은 흐름인데,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is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대. 얘들아, more complicated than 무엇보다 훨씬 더 복잡하냐면, That over a jumbo jet's w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보 제트기의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앞에 나오는 airflow를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때 왜 what이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과학자들은 찾아내었다, 발견해내었다. 무엇을 발견해내었냐면 이때 what이 들어가려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런데 뒤에 문장 보세요.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얘들아.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what이 와서는 안 되고요. 뭐가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냈대?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대. 뭐보다 그 전보 제트기 위에서 흐르는 그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체크 테스트의 마지막 다음 그래프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 거예요. Using a specially developed websi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using 이 분사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뭘 찾아야 돼? 제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주체 누구야? 이때 등장하는 they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주체 되겠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offered more than 14,000 people the opportunity to download fre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줬대?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한 거야? 사용 한 거잖아. 그럼 오케이,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using이라고 하는 ing 표현 나온 거 괜찮고요.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해 내었는데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자, what이 오는 자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 얘들아, what이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기 순위가 주어진 그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select,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어?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가 Favorite choices,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쳐! 그러면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what에서 중요한 건 뭐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지.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2번의 what은 뭐라고 고쳐줘야 된다? 접속사 대스로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해 내었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냐면 the website claimed were. 얘들아, 여기도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해? 동사 붙어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요기 부분을 싹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 동사 부분이 삽입되어진 거죠. 그래서 the website claimed 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선택 많이 한 노래는 이거예요 말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3번에 있는 what은 괜찮을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보자면요. Were

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잘 오고 있고요.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더라도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체크 테스트까지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볼 건데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day, 오늘날에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what it was a century a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발명의 세상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어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한 세기 전에 발명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어떤 점이 다를까? The day of the solitary inventor working on his own are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고독한 발명가가, 근데 그 고독한 발명가가 누구냐면 working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working his own 이니까 그 스스로 일하는 그 고독한 inventor, 발명가가 있는 그 날들은 이제는 are gone.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아, 발명가들이 뭔가 혼자서 하지는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To oversimplify,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과잉 단순화를 시키자면, basic ideas,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요, bubbl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어 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데 어디로부터 끓어 넘치냐면 of university and labora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마구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나 봐. 자, 그런데 실험실이나 대학은 대학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뭘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봐야 되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 거? 너무 잘 썼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런데 그 대학과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냐면 a group of researchers. 여러 명의 연구원의 한 그룹이 서로 함께 일하는 그 실험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새로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여러분 암기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both A and B 사이에 A와 B가 같은 형식을 띄어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both major breakthrough 엄청 큰, 굵직한 그런, 여기서 breakthrough라고 하면 발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엄청 핵심이 되는 발견, 뭐와 같이,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명체의 유전적인 구조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발견과 and smaller one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ones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이때 ones는 문장 똑같이 연결해 주라고 했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breakthrough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ones라고 해서 아, 복수형 대명사 쓰는 거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큰 그런 발견들뿐만 아니라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다 같이 실험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그 smaller ones, 더 작은 발견들은요, such as 어떤 거냐면요,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초 화학에 있어서의 발전이나 혹은 수학에 있어서의 발전과 같은 조금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이 부분은 내 거야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played little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역할을 못 했대. 어디에서? In promoting basic sc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meaning that 어떤 것을 의미한대? 얘들아, 그럼 이때 대시 어떤 대신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관계사 대실지, 관계 대명사 대실지, 혹은 접속사 대실지, 그거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the knowledge,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that research produ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 만들어내는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때야 된다? 개방적이어야만 한다. 즉, 대중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대세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 얘들아, 얘는 뭐야?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보니까 주어 선행사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 대시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때 대세는 뭘까?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knowledge should be made public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접속사 대수로서 잘 쓰이고 있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to encourage innovation, 뭔가 혁신을 촉진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 made public, 뭔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reat scientists,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 are driven b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대요. 어떤 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 inner que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내부에 있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 전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한 그 내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he extrinsic reward, 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적인 보상인 거고,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that matters mo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동사가 나올 자리가 맞아?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the extrinsic reward, 라고 해서 주어가 얘들아 reward 단수 주어야. 자, 단수 주어가 왔는데 복수 동사가 올수 있어? 복수 동사가 올수 없지. 지금 우리를 이 앞에 나오는 them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에 얘 맞춰줄 거야? 라고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낚이면 안 되지. 자, 그랬을 때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잡아야겠습니다. 외적인 보상 뭐야?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인정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정말 일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았고요.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오고 있어?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널리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 자, 리오나르도 다빈치 was one of the most learned and well-rounded person ever to l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 다음에 one이 나오고 있어, 얘들아.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야?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한 명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The entire universe from the wing of a dragonfly to the birth of the earth was일까, were일까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동사 자리가 맞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동사가 나올 건데 너 주어 누구로 잡을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주어 누굴까? From A to B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싹 걷어내 보면 진짜 주어가 보이죠? 진짜 주어는? The entire universe.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 자, 뭐부터 뭐까지? From the wing of the dragonf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잠자리의 날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birth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지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우주는 여기가 좋아야. 그럼 얘들아, 전체 우주 단수야, 복수야? 누가 봐도 단수로 잡고 있네. 그럼 what으로 잡아야지. 이런 전체 우주는요, was the playground of his curious intelli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지적 호기심의 놀이터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구나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did Leonardo have some mystical or innate gift of insight and inv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 레오나르도는요, have a mystical, 굉장히 신비하고 innate gift 이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뭐에 있어서? of insight and inv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찰력이나 혹은 뭔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혹은 or was his brilliance learned and ea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이러한 비범함이 정말 배워지고 얻어진 걸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얘들아.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인가? 혹은 배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나와. 그치? 궁금하겠죠? 배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모양인데. Certainly, he had an unusual mind. 당연히. 당연히 그는 아주 비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An uncanny ability to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uncanny 하면 초인적인이거든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무엇을 볼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들아, 내시올까 와시올까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앞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오케이.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other didn't see라고 해서 불완전해. 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 그럼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이 와줘야겠지. 자, 그래서 그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분명히 그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힘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할 때 쌤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그 포인트도 한번 같이 짚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The 6,000 pages of detailed notes and drawings present clear evidence of diligent, curious stud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6,000장이 넘는 페이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노트들이나 혹은 drawings, 그림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presen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 어딨어? 6,000장이 넘는 그런 페이지들이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6,000장이 넘는 그 노트를 썼고, 그리고 그림들을 그렸다는 그것은요, present clear evidence,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냐면, of a diligent, curious stu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랬을 때 a perpetual lear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erpetual 하면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었대요. 뭐에 있어서 in laborious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laborious라고 하면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in laborious, 부지런히 무엇을 추구하는 학생이었대요?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who was constantly exploring, questioning, and t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다? who was constantly, 정말 끊임없이 탐험하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testing,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한?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한 그런 굉장히 노력형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후는 그럼 당연히 뭘까? 관계대명사 후겠지. 왜?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리고 앞에 나오는 누구를 꾸며준 거야? Perpetual learner이라고 하는 그 배움의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얘 관계대명사 후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expanding your mind,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to being crea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창의적이게 되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inve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까 혹은 inv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까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둘 중에 동사가 나올까 동명사가 나올까 이거 결정하려면 뒤에 뭐를 봐야 돼? 뒤에 아,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랬더니 얘들아, 뒤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면 invest 혹은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is 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두번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invest는 안될 거고 해석 한번 해보자면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배움의 기회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investing 투자하는 것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one of도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one 이 부분이야. 그래서 너가 너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 가장 훌륭한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오케이. 자, 쌤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었는데, 여기 gift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you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면 되겠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같이 짚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최신 문항이죠.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최신 트렌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물어볼까?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Honey can be eaten by itself or mixed with other ingredi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 있잖아요. 꿀은요, can be eaten by itself. 그대로. 그것만으로도 먹어질 수 있고요. 혹은요,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다른 재료들과 섞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natural or pure honey has had no additives,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천연 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순수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had no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뭐가 없대? additives이라고 하면 첨가물이죠. 천연으로, 즉 뭔가 그 벌들이 모아온 그런 천연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첨가물도 없고요. preservat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방부제 같은 것도 없고요.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첨가된 그런 합성 재료들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also refer to as undiluted.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than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드디어 나왔어. referred라고 하는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를 하는 주체를 찾으라고 했지. 자, 얘 주체 누구야? referred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분사 구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였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누군지 살펴보니 honey야. 그치, 꿀.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이요. refer to as undilu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묽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꿀이잖아. 얘들아, 꿀이 스스로를 언급해? 언급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래서 refer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온거 너무 잘 왔어. 그래서 저희는 희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꿀은요,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싸대요. 뭐보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석되어졌다고 일컬어지는 꿀들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랬을 때이 referred가 괜찮은 이유는 이 주체가 꿀인데, 꿀이 스스로를 언급할 순 없고, 언급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과거 분사 쓴거 너무 잘 썼고요. Natural honey, 이러한 천연 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뭐라고 또한 불려질 수 있냐면, blended honey라고 불려질 수 있대요. 아,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위치 나왔어. 얘들아, 이제 반갑지.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자리가 맞나를 한번 살펴보려면 일단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 자, 선행사라고 해서 blended honey, 혼합꿀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 문장이 그럼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거든. 한번 볼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어라?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관계? 부사가 올 자리네. 자, 그럼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벌써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번에서 우리는 답 고를 수 있게 됐어. 그치? 문법 잘하면 문제 빨리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연 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혼합 꿀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그 꿀은요,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혼합꿀에서는 꿀들은 꿀들인데 다양한 곳에서부터 온 꿀들이 are blended together 함께 섞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합꿀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Not A, but B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는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었잖아. 그때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가운데 연결된 얘네들은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된다.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섞여진 건 아니야? 그 벌들에 의해서 섞여진 것은 아니고요. But by human processors and distribu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뭔가 유통업자들이나 인간의 processor 생산자들에 의해서 섞어진 거죠. 어떤 단계 이후에 in stages after the honey has been collected 그 꿀들이 모아진 그 단계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섞여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른다라고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미 문법 문제는 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Blending is frequently done for taste as well as marketing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꿀을 섞는 행위 자체는요, 종종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대요? 뭐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났대? 맛 때문에 일어났대. 자, 왜맛 때문에 이렇게 꿀들을 섞었냐면, Especially since some consumers find the darker honey too str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몇몇 소비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얘들아,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 오형식 동사죠? 그 darker honeys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섞이지 않은, 그 섞이지 않은 꿀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섞이지 않은 꿀이 너무 강력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들아 형용사 strong이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땡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can make it more pala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 자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꿀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꿀 만드는 회사들이 섞었겠죠. 그래서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고요. And also gives more uniform flav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통일성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해 줄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빛은 통일감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고려 상황이냐면 producers and retail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매업자들이나 혹은 그 꿀을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상황이래. 왜냐면 얘들아, 누구는 어떤 똑같은 꿀을 샀는데 누구는 너무 강한 맛이 나고 누구는 너무 덜한 맛이 나게 된다면, 너무 순한 맛이 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있어서 Who feel the need to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여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꿀을 만드는 사람,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자, 앞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도 무슨 형?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너무 잘 나왔네.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꼈냐면요. 보장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Reliable and unsurprising, typically mild flavors to their custo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소비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만하고 놀라지 않을 만한, 내가 뭔가 항상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네? 라고 놀라지 않을 만한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Clov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클로버라고 하는 꿀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그리고, its mild flavor, 그것의 아주 순한 맛과 향은요, have become familiar to many Americ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5번 it's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애를 대명사로 받는 걸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mild flavor, 순한 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앞에 나오는 clover,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clover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순한 맛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clover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it를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4번 문제로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열공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523년 5월 7일 백제 공산성에서 긴급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무령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무령왕의 장례는 백제의 풍습을 따르라는 명이 내려지는데요. 먼저 27개월 동안 빈전에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올립니다.

0: 그리고 백제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요. 무덤에서도 편안히 지내시라는 뜻에서 만든 이 물건들과 함께 무령왕은 아름다운 벽돌 무덤에 모셔져요.
1: 무령왕릉과 유물들 이야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우리가 무령왕과 무령왕비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당시 많은 유물을 왕릉에 넣었기 때문에 그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의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찾으러 지금 이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죠.
1: 네, 박물관 안으로 고고! 여긴 무령왕릉의 유물들이 전시된 곳인데요. 그 전에 만나뵐 분이 계시다고 해요.
2: 우리가 다녀온 무령왕릉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에요. 잘생겼죠?
1: 아, 무령왕님!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2: 이 무령왕은 다시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임금님인데요. 그분이 묻혀있던 무령왕릉에는 굉장히 많은 유물이 나왔어요.
0: 1971년에 마침내 발견된 무령왕릉. 1500여 년 동안 꽁꽁 닫혀 있었던 그곳에는 화려한 백제 유물 4600여 점과 함께 묻혀 있었어요. 오늘은 그 무령왕릉의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1: 여기엔 무령왕릉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물들이 있는데요.
2: 천봉이, 여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유물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묘지석인데 이 묘지석 덕분에 이 무덤이 무령왕 그리고 왕비의 무덤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 지석이 놓인 자리는 무덤의 입구. 왕과 왕비의 지석이 나란히 있었는데 여기에 무덤의 주인이 자세히 적혀 있었대요. 어딘가 그분이 계실 텐데. 아, 진료수님! 저 천봉이에요!
3: 아, 반갑구먼. 난 1500년 동안 무령왕릉을 지켜낸 수호신, 진료수라고 해.
4: 난 묘지석 위에 놓여있던 오수전, 새로 만든 중국의 동전이지.
1: 온통 번쩍번쩍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2: 맞아요. 여기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왕과 왕비가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이렇게 치장을 하셨구나. 정말 멋지시다.
1: 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유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팔찌예요.
0: 은팔찌네요? 근데요, 제 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백제 스타일.
1: 아, 근데 어떡하죠? 저 팔찌는 왕비를 위해서 만든 팔찌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용 무늬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리가 경자년에 대부인 왕비 마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백제에서는 직접 이 장인의 이름을 여기에 새길 정도로 장인을 존중했구나 이런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팔찌는 왕비 마마가 끼고 있던 팔찌인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전 그만 마음을 접겠사옵니다. 여긴 커다란 관이 있어요, 선생님.
1: 여기서는 백제의 또 다른 모습, 글로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물이 있어요.
0: 글로벌한 유물이라고요?
1: 네, 여기 보면은 왕과 왕비의 몸을 감싼 이 관에 쓰인 나무는 금송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걸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백제가 일본과 교류를 활발히 했구나 이런 것들을

0: 볼 수가 있는 거죠.
1: 지석과 진묘수를 놓은 것, 그리고 벽돌 무덤을 쌓은 것은 중국 남조의 장례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0: 그 외에도 국제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1: 1500년 전에 백제가 이렇게 국제적인 나라였다니. 이게 다 무령왕릉 유물들 덕분에 알 수 있었던 거네요.
2: 맞아요. 1500여 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웅진식의 백제뿐만 아니라 백제의 참모습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유적이죠.
1: 무령왕릉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2: 우리 무령왕릉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1: 무령왕릉아
2: 고마워.
1: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네, 오늘 천봉의 덕분에 공주에 있는 백제 유적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무령왕릉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만들기를 같이 하면서 복습해 볼게요.

0: 수능 수학을 준비함에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래프. 특히 그래프가 개념의 바탕이 되는 이적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와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1: 어떤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개념이라서 그래프나 어떤 실생활과 아주 연관이 깊죠. 네.
2: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이할 때에도 활용 부분도 뭐 접선이라던가 이런 개념들도 다 이제 그래프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 그래프랑은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 미적분의 본질은 그래프라는 생각 아래 그래프를 중점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승현 군. 지금이야 그래프와 친하지만 처음에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 힘들었다는데,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고 실력을 쌓은 결과 아무리 어려운 미적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프는 내 운명. 성현군의 수학 공부법을 알아보자. 대학생이 된 후로 성현군이 공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운동이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필수기 때문이라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고등학생 시절, 수능 후 그의 목표는 다이어트, 무려 35kg을 감량했다.
3: 공부든 운동이든 제가 목표한 만큼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뭐랄까 참을 수 없는 성격, 그런 성격이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마는 의지가 강한 성현군. 특히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공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8명의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했던 성현군은 모의고사 시험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의 수학 성적은 모두 상위권. 혼자만 성적이 낮다는 것을 알고 좌절한 것이다. 이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성현군은 마음을 다잡고 이 친구들을 이기고 말겠다는 승부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 나섰다.
1: 학교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수학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성적도 올릴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미적분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그래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개념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그래프 위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미적분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를 공부한 후 그래프를 바탕으로 개념을 익혔다. 공식만을 외우기보다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인 그래프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된 그래프들은 핵심 내용과 함께 자신만의 개념 노트에 정리. 자주 반복해서 그려보며 그래프와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다.
1: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각각의 수치를 대입해서 극대극소값을 각각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그래프상의 대소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에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그래프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제 개형이 생겨먹었는지를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원 함수랑 연관이 되면서 각각의 주어진 좌표들 전부 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함수랑 접목을 시켜서 대부분의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풀 수 있습니다.
2: 일단 기본적인 정말 그래프들이에요. 교과서에 등장할 만한 그래프들, 그리고 뭐 삼각함수나 이렇게 이과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정의에 의한 그래프들인데 그 그래프들에서 사실은 문제로 바뀌는 건 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의 뭐 폭이 커진다거나 폭이 좁아진다거나 이런 범위의 차이인 거거든요. 주어진 문제에 따른 개형이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래프를 제대로 잘 알고 문제마다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0: 성현군은 문제를 풀 때도 공식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눈으로 원리와 값을 확인. 이 과정을 통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1: 막상 어려운 문제와 보니까 그래프는 못 풀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푼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잘못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생님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함수의 개형을 유추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각각의 그래프의 증감, 극대극소 같은 거를 더 고려해서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그때부터 공부하니까 다른 모든 그래프들도 이제 그리는데 한층 수월해지고 그 뒤로 수학 실력이 다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응용에서 출제되는 미적분 문제의 경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고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프 공부를 포기한다. 하지만 성현군은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래프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적분 심화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었다.
3: 그러니까 쉽게 풀려면 어렵게 지 본질을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 친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0: 거 자체가 어떤 친구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고도 할수 있고, 어려운 게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면, 그거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공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든 아니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머릿속으로 깨우치는 방법이든 그게 꼭 절대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본질을 이해한 거고 그것이 꼭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래프를 활용한 공부법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멘티의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 제작진은 서울의 몇몇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멘티 지원자를 모집, 사전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후 성현군에게 멘티 지원서와 인터뷰 영상을 전달. 어떤 학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는데, 과연 누가 멘티로 선정되었을까? 며칠 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 긴장감 가득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
2: 아,
3: 한잔, 한잔.
2: 아, 네.
3: 네가 친구구나.
2: 네네.
1: 미적분 응용 문제를 격파하기 위해 그래프와 친해지고 싶다는 양곡고 2학년 김진호군이다. 공부 열정 하나로 뭉친 두 사람. 고민 많은 멘티와 욕심 많은 멘토가 만나니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2: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4: 그렇지.
2: 미적분이란 과목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4: 쉽지 않아.
2: 네, 그렇죠. 그래프로 이제 모든 게 연결돼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그 개념 자체를 흡수하는 것도 상당히 느렸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잘 애매하거든요.
4: 애매해.
2: 네. 그래서 그래.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멘토의 조언을 통해서 좀 개념부터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4: 그래, 내가 진우가 보내준 영상이랑 이제 멘토링 자료를 읽어보니까 네. 1학년 때 딱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도와주고 싶더라고.
2: 아.
4: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오늘 진우가 궁금했던 것도 한번 풀어보고 공부 방법도 한번 점검해보고
2: 네.
4: 한번 해보자.
2: 네.
4: 가자.
1: 과연 진호군은 그래프와 친해질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멘토링이 기대된다.
5: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총 3단계가 있어. 1단계는 간단한 지수로 함수, 삼각함수들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그대로 그리는 이제 단계.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꿔줘서 그려야 돼. 그런 유형이 2단계야.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으면 문제에서 이제 뭔가를 구해라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구해라는 걸 이제 우리 그래프 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특정 값으로 바꿔줘야 돼. 이제 3단계는 이제 이것까지 마스터하면 거의 그래프의 신이 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다항함수,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들끼리 더하고 곱하고 뭐 분수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긴 함수들이 있어. 이제 이 함수들은 그 값들을 제대로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을 유추하는 단계가 3단계거든.
1: 기본 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그리는 그래프 익히기부터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하기,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푸는 방법까지 이 3단계만 알면 그래프를 정복할 수 있다.
5: 이제 그래프 마스터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단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그래프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2: 네. 네.
5: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프가 총 세 가지에다가 이제 살짝 하나 보너스 정도 해가지고 네 개 정도가 있어.
2: 네.
5: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2: 일단 보니까 다항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5: 다항함수가 있다? 오케이.
2: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가 있을 것 같고.
5: 삼각함수.
2: 그리고 이제 초월함수 중에 지수로그함수가 있겠죠.
5: 지수로그함수가 있다. 그래. 맞아. 이제 우리가 이과에서 배워야 할 세 개의 그래프는 네가 말한 대로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이렇게 세 개가 있어.
2: 네.
5: 다항함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
2: 네.
5: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유형. 다항함수를 나눠본다면.
2: 다항함수.
5: 아무도 이런 생각을 잘 하진 않을 거야.
2: 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을 때
6: 그 값이 있는 거랑 그 값이 없는 거랑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4: 오, 놀라운데?
5: 맞았어.

0: 맞을?
1: 아, 맞아. 이제 다음 수는 네가 말한 대로 이제 극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랑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그래프 두 가지가 있어. 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그래프랑 있는 그래프 두 가지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그 양상에 따라서 출제되는 게 다른데 보통 이제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 그래프가 아무래도 주로 많이 나오겠지. 다함수에서 이런 유형이 주어졌을 때는 극대점, 극소점,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졌을 경우 양끝점, 그 다음 여기서는 같겠지만 최대 최소점. 네가 잘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출제 포인트고 이제 첫 번째 극대극소 없는 경우의 그래프는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연막이다.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그래프야. 딱히 실제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는 그래프들이야.
0: 그럼 저 질문하고.
1: 그래.
0: 근데 극대극소 값이 있는 경우는 이제 fx가 다 주어졌을 때 극대극소 값이 정확히 뭔지 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지.
0: 근데 만약에 아예 문제 자체에서 미지수로 fx가 주어진 경우 극대극소 값을 아예 못 구할 경우도 아예 그래프를 다 그려서 해야 되네.
1: 아, 이제 구체적인 값들은 못 구하더라도 그래프 개형은 일단 그려봐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래프 개형 중에 요구하는 값이 무엇이고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를 짚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고. 네. 그래서 그래프는 그려보는 게 좋다.
0: 네.
1: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이제 네가 아는 것처럼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삼각함수 기본 개형을 보면은 이 그래프만 봐도 성질은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성질을 외울 필요는 없어.
0: 네.
1: 자, 보면 삼각함수는 주기는 이제 2파이다 뭐 이런 거 최대 최소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치역이 존재한다. 네.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 범위다.
0: 네.
1: 그 다음에 y축 대칭, 아니 원점 대칭이다.
0: 네.
1: 뭐 이런 성질 정도의 그래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코사인 함수도 사인 함수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0: 그렇죠.
1: 2분의 파이만큼 이제 성질은 다 똑같은데 이제 얘는 원점 대칭이고 얘는 y축 대칭이다 정도 차이만 있는 거고 이제 그나마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이제 이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있는 탄젠트 함수는 정근선이 있다. 정근선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함수 개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삼각함수에서 원함수가 중요하거든.
0: 네.
1: 이제 이 원함수가 왜 중요하냐. 삼각함수는 이제 모든 값들을 원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 아니?
0: 네.
1: 자, 그러면 원의 그래프 형태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야. 방금 말한 식이랑 좀 유사하지 않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으로 나와. 그러면 x 대신에 r 코사인을 넣고 y 대신에 r 사인을 넣으면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 생각이 되니?
0: 네.
1: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원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코사인과 사인의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삼각함수는 원 그래프로 바꿔서 그릴 수가 있어. 자, 지수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각각의 그래프 개형들을 어떻게 그려서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그래프가 더 값이 큰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핵심적으로 봐둬야 될 건 0,1을 지난다. 점근선 있고 그냥 뭐 단조 증가 함수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거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가고 점근선 있고 이것도 단조 증가 함수, 뭐 단조 감소 함수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고 지수 로그 함수의 출제 포인트가 대소 비교라고 했잖아. 대소 비교에는 두 개가 중요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점근선 그 다음에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잖아.
0: 그쵸.
1: 이게 이제 문제에서 실수를 되게 자주 유발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범위를 체크를 해주거나 따로 네가 적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세 개 기본 함수에다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절대값 함수, 뭐 대칭이동, 역함수 이제 이런 것들은 메인은 아니지만 뭔가 에피타이저

0: 뭐 부메뉴 그런 느낌이고, 뭐 절대감하면서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함수 값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x축 그냥 위에다 대칭하면 돼. 맞지?
1: 네, 그죠.
0: 위면 되고, 이제 x에다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는 y축 대칭해주면 돼.
1: 그죠.
0: 원리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 이두개 그래프는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역함수도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린 거 되게 간단하잖아. 이제 원래 함수 주어져 있으면 y는 x 그려주고 데칼코마니 찍듯이 접어주면 돼. 간단하잖아.
1: 그쵸.
0: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네가 다 알고 있으면 기본 함수가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문제 응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2: 그 그래프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숫자가 바뀐다든지 앞에 상수가 곱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가 더해진다든지 그 평행이동 한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변형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선생님, 더 많은 책을 봐야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정리를 해둔다면 다른 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그런 단원에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좀 익혀둔다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
1: 네.
0: 자, 이 문제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1: 네.
0: 이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지?
1: 지수함수, 증감수 그래프 형태겠죠.
0: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기본 개념에서 둘 중에 어느 걸 나타내는 거지?
1: 네.
0: 지수함수가?
1: 네. 여기선 A가 2니까 1보다 크니까 첫 번째 그래프가 돼.
0: 맞아. 이제 이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1: 네.
0: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그려볼게.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이랑 y축, 그 다음에 원점 표시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아.
1: 네.
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0,1을 지나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0, 뭐를 지날까?
1: 원래 1을 지나야 되는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마 0,A를 지나잖아.
0: 그렇지, 맞아. 0,A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0,4랑 2,16을 지난데,
1: 네.
0: 그럼 A 값은 4로 나오겠지.
1: 네.
0: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y는 4 곱하기 2의 x승이야.
1: 네.
0: 그럼 이제 이게 b,16도 지난데,
1: 네.
0: 그럼 b의 값은 뭐가 될까?
1: 2의 비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죠.
0: 그렇지. b가 2가 돼. 그래서 답은
1: 6이 되겠죠.
0: 그렇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익힌 개념 따라서 그려주고,
1: 네.
0: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으면 돼.
1: 네.
0: 오케이. 이때까지 이제 진우랑 내가 다뤘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1단계 그래프 그리기 유형이야. 기본적인 개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래프를 보고 그거랑 똑같이 따라 맞춰서 그리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우리가 풀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바꾸는 연습이 또 필요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진우한테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해. 진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한번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보고, 풀수 있으면 한번 풀어서 다음에 가져와서 보는 걸로 하자. 알겠지?
1: 네, 알겠습니다.
3: 그날 오후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그래프 그리기 삼매경에 빠진 진호군. 더 나아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 풀어보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던 걸까? 2차 멘토링 시간, 멘티에 폭풍 질문이 쏟아졌다.
1: 밑이 다른 지수함수의 부등호를 비교하는 문제여서 일단 밑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0: 그렇지.
1: 일단 4와 2분의 1을 2로 맞춰주고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밑을 맞춰주고 나서 부등호 비교를 했거든요.
0: 부등호 비교를 했어.
1: 근데 이게 제가 원래 같았으면 3점짜리니까 부등호까지만 하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끝냈을 텐데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0: 아직 못
1: 그려보려 했는데 이제 지수에 2차 항이 있고 이제 뭐 마이너스 4가 있고 하니까
0: 아직 그리기 어렵다.
1: 네, 사실 힘들었어요.
0: 이건 합성함수 형태거든.
1: 네.
0: 자, 이거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를 두 개를 합성한 거잖아.
1: 네.
0: 그럼 일단 이두개 그래프를 모두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돼, 처음에.
1: 예.
0: 일단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2x에다가 이걸 넣은 거지.
1: 네.
0: 자, 그러면 일단 이 1이 되도록 만드는 x 값은 0일 거 아니야?
1: 네.
0: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0이 되는 값들은 0이랑 2지.
1: 네.
0: 그럼 0이랑 2일 때 이 합성 함수는 1을 지나는 거야.
1: 네.
0: 오케이? 1을 지날 거야.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왼쪽으로 가면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지.
1: 네.
0: 그러면 y는 x에서 무한대로 작아지면 어디로
1: 0으로 가? 수를 막겠지.
0: 0으로 수를 막겠지. 반대쪽에도 똑같이 가겠지.
1: 네.
0: 여기도 한없이 무한대로 작게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처음에 부동으로 비교해 주는 게 요거잖아.
1: 네.
0: 그러면 여기다가 1을 꺼가지고
1: 아...
0: 이 사의 값이 답이 되는 거지.
1: 아...
0: 간단하지? 그러면 굳이 계산할 거 없잖아. 이 값 되게 알지?
1: 네.
0: 이렇게 쓰면 돼.
1: 아, 이런 원리가 있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면 혹시 그 어떤 걸 먼저 어떤 걸 정확히 그려야 되는지 혹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0: 자,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몇개 필요하지?
1: 3개가 필요하겠죠.
0: 그래, 그럼 미지수 2개인 방정식을 풀려면?
1: 2개가 필요하네.
0: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이제 식이 3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아마 3개를 그려야 될 거고,
1: 네.
0: 식이 2개가 주어졌으면 그래프는 2개를 그려야 될 거야.
1: 네.
0: 자, 이게 그래프를 또 그릴 때도 식을 보면 이제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좌변 우변에 또 두 개의 식이 있을 거잖아. 이 두 개를 따로 그리면 네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든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든 최대한 하나의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 그렇지?
1: 네. 근데 혹시 이 B79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이건 아예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접점이 없어서 부모나 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그래프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자, 이것도 방금 말한 대로 일단 두 개의 그래프를 네가 총 그려야 될 거야. 식이 두 개니까.
1: 네.
0: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나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 다 한쪽으로 식을 넘겨서 일단 각각 따로 그려줘.
1: 네.
0: 따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는 기분이랄까? 이제 하나의 좌표평면을 그려서 네가 위에 그린 두 개의 그림을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뭐 다른 문제 풀듯이 뭐 접점을 찾든지 뭐 영역을 찾든지 범위를 찾든지는 이제 그때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지. 3단계는 이제 그래프 개형, 이제 어떤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총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해야 하는 4가지 과정이 있어.
3: 성현구는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주어진 식을 토대로 그래프 개형을 그렸는데, 이때 함수의 개수와 함수들끼리 관계를 체크, 최대한 세심하게 그렸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대입해 그래프를 꼼꼼하게 분석, 구해야 하는 값을 찾아냈다.
0: 특징적인 그래프들을 이제 네가 공책에다가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세 번째는 네가 배운 그래프가 역수로 뒤집힌 경우가 있을 거야. 분수 형태 있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배운 두 개의 함수나 여러 개의 함수가 합성 함수 형태로 돼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별로 그리다 보면은 그리는 공식 같은 게 아마 나름대로 보일 거야. 이런 건 연습을 해서 터득하는 게 필요해. 이제 나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여주면. 자, 봐봐.
3: 성현구는 기본 함수들의 그래프 익히기와 주어진 식을 변형해 그래프를 그리는 단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자 여러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고난도 문제에 집중했다.
4: 와, 아니. 아니, 진짜 많이.
3: 그리고 문제를 접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 개형을 노트에 정리하고 자주 복습을 했는데, 특히 문제를 풀다가 풀이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활용. 풀이 힌트를 얻거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는 등 개념을 다시 점검했다.
5: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기본적인 그래프 말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집착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풀고 그래프로 이해하는 개념은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의 것들까지 전부 다 적용하려고

0: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깔아가지고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면 될것 같다.
1: 사실 기대했던 대로 되게 신선했고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멘토링 했던 거다 기억나서 공부법도 찾고 적용도 하고 기출도 풀고 그래서 수학 1등급 맞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큰 꿈을 키워나가는 성현군. 그의 인생이 밝게 빛나기를 응원한다.
3: 상현이 형이라고 해요?
4: 저 사랑이 아니에요.
3: 몇 살 차이가 나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10만점 수능특강 1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제 많이 푸시다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잘 안 풀 때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면 일단은 그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요, 혼자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고 오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도 혼자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힘든 시간인 거 아는데, 최소한 어려운 문제 만나면은 최소 30분 이상, 길게는 막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결국에 못 풀더라도, 혹시나 못 풀더라도

더라도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내가 뭔가 문제를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을 안 하고 오셨다면 오늘 그 어려운 문제 5개 풀 거잖아요. 충분히 고민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 문제 1번 봅시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수능특강 레벨 3의 1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가번 조건을 먼저 보시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극한의 값이 존재하는 실수의 a는 3밖에 없대요. 3밖에 없대요. 아, 일단은 그 fx가 2차 함수라 그랬으면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2차 함수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일단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라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아래로 볼록할 건데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접할 수도 있을 거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에 최고치 한계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섯 개 중에 일단 하나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가번 조건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fx가. 그러면 a가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a가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근처에서 일단 함수값이 양수예요. 그쵸? A 근처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왜 A 근처를 보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거는 A 근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A 근처에서 양수란 소리는 이 절대값 FX가 그냥 FX로 풀리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분자가 FX 빼기 FX니까 분자가 0이 돼버려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x라서 0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얼마죠? 이건 그냥 0이야. 즉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a가 여기가 아니라도 뭐 여기가 a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여기가 a여도 똑같은 상황 벌어지겠죠. 근데 가번 조건에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실수의 a는 3밖에 없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0보다 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면 가능한 a가 3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0보다 큰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가 a여도 여기가 a여도 다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돼. 당연히도.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요? 0보다 큰 부분이 요만큼이나 있어요. 그럼 여기가 A여도 극한값 0으로 존재할 거고, 여기가 A여도 존재할 거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아, 그래서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구나. 일단 첫 번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A 근처에서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일단. 만약에 A가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a 근처에서 음수가 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fx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는 0으로 갑니다. 분모는. 근데 분자는 어때요? 분자는? a 살짝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fa인데 그건 0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A 근처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요 그림은 전부 다 fx가 음수죠. 그러면 이 가번의 저 앞쪽에 있는 저 극한이 존재하는 A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요 그림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그림만 가능할 거고요. 요 그림에서 이제 저 가번에 써 있는 저 극한이 존재하는 A는 어딜까? 여기일 거예요, 여기. 여기서 진짜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이럴 때 A가 있으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했으니까 여기가 결국에 3이다라는 건데. 그럼 fx 함수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 fx 함수식이 x는 3에서 접해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해볼까요? a라고? 그러면 a의 x 빼기 3의 제곱. 그다음에 지금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정확히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모든 실수 나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모를 한번 보세요. 분모. f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x가 b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 뭐냐면 b를 쏙 대입을 했을 때이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fx 플러스 2는 어떻게 생길 것이냐. fx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것은 찾았어요. 그쵸? 그러면 fx 플러스 2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y는 fx 플러스 2. 이만큼 그대로 올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대칭인 요 x값, 대칭인 x값,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는 3에다가 어떤 수 c를 더한 값일 거고, c가 양수일 때 여기는 3 빼기 c일 거예요. 같은 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 일단 요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눠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요 값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b가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요 값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나번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fb 플러스 2가 0이 아닌 경우.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fb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그냥 이 극한값은 b 대입한 거분의 b 대입한 것으로 수렴을 하겠죠. 분모도 0이 아니고 분자도 수렴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존재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을 우리가 쳐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fb 플러스 2가 0인 b 값은 일단 우리 여기에서 설정을 해놨거든요. b가 3 플러스 c 또는 3 마이너스 c라는 의미. 자, 그럼 이때는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 극한값의 성질 기억나시나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b-e 곱하기 fb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fb-e가 0이거나 fb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 fb-e가 0이거나 또는 fb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알수 있다시피 fx가 0이 될 때는 x가 3일 때밖에 없죠. 3일 때밖에 없죠. 자, 그러면 fb-e가 0이라는 소리는 b가 얼마란 소리예요? b가 5란 소리. 여기가 3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b 플러스 2가 0이라는 것은 b 플러스 2가 3이라는 소리니까 b가 1이라는 소리. 아, 그래서 b는 5거나 1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지금 이 화살표를 잘 봅시다. B가 3 플러스 C 또는 3 마이너스 C면 B는 5 또는 1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B가 3 플러스 C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B가 3 플러스 C일 때. 즉, 3 플러스 C가 5거나 3 플러스 C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C는 얼마일까요? C. C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C 양수로 제가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C는 2가 되는 거예요. 요때도 볼게요. B가 3-C라는 소리는 C가 2일 때 생각해보면 3-C가 1인데, 그러면 1 되는 거 맞죠? 아, 그래서 C는 2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가 지금 우리가 5라는 것을 찾아낸 상황이거든요.
아, F5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0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fx식 쪽 있다. 저기, 그쵸? fx식 저기. 저기다 5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2가 0이란 소리. F5가 4a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따라서 F5의 값 물어봤으니까, 사실 요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 F5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요 문제에서는 일단 첫 번째 가번 조건으로부터 fx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지만 저 가번에서 만족하는 실수 a가 3밖에 없을까? 요렇게 생겨야 된다. 라는 거첫 번째로 찾고 나서, 나번에 저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분모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지 않을 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번 문제를 잘풀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 추가 문제 두 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 잘 쳐다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 일단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함수식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연속, 0에서 연속, 그걸 체크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요거를 해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 자, 좌극한 먼저 해볼게요. 좌극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올 때, gx 함수식은 어떤 식을 따라갈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걸 따라가겠다. EFX로 제가 바로 써도 괜찮겠죠? 요게 gx의 좌극한. 그다음에 우극한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올 때, 요 함수식을 따라가겠다. fx분의 x 플러스 1의 fex. 괜찮죠? 아, 그래서 이두 값이 똑같아야 하는, 존재하면서 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fx가 2차 함수니까 EF-1로 수렴해. 그쵸? 근데 이게 분수꼴이어서 또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앞에 문제랑 비슷하다. 첫 번째, F-1이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는 F-1이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 극한 어디로 가요? 이 극한? 분모는 F-1로 가. 분자는? 이게 0으로 가고요. 이게 F-2로 가니까 0 곱하기 F-2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이 우극한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좌극한은 EF-1이라는 거 우리 아까 구해놨어요. 모순 생긴다. 그쵸? F-1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F-1이 0이라는 모순이 나와버리게 돼서, 아, 이 경우 안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F-1은 0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아, F-3이 0이구나. 그 말은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인수는 우리가 몰라. 그래서 ax 플러스 b. 뭐, 요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요렇게 설정해볼까? 최고차항 계수 요렇게 빼주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k. 저는 요렇게 한번 설정해볼게요. a는 0이 아니겠죠? fx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요 관계를 한번 구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두 값이 진짜 같다라는 것을 우리 아직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한번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지금, 즉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0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좌극한은 0이야. 근데 우극한 이제 한번 구하려고 보니까 fx 자리에 요거를 넣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쵸? 함수식을 직접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도 한번 넣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FEK는 A의 EX 플러스 1 곱하기 EX 빼기 K. 요렇게 돼요. 자, 요 극한 한번 구해볼게요.

A 날라가고 X 플러스 1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극한은 마이너스 1 그냥 대입하면 될까?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체크는 해줘야 돼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가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K는 마이너스 1은 아닐 거여서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0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0이라면 분자가 0이어야 하니까 K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 FX 함수식을 거의 다 찾았어요. A만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구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찾았어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뭐예요? 0에서 연속이다. 요것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0에서 연속이다 한번 해주면 리미트 마찬가지로 0에서 좌극하는 요 함수식 따라가겠다. 그쵸? 0보다 작은 쪽 함수를 보세요. 요걸 따라갈 거고 0에서의 우극하는 EFX 요거 따라가겠다. 그쵸? 요거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F0은 어차피 EA니까 0이 아니겠다. 그쵸?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된다. F0은 EA. 분자는 어디로 가지, 분자? 분자도 F0으로 가네. F0으로 가네. 아, 그래서 좌극하는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거 1이니까. 그냥 1로 써볼게요. 우극하는? 두 배의 F0으로 가까이 가겠죠. F0이 아까 2A였는데 그거의 두 배니까 4A가 될 거고, 아, A가 4분의 1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F11 우리 구할 수 있겠다. F11은 4분의 1 곱하기 여기다 대입해주면 12 곱하기 13이니까 얼마예요? 39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 GX가 뭔가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첫 번째, 0에서 연속이다 첫 번째, 그거 이용해서 이제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히 확인을 하려면은 이 GX가 여기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분모에 fx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f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0이 안 되는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구했듯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fx는 0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진짜로 연속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2번 문제 풀어주고 추가 문제까지 하고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긴데, 상수 a인데 a는 0이 아니래요. 근데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식은의 개수를 gt라 하자. 자, 우리가 fx는 t를 만족시키는 개수가 gt다. 이거는 좀 익숙한데 fx가 ft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식은의 개수, 요거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쳐다보고 하면 fx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0 이하일 때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구나. 요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상황이죠.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생겼냐? A는 0이 아니니까 2차 함수의 일부일 텐데, 좀 그리기 쉽게 바꿔보면, A의 x 빼기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9분의 16A. 요거구나. 그쵸? 아, 대칭인 축이 3분의 4고, 근데 그리려고 보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경우를 그냥 나눠주면 돼요. 모르겠으면.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즉, 아래로 볼록하단 소리. 근데 지금 보니까 0에서 연속.

한국인 상황이네. 그쵸? 좌극한 우극한 둘다 1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근데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가 대칭 축인데, 요렇게 생길지, 아니면 X축이랑 접할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세개다 그려본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면, 이게 이제 FX 그래프가 될 텐데, 값원 조건을 보시면, GT가, T는 0에서 연속이래요. 자, 그럼 해볼게요. G0을 먼저 찾아봅시다. G0. G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FT랑 F0이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0이 뭔데, F0이? F0? 1이죠. 즉, Y는 1이랑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죠. 요렇게 생기든, 요렇게 생기든, 요렇게 생기든 항상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만나겠죠. 아, G0은 3이구나. 근데 T는 0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극한. 자, 요거 이해해봅시다, 요거. 자, 요건 뭐냐면, FX는 FT를 만족시키는 마찬가지 실근의 개수인데, 이 T에다 어떤 수를 넣을 거냐면, 0보다 조금 크면서 0과 가까운 수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0보다 조금 크면서, 제가 지금 이 색으로 해볼게요. 0보다 크면서, 조금 크면서 0과 가까운 수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1보다 조금 작겠다, 그쵸? 그러면,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1, 2, 3, 4. 4개에서 만나겠죠. 아, 이건 4개일 거야. 잘 보이게 이걸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일단 문제가 생겼네. 0에서 연속이 아니네요. 그쵸? 자, 우리 연습하는 김에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t가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 이쪽에서의 함수값. 마찬가지 1보다 좀 작겠다, 그쵸? 그러니까 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4개. 그래서 이것도 4.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연속이 아니다. 값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요 그림 안 된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로 갑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이제 0 이하일 때는 아까랑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1이죠. 그다음에 3분의 4가 또 대칭축인데 이번에는 A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쵸? 자, 그러면 G0은 3개.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하는 0보다 조금 큰거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1보다 좀 크겠다. 그쵸?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여전히 3개. 0보다 조금 작은 값 넣어서 함수값이랑 같은 높이 같은 점들 다 이어봤을 때 만나는 점 여전히 3개. 아, 값원 조건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로 맞구나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번 조건. 자, K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은 3과 B뿐이다. 3과 B뿐이다. 자,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K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K가 한 요쯤에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K에서의 함수값은 요거일 거고, K에서의 우극한 생각해보면, K보다 조금 큰 거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K보다 살짝 큰 거를 넣어봤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전히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K보다 조금 작은 거 넣었다고 생각해보아도, 여전히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이게 달라질 때가 언제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일까?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자, 요 점의 X좌표를 한번 볼게요. 이 값보다 조금 큰 값을 넣었다라고 생각해보면 높이가 이것보다 조금 낮아질 거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돼. 즉, K에서의 우극한은 3이 돼요. 근데 좌극한은 이것보다 조금 작은 값 넣으면 이 주황색보다 더 위로 올라간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1개가 돼요. 좌극한은 1, 우극한은 3. 달라지죠. 아, 여기서 뭔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나 찾았다 그쵸? 그다음에 또쭉 가다 보면 이런 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거 넣으면 0보다 살짝 큰거 나와서 세 개의 점에서 맞나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 넣어도 어때요? 함수값이 0보다 큰 거니까 만나는 점은 세 개예요. 근데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는 만나는 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GT가 연속은 아니지만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아. 함수값이랑만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선 문제가 안 돼. 그럼 또쭉 가봐요. 쭉 가봐요.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함수값이랑만 다른 거예요. 또쭉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점보다 조금 더큰값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 이렇게 음수가 나와서 만나는 점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점보다 조금 더 작은 값 넣어주면 0보다 좀큰값 나와서 만나는 점이 세 개죠. 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불연속인 부분, 아, 불연속이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 다른 부분이 여기랑 여기 딱두 개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3이랑 B라고 알려줬는데, 여기가 양수 3이었겠다. 그리고 여기가 B였겠다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3이라는 거니까, 이 A의 아까 전에 요 함수식 있죠? 요 함수식? 요 함수식에다가 3을 넣으면 0이 돼야 돼. 3을 넣으면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3을 넣어봅시다. 함수식에다가, 자, 9A 빼기 8A 플러스 1이 0이란 소리. 요 함수식에다가 3 넣은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다. 아, 음수 맞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B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B 찾고 싶으면? 딱요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아질 때가 언젠지를 찾으면 되겠다. 여기가 얼만데, 여기가? 여기가 꼭지점에 Y 좌표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요 점이 지금 3분의 4, 9분의 25가 될 거거든요.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그러면 요 함수식은 뭐였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인수분해 해보면, 그쵸? 이게 언제 9분의 25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뿔마 3분의 5니까 X는 마이너스 1 뿔마 3분의 5일 거고, 자, 지금 저 B의 좌표는요, B의 값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5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12 곱하기 절대값 A 플러스 B, 요거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12에다가 3분의 11 곱해주시면 44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는 이거 잘 이해를 해볼게요. fx가 ft랑 같아지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 의미를 이 문제에서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나번의 의미도 이제 GT가 불연속인 부분 찾는 게 아니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자, 4번은 그래도 오늘의 문제들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닌가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근데 지금 가번 조건 볼게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fx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번에도 다항함수라고 나오면 차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차수를. 자, 근데 이 값이 존재하려면 fx가 차수가 2차 이하구나. 왜냐면 분자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발산을 하게 되니까 일단 2차 이하구나.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요 값이 3분의 1이다. 자, 근데 이것도 분수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빨리 1을 대입해 봅니다. 분자가 0으로 가네?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F1이 2구나. 요거 첫 번째 당연히 찾으셔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분모가 fx 빼기 f1이구나. 2 대신에 f1로 바꿔 넣어주면. 일단 분자를 보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구나. 인수분해 해주면.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요만큼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 이거 미분계수 꼴이 딱 뒤집혀 있는 형태구나. 라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느냐? F 프라임 1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그쵸? 딱 뒤집힌 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 아, 요거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3분의 1이라는 소리구나. 요것도 체크하셔야겠죠. 따라서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두 번째 정보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FX가 2차 이하. 그러면 상수거나 1차거나 2차이거나 라는 건데, 만약에 FX가 상수면,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잖아요, 0. 아, 그래, 상수는 아니구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함수일 수 있을까? 1차 함수면, 나번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1차 함수면? 1차 함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5보다 큰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x가 존재하면 안 돼. 아, 1차도 아니구나. 따라서 fx가 정확히 2차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2차라는 거 찾았어. 2차라는 거 찾았으면 이제는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설정할 수가 있을 거고 a는 0이 아니다. 요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요거 두 정보 찾아놓은 거 있다. 그쵸? 자, 1 넣어보시면 abc의 합은 2고 그다음에 f', 아, f' 또 구해보자. f', 위에다 쓸게요. eax 플러스 b니까 f'1 E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우리 아직 이거 안 썼거든요. 물론 차수 찾는 데는 쓰긴 했지만 FX가 5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저거 무슨 말이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5 이하다라는 소리. 자,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기면? 마찬가지로 쭉 뻗어나가니까 5보다 큰 x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a가 음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한 문자로 다 정리를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2 빼기 a 빼기 b인데, b 대신에 또 요거 넣어주면, 2 빼기 a 플러스 2a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5죠. A 플러스 5. A 플러스 5. 요렇게 BC를 다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C 대신에 A 플러스 5,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을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빼기 3X 플러스 A 플러스 5가 5 이하니까 플러스 A가 0 이하가 돼. 요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에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자, 판별식 해봅시다. 4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9 빼기 4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아, a 범위가 나오네. 그쵸? a가 어때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와, 그쵸? 자, 그러면 f-3의 최댓값을 구하래요. f-3. f-3이 뭐냐면 9a-3b 플러스 c. 요거의 최댓값 구하는 문제. 자, 그러면 이번에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자. b 대신에 요거 대입해보면 9a 플러스 6a 플러스 9, c 대신에 a 플러스 5 넣어보면 아, 16a 플러스 14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구나. 근데 a 범위는 요렇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16a가 마이너스 12 이하가 되고, 즉, 최종적으로 16a 플러스 14는 2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대값 얼마예요? 등호 성립할 때, 즉,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최대값 2가 나온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다항함수라는 조건 있을 때 차수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차수 생각해서 이제 2차라는 거 찾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조건들을 활용해 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자, 5번. 0이 아닌 두 상수 AB에 대해서 실수 전체

0: 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조건을 잘 읽어 보세요. 가번 조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왜 줬지? 라는 거 일단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f'-1은 1보다 작고 f'2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1의 제곱은 요렇다. 그럼 일단 또 생각이 드는 게, 좌변이 무언가의 제곱이면 우변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아, 이 2차식이 0 이상이라면, 지금 a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요게 항상 0 이상이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겨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a는 0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일단 그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1이라는 걸 줬고, 여기도 1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f'x가 1이 되는 거를 뭔가 활용해야 될것 같죠? 자, 그 다음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요걸 활용해 보시면은요, 사의 값 정리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의 값 정리. 사이값 정리. 자, f'-1은 1보다 작고 f'2는 1보다 크니까, 근데 연속이야 f'x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f'x가 1이 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사이값 정리 때문에. 아, 요걸로부터 우리가 뭐를 알수 있느냐? f'c가 정확히 1이 되는 c가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c가 1이 된다라고 하면 c를 살짝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좌변이 딱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야 또? 아, 이게 0이 되는 x가 있구나. c라는 게 있구나.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확히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딱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판별식이 0이구나. 자, 판별식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0이다. 아, b가 2a 또는 마이너스 2a구나.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경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b가 2a인 경우. b가 2a인 경우. 자, b가 2a란 소리는 나번 조건 이용해보면 f'x 빼기 1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 자, 우리 0이 될때 체크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1 빼기 1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소리고, 즉 f'-1이 1. 엥? 이거 돼요? f'-1은 1보다 작아야 되죠. 1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안 돼. 아, b가 마이너스 2a였구나. b가 마이너스 2a이면 f'x 빼기 1의 제곱이 a의 x 빼기 1의 제곱이구나. 자, 그럼 언제 f'1이 돼요? f'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이건 문제 없네. 1이 실제로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수 맞잖아요? 아, 이땐 뭔가 모순이 안 생겨. 아, b가 마이너스 2a였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잘 찾아냈는데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f'x 빼기 1이 그래서 결국에 뿔마 루트 a의 절대값 x 빼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f'x는 1뿔마 루트 a의 절대값 x 빼기 1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만약에, 일단 우리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는 1 플러스 루트 a의 절대값 x 빼기 1. 자, 여러분들 요거 그릴 수 있어요? 요거? 그래프? 자, 이거는 결국에 그냥 상수만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그냥 상수만 곱해져 있는 거고, 절대값 x 빼기 1,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1에서 뾰족한 거. 그거를 1만큼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1,1을 지나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지금 1,1인 상황. 요게 y는 1 플러스 루트 a의 절대값 x 빼기 1.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릴 수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큼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주황색으로 해보면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 주황색이 지금 y는 1 빼기 루트 a의 절대값 x 빼기 1.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1, x가 1인 지점인 겁니다. x가 1. 그래서 f 프라임 x가 딱 정해지면 이 노란색을 따라가거나 주황색을 따라가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거, 이건 아니고요. 각각의 x에 대해서 이걸 따라가거나 이걸 따라가거나 또 여기서는 이걸 따라가거나 이걸 따라가거나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가번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다라 그랬어.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f 프라임 x가 연속이라 그랬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다 그랬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인 점은 어디 있을까요? x가 마이너스 1인 점은 여기보단 왼쪽에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 x가 마이너스 1인 점 여기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요거 아님 요걸 따라갈 텐데 1보다 작으니까 반드시 요거겠죠. 이건 1보다 크잖아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요걸 따라가야 되겠네. 근데 f 프라임이 연속이다라는 거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거 따라가다 갑자기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럼 불연속인 점이 생겨버리죠. 아,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요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비슷하게 f 프라임 2는 1보다 크대. 자, 2는 어디죠? 여기 어딘가. x는 2는 여기 어딘가. 근데 요 때는 1보다 커야 돼. 아, 요걸 따라가는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연속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아, 1보다 클땐 계속 요거 따라가야 돼. 아, 결국에 f 프라임 x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f 프라임 x가 1보다 클 때는 요 함수를 따라가고요. 1보다 클 때는 요 함수를 따라가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따라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일 때는 당연히 뭐 1이니까 어디든 등호 들어가도 되고. 자, 근데 이거 결국에 여러분들 절대값 벗겨 보시면은 결국에 f 프라임 x가 1 플러스 루트 a의 x 빼기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다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렇게 통일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정확히 이런 함수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것만 남았어요. 맨 마지막 밑에 줄 보세요. f 프라임 마이너스 4 플러스 f 프라임 3이 0이래.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4는 얼마죠? 1 마이너스 5 루트 a. f 프라임 3은 1 플러스 2 루트 a. 이거 두개 더한 게 0이래요. 자, 그럼 더해봅시다. 2 빼기 3 루트 a가 0이다. 따라서 루트 a는 3분의 2가 되니까 A 값은 9분의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9분의 4.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본 상황인데, B의 값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2A라는 걸 구해놨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A 마이너스 2A라는 것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를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5번을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좀 길었으니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가번 조건에서 f 프라임이 연속이다.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 f 프라임이 1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이값 정리를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걸 왜 활용해야 됐었냐? 좌변이 0이 되는 x 값이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좌변이 0이다. 0이 좌변이 0인 x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x축이랑 접하는 요런 형태여야 된다. 딱 0이 되는 값이 있으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형태여야 된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걸 통해서 뭐를 찾아낸 거예요? B가 마이너스 2A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요건 왜안 됐어요? F'1이 1이 나와버리니까. 가번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서 요거여야 된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B가 마이너스 A라는 정보를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F'X 빼기 1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F'X의 함수식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찾았다라는 것이 F'X를 정확히 찾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F'X가 각각의 x에 대해서 요걸 따라갈 수도 있고 요걸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fx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f'x를 찾고 싶으면 그 가번 조건에서 주어졌던 f'-1이 1보다 작다. f'-1이 1보다 작다. 그리고 f'-2는 1보다 크다. 라는 요 정보 플러스 f'x가 항상 연속이다. 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 1 전까지는 요 함수 따라가고, 1보다 클 때는 요 함수 따라가야 f'x가 연속이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x가 1 이상일 땐 요렇게 생겼고, 1보다 작을 땐 요렇게 생겼다. 근데 1 이상일 때이 절대값을 풀어보니까 요 절대값 그냥 요렇게 풀릴 거고, 1보다 작을 때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풀릴 건데 이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면 둘다 이렇게 플러스로 하나로 쓸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f'x를 최종적으로 요렇게 정확히 구할 수가 있었다. 직선이었네요, 직선. 1차 함수였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최종적으로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a는 어떻게 찾으면 돼? 마지막 조건 f'-4랑 f'3을 더해서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값 구한 다음에 A 플러스 B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찾았던 B가 마이너스 2A다라는 사실 활용하신다면 마이너스 9분의 4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은 조건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만들어진 문제는 이제 쓸데없는 조건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건을 안 썼으면 그거는 왜 줬을까라는 거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풀었던 다섯 문제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1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2강이고요. 2강에서는 우리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 공부를 할 겁니다. 1강 복습 잘 하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물리를 여러분보다 좀 오래 먼저 해봤더니 물리라는 과목이 자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겠다. 이건 사실 욕심이지. 사실 욕심을 부리는 건 좋아요. 왜냐면 욕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니까. 그런데 욕심에 걸맞는 여러분의 좀 학습법이라든가 공부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이런 말 알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한번본 친구보다 두번 보면, 세번 보면, 네번 보면 그렇게 많이 볼수록 좋지만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따라서 한번 공부할 때 아주 집중하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 내내 여러분의 점수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제 물 원에서 우리가 보통 등가속도 운동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평면상이라는 말이죠. 평면상. 평면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원적인 운동이에요. X방향, Y방향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물 원에서 공부했던 건 그냥 한 방향인 거야.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도 직선상에서 운동이에요. 오른쪽을 플러스를 한다면 왼쪽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직선상에서의 운동이 되는 거야. 그지? 이것도 직선상 운동, 이것도 직선상의 운동. 아니면 뭐 우리가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빗면에서도 이렇게 내려간다. 이것도 직선상이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던졌다. 그랬더니 꼭대기에서 정지한 다음에 내려온다. 이것도 여러분 직선상입니다. 이렇게 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것이 물원이라면 이렇게 평면상,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아,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평면상이 훨씬 더 많지 직선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물원은 여기까지만, 물투는 축이 하나 더 증가하니까, 붙게 되니까 조금 물원보다 복잡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좀 물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을 공부한 게 아마 1년 전일걸? 그죠? 물원에서 3월달 이때 막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 암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뭐야? 외우지 않고 시험 봐? 안 되죠. 물리학 2를 시험 보려고 준비한다면 이 공식 3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물원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첫 번째식 V는 V0 플러스 AT입니다. V는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요건 이제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만들 수 있겠죠?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번 식은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막 따라하는 친구도 있지만 지금, 저본 적은 있는데 어물어물 하는 친구도 있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조금 여러분에게 체크해 주고 싶은 이 S는 뭐예요? 이동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동거리 아니고 이걸 우리는 물투에서는 변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변이. 위치의 변화량.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마지막 3번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가속도, 변이, 나중속도, 처음속도. 이렇게 쭉. 세 가지. 이 공식은 중간고사에서 아마 저 부분을 가지고 아주 심플한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좀 쉬운 문제들 많이 여러 차례 하나, 둘, 세개 공식이니까 그세개 공식을 다쓸수 있는 식을 내는 학교도 있을 테니까 잘좀 외워두고. 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위에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보다 조금 더 자주 쓰고 편리하고 문제 풀때 도움되는 그 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어떻게?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겁니다. 이 식은 어떨 때 쓰느냐?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고 하면 쓸수 있어요. 그때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처음에 10m per sec로 가면서 정지할 때까지, 정지니까 속도가 0이 되겠지?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여기 가는데 1초 걸렸다. 라고 하면 요거 변이 크기. 지금은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나 이동거리나 어차피 같은 값을 갖겠죠? 요 얼마냐라는 거죠. 뭐 요거를 S라고 한번 해봅시다. S. 그럼 저 S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 했으니까 평균. 요거랑 요거랑 더해요. 10이네? 그 다음에 나누기 2예요. 5죠, 그죠? 그 다음에 1초 곱합니다. 얼마? 5m. 아, 요거 5m구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여기 있는 거 요걸로 풀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로 풀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식보다 오히려 요렇게 평균 속도가 들어있는 그런 변이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꼭 강조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중요한 식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요거는 문제 속에서 활용할 때좀더 손쉽게 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별 3개 달아드리겠습니다.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핵심 정리 갑시다. 이번에는, 자, 물 1에도 나오지만 물 2에서는 좀더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한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세타예요. 기울기 세타고요. 마찰 없어요. 마찰 없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를 딱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러면 쭉 내려갑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 써놨는데 힘을 두 개만 골라봅시다. 두 개만. 여기서 두 개만. 첫 번째, 당연히 질량 있으니까 중력 있겠지.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 하나. 그리고 크기는 mg.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항력입니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고, 오, 여기는 수직항력을 눕혀 쓴 N이라고 해놨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똑바로 세워 쓴 N은 힘의 단위인 뉴턴이에요. 이 뉴턴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여 쓴 N은 수직항력이라는 물리량입니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걸 우리 수직항력에 부르고 여기다 N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 물체는 빗면에서 두 개의 힘을 받는데 하나는 중력과 하나는 수직항력입니다. 그들을 한번 합성해 볼게요. 합성하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아, 빗면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두게 되면, 마찰 없는 빗면에 물체를 두게 되면 바로 요 크기의 힘이 이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구나라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면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를 뭐 별이라 할까?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엇가. 요게 바로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mg니까 mg에 요거 뭐예요? 그치. mg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게 바로 mg의 사인 세타인데 이거랑 이거랑은 길이가 같으니 바로 요것도 mg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쓴다. 아,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있는 mg를 세타의 빗면에서 빗면과 나란한 방향과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벡터를 분해할 수 있고 그 각각의 벡터 분해한 요소는 mg 사인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직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쪽에 있는 수직항력과 이쪽에 있는 mg 코사인 세타는 방향이 반대면서 크기가 같아서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수직항력 n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n이 커봐.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부 여기 면에서부터
떠요. 왜?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거보다 더 크다면. 만약에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면 빗면을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빗면을 파고들겠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기 때문에 빗면 위에서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아, 결국에는 이 물체를 움직이는 진짜 알짜 힘의 크기는 mg sin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뭐예요? MA. F는 MA니까, 가속도가 바로 요거구나. G sin 세타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빗면에서, 물투에서는 저 빗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요런 내용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걸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개념 갑시다. 사실 물투에 나오는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과 내용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습니다. 그럼 평면은 뭘까? 평면은 종류 두 개예요. 자, 하나는 XY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은 그냥 우리 학교 운동장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는 거야. 운동장을 바라보면 운동장이 판판한 평면이죠, 그죠? 거기다가 누가 하나 X라고 쫙 선을 긋고 누가 하나 Y라고 쫙 선을 긋으면 바로 이 운동장입니다. 근데 운동장인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뿅 던졌더니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면 왜 그렇지?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이제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평면 중에 XY 평면입니다. 바로 운동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수평면이 있는 평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포물선 운동 중에서도 이것도 어차피 포물선이긴 하지만 중력장 포물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요. 중력장 포물선 문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써 있는 요 수평면이라는 용어를 조심하면 됩니다. 쉬워요. 자, 수평면이 있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던졌다. 그랬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위에 있는 그 물체의 궤적과 아래에 있는 궤적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얘도 이렇게 가죠, 그죠? 얘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건 XY 평면인 거야. 여기 있는 건 수평면이 있으니까 중력을 받는 곳인 거야. 중력을 받는 곳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거지만, 위에 있는 곳과 차이점은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을 받는 거죠.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XY 평면,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체를 처음에 이렇게 던졌어요. 여기 지금 처음 던진 게 요거거든, 요거. 처음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1초 뒤에 여기 와 있대. 여기 이제 여기 시작 0, 1초, 2초, 3초, 4초는 안 남았으니까 3초까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이걸 다음과 같이 X 방향의 운동과 Y 방향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물투는요, 직선이 아닌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의 운동을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누게 되면, 자, Y를 먼저 볼까? Y가 좀 쉽다. 왜? 여기부터 여기 와 있어요. Y로 여러분 몇칸 갔어요? 두칸 갔죠. 우리 한 칸을 1m란다면 2m 갔다라고 할수 있겠죠. 1초부터 2초까지입니다. 1초부터 2초까지 Y 방향으로만 두칸 갔습니다. 맞죠? 2초부터 3초입니다. Y 방향으로 두칸 갔습니다. 결국에는 0초, 1초, 2초, 3초, 1초씩 지날 때마다 Y 방향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잖아. 얼마씩? 2m씩. 2m씩. 2m씩. 1초에. 아, 결국에는 첫 번째 Y 방향 운동은 2m per

여기까지는 1초 걸렸으니까 1, 그리고 2분의 1한 다음에 가속도는 y 방향으로 1이니까 다시 한번 1, 그리고 시간은 1초니까 제곱해도 1. 결국엔 요거 넘어가면 v1이 있고 그 v1이 2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심할 건 이건 y 방향의 속력이야. 2분의 3 미터 퍼 세컨드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초 때의 속력이기 때문에 이 x 방향과 y 방향을 합성한 거지. 그러면 진짜 t콜 1초 때의 속력은 루트 제곱하는 거죠. 9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 이렇게 쓸수 있고 요거는 4분의 36 더하기 9니까 45가 되고 그러면 4는 어차피 루트 벗겨지면 2가 되고요. 그리고 3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3 루트 2라고 됐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아, 물투에서는 저렇게 포물선 운동을 규정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은 등속도 성분이고 어느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찾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속력을 또 구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X방향과 Y방향을 동시에 구해서 벡터 합성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X와의 평면상에서 운동,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의 합성까지. 정말 물리학 투수로 그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정말 정말 잘 나올 법한 개념들이 이곳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 부분들 꼭 한번 연습을 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은 자,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에도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안볼 건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수능을 안 본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여러분 학교 시험 내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1등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속에서 XY 평면이래요. XY 평면이 뭐지? 운동장이라는 얘기야.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이 어떻게 생긴 운동장인지 모르겠는데 P에서 V0로 뿅 던졌더니 얘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지더니 이렇게 O를 지나 Q까지 오는 그런 궤적을 갖는 어떤 물체 운동입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점에서 O에서 물체 운동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 이렇게 이 방향이래. 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거는 여기는 V0가 있고 이 V0가 X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이 있어요. 맞죠? 근데 요걸 세타라고 하면 V0에 요건 코사인 세타고 요거는 요거랑 길이가 같으니까 V0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려면 세타를 여기 잡았을 때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아야 사인, 코사인 우리가 구해낼 거 아닙니까? 자, 요 길이 얼마냐면 2D예요. 따라서 2라고만 쓸게요.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D니까 길이는 D입니다. 그럼 요 1이라 씁시다.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5가 되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V0의 사인 세타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요거 그래 너 V1이라고 하자. 선생님 여기는 X인데 왜 1이라고 썼죠? 여러분 보세요. VX라고 쓰는 것보다 V1이라고 쓰면 요 X를 쓰는 것보다 시간이 어때요? 조금 덜 걸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요것보다 요렇게 쓰겠습니다. V1은 V0의 사인 세타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V0. 요게 바로 이제 V1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요거 갑시다. 요거는 V0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야. 그 뭐지? 여기에 두 배를 한 거네? 그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루트 5분의 2 V0라고도 쓸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한 분수와 루트를 한꺼번에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 그러면 좀 간편하게 너는 요거의 두 배니까 V1의 두 배인 EV1이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V1, 여기를 EV1이라고 쓰면 아까 있는 루트와 분수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간편하죠? 물론 여기 있는 V1이 루트 5분의 V0인 건 저만의, 여러분과 저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속에는 얘가 안 들어 있어요. 대신에 그걸 바꿔주면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해서 정리를 해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뿅 던졌을 때 여기 있는 요 X방향 보세요. X방향. X방향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X방향이었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마이너스 X방향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지?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가면서 점점점 작아진 다음에 다시 반대로 빨라져서 여기에 있는 V1을 그대로 여기도 가져가는 거야 라는 걸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땅에서, 이거 땅입니다. 위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럼 올라가겠죠? 올라간다고 어떻게 될까?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반대로 내려오면서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이겠지. 여기 속력 얼마일 것 같아? 그치. V죠. 같은 위치에서는 VV 방향만 반대일 뿐. 왜?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X 방향은 X 방향대로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V1으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X 방향으로만 오는 이곳이라면 여기 있는 건 V1과 똑같은 크기의 방향만 반대인 이 개념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해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중력장 내에서 운동해서 그 부분을 또 배울 거긴 하지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P하고 Q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P하고 Q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V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여기를 쭉 선을 그었을 때 요거 이 V1이 점점점 가다가 느려진 다음에 0 돼서 다시 빨라져가지고 여기도 이 V1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게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심오한 물리적인 개념들이 여러분 내신 문제에도 그대로 나올 것이다. 요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 부분도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지금 P에서 원점 O까지 X 방향의 운동량 속도의 변화를 보면 운동량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이 방향이야 V1. 근데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V1이죠. 그럼 속도 변화 얼마? 0이에요? 아니죠. 왼쪽으로 V1이 오른쪽으로 V1 됐으니까 지금 P에서 O까지 갈때 X 방향의 속도 변화는 V1의 두 배인 EV1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P에서부터 O까지 처음에 이렇게 V1으로 갔던 것이 여기에 V1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예를 들면 뭐 T라 합시다. T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얼마? 그쵸. T입니다. 왜? 지금 보면 Y 방향이 EV1이 있었는데 점점점 느려지다가 0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 V1이 됐으니 P에서 원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다면 O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T가 된다라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어차피 X 방향 가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같은 시간 동안

동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X방향 속도 변화가 EV1만큼 났다면 5부터 Q까지도 X방향으로는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나야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일단 V1이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면 됩니까? 그쵸. 3V1이면 되지. 왜? 빼주면 EV1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쌤이 지금 별을 3개 쳐드렸습니다.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바로 요거다. 여기부터 P부터 O까지의 시간과 O부터 Q까지의 시간이 같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1이 된다. 또 여기 EV1에서 Y방향 EV1 된다. 마지막, P부터 O까지 X방향의 속도 변화가 EV1이고 X방향의 가속도가 같았으니 O부터 Q까지도 속도 변화가 EV1이 나야 하는데 이미 V1이 있기 때문에 여긴 3V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딱 일시정지하시고 쌤이 별 달아드린 거, 또 T에 밑줄 그은 거 여기까지 복습을 꼭 하고 이해가 다된 친구들만 저한테 계속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물투인데. 여러분, 물투가 많이 어려울 거야라고 예상했죠, 그죠? 근데 그냥 기본적인 공식에 숫자를 넣어서 푸는 건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변별이 없죠. 다른 친구들과 변별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미 물1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 플러스 물2에서 XY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녹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끝났네. 지금은 이제 V, Q에서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Q에서의 속력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루트 해가지고 요거 제곱하면 4V1 제곱, 요거 제곱하면 9V1 제곱 이렇게. 그럼 요거 루트 13의 V1이잖아요, 그죠? 근데 V1이 누구냐면 요거야. 문제에서는 V0라고 졌지 V1이라고 주지 않았으니까 문제충으로 이제 체인지를 해줘야죠. 루트 13 곱하기 루트 5분의 V0 요거 해주면 전체 루트 5분의 13의 V0. 숫자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요게 딱 들어와 있네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니은과 디귿 있는데요. 니은하고 디귿은 사실 지금 풀어드렸던 다양한 개념들 속에 다그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니은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 요거 x큐가 얼마냐 이겁니다. x큐가 얼마냐 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 거리를 구할 때에는 당연히 X방향으로 쭉 가는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X방향으로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X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면 간 거리 Q를 평균 속력에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처음 거에 나중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4V1. 2로 나누면 2V1. 물론 이제 V1은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V0를 쓰면 돼요. 이건데 시간을 모르네? 이제 시간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구하려면 여기서는 시간이 구해지지 않으니 요걸로 시간을 구하면 좀더 수월하겠죠. 왜? 지금 Y방향으로 처음에 EV1이었던 것이 시간 T만큼 왔을 때 0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 ED. 따라서 ED만큼 갔는데 EV1 플러스 0 나누기 2니까 V1의 시간 T. 이게 이제 평균 속력이 되니까. 그러면 시간 T는 얼마? V1분의 ED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집어넣으면 V1 분의 ED가 되고 V1 지워지고 V1 지워지고 뭐예요? 4D가 되는구나.
그래서 4D라는 값도

맞는 것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시간 알수 있죠? 그러면 가스도의 크기도 어떻게? 가스도의 크기라는 건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인데 각 점에서의 XY 방향의 모든 속력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알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가스도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조심할 건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X 방향도 가속도가 있고 Y 방향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X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고 Y 방향의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들을 어때?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야 진짜 최종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지. 복잡하겠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X 거 구해야지, Y 거 구해야지, 그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지. 그러면 좀더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런 거예요. 확인하시고 잘 한번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요거까지 한번 개념을 건드려 보려고 해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XY 평면이 있는데 운동장이야, 운동장. XY 평면이니까. 근데 그 평면이 운동장이 뭔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떤 등가속도 운동 영역 1번. 오른쪽은 영역 2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딱 모양을 보니까 왼쪽에는 직선입니다. 여기 있는 건 가속도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는 그런 영역이구나. 여기 있는 건쭉 가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 부분을 지날 때에는 X방향 속력도 있을 것이고, Y방향 속력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Y방향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니까, 아, Y방향 가속도는 이쪽이겠네. 그 다음에, X는 점점 가면서 느려져가지고 여긴 0이 됩니다. 그러면 X방향 가속도는 이 방향이겠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가속도가 있겠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두 군데, X도 구해야 되고, Y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는 처음에 V제로 쌌습니다. 근데 Y 이퀄 3D를 뿅 지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중간중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여기에 속력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고 가면서 점점 빨라져. 가속도가. 근데 여기도 이렇게 XY, 여기도 XY, 여기도 XY지만 그들의 비는 항상 요 라인에 따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 뭐지? 아, 이쪽에 있는 3D를 지날 때, 여기는 4고요, 여기는 3의 그런 폭을 보면, 여기는 4 뭔가 V, 여기는 3V만큼의 속력으로 가야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걸 먼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대각선 길이는? 그치, 5V가 되겠지. 이건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거지. 4V, 3V, 5V. 사실은 요걸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찾을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인 영역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그냥 임의대로 V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문제 속에는 V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V와 여기 있는 V제로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어떤 영역 2번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라든가 y 방향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구한 다음에 실제로 2번 영역에서 가속도를 찾고 그 다음에 1번 영역에서 가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1번은 좀 쉽겠네.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건 2번 영역의 가속도의 크기 나누기 1번 영역의 가속도의 크기, 요 비가 얼마냐라는 걸 찾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풀이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탁탁탁탁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죠. 풀릴 때까지. 만약에 이 문제를

담아두고 풀릴 때까지 담아두고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신 문제에 나오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고 V와 V0의 관계를 따지는 것까지가 1단계. V와 V0의 관계를 따지기만 한다면, 아, 이건 몇 V0구나. 이것도 몇 V0구나. 라는 것이 서면, 그다음부터 뭐, 나머지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손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잘 유념해서 정리를 해볼 것.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부분을 평면상에서의 운동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물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어려우니까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석입니다. 이제 50번째 강의,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그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의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를 연습했고 개념 설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이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시는 거야. 개념 다시 읽어보고 암기해야 될거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말로 이렇게 그리고 적어보고 그다음 문제풀이에서 다양한 생각도 해보고 또 때로는 증명도 해보고 이 넓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증명을 하면서 그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내 걸로 장악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수학적인 힘이 충분히 길러진다. 그 수학적 힘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뭐 개념의 과정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최선, 여러분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빠른, 3학년 수능을 준비해 나갈, 이 뭐라 그럴까, 스타트점을 앞당겨 놓은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우리 잘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서술형 세 번째 문제입니다. fx가 주어졌는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fx가 지금 이 x의 절대값만 붙어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해석해도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가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럼 x에다가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으니까 사실 절대값 예. 네. 이 fx 자리에다가 절대값 fx를 씌운 함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Y축 대칭까지 시켜준 그림을 그려주면 완벽한 그림이 돼버린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그러면 FX라는 거를 지금 살펴보면 FX가 절대값 그냥 나와버리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너는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그림이 마이너스 1, 0, 1, 2가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2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띨 건데 우리는 0보다 큰 쪽의 그림만 그릴 것이다. 요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거를 그대로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그래프가 fx라고. 근데 0보다 작을 때도 실제 해보는 거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fx라는 것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대칭시켰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너가 1로 가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지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질 거고, 우리는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만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 모양이다. 근데 이런 상황을 알아버리면 0보다 클때 그려가지고 아 대칭시키면 되는 거구나. 예. 근데 문제에서는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다면 0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에다가 몇배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두배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니, 제가 뭐 이런 걸 가르쳐 드린 적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 0보다 큰 쪽에서 그렸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자리에다 마이너스를,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겠다라는 얘기는 뭐야? y축 대칭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얘가 0부터 2까지 요 함수, 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야죠. 플러스 x, 플러스 2. 너를 적분해 줄 거고 거기에다 몇배 해버리면? 두배 해버리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다. 너를 계산을 안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가 돼버릴 거고,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얘가 3분의 6, 18에서 8을 빼줄 거니까 3분의 10이 나올 거고, 3분의 10에다가 2배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P분의 Q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3에다 20 더하면 2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이 서수령이니까 원리 원칙대로 갈게요. f'x가 이러하되.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f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fx 원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f-1이라는 함수 값은 여기 있는 거고. y는 f-1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y는 f-1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 요 넓이를 구해내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공식으로. 왜? 얘가 2대 1이 될 거니까 여기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12분의 얘를 갖다가 최고차의 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적분해 버리면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차익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4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4분의 27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120을 곱해버리면 120이면 30에다가 27을 곱할 거니까 326, 21이니까 810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 아니, 공식 써도 되냐 안 되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공식인데. 안 돼. 그러더면 식을 써야죠. fx 이렇게 나왔고 f-1을 구해봐. f-1로 줘. 그러면 1-1이니까 c-2가 되는 거 아닙니까? c-2. f-1이 -1로 주면 1, -3, -2 플러스 c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인데 요 2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2도. 2를 찾아주는 거는 다시 얘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c-2가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cc 없어지면 x세제곱 -3x -2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조립제법 쓸 거니까 1, 0, -3, -2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2가 들어간다라는 게 느껴지죠. 2, 2.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 제가 여기 2니까 여기가 4죠.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돼서 0. 그러면 x-2 x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2에서 다시 만났다. 그래서 2를 알아낸 거지. 그리고 fx라는 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고 거기에서 뭘 빼주는 거야? f-1 c-2를 빼준 거 너를 적분해주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 넓이가 얼마가 된다? 4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식은 이렇게 구사하는 거지만 얼마든지 계산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서술형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모르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거야. 식을 적어보면 구할 필요 없었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면 t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러하다라고 주어졌어. 이 속도라는 거를 지금 마이너스 3t로 묶어내면 t-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일어남수가 vt의 그래프죠. 근데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래, 여기 원점인데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이 넓이, 같은 넓이만큼 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왜? 2대 1. 이렇게. 그래서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두 배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간다면 6분의 최고 차익 계수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곱하기 2의 3제곱 해줄 거니까 4가 될 거고 다시 원점까지 그러니까 4만큼 갔다 4만큼 왔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게 정답이야. 근데 이거를 식을 세운다면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까지.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넓이만큼 온 거잖아요. 0부터 2까지 그냥 6t-3t 제곱 너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에다 몇 배? 두배 하면 다시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너를 계산해 주신다면 3t-t 세제곱이 되는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4, 3, 12에서 8 뺐으니까 4가 나오는 거고 4 곱하기 2니까 얼마?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으로도 제가 표현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공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t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속도가 이러하다.
5일 때 2점 사이의 거리니까.

보니까 위치와 위치를 찾아야 돼. 그래서 P의 위치를 보겠다 그러면 X1 T다라고 얘기해요.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C가 될 건데 처음 0일 때 원점이다? 너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Q점의 위치라는 거 X2T라고 얘기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인데 이점 역시 원점이다라고 얘기했죠. 0일 때의 원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X1, 5일 때의 위치를 보면 5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5다 넣지 말고 5의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까지 5의 제곱으로 25. 그러면 T-1, 5-1은 4, 25에 4면 100. 마이너스 1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라는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X2, 5. 여기다 5를 넣어주면 2t로 묶어내버리면 10이잖아. 5에서 1 빼면 4. 10 곱하기 4니까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p라는 점은 마이너스 50에 있고, q라는 점은 40에 있었어.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90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 두점 사이의 거리는 90이다. 이런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뭐 서술형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 다 해결해 봤고 이제 우리 내신 수능 고난도 6문항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한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다함수 f(x)가 너가 f0이고 너가 f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괄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너가 어떤 극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 뜻인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0 플러스 3이 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3이다. 아, 너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너를 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fx가 몇 차야? 2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fx가 2차. 근데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게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제곱이 되겠네. 근데 첫 번째 거에서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러면 너가 F0이었던 거잖아요. X 마이너스 0. 그러면 F 프라임 0이 얼마야? 얘가 이거죠. 이거의 극한값이 너.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실전에서 푸는 거니까 서술형 필요 없잖아. FX는 아 최고차항의 계수의 2차야. 2차 최고차항의 계수 1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 F'0이라는 건 1차항의 계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F0은 상수항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아, fx 이렇게 찾아버릴 수가 있어. fx. 그리고 F'x를 보면, ex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F'x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지. 그러면, 너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럼 너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우리 교점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교점에 x좌표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퀄 0.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퀄 0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요 점의 x좌표가 3.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바로 공식으로 갈까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5의 3제곱 그래가지고 6분의 12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하겠죠? 예. 네.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합판 아니었어? 상수항에 대한 정보, 1차항의 계수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또 미분한 데에다가 0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3 아, 근데 바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겠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런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뭐 고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도 같지 않습니다. 자, 두 번.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부터 2까지에서 이런 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라는 거는 이런 모습이야. fx에서 x를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랬을 때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실수 전체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럼 그림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지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볼 거야. 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면, 걔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여긴 1이죠? 1로 주면 0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이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려질 거야. 2까지. 여기를 2라고 그러면 요 값이 얼만지 한번 봐보세요. 2 넣어줘봐. 그러면 7이야. 그죠? 이런 그림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기가 4까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근데 연속 아니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연속이 되게 하려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걸 Y축으로 이만큼 올려줘야지 여기서부터 가야지 연속이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얘가 여기로 와야 돼. 마이너스 1이 7로 와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8만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그림이. 그래서 여기를 좀 올려주시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될까? 8 더해주면 1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계속 다시 마찬가지야. 얘를 갖다가 2만큼 평행이동해, 그리고 다시 8만큼 올려,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곡선 fx와 x가 0부터 1까지, x축, x는 0, y축. 아, 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있네요. s1. fx와 1부터 2까지 x축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있네요. s2. 그 다음 fx와 x축, 그 다음에 x는 2, x는 4, 여기가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fx와 이 fx와 x축과 x는 2, x는 4. 그러니까 이 넓이. 요 넓이를 우리가 S3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이 넓이들을 다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S1을 보시면요. S1이라는 거는 넓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해 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이 됩니다. 납득되십니까? 예. 그 다음 S2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S2 계산해 주셔야 되죠. 예, 1부터 2까지. 근데 얘가 양수니까 그냥 가겠죠. x3제곱 마이너스 1. 너를 적분해 줄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x.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걸 빼겠다. 그럼 2 넣어주면 16, 1 넣어주면 1. 그래서 4분의 15에서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4분의 11이 되겠네요. 4분의 11. 자, 그 다음 여기를 구할 건데, 이걸 잘 봐야 돼. S3는, 그럼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거야? X축으로 X 대신 X-2를 넣어주고, 그 다음 8을 더해. 이걸 적분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여기가 1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봐봐. 예.

요 부분이잖아,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부분 아닙니까? 요 부분. 근데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8이 될 거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잖아. 1인데 얘가 지금 얼마였어? 4분의 3. 그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요 넓이가 이 노란색이 4분의 1. 예. 플러스.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야? 요 부분의 넓이가 S2랑 같잖아. 4분의 11.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 X축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만 생각하면 돼. 29, 여기가 7이니까 27에 1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2니까 3. 얘가 1 더하면 4, 14 더하면 18,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S3,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그래프를 알아내는 거와 S3를 S1과 S2에 의해서 잡아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다 더하래. 그러면 너랑 너를 더하면 4분의 14니까 2분의 7에다가 18을 더할 거니까 2분의 4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 함수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셔야 돼요. A 값 찾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좀 그래도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FX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예, 여기까지 올렸어. 이렇게 될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루트 a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죠. 루트 a의 제곱 예, 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하면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 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fx, gx 그다음에 x축 y는 a로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건데, 예. 그리고 FB가 7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FX는 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7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야. 그 다음에 GX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근데 이 GX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점. 그러니까 BX잖아, BX. 직선이죠. 기울기가 B야. 그러면 X에다 얼마를 넣어줬을 때 A가 나올까? 여기 좌표도 알 수가 있겠네. B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B분의 A를 넣어주면 BB 약분해 버리면 A 값딱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네. 이런 상황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 교점을 잡아? 교점을 잡아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요 2차 함수를 적분한 거, 그다음에 요 교점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얘 A에서 얘를 뺀 거를 적분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냥 갈 거고. 그래서 넓이가 서로 같다? 아, 그 식을 세우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진다 이거지. 근데 항상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똑같은 넓이를 부여해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한다면 요걸 S라고 해봐. S라고. 그러면 S에다가 S1을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 그이 넓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루트 A까지.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를 적분해버리면 넓이가 나올 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X가 될 거고, 여기다 루트 A를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건데, 0은 넣어봤자 0이야. 그럼 여기가 A 루트 A, 여기는 A 루트 A.

A루트 A가 똑같이 있죠. A루트 A, A루트 A. 그걸 빼니까 3분의 2 A루트 A가 나와버린다. 이런 식이. 예. 그 다음 저는 또 S 플러스 S2도 구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넓이. 이 넓이를 굳이 정적분을 쓸 필요는 없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b분의 a, 여기 a.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를 해준 게 2b분의 a 제곱이 넓이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얘랑 얘가 같다란 뜻이거든? 아니, 선생님. S1과 S2가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전 똑같은 거를 그럼 더해줘도 결국은 너랑 너가 같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3분의 2 A 루트 A와 2 B분의 A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A나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하나 없애버릴 거고. 또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루트 A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b가 3루트 a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는 a값, b값을 찾아줘야지 함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16b 제곱이 9a가 돼버릴 거고. 그런데 여기서 b 제곱이라는 것이 b 제곱이 a-7이었네. 이게 9a가 된다. 그럼 16a에서 9a 넘어가서 빼주면 7a가 너 곱한 게 넘어가면 7 곱하기 16이니까 7로 나눠버리면 A가 16이다라는 게 나와. A가 16이야. 얘가 16이야. 그럼 B제곱이 9가 되는 거잖아. 근데 B는 양수니까 B는 얼마야? 3이야. 그래서 A값, B값 다 찾아줬고, 그 다음 이제 구하라는 게 F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 얘가 15가 될 거고요. G, 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B가 3이니까 3이 6.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아, 저는, 이게 고난도 맞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뭔가를 더해줘가지고 계산을 쉽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여러분들이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별표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뭔가를 덧붙여서 계산한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 2 같은 데에서는 문제 풀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를 더해줘가지고 이쪽 넓이 구하는 게 쉬워. 그래서 더해준 넓이에서 더해준 넓이를 뺐을 때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는 거. 그런 걸로 계산 처리하는 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를 갖다 S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선생님도 문제풀이의 경험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t가 0부터 4까지 움직일 건데 실수 t에 대해서 fx와 y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다. 자, fx는 0과 3에서 원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 여기 없어졌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얘를 0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여기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 1, 얘가 X축,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0, Y축, 그다음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 1. T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간단한 건 0부터 얼마까지? T까지. 근데 T는 0부터 4까지 움직여. 그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뭐야? 그냥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빼. 그러니까 플러스 1. 너를 적분한 것이 얘가 s1.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s1. 그 다음 gx라는 거는 y는 x야.

y는 x, 네. g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x는 0, 그 다음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다. s2. 마찬가지로 0부터 t까지. 양수니까 지금 t는, 예,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 dt. 이렇게 돼버리겠네. 요 정도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죠? gx가 그냥 x잖아.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s1에서 s2를 뺄 거야. 이거에서 이거를 빼겠다. 이런 형태. 그럼 너에서 너를 뺀다고 해봐. S1에서 S2를 빼. 근데 적분 구간이 같잖아? 그럼 너에서 너를 빼는 거랑 같잖아요? 그럼 1, 1은 없어질 거니까, 아, 0부터 t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x, 너 dt. 이렇게, 아, dx. 지금 제가 여기를 dx라고 해줘야죠? x에 대해서 dx. 요렇게 나오겠네. 저 적분하는 거 잘, x에 대해서 쓰니까 dx지. 여기도 dx. 근데 보통 dt 0부터 x까지였는데 지금 문자가 좀 바뀌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너를 제가 y라고 이렇게 놓을게. y라고. 그래서 s1에서 s2를 빼준 이 함수가 이런 함수야. 아, 이거 만들어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의 최댓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최댓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얘를 뭐 해볼까? 미분해봐. 그러면 x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t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그럼 t에 관한 c. 그리고 걔를 다시 미분해버리겠다라고 하면 t 넣어준 격이잖아. t제곱 마이너스 3t 절대값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이제 0부터 t가 3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이렇게 0부터 3까지였는데 위로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 y 프라임이라는 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t니까 2t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다음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y 프라임이라는 거는 얘가 그냥 양수로 나왔고, 나왔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t제곱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t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함수를. 그, 이 도함수가 0과 2에서 위로 볼록인 거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 3까지는, 3까지, 이런 모습이고. 여기다 3을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 3 넣어버리면 9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이야. 그러면서 0과 4를 지나면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4. 여기까지. 이게 도함수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너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뭔가 증가를 했잖아. 그러다가 이 넓이만큼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잖아. 감소. 그러니까 최댓값은 얼마일 때야? 예,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t가 2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에 여기 t가 2일 때, t가 2일 때야. 그래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에서 x 빼면 2x. 너를 적분해준 이 값이 바로 최대가 된다. 근데 이거 공식 아닙니까? 계산해주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식이니까, 얘가 6분의 1 곱하기 2의 3제곱. 그래서 3분의 4라는 최대값,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아니면 또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좀 길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얘가 가장 저는 이렇게 표현 자체를 한번 익혀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X1T, P점의 위치를 구해.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C인데 원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Q점의 위치 X2T라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C인데 원점이잖아.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 이렇게 된다. 예. 그럼 지금 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너가 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뺀 다음에 거리라는 거는 빼줘. 이거에서 이걸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3t제곱 플러스 t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야. 이게 거리야. 두점 사이의 거리. 그걸 y라고 놓겠다. 예. 그럼 우리가 얘를 보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가 딱 돼. t-5, t-8. 예, 이거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가 0, 5, 8. 이렇게 간 그래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0부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것뿐이야. 요거야. 예. 납득되십니까? 그리고 0부터 5까지에서.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너를 얘기해주는 거네. 거리의 최대값. 너를 얘기해 준다. 근데 요 t가 얼마인지 모르죠? 미분에서 0 되는 점 아닙니까? 미분에서? 그래서 너를 미분해 주면 양수 일대를 볼 거니까 그냥 요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해 줘도 되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미분해 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40 이렇게 돼 버려. 아, 요게 좀 귀찮네. t 3t 인수분해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 여기가 2 20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아,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값이 되더라도 여기가 지금 3분의 20이었던 거지. 3분의 20. 우리가 여기 값이 얼마인? 아, 여기가 3분의 20인 거죠. 요 값이. 요 값이. 미분했을 때0 되는 게. 그죠? 미분해서 0 되는 거 여기가 2였네. 그래서 2에서의 위치. 8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40. X2T, X2E를 4 이어주면 80이니까 마이너스 7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리의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너하고 너하고의 차이니까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거리의 최대값이 2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너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너주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66에 36 이렇게 구해주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점.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t가 2일 때라는 거 우리 알아냈잖아. 그럼 여기다 이너주는 게 자연스럽죠. 또 굳이 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하나에다가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5고, 여기가 8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였는데, 여기가 2였잖아요. 2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2에서의 함수 값. 그래서 그냥 2,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여기 함수값이다. 여기 함수값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거리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실제 보면 여기 거리가 2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라붙으니까 2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36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수가 있지. 아니, 어차피 이 식이 지금 x, x-5, x-8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해 주는 거거든? 2 대입하는 거는 여기다 2 대입하겠다? 요 거리지. 그냥 여기다 2를 대입하겠다.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예.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그게 이 함수 값을 나타내 준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대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1T, V2T. 자, 0에서의 위치가 원점일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점의 위치, X1T를 보면 적분해 줄 겁니다. 그 제가 12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12t니까 적분해 주면 3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c인데 0에서의 원점 위치가 원점이랬으니까 이거죠. 요거. 그다음 q점의 위치 x2t는 2분의 k t 제곱 플러스 C인데 원점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는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두점 PQ가 양수에서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을 구해. 한 번만 만난다란 얘기는 너랑 너가 같다란 뜻이지. 위치가 같다란 뜻이잖아. 위치가. 그래서 너랑 너랑 같다라고 하는데 T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걔를 싹다 없애버려. T제곱으로 나눠버려.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이 t제곱 없애버리면 2분의 k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너를 갖다가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줄 건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예, 0일 때는 6이야. 여기가 y축. y축. 대칭축은 얼마야? 대칭축은 6t 마이너스 8이니까 t 이퀄 3분의 4야. 이런 것좀 찾아주실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출발한 후, t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한 번만 만나야 된다고. 한번 만나는 건 여기서 한번 만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도, 2분의 k가 이렇게 되더라도, 한 번만 만나게 되는 거지, 다. 네. 그래서, t가 3분의 4일 때, 3분의 4일 때 함수값 넣어봐. 그러면 3, 9분의니까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8에 32, 플러스 6. 그러면 얘가 3분의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될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분의 k가 3분의 2가 되는 k 값은 얼마? 3분의 4일 때 K가 3분의 4면 한번 만나. 한번 만나. 그런데 여기 이 값이 얼마였죠? 0일 때0 넣어주면 6이잖아. 얘가 Y는 6이야. 그러니까 2분의 K가 6보다 크면 당연히 되는 거지. 같아도 상관없지. 그래서 K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한 점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만.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거나 아니면 이러할 때, K가 이러할 때, 한 번만 만나게 돼 있는 거야. 한 점이 아니고, 한 번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자연수 K. 자연수 K, 12, 13, 14다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 얼마? 12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거를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다못 풀어드릴까봐 어찌됐든 풀어드려야 되는데 또 막판에 뭐한 5분 남았는데 세 문제를 연달아 풀어버리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 근데 이런 문제도 지금 마지막 문제도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좀 해봤어. 근데 단지 여기가 좀 걸리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t제곱이라는 걸로 묶어냈었을 때 제거하면 아주 간단한 식이 되는데 그 t제곱으로 안 나눴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앞에는 이런 식에서 우리가 한 번만 만난다라는 조건을 해석해 봤어. 근데 이번에는 요 식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지, 문제의 큰 틀이 바뀐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50강이라는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요번 시간 좀 시간이 남으면, 아까 그 다항함수에서의 이 함수값 찾아내는 모습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했어. 근데 제가 그 5번 할때 함수값 구하는 형태를 요 값에서 그 값을 빼주는 걸로 갔잖아. 아까 2에서 0 빼고, 2에서 5 빼고, 2에서 8 빼주면 2에서의 함수값이 튀어나오고 있잖아.

함수식이 그러하니까 각각의 x축과의 교점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함수값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5번에서 살짝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본다면, 다항함수에서 어떤 함수값 찾는 거, 요런 게좀더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0강 동안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 50강의 수업 대단원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1: 오늘 드디어 50강이 됐죠.
0: 자, 1강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어려움, 위기,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 50번의 약속을 지켜낸 겁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나요?
1: 자,
0: 50번의 약속을 지켜낸 그 성실함이 나중에 여러분의 꿈을 이룰 그 성실한 그 자산이 될 겁니다. 칭찬은 좀 뒤로 하고요.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6번인데요. 자, 좀 뒷번호는 아니지만 문장이 길어서 좀 부담되잖아요. 하지만 구해본 별거 아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 문제죠. 그럴 때는 늘 얘기하지만 이네 가지 데이터만 기억하면 돼요. N, 시그마, X바, K. 이걸 미리 써놓고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읽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죠. 지금 보니까 실내 구간이 두 개나 있네. 첫 번째 실내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 실내 구간이 있다 이렇게. 그럼 뭐 가볼게요. 자, N 시그마 X바 K. 자, 지금 보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알려주지 않겠다. 자, 그리고 모평균은 우리가 구할 거고요. 추정할 거고요. 자, 100개를 선택했다. 그 말은 표본의 크기 N의 값을 알려준 거죠. 자, 95% 그러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네. 그리고 표본 평균의 값은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X바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4개 데이터를 통해서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80A부터 82A까지죠? 그러면 실내 구간 바로 가지 말고 구간의 길이 먼저 구해볼까? 구간의 길이가 뭐예요? 82A에서 80A를 뺀 2A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간의 길이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00이니까 10을 쓰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분석했죠. 왜 굳이 실내 구간을 안 구하고 구간의 길이만 구했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시그마죠. 그러니까 X바를 굳이 안 구하고 시그마만 물어볼 거면 시그마만 담겨 있는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계속 해보면, 자, 두 번째 데이터를 잘 쓰려면 또 N, 시그마, X바 K를 쓸게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 25개를 뽑았죠. N의 값은 25고요. 이번에도 95%니까 K 값으로 1.96을 쓰겠다. 그래서 N은 25, K는 1.96. 자, 이번에 X바가 있을 텐데 아까와 다른 표본이잖아요. 이때는 100개를 뽑았고, 이때는 25개를 뽑았으니까 X바와 구분하기 위해서 X바 프라임을 쓸 건데, 자, 이번에도 실내 구간의 길이만 따질 거니까 사실상 X바는 안쓸 거예요. 자, 시그마는 모집단에 대한 편차니까 그대로 써야죠. 이때는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집단의 데이터고요. 이거는 표본의 데이터니까 아무리 표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표준 편차는 똑같이 시그마고요. 뭐, 이 문제에선 특별히 의식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표본이 다르니까 표본 평균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X바를 썼어요. 자, 이번에도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실내 구간을 뭘로 줬냐면 78A부터 80A 플러스 0.49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0A부터 82A까지가 실내 구간이어서 이렇게 뺀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A였다면 자, 이번에 있는 조건은 78. A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80. A 플러스 0.49까지죠. 그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A 플러스 0.49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n이 25니까 루트 씌웠을 때 5가 되고요. 시그마 알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A와 시그마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야. 여기 기역식이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니은식이 보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시그마잖아요. 그 말은 A를 없애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니은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기역 있는 식을 뺄 거야. 그럼 좌변끼리 뺐을 때이 A가 사라지죠? 2A, 2A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0.49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좌변은 0.49. 근데 우변을 잘 보면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만큼의 영역과 여기 있는 요만큼의 영역이 일치한다. 그래서 묶었을 때 공통 부분을 묶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 5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뺀 거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근데 1.96은 0.49의 4배예요. 그러면 간단히 했을 때 여기는 4가 되고 1이 되죠. 그래서 1은 자, 2, 4 시그마니까 8 시그마 곱하기 자, 통분했을 때 10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8과 10을 넘기면 거꾸로 넘어가니까 8분의 10은 이렇게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의 값은 4분의 5가 되겠다. 어때요? 이 문제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내 구간 자체를 구하면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는 거지. 시그마만 물어봤네? X반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나? 그럼 구간의 길이로 가자. 굳이 뭐 X반을 쓰지 않고서. 결국에는 뭐 연립방 정식이었고요. 공통 부분을 묶어줘서 빼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식을 좀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사실 뭐 모평균의 추정 자체는 뭐 푸는 솔루션 떠올리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 짜잘한 계산들에 좀 익숙해야 돼. 뭐 1.96이 0.49의 4배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잘 풉니다. 그래서 좀 양측이라고 하죠. 충분히 많이 풀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자, 이번에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자, 문제의 양이 좀 압박이 오죠. 자, A지역, B지역이 있으니까 A, B 구분해서 한번 조건을 잘 정리해 볼게요. 자, A지역에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X라고 하겠다. 자, B는 Y라고 하겠다. XY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A, B 지역에 대한 확률 변수 XY가 있고요. 둘다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이때 각각의 평균은 220과 240이다. 그래서 써줘.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죠? 나 조건을 보면 이게 좀 중요하죠? 자,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이다.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를 만약에 시그마라고 두면 이 친구는 1.5 시그마가 돼서 각각을 제곱하면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만, 이제 소수가 좀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두는 것이 좀 편할까? 여기는 표준 편차를 2 시그마라고 두면 여기를 3 시그마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그 깔끔한 정수이고 1.5 배를 했을 때3 시그마가 되니까 조건에 부합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걸 제곱한 것이 분산이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 조건까지 해석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A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N명을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이고요. 자, 그걸 반영했을 때 X 바의 분산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X 바의 평균은 그대로 X의 평균을 따르지만

분산을 구할 때는 n을 반영해야죠.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9n명을 뽑았대요. 이걸 바탕으로 x바와 y바에 대한 분포를 한번 볼게요.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기존의 x의 평균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 분산이 뭐였어? 우리 가정에 의하면 4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n명을 뽑았으니까 n분의 4시그마 제곱이 x바의 분산이죠. 그리고 전체 루트 씌우면 x바의 표준 편차가 되고, 자, y바로 갈게요. 자, y의 표본 평균 역시 기존의 평균을 그대로 이어봤고요. 근데 이번엔 9n명을 뽑았다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로 바로 분산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는 사라지고 지워져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바로 y바의 분산이 되겠다. 자, 계속 보면요. 이번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x바에 대한 범위가 있어,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끝이네. 그리고 이걸 물어봤네. 결국에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시그마가 아닐까, 또는 시그마와 n에 대한 관계식이 아닐까, 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x바가 작거나 같대. 215보다. 자, 그랬을 때 넓이가 뭐냐면, 확률이자 넓이가 뭐냐면 0.1587이야. 그럼 표준한 다음에 주어진 표를 이용하는 뻔한 루트죠. 표준화 해볼까? p, g, 작거나 같다. 자, 215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구를? x바의 평균을. x바의 평균 여기 있지? 220 빼. 220. 그리고 중요하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루트를 씌워봐요. 그럼 뭐가 돼? 루트를 씌우면 루트 n분의, 그리고 2 시그마가 돼서 이게 바로 0.1587이 된다는 얘기지. 간단히 해볼까요? 자, g는 작거나 같다. 자, 분자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 점을 반영해서 써보면 이 시그마 마이너스 5 루트 n, 여기 바로 뭐냐면 0.1587이야.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지축이 있고요. 좌우대칭 종 모양, 여기 0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음수잖아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써보면 2 시그마 마이너스 5 루트 n. 여기 있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부분,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요 넓이가 바로 뭐라는 거야? 0.1587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그마 분의 플러스 5루트 n, 여기 있는 넓이도 0.1587이 되겠네. 지금 여기 있는 넓이가 0.1587이야. 그러면 답해봐. 여기 있는 넓이는 뭐가 될까? 절반의 넓이인 0.5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응? 빼볼까? 4, 9, 90을 빼봐. 그렇다면 여기는 0.3, 4, 1, 3이 되죠. 자, 이제 0으로 시작되는 넓이를 구했으니까 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자, 2 시그마 분의 5루트 n까지의 넓이가 0.3413인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주어진 표를 보니까 이 값이 어떤 값이 돼야 돼? 0.3413이 되려면 0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1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동그라미 친 친구가 1이에요. 2 시그마 5루트 n이 1이야. 그리고 나중에 쓸 거니까 미리 구해놓으면 2를 넘겨볼게. 그럼 좌변에는 시그마 분의 5루트 n이 남고 이게 바로 2예요. 이걸 이용할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확률을 물어봤어요. 어떤 확률? y바에 대한 확률. 자,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구할 거야. 근데 지금 y에 대한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하죠? 평균만 알잖아. 그리고 지금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응? 그러니까 y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뭐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루트를 씌운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여기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할 거예요. 자, 표준화 해보면 p 가려 열고 g가 되죠? 자, 235에서 뺄 거야. y의 평균인 240을. 자, 그리고 y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예요. 자, 아까처럼 분자가 마이너스 5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시그마 분의 바로 마이너스 5 루트 n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시그마 분의 5 루트 n이 2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고쳐 써보면 p는 가로 열고 g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자, 그래프 그려볼까? 이렇게 지축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적당히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A란 영역과 0.5를 더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다. A 플러스 0.5 이렇게. 근데 A란 친구는 대칭성을 활용했을 때 다음처럼 고칠 수가 있잖아요. 0부터 어디까지예요? 2까지. 그리고 플러스 0.5. 0부터 2까지는 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 0.4772. 그렇다면 답은 뭐야? 답은 0.9772. 끝. 이렇게. 좀 인상 깊은 주목할 만한 단계가 있었을까? 자,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표준 편차가 1.5배래. 그때는 뭐 시그마 1.5 시그마라고 둘 수도 있지만 소수점이 나오는 게 싫은 친구들은 이 시그마 3 시그마로 둬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시그마와 n의 값을 알 수는 없었지만 시그마 n에 대한 관계식은 알 수가 있었고요. 관계식을 아는 것만으로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뭐 여기서 사용한 대칭성, 뭐 절반의 넓이가 0.5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지금 모의평가 27번 문제, 풀이 양은 좀 적진 않았지만 크게 어려울 건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 이제 또 크게 어려울 거 없다고 하니까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마요. 선생님 기준은 뭐 28번, 29번에 비해서는 뭐 무난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지. 문제 자체만을 봤을 때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겠다. 자, 이제 26번 볼게요. 10월 학력평가 26번. 자, 다용 컵한개 무게는, 이게 바로 확률 변수가 되겠죠? 평균 m, 표준 편차가 0.5다. 뭐, x와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x라고 둘게요. 자, 표준 편차가 0.5다. 자, 모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을 알려줬고요. 자, n개를 추출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자, 이때 표본 평균이 x바죠? 67.27. 자, 모 평균에 대한 95%. 그러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란 얘기잖아요.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자, n의 값과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개 데이터에 의해서 모 평균의 추정은 결정되죠? n의 값은 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네가 구해. 시그마는 문제에서 알려줬나? 알려줬죠. 0.5. 이렇게. 자, x바. 자, 표본 평균은 67.27. 자, k 값은 1.96이 되겠다.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실내 구간을 구해 볼게요. 일단 출발은 67.27 마이너스, 그리고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0.5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주어진 친구를 앞에 있는 녀석의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도 루트 n분의 0.5 이렇게. 이 구간이 바로 뭐냐면 A부터 67.41까지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A가 되고요. 이 전체가 67.41이 되겠다. 됐죠? 이걸 좀 간단히 해보면 지금 0.5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96에 잘 곱해보면 자, 67.27 마이너스 자, 여기는 루트 n분의 0.98, 이것이 바로 A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얘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n분의 0.98은 67.41. 이렇게 식을 두개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겨서 구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얘랑 만났을 때 0.1

필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좌변에는 루트 n분의 0.98만 남고요. 우변에는 0.14. 양변을 0.14로 나눴을 때 1이고요. 여기는 7이 되니까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자, 루트 n분의 7은 1이 돼서 n의 값은 뭐다? 49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죠? 여기다 이제 n 대신에 49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49를. 자, n에 49를 대입했을 때 루트 씌우면 7이잖아요. 그래서 67.27 마이너스, 그리고 7분의 0.98은 A가 되죠? 그러니까 A란 거 뭐야, 결국? 7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0.14가 되죠? 67.27에서 0.14를 빼면 뭐가 돼요? 67.13이 돼서 지금 A 값도 구했고, N의 값도 구했잖아요. 자, 더 해볼까요? A 플러스 N. 자, 정수끼리 더했을 때 116이 되고, 소수는 0.13. 그래서 116.13이 답이 되겠죠. 자, 뭐, 대단할 건 없는 그런 문제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푸는 게 관건이고요. 처음부터 문제 읽기보다는 N 시그마 X바 K를 써놓고서 문장을 읽으면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재빠르게 파악하고 실내 구간으로 갔다가 이 안에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0.98을 썼죠. 한쪽이 마이너스면 다른 쪽은 플러스인 게 자명하잖아요. 딱 각을 보니까 얘는 문자가 두개 섞여 있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안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n의 값을 구하고 이 구한 n을 잘 대입했을 때 나머지 a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평균의 추장은 이제 소수 둘째 자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본 친구가 여유 있게 빨리 풀수 있어요. 자, 26번. 어때?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확률은 27번, 26번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개념 잡기가 힘들지. 나중에 개념만 잘 잡히면,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숙련되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29번, 30번 좀 다른 얘기겠지만. 자, 최근에 나왔었던 수능의 26번입니다. 자,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 자, 한번 채워볼까? n, 시그마, x바, k가 있는데 지금 표준 편차가 5래요. 모 표준 편차다. 크기가 36. n의 값을 알려줬네. 지금 99%, 그러니까 k 값으로 2.58을 써달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지금 x바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스몰 x바라고 써볼까? 자, 이걸 통해서 실내 구간을 구한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 일단 출발은 뭐예요? x바 마이너스 2.58. 자, 루트에는 6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x바 플러스 2.58. 여기는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다. 근데 2.58을 6으로 나눌 수 있다. 잘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0.43이 되니? 6424, 6318.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1.2부터 a까지니까 일단 1.2가 뭐예요? x바 마이너스. 자, 두 친구 잘 곱하면 뭐가 돼요? 2.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까지. a의 정체는 요거잖아요.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x바 플러스 2.15가 되겠네. 아, 연립방 정식이네. 일단 어디 주목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식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15 넘기면 x바 쉽게 구할 수 있다. x바 뭐냐? 바로 3.35가 되겠죠. 우리 목표는 뭐예요? a 값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a란 친구는 x바 플러스 그리고 2.15인데 x바가 3.35가 되잖아요. 자, 정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되고요. 소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5.5가 답이 된다. 자, 무난한 연립방정식 문제다. 이런 문제는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다. 기계가 돼야 돼. 막 의식의 흐름대로 푸는 거죠. 무지성으로 푼다고 하죠. 다른 생각하면서도 풀수 있어야 돼.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제 백미러도 보고 앞에 있는 차도 보고
깜빡이도

막 키려고 노력하고, 앞에 있는 속도계도 보고, 처음엔 그렇게 운전해요. 근데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되면 어때요? 차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야.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죠. 근데 더 여유가 있고요.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풀어봐야 돼. 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6번 문제다. 자, 딱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X바 플러스 A야. X바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구간의 길이만으로는 풀수 없는 거야. 직접 실내 구간을 구해야 돼. 그래서 4개 데이터 파악해볼까? N, 시그마, X바 K가 있는데, 일단 표준 편차가 16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평균. 우리가 추정할 대상이고요. 64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N의 값이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바고요. 자, 신뢰도 95%. 그러니까 K 값으로 1.96을 쓰자.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풀 건데, 실내 구간이 어때요? 240.12부터 A까지야. 자, 한번 써볼까? 일단,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 루트를 씌웠을 때 8이죠? 8분의 시그마는 16이고요.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자,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다. X바 플러스 1.96. 여기는 8분의 16이죠. 이렇게. 일단, 최대한 이 안에서 간단히 해볼까?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1.96에 2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일단 3.92가 돼요. 이게 뭐냐면 240.1이다. 일단 이식 자체만으로 X바를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자. 그게 요값이죠? 그게 뭐냐면 A래요. A까지. 자,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하자? 일단 뭐 식을 빼볼까?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넘기면? 자, X바를 구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넘겨보면, 240.12, 플러스 3.92가 되죠? 잘 구해보면, 244. 뭐가 돼요? 0사가 되나요? 자, 지금 소수끼리 더했을 때, 일단 정수가 1 넘어가죠? 그리고, 244.04. 그리고 A를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244.04를 대입해볼게요. A란 친구는 X바에다가 이렇게 3.92를 더한 건데, X바가 조금 전에 구했었던 244.04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수끼리 더했을 때 247이 되고요. 자, 소수끼리 더했을 때 96이 되죠? 네, 문제에서는 두 값을 더하래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에 이렇게 합을 물어봤죠. 지금 소수끼리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정수끼리 더한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구해보면, 자, 400. 자, 뭐가 될까? 492. 답은 492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는 X바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뭐 지체할 거 없이 실내 구간의 길이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직접 구했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번 풀어봤었던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26번 문제. 자, 확실히 그 통계는 그냥 개념만 확실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왔으면 좋겠는데. 자, 25번이니까 귀염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 뽑았대요. 95%. 자, K로 1.96을 쓰면 되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네. 이런 문제는 직접 실내 구간 구하면 손해예요. 구간의 길이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야겠죠. N, 시그마, X바 K인데 사실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할 때는 X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채워볼까? 자, 크기가 256이에요. 자, 256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야? 16의 제곱이야.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시그마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지가 아니라 알려줬죠. 간접적으로 알려줬네. 자, 시그마의 값은 2가 되고요. 자, K는 95%니까 1.96을 물어봤죠, 이렇게. 자, 곧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볼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K 곱하기 뭐예요?

n분의 시그마잖아요. 대입해 보면 1.96 곱하기 자 256의 루트시였을 때 16이 되고요. 시그마는 2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8이 되죠. 그러면 8분의 1.96.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게 이거 자꾸 나도 실수하는데 2K죠. 2K. 자 K가 있는 건 아니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선생님이 실수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언젠가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루트 256, 16이고요. 자, 시그마는 뭐다? 2가 되죠. 그러면 2는 4니까 16을 나눴을 때 4가 되고요. 결국에 이거 뭐야? 4분의 1.96이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0.49. 답은 0.49가 되겠다. 뭐 실전에서 이런 것들은 쓸 필요 없고 친절하게 내가 쓴 거야. 이것도 쓸 필요 없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두 줄로 풀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읽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을 딱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네. 빨리 풀수 있죠. 27번. 자, 정규 분포 이때도 표준 편차를 간접적으로 알려줬죠. 자, 크기가 49래. 자, 일단 채워볼까? 크기가 49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정확히 말하면 모 표준 편차가 5다. 자, 이때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95%. 95%면 1.96을 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됐죠? 이때 실내 구간을 줬죠. X바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해야 돼. 웬만해서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한다? X바 마이너스 K에 해당되는 1.96 그리고 루트 N, 루트를 씌웠을 때 7이 되잖아요. 시그마는 5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작거나 같다. 자, X바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A인 거예요. 이게 5분의 6A고. 자, 그전에 좀 간단히 해볼까? 1.96을 7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자, 7, 24, 그리고 7, 8에 56. 0.28과 5를 곱했을 때 뭐가 될까? 1.4가 되거든요. X바 마이너스 1.4가 왼쪽 친구고, X바 플러스 1.4가 오른쪽 값인데, 그게 뭐예요? 한 친구는 A고, 한 친구는 5분의 6A. 그래서 A, 5분의 6A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 정식 문제로 바뀌었죠. 자, 우리의 목표는 X바지만, A를 구하고 X바를 구하는 것이 좀 편해 보이네? 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X바를 삭제하고 A를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X바를 구해 볼게요. 좌변끼리 뺐을 때 남는 건 뭐예요? 2.8이 되고요. 우변끼리 뺐을 때 남는 것은 뭐예요? 5분의 A잖아요. 양변에 5를 곱했을 때, A는 뭐가 된다? 14다. 여기다 14를 대입해 볼까? 여기다 14를 대입해 보면, 자, 끝나간다. X바 마이너스 1.4는 A가 14가 되잖아요. 그럼 X바는 뭐야? 15.4가 되죠. 답은 15.4. 이거 좀 통계로 오니까 약간 힘이 빠지죠. 우리가 확률 구할 때는 통계 앞부분 구할 때는 좀 재미난 문제들이 많았는데 통계 구하니까 약간 심심하지 않아? 좀 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다 맞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만 이걸 공부한 다음에 또 한동안 쉬잖아. 다른 수학 과목도 공부하고 국영수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의 지식들이 밀려난다고. 희미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습해야 돼. 자만하면 안 돼요. 알고 있을 때또 보고, 한번더 보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만했다고 또 어려운 거 나오네. 무시했더니 어려운 거 나오죠? 잘난 척하면 안 돼. 겸손해야죠. 자, 지금 보니까 실내 구간이 무려 두 개네. 여기도 실내 구간이 있고요. 여기도 실내 구간이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도 했던 것처럼 n, c, x바, k를 채워볼까? 일단 전기 자동차 1회 충전 주행 거리,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요. 일단 표준 편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대로 쓰시고. 100대를 추출했대요. n의 값은 1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1 바. 뒤에 있는 표본 평균과 구분하기 위해서 첨자 1을 썼다. 자, 95%니까 1.96을 쓰네. 첫 번째 데이터에서 1.96 이렇게. 자, 그곳의 신뢰 구간이 뭐냐면 A부터 B까지야.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조건이 추가로 있냐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B-A.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신뢰 구간 길이 구할 땐요 친구 필요 없잖아요. 얘만 구하면 돼. 따라서 요 문제 진정한 목표보다 시그마를 구하는 것이 요 문제 진짜 목표다. 근데 시그마 구한다고 해서 X바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시그마를 구할 때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X1바가 들어있는 신뢰 구간도 직접 우리가 구해야 돼. 자, 가볼게요. 출발은 뭐예요? X1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에는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X1 플러스 1.96 10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A야. 그리고 얘가 B인 거죠. 그대로 써볼게. A는 뭐야? 일단 1.96을 10으로 나눴을 때 뭐가 되냐면 0.196이거든? 따라서 A는 X1바 마이너스 0.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 B는 뭐예요? X1바 플러스 0.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 이번에는 N, 시그마, X 바 K인데 이때는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400대를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루트 씌웠을 때 20이 되겠네. 이때 표본 평균은 X2 바고요. 자, 표준 편차는 그대로 쓰겠죠.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니까 표본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99%. 그러니까 K 값으로 2.58을 쓰면 되겠다. 채워볼게요. 400대를 추출했다. 시그마 알고 싶어. 여기는 X2 반에 그리고 99%니까 K 값으로 2.58 쓰자. 여기는 신뢰 구간은 C부터 D까지 이렇게. 자, 그럼 신뢰 구간 구해볼까? 출발은 X2 바 마이너스 2.58. 자, 루트 400 그러니까 20이 되고요. 시그마는 몰라. 자, 계속 해볼까요? X2 플러스 2.58 루트 400분의 시그마. 이게 C고 이게 D잖아, 이렇게. 최대한 간단히 해볼까? 자, 2.58을 20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0.129가 돼요. 자, 그래서 C는 X2바 마이너스 0.129 곱하기 알파. 자, 정정.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 이렇게. 그 다음 D는 X2 플러스 0.129 곱하기 시그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A와 C가 같대요. A와 C가 같대. A는 뭐예요? 일단 C는 뭐예요? 여기 C잖아요. 그리고 A는 뭐예요? 여기 A가 있잖아. 너무 멀다.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 X1 바와 X2 바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데 X1 바와 X2 바의 차를 또 알려줬지. 차근차근 해볼까? A는 X1 바 마이너스 0.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자, C는 X2 바 마이너스 0.129 곱하기 시그마. X2를 넘겼을 때 X1 바 마이너스 X2가 되니?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넘겼을 때 플러스로 넘어가잖아요. 묶어줄게, 이렇게. 곱하기 시그마인데, 기존에 0.129가 있었고요. 자, 마이너스가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잖아. 0.196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뭐래요? 이걸 잘 계산하면 1.34가 돼요. 1.34. 1.34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잘 더해보면, 여기에 이제 129가 있고요. 여기에 196이 있어요. 이렇게. 더해보면 5, 1, 4, 그리고 3이 되죠. 그런데 A와 C가 똑같다면서. 자, 지금 A와 C가 똑같은데,

한 친구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얘가 넘어갔을 때 얘는 이전에 마이너스잖아요. 잘못 썼네. 자, 좀 정정할게. 자, 둘다 플러스로 썼는데 한 친구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자, 여기부터 다시 해보면 일단 X2 발을 넘긴 것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넘길 건데 두 친구 다 시그마로 묶어줄 수 있잖아요. 자, 0.196은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기존에. 마이너스 0.129 그렇게. 자, 그래서 196에서 129를 빼볼까? 196, 129 이렇게. 그러면 876, 0.067이 돼요. 그래서 얘는 0.067 곱하기 시그마. 좌변은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1.34.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여기다 20배를 했을 때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정체가 뭐야? 자, 간단한 계산 내가 할게. 시그마 뭐다? 20이라고, 20.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첫 번째 데이터의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에서는 B-A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 E 곱하기 K 곱하기 자, 루트 N. 루트를 씌웠을 때 10이 되고요. 조금 전에 시그마 값이 20인 거 구했잖아, 이렇게. 여기다 20 대입해요,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2는 4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1.96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뭐야? 이건 바로 7.84. 답은 7.84가 되겠다. 어때요? 어려울 건 없지만 너무 길죠? 일단 눈으로 스캔했을 때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다. 지금 표본이 두개 있지만 첫 번째 표본에 실내 구간의 길이 물어봤다. 그러려면 뭐만 구하면 된다?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바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 표준 편차로 가야 돼. 조건을 보니까 X바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뺄 수가 없어. 실내 구간 자체를 구한 다음에 관계식을 얻어내고요. A와 C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아준 거예요. 좀 깔끔하게 풀려면 시그마를 묶어서 푸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하지만 뭐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발한 솔루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성실한 친구들이 점수를 따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22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였어요. 짠. 자, 이번에 23학년도 수능 27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개 용량. 자, 여기 있는 샴푸 한개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할까? 다음과 같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16개를 추출했죠? 이때는 표본 평균은 어때요? 평균 자체는 안 바뀌지만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95%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N개를 추출했다. 앞에서는 16개를 추출했고요. 이번에는 N개를 추출했다. 이번에 99%죠?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자, B-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어질어질하죠. 이럴 때는 한번 반으로 잘라줘야 돼. 여기서 한번 잘라줄게. 앞에 있는 데이터를 좀 갖고 와 볼게요. 데이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4개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N, 시그마, X바, K. 자, 지금 보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예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16개를 뽑았으니까 N의 값을 알려줬다. 자, 95%야? 0.95에 해당되는 K 값은 1.96이야. 이렇게. X바는 어때요? X바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X바를 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볼까? 자, 시작은 이거죠. 자,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에는 4잖아요. 4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바 플러스 1.96. 4분의 시그마. 자, 최대한 간단히 해볼까? 1.96을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0.49. 자,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출발은 X바 마이너스 0.49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그게 바로 뭐야? 문제선 746.1에서 출발한다며. 746.1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755.9에서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746.1이다. 이렇게. 연립방 정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실내 구간의 끝이 나오잖아. 이게 바로 755.9예요. 이렇게. 자, 두 개를 통해서 X바와 시그마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한 X바는 어때요? 뒤에 있는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표본인데? 근데 표본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표준 편차. 얘는 모집단의 데이터니까 시그마를 구할 생각을 해야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자? X바를 송고하자.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식으로. 그럼 좌변끼리 뺐을 때 X바는 사라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0.98 시그마가 되겠네. 자, 좌변끼리 뺐을 때 어떻게 돼요? 정수끼리 빼면 9고요. 소수끼리 빼면 8이니까 9.8. 그러니까 10배를 했을 때 9.8이 되니까 시그마는 10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뭐냐면 B-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한 잔수 N의 최소값. 이제 두 번째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데이터도 이제 네개 써봐. N, 시그마, X 바, K. N의 값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시그마는 공통이니까 그대로 10을 쓰면 되고요. X바는 어때요? X바. 사실 여기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다를 거니까. K는 뭐예요? 이번에는 99%니까 2.58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B-A가 6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아까 선생님 실수했죠? 2를 써주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뭐예요? 10이잖아요. 이게 작거나 같다? 6보다.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이렇게 3이 되고요. 2.58 3으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0.86이 되죠. 곱하면 8.6이에요. 8.6이에요. 자, 루트에는 넘길 수 있잖아요. 크거나 같다 루트 n 이렇게. 제곱 제곱 이렇게. 자, 8.6을 제곱했을 때 73점 땡땡이 돼요. 소수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다 끝났네. 그 조건에 부합하는 n은 뭐냐면 74부터 큰 자연수죠.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뭐다? 74. 답은 74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끊어주면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보니까 여기 실내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실내 구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구하면 되죠. X바도 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두 번째 데이터의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첫 번째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은 두 번째 표본에서 쓰이지 않아요. X바를 구할 생각을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슬기롭다. 그래서 선생님은 X바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구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도 종류가 있잖아.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근데 모표준 편차는 아무리 표본이 바뀌어도 공통으로 쓰이니까 이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잘 반영해서 n에 대한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찾는 n의 최소값을 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평균의 추정 문제 풀었고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인데 아쉽게도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모 비율의 추정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까지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한 기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 비율의 추정과 모평균의 추정이 매년마다 교대로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모평균의 추정이 거의 한 문제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부터, 한 번은 모평균, 한 번은 모비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한 50강이 모두 끝났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실성은 나중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남은 문제들 싹 다 풀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덕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술형 완성하기 3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근데 지금 뭔가 인이식도 지저분한데 x가 2n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조건 박스 하나 있고 덩그러니 구해야 될 것은 시그마 k 곱하기 a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고맙게도 k는 그래도 멀쩡한 상태로 줬는데 ak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ak를 구하자. 근데 그 ak는 이 조건식 안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조건식에서 얘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그마의 성질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정리해주면서 3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곱은 같은 식을 두 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를 다 펼쳐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펼쳐서 계산한다. 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저 fx식은요. fx식 자체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ak 플러스 ak제곱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 x제곱은 k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k 입장에서는요. 상관없는 수, 상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하고서는 x제곱을 앞으로 꺼내어서 써줄 수 있다. 그래서 꺼내서 쓴다. 네. 꺼내어서 쓰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1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는 k랑 상관없으니까 상수 처리해서 앞으로 꺼내어서 쓸 수 있고 k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될 겁니다. 네. k부터 있는 것은 절대 시그마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k1부터 n까지 1이니까 1이 반복적으로 n개 등장해서 걔네를 더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n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nx제곱. 그리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x가 2n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 순간만 언제인지 체크하시면 돼서 여기서 완전제곱식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n으로 처음에 묶고 그 다음 x 쓴 다음에 얘도 n으로 묶어서 나누기 2만 해주면 되는데 요 x는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에는 x하고 1차식으로 해서 괄호로 묶여서 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n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요렇게 해서 제곱하고 뒤에 뭐라 뭐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nx 제곱 이거 두 개 곱해서 두 배 한 다음에 n 곱하면 아 얘가 마이너스 2x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2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n은 지금 현재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고 최소값은요 아래로 블록인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2차함수에서는 이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잖아요. 대칭축의 값에서.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1이 돼서 아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에 해당하는 것은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ak의 값을 찾았습니다. 근데 나는 ak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sn으로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sn과 sn-1

사실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식을 뺄게요. 네. 빼면 남는 게 an. 네. 두식 빼면 en제곱 플러스 n에서 en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3n 플러스 1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샤샤샥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것이 4n-1이다. 따라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인 시그마 k1부터 6까지 여기다가 이제 k로 바꿔서 k만 곱하면 되니까 4k제곱 마이너스 k에 해당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제 이거 풉시다. 자,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내주고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6까지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4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 쓰면 되고 얘는 등차수열이죠.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1 마지막 번째 6이니까 두개 합치면 7이죠.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지읍시다. 66 사라지고 2, 3 사라지네요. 그러면 남는 건21 곱하기 13에서, 아니다, 21이 아니죠? 7, 4, 28. 28 곱하기 13에서 21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얘도 10 더하기 3으로 쪼갭시다. 그러면 280에다가 28 곱하기 3 하면은 84. 거기에다가 21을 빼줘야 되고요. 요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를 먼저 해주면은 얘는 63. 280에다가 63을 더하면 343. 네, 그래서 정답은 343이 되겠습니다. 끝. 343. 네, 할수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AK가 뭔지 알아야 되고, 요 AK를 찾기 위해서는요, 언제 최소가 되는지 대칭축에 해당하는 값을 찾은 다음에 시그마 AK. 네. SNX에서 AN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항까지 추론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쉽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문자가 너무 많으면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수적인 좀 효과들이 있어서 계산했을 때 첨자 헷갈려서 X를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데 AK를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거나 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그마의 밑에 있는 첨자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절대 꺼내어서 쓸수 없다. 나머지 것들만 실수배 처리해서 꺼낼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A5가 72가 될때 S가 지금 현재 0부터 1000 사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시된 식이 일반항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SN과 SN-1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두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빼봅시다. SN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N-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SN은 4에 SN-1, 얘는 2에 N이 될 거고 두식을 어떻게 보자고요? 빼볼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이니까 a에 n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리고 얘는 4로 묶었을 때 4an이 남을 거고요. 얘는 여기 상태에서 그대로 빼면 되니까 2에 a에 n 플러스 1 빼기 2에 an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두 개를 먼저 정리하면 얘는 2an. 얘는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그럼 결과적으로 a의 n 플러스 1은 아,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아,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실제로 저기다가 1 대입해 보면 s2는 4s1 플러스 여기는 1 대입하면 2a2. 그러면 S2 같은 경우는 A2 플러스 A1. S1 같은 경우는 A1이잖아요. 그래서 요식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아, 얘 넘기면 3A1. 얘도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A2.

4가 돼서, 아, A1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A2가 나오는구나. 즉, 첫 번째 N이 1일 때를 대입해 보면은 A2에 해당하는 값은 A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야지 A2라는 거 알았고,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이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쭉 써서 나열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의 경우는 얘를 이용해서 역으로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추론해내 보자. A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4야. 근데 A5가 72니까 A4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A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3이야. 근데 A4가 마이너스 36이니까 A3의 값은 얼마다? 예, 얘는 18이 되겠죠? 18. 그럼 똑같은 논리로 A2, A3은 마이너스 2, A2가 되죠? 그러면 A3이 18이었으니까 A2의 값은 마이너스 9일 거야 라는 거알수 있고, A2가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A1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A1은 얼마다? 플러스 3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을 한번 쭉 진짜 나열을 해볼게요. A1은 3, A2는 마이너스 9, A3은 18, A4는 마이너스 36. 네. 첫째 항을 제외하고는요, 두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을 이루기 시작하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SK에 해당하는 것을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첫째 항만 따로 계산해 주자. 첫째 항은 3 플러스 두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에, 자, 항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데 한 개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K-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이거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은 3에 분배해서 마이너스 3에 분배해서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제곱이 돼서 3, 3이 샥샥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얘가 0보다는 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 1000보다는 작은 자연수 K의 개수를 따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K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는 거는 파악이 됐죠. 짝수. 그래야지 음수를 짝수번 곱해야지 양수로 처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즉, K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네, 홀수가 되어야지만 짝수가 될 거니까 K는 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쭉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K가 1일 때에는요,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0제곱이면은 그냥 1이죠. 그래서 3 돼요. K1 가능하구나. 그 다음 3 대입하게 되면은 2, 2, 4에다가 4, 3, 12. 전부 다 작죠? 가능해요. 5일 때도 가능하고 7일 때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7일 때 넣으면은 2의 6제곱이랑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2의 6제곱이면은 64에다가 3을 곱해서, 네, 64 곱하기 3이면은 192잖아요? 그래서 1000보다 작을 거고요. 그 다음 홀수에 해당되는 게 9입니다. 9를 대입해주면은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걸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256이고 곱하기 3이 돼서, 아, 얘가 그래도 1000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이제 11을 보도록 할게요. K에다가 11 대입했을 때, 그러면 3 곱하기 2의 10제곱이니까 이미 1024에다가 3을 곱해서 30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0보다 완전히 커지게 되니까 얘는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K로 가능한 자연수는 1, 3, 5, 7, 9, 처음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몇 개다? 개수를 세보면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4번 다섯 개인 거 대입해가지고 파악을 해냈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초반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SN에서 SN-1 빼가지고 일반 항식 구할 때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된다. 첫 번째 항 따로 구해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는 이제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낼수 없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올 법도 합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얘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성립된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연수 n이 1일 때 성립된다는 거 보이고요. 두 번째, 이 명제가 k일 때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에 맞춰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n이 1일 때.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1 곱하기 2. 우변에 해당되는 것은 1, 2, 3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죠. 2는 2니까 성립. 네,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중요하죠. 한다고 가정하자. 혹은 가정하면 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가정하면은 k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쭉쭉쭉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나누기 3입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 임으로 똑같죠? 우리 그 빈칸 넣기 문장처럼 여기 임으로 양변에 k 플러스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2를 곱한 것을 양변에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부터 해서 k에 k 플러스 1뿐만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을 더해줄 거예요. 등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우변을 보는 거예요. 좌변을 우리가 맞춰놨잖아요. 똑같은 식을 더해서. 그런데 얘네가 여기랑 여기만큼이 뭡니까?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내면. 그러면 3분의 1로 해서 묶었다고 합시다. 그럼 남는 게 여기서는 k. 여기선 남는 게 뭐예요? 3k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네, 여기 3K가 아니고 3이죠.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분배하면 이거 튀어나오고, 이거 분배하면 이거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 식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니까 제시된 식에서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것.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그러므로 해서 한줄 마지막에 결론만 더 써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 한번더 써줍시다. 1 곱하기 땡땡땡 n에 곱하기 n 플러스 1 그게 3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끝!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추 n이 1일 때두 번째 단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사실 이 뒷문장은 여기 정도까지만 써줘도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네, 부등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잘 보자고 했죠? 네,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제일 중요한 거, n이 1일 때가 아니고 얘는 주의사항이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초기 값은 2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n이 2일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1 더하기 2. 얘는 1 더하기 2분의 1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9가 돼요. 그러면 2가 2의 제곱이 되는데 4보다는 확실히 4.5니까 크죠? 그래서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라고 쓰기보다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부터 2까지 쭉 해서 K까지 쭉다 더한 것들이랑 1, 2분의 1, 땡땡땡땡 어디? 예. K분의 1. 이거 한게 K제곱보다 크다. 임으로 하고 나서 쭉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매번 쓰기가 되게 긴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얘를 그냥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임으로 얘를 A라고 하고 B를 1부터 2분의 1, K분의 1까지 쫙다다 더한 거라고 할게요. 다 하면 A 더하기 이제 우리 K 플러스 1번 짝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고 얘도 K 플러스 1번 짝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AB K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근데 A는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해서 여기를 한번더 정리할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래서 A 대신에 요거를 2분의 K 그다음 K 플러스 1 요식으로 정리해주면은 제시된 식이 AB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나눠줘서 2분의 K 그리고 B 에다가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를 AB로 치환해놨기 때문에 AB가 K제곱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AB가 K제곱보다는 크죠? 큰 상황에서 요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이 B라는 값은요. 이 B가 현재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K분의 1로 되어 있는 걸 내가 B로 그냥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걸로 치환을 해놨어서 얘는 분명히 얘보다는 이 식은 얘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왜? K제곱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2분의 K는 똑같은 거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이 숫자는요. 2분의 K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 있죠. 1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네. 2분의 3K로 할게요. 네. 왜냐? 요거 두개 합치면은 이미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2분의 3K 더하기 2분의 3보다도 조금 더큰 수인데 이 숫자가 2분의 3K보다 분명히 크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아,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니까 뭘로 맞춰낼 수가 있구나.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구나.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주어진 부등식을 매번 쓰기 싫다고 하면은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길게 매번 쓰기 싫고 비교하기도 편하게 비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좀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쭉다 쓰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난도 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일반항이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싹다 n번지항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항 추론. 네. 근데 이게 등차도 등비도 현재 아닌 상황이잖아요. 눈으로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얘의 규칙성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규칙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거다? 대입을 할 거다. 그래서 A1을 찾습니다. A1.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네. 코사인의 6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예요.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것을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n자리에다 2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사인 3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예요. 즉, 사인 60도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을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제 A3일 때를 볼게요.

A3일 때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고 3을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를 제곱한 거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4는요, 얘도 이제 짝수니까 플러스로 시작할 거고 6분의 4파이죠. 사인 6분의 4파이는요, 사인 6분의 2파이랑 똑같아요. 우리 개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뭐랑 같다? 세타랑 같다.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인 3분의 파이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6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랑 동일하니까 2분의 루트 3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은, 예, 플러스 4분의 3.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그럼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겠네요. 사인 6분의 5파이는.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홀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6. 6을 대입하면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럼 제곱해봤자 0이고, 그러면 앞에 부호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0으로 끝날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사인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네, 제곱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턴화가 된다면 A8일 때에는 그럼 여기 8 넣으면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3분의 4파이가 되는 것은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3분의 파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 또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가 계산이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몇 개씩 끊긴다? 6개씩 끊긴다. 그래서 얘는 6주기로 돌아간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규칙성 이제 파악했죠. 우리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항만 더하게 되면 제가 S1이라고 쓸게요. 걔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S2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항 더해야 되니까 4분의 2 해서 2분의 1일 겁니다. S3라고 하면은 거기다 마이너스 1까지 추가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3개 더했더니 등장을 했죠. 그러면, M 첫 번째 숫자는 3이구나. 근데 어차피 얘의 주기성은 6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9, 그 다음 거는 6을 더하면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얘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수열이 만들어지냐? 6씩 커지고 있으니까 B에는 6n-3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이 숫자가 얼마가 이하가 돼야 되냐면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번째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6n이 103보다 작거나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103을 6으로 나누면 얘가 17. 얼마 얼마가 되네요.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것은 17까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수열로 따졌을 때 B1부터 B17까지의 합을 구하면은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는 3. 17번째 항은 여기다가 17 대입을 해주시면은, 102에다가 3을 뺀 거구나. 102에 3을 빼면은 9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이게 102. 2로 나누면은 51. 17 곱하기 51은 17 곱하기 50을 해준 다음에 17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 850. 850에다가 17을 더한 867이 되겠습니다. 867 2번. 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수능 고난도 도전 요 문제는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걸 못하면 사실 여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손도 쓸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사인 값들 계산하는 거 여러분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얘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요. 이 조건이 만족되는 수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서 얘값 자체가 크게 나온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쨌든 a에는 n은 20 이하의 자연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 0, 1, 2. 네 개의 값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가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상태에서 제곱한 걸싹 더하면 26, 4제곱한 걸싹 더하면 74가 되니까 일단 어쨌든 이 숫자들이 제곱됐을 때는 원형이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 그럼 제곱된 걸 따졌을 때 이거는 1될 거고요. 그죠? 얘는 0될 거고요. 얘도 1될 거고요. 얘는 4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4제곱을 해볼게요. 4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4제곱하면 네, 1될 거고요. 0은 네, 0 되겠죠? 4제곱하면 1은 다시 4제곱하면 1될 거고요. 2는 4제곱하면 네, 16이 될 겁니다. 따라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요, 저는 X계라고 할게요. 0을 선택하는 경우는 먼저 안 따지고요. 그냥 그래도 값이 있는 게 편하니까 얘를 Y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0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0의 경우를 10 X 빼기 X 플러스 Y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것들은 그냥 다0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곱해서 구했던 것들은 1 또는 0 또는 4인데 결과적으로 이1 나오는 케이스는 총 X개 있을 거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X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4가 y계만큼 증가한 나온 거죠. y계만큼. 그러면 4y 한개 얼마? 2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0은 네, 몇개 나오든 더해도 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0 그냥 귀찮아서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건 얘네 개수 정해지면 10개 중에서 빼기만 하면 얘가 몇개 나오는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도 동일하게 구할게요. 자, 얘도 똑같이 1이 총몇 개? x개. 16이 총몇 개? y개죠. 16y. 이게 74다. 네. 그러면 요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요. 12y는 74에다가 26을 뺐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 48이 나와서 y가 4가 나와요. x는 덩달아서 몇 개가 나와요? 예, 네,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토탈 10개. 2가 토탈 몇 개? 4개. 그럼 당연히 0에 해당되는 것은 이걸 빼고 남은 나머지니까 몇개 나와야겠어요? 이게 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토탈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1이 10개 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건 마이너스 1을 아예 안 나온 건데 집합 기호로서 여기까지의 자연수 중에 마이너스 1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집합 기호로 이 원소가 살아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제일 적게 1개 가지고 가고요. 1은 몇 개? 네, 1은 9개 가져가고 그다음 2가 총몇 개? 4개 가져가고 0이 몇 개? 토탈 6개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네. 최대값 금방 구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1한 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1은 9개 있으니까 1 곱하기 9하면 9. 2는 총 4개 있으니까 2 더할 거니까 2 곱하기 4하면 8. 해서 어차피 0은 더해봤자 합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냥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정답은 16이 나오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좀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마이너스 1과 1을 합쳐서 X개. 0은 뭐, Y, 2는 Y개. 0은 10 빼고 나머지 개수 뺀 거.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문항을 풀어줘야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잘 기억을 해뒀다가 비슷한 유형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이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제가 얘를 딱 봤더니, 네, 이거, 네, 등차 중앙 생각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봤을 때, 얘가 첨자가 두 칸씩 일어나면은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등차 수열. 근데 전체가 등차 수열은 아니고요. 차이가 얼마만큼 났을 때? 한 칸씩 났을 때, 즉, 한 칸씩이 아니고 두 칸씩 났을 때, 즉, A의 2K꼴로 되어 있는 게 등차 수열이고요. A의 2K-1꼴로 되어 있는 게 등차 수열. 각각이 따로따로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조건을 살펴봤을 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모아보면은,

얘는 식을 다시 쓰면, 아, 얘가 2A4 빼기 2A2가 A1 빼기 A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첫 번째 수열에 제가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짝수는. 홀수끼리 있는 거에 공차를 D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의 공차는 2 곱하기 2 공차인데, 2로 묶어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짝수에서의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아, 요 짝수들끼리 한칸 차이 난 거를 ED라고 보면 되겠구나라고 쓸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뭔가요? 네. 얘 지금 보시면 큰 첨자에서 작은 첨자를 뺐어요. 얘는 작은 점자에서 큰 점자를 뺐기 때문에 뭐로 써줘야 된다? 아, D-인데 뭐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D-로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D-는 마이너스 ED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건식들을 싹다자 정리하고 나서 내가 A11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A 짝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죠? 아, A 기준으로 해서 얘가 10칸 차이 났는데 우리는 두 개씩 두 개씩으로 보기 때문에 OD로 계산해 줘야겠죠. 네, 짝수에 대한 공차는 D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3. 얘는 이제 홀수에 대해서 따질 거예요. 그러면 A1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면, 네, 18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공차로서는 9. D인데 D 다시로 써야 되죠. 홀수에서는 공차를 D 다시로 본다. 그게 1이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얘는 등차수열 합공식을 쓸 건데, 홀수 첨자들끼리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얘네들 홀수 첨자끼리 등차수열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짝수 첨자들끼리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누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19번째 항은 우리가 계산해놨죠? A1 더하기 9D 다시. 물론 1로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쓸게요. 얘도 2의 2분의, 항의 개수 10개죠. 죄송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은 A2. 마지막 번째 항은 A2 더하기. 얘가 지금 18칸 차이 났으니까 9D가 되겠죠. 왜냐면 두 칸씩 뛴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나니까 얘를 5로 묶어낼 수 있어요. 5로 묶어내면은 2A1, 그리고 여기서도 2A2, 플러스 9D- 플러스 9D. 네.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D와 D-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서 D- 대신에 마이너스 2D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8D. 네. 여기도 9D 다시 대신에 마이너스 18D로 바꿔치기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5에 2A1 더하기 2A2 더하기 마이너스 9D가 되겠네요. 자, 이제 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1하고 A2 더한 게 궁금하다고 하면 A1식으로 정리하면 될 거고, A1식으로 정리하면은 1 더하기 18D로 쓰면 되고, 얘도 A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D 이렇게 쓰면 될 거니까 얘네 두 식을 합해주면 A1 플러스 A2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3D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3D다. 근데 2를 나중에 곱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3D. 네. 그럼 이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6D가 되죠? 거기에다가 9D를 뺄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9D 빼서 마이너스 4에다가 17D가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해놓은 게 65래요. 문제에서 65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괄호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7D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65가 되잖아요? 그러면 17D가 얼마가 되어야 돼요? 17이 되어야 되니까 D의 값이 1 나와요. 그래서 D1 구했으니까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내가 A1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A1 식 정리해놨잖아요. 1 더하기
18D였는데 D가 1이니까 A1 값은 얼마다? 19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등차 중앙 해서 써먹으면 안 되고요. 첨자가 두 칸씩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짝수일 때 홀수일 대로 나누어서 등차수열 적용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금 나 조건식을 봤을 때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야 된다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야 되고. 얘는 두 개를 곱하는 형태로 갈 거니까 얘 최종 정리해주면 b의 n 플러스 1의 an 제곱은 bn, bn 플러스 1입니다. bn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식에서 앞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두면 우리 sn 빼기 sn-1 식을 이용해서 an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요거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얘가 2가 나오고 이거 n은 2 이상일 때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an이 그냥 2네요. n이 얼마 이상일 때? 네, 2 이상일 때. 그리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돼요. 1 대입했을 때뭐 나와요? A1은 네, 3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이용해서 볼 건데, 그럼 n이 2 이상일 때에는요, 네, n이 2 이상일 때는 얘가 어차피 2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수열이 되냐면 등비 수열이 돼요.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AO 기준으로 해서, BO 기준으로 해서 BO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R제곱이 4분의 1이 되어야 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서 R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10은 따져줄 때 기준점을 뭘로 따져주면 되냐면 첫 번째 항부터 따질 수는 없고요. 우리 요 다섯 번째 항이나 뭐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b의 10에 해당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는 안 되고 두 번째 항부터 해서 r의 몇 제곱? 네, 여덟 제곱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56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8제곱분의 b2가 256분의 3이라는 것 같고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b2의 값은 얼마다? 네.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식에 정리해놨던 게 1을 대입하면 B2가 되고요. B2는 3이니까 3. 그리고 A1은 3이었으니까 3의 세제곱이 B1 곱하기 B3이 되는 거죠. 근데 B의 3의 경우는요. B2였던 3에다가 공비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게 27이 나와야 돼서 B3하고 B1을 곱한 게 54가 나와야 되고, B1의 값은 18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B1이 18이고, A1이 문제 조건에서 지금 계산해 놓은 게 3이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 조건식에서 BN에 대해서 N이 2 이상일 때만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것만 파악해가지고 첫째 항은 따로 계산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첫째 항부터 막 적용하면 안 된다. 자,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잘안 보이니까 대입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쭉다 나열해서 합친 게 6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A1, 2 따졌으니까 A3부터 따져봅시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하고 인접한 두개항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6이 될 거예요. A4는요. 3 곱하기, 그리고 A2랑 A3을 더해준 8을 곱해주면 되니까 24. BA5의 경우는요, 4 곱하기 두 개의 인접한 항 합한 거를 곱해주면 되니까 120. A6은요, 또 마찬가지로 5 곱하기 앞에 두 개의 항의 합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144에다가 5를 곱하는 62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개 합친 다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첨자를 곱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도 60의 배수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배수일까요? 네. 60에 얘도 배수가 되나요? 계산을 잘못했네요. 요거 계산한 결과가 얼마냐면 720이네요. 자, 720. 죄송합니다. 네. 얘도 60의 배수예요. 60의 배수.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60배수로 쭉 나갈 거니까 남은 부분들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60배수들끼리 합은